된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사다리꼴.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 이 사다리꼴은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기만 한다면 그거를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대요. 왜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처럼 생겼으니까. 그다음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도 있었죠? 등변사다리꼴도 있었죠. 아주 예쁘게 생긴 사다리꼴. 어쨌든 그런 사다리꼴이 있고, 그래서 사각형에서 사다리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려면 1번 동그라미라고 적혀 있지만 밑에 보이시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다리꼴이 다시 2번 동그라미, 다른 한 쌍의 대변마저 평행해진다면, 지금 여기 평행 안 하잖아요, 옆에. 요게 예쁘게 평행해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두개 사다리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쁜 이름,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데, 사다리꼴에서 넘어오자면 다른 한 쌍만 평행해지면 되더라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막 성질들이 생기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았고요. 또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았어요. 또 대각선의 입장에서 봤더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요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고민할 게 생겼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됐었을까?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요. 또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또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 더 있었죠. 한 쌍의 대변만 보되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은요, 약간 진화하는 느낌으로 어쩔 땐 직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불렸대요. 3번 동그라미죠? 뭐다? 한 내각의 직각, 즉 반듯하게 90도를 만들어 주거나, 또두 대각선, 대각선의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직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이 평행사변형이 언제 마름모란 이름으로 불렸냐면, 4번 동그라미. 변의 입장에서 이웃하는 두변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이 수직이거나 요둘중 하나만 만족한다면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특별한 성질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각각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장 반듯하고 예쁜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모자른 부분을 채워줘야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름모의 성질을 채워줬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직사각형을 채워줘야 됐더라.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마름모의 성질 4번 동그라미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모자른 성질 직사각형 3번 동그라미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요 그림만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다면, 오케이. 너무도 깔끔하게 이번 단원은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열도 중요하지만 대각선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대각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평행사변형, 가장 기본이 되는 사각형이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그냥 이등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직사각형은 길이까지 같다면, 길이까지 갔다면 직사각형이란 이름으로 불렸고요. 마름모는 길이가 아니라 수직이었죠. 각을 수직이다, 90도를 이룬다면 마름모라고 불렀고요.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이 되었는데, 결국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 길이도 같고요. 마름모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고요. 그래서 최종 끝판왕,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계속 비슷한 말들, 말장난 같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1번. 야, 이거 뭔가 되게 정보 시간 같지 않나요? 자, 첫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가? 예로 가면, 오, 오케이. 이거 평행사변형 쪽이잖아. 아니오로 가면은, 그럼 뭐 일반 사각형이겠죠? 그럼 아니오 쪽부터 해결합시다. 쭉 내려와서. 근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봐요. 그러면 두 대각 소리 수직이냐? 얘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마름모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까지는 안 갔대요. 직사각형의 성질만 가지고 있대요. 아니오는 직사각형. 이렇게 약간 재밌는 놀이처럼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요? 자, 2번.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뭐냐 하고 봤더니, 오케이, 이거 직사각형이잖아요. 니은, 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정사각형. 당연히 직사각형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리을도 포함해야 되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 수직이다. 마름모의 성질이다. 끝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성질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찾아라. 자, 한번 볼까요? AC랑 BD.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요. 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요.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딱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ABC가 90도. 얘도, 한 내각을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듯해지니까 얘 또한 직사각형의 성질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10번. 10번. 이 조건을 두 개나 줬어요? 그러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AC, BD, 길이가 같대요. 길이가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AC랑 BD가 수직? 수직? 수직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평행사변형은 아주 특별하게 정사각형의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10번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답안을 쓰면 됩니다. 자, 14번에서 22번은 약간 좀 말장난 같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거거든요.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국어 지문 같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14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마름모면 평행사변형이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마름모가 이 평행사변형의 일종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근데요, 이걸 반대로 하면 틀려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예요? 질문을 드리자면 답변은 안 됩니다.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다. 그 말은요, 이 평행사변형이 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마름모의 범주에 쏙 들어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마름모면 평행사변형은 맞지만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다. 그 말은 틀립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마름모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그 말은 틀리다고요. 뭔가 이 느낌이 계속 오고 있나요? 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안 되죠.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건 된다고요. 자, 17번 볼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의 수식이 붙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진 마름모는 정사각형 맞죠? 자, 18번. 평행사변형인데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수식이 붙어요. 얘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요.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불리죠. 합당합니다. 오케이. 19번.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 엥? 평행사변형이면 이상하죠. 원래 한 쌍의 대각의 크기 같아요. 심지어 두 쌍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마름모가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얘 이거 누구 성질? 마름모 성질이니까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마름모라고 불려야 돼요. 라고 답변을 할수 있겠죠? 21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또 수식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하고서 답변을 하면 되고요. 22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분명 마름모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 아, 맞다, 맞다. 정사각형. 맞다. 요렇게 답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뭔가 말장난 같은 문제지만,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문장의 순서도 바꿔봤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을 좀더 키워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

있고요. 자, 표를 채워봅시다. 각 사각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 자, 사다리꼴부터 정사각형까지 쭉 나가는데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누구의? 평행사변형의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안 돼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되고 그 뒤로 평행사변형의 일종인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전부 가능하겠죠. 확인.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얘는요, 누구의 성질? 평행사변형 중에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안 되고 평행사변형도 안 되고 직사각형 되고 마름모 안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자, 대각선의 수직. 말안 해도 알겠죠?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다리꼴 안 돼요. 평행사변형 안 돼요. 직사각형도 안 돼요. 마름모 돼요. 정사각형 돼요. 정사각형 돼요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름모의 일종이니까 되더라.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각형 ABCD. 이거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지만 이게 평행사변형인지 몰라요. 문제의 조건에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 24번. AB랑 뭐랑 같고, AD랑 뭐랑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대요. 그럼 빨리 막 머릿속에서, 아, 평행사변형이면 뭐가 나와야죠? 대변이 나와야죠. 대변의 길이. 그래서 AB라는 친구랑 DC라는 변의 길이, AD라는 변과 그 대변인 BC라는 변의 길이. 둘이 같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25번.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일단, BAD. BAD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랑, 뭐랑 같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ABC. 얘랑, ADC. 얘랑 같대요. 아, 대각 차지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BAD는 BCD. 여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C, ADC. 요 대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평행사변형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추가돼야 직사각형이냐? 대각선이죠. AC와 BD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좀 문제가 많죠? 자, 사각형 대각선의 성질. 이거 뭐 이제 눈 감고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 그럼 얘는 일단 이등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빨리 풀려면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29번도 디귿이, 30번도 디귿이, 31번도 디귿이 전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 이거 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이거 직사각형의 성질인데? 오케이. 29번에 넣어야겠다. 30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아, 31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마름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 보기 안 좋으니까 정리해주자면, 직사각형은 기역과 디귿이, 마름모는 니은과 디귿이, 정사각형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들어오는 이런 정답을 꾸려낼 수가 있겠죠. 자, 34번과 35번. 사각형에 이런 조건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다른 모양의 사각형이 된대요. 자,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마름모의 성질을 빨리 찾아볼까요? 기역. 오케이. 자, 저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리을, 수직이다. 그래서 길이 같다, 수직이다. 나와야겠죠? 일단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에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찾아보세요. 아까 기역, 리을 빠졌으니까 사실 한 내각의 직각과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찾으면 너무도 쉽게 정사각형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 기역, 리을, 니은, 디귿을 조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요. 기역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기역과 디귿. 아니면 리을과 니은. 아니면 리을과 디귿. 요렇게 4개의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0: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직사각형의 성질하나 말은 뭐의 성질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복 체크.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이 두 개라니까 우리는 두 개를 찾아야겠죠? 일단 보자마자, 이거 뭐야, 너무 쉽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빨리 찾아볼까 하고 봤더니 직사각형, 오케이, 2번 되고, 그 다음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부니까 4번 되고, 그럼 뭐야? 정답이, 3개예요. 1번, 3번, 5번.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됐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뭘까요? 확실한 거 날려주면 평행사 변형, 이거 분명히 안 된댔어. 말은 뭐 안 된댔어. 근데 갑자기 등변사다리꼴? 이거 뭐죠?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인데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옆에 있는 이 길이가 같은 이런 사각형을 등변사다리꼴이라 하거든요. 이 등변사다리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꼭 알아야 돼요. 얘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신기하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따지자면 직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각형까지 포함한다면 등변사다리꼴 또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머릿속에 좀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평행선과 넓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루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달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강. 우리가 그러면 지금 300개의 단어를 쭉쭉쭉쭉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이 드시나요? 앞에 있는 단어들 내가 다는 몰라도 딱 봤을 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유추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것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단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Thoughts and Opinions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견들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쏙쏙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Thinking, 생각하고 an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단어도 있고 표현들, 우리 수거적인 표현들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 하나하나씩 쉬운 거는 좀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빈출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위치로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꼭 챙겨두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한 손에는 펜을 들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Believe라는 단어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이런 단어는 빠르게 갈 거예요. 신념이나 확신,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신념이나 확신의 반대가 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확신의 반대가 되는 건 의심, 의구심이 되겠죠? Doubt라는 단어가 바로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Your strong belief, 여러분들의 강한 신념은 will help you, 뭐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Make a better decision.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의사결정을 할때더 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better decisions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단연 동사의 형태는 believe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겠죠. 그렇죠? believe, believe.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넣어라. 자, conscious, conscious라는 단어요. 우리 전 시간에 conscience라는 단어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쌤이 이거 conscience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해 드렸던 단어입니다. conscience가 뭐였더라? 맞아요. 양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걔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죠? 다른 단어입니다. conscious라는 단어고요. 얘는 의식적인, 지각하는, 자각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의식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 unconscious라는 단어가 되겠죠? unconscious. 즉, conscious에다가 반대를 나타내는 on을 붙여서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를 붙여서 의식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 자, consciousness, nes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지요. 그래서 의식, 자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가요, 수거적인 표현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be conscious of라는 전치사랑 어울려서 어디 어디를 무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의식하는, 이란 의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문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네요. If you are conscious of your habits,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습관을 의식하고 있으면, 의식한다면, you can change your daily lif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습관들을 잘 의식하면, 아,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지를 잘 의식해서,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라는 의미 좋은 정말 우리한테 격언을 줄수 있는, 교훈을 줄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Be conscious of. 뭔가를 의식하다. 자각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갈게요. aspect, aspect라는 단어고요. 선생님이 spect라는 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냐면 보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대해서 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면, 측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aspec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측면이나 관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사전을 찾아보시면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볼때 측면 양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양상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별 의미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측면이나 모습, 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aspect라는 단어예요. 자, 예문 먼저 볼까요? Try to look at. 보려고 노력하세요. Every aspect of the problem. 문제의 모든 측면을, 모든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의 한쪽 면만 보면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여러 측면들을 다각도로 봐야만 그 문제가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every aspect, 모든 측면이라는 의미로 쓰인, 면, 측면, 양상이라는 의미로 쓰인 aspect라는 단어의 쓰임의 문장이었습니다. In some aspect, 어떤 측면에서는 이란 표현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가기 전에 spect라는 의미가 보다라는 의미니까 얘가 안을 들여다보다라고 하면 점검하다. 안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점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spect의 pro는 앞으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는 측면, 즉 뭘까? 그렇지. 미래를 내다보다, 즉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앞의 측면들, 보이는 측면들을 살펴보는 전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suspect의 sus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이게 뭐가 있나라고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접두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는 그 방향을 혹은 그 입장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uspect가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는 보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다른 단어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perspectiv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아, 얘가 보다라는 의미지. 예, 우리가 배웠던 spectacular, spectacle 이라는 단어. 외울 때도 보다라는 의미를 연상해서 만들었던, 외웠던 단어니까 한번 꼭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네 번째 단어 갈게요. 네 번째 단어, circumstance, circumstanc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ituation이란 단어와 비슷하겠죠? 자, 뭐뭐 아래, 뭐뭐 하에라는 의미에서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란 의미의 굳어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런 상황에서는 이란 뜻이에요. 자, 요걸 적용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어려운 상황 속에서 he chose to remain calm and patient. 그는요, calm, 침착하고 patient, 인내심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막 흔들리기 마련인데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Under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는 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가볼게요. Factual 이란 단어고요. 기본적으로 fact라는 의미를 연결하시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act는 사실이란 뜻이니까 factual, 형용사의 의미로 사실의 기반을 둔 이란 의미예요. fictional 이라는 표현은 fiction이 허구, 소설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얘가 허구에라는 의미, fictional이란 단어가 factual의 상대적인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Her argument, 그녀의 주장은요, was based on, be based on이라는 유명한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다. 자, 그녀의 주장은요, 어디에 기반을 두었어요? Factual evidence rather than rumors. 그냥 떠드는 거짓된 이런 소문들, 근거 없는 소문들보다는 소문들이 아닌 사실의 증거를 둔 기반을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ctual evidenc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사실의 증거, 사실에 입각한 증거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concrete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 그냥 이렇게 시멘트 바닥도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는 정리가 돼 있지 않지만 얘는 구체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사물이니까 우리한테 정말 구체성을 보여주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추상적인이라는 단어, abstract이라는 단어를 전 시간에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단어가 되겠고, 그때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concrete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예요,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She gave concrete examples.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To support her opinion.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oncrete examples,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일곱 번째, fantasy. 우리말로도 판타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예, 공상이나 상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 공상이나 상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는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reality라는 단어가 되겠죠. real이란 단어가 진짜의, 찐해라는 뜻이니까 현실적인이라는 의미에서 reality, 현실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의 의미로는 fantastic. 환상적인 멋진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top living in a fantasy world. 야, 공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 그만두고 and face reality, 현실을 직시해라는 문장.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fantasy라는 단어, 공상, 상상이란 단어 체크해 두시고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doubt. 아까 우리 belief, 우리의 믿음, 신념이란 단어의 확실한의 의미에 반대가 되는 게 doubt, 의심이라고 얘기했죠. 자, 의심, 의구심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certain이란 단어가 확실한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certainty, y를 붙여서 확실성이라는 의미의 반의어를 만들 수 있죠.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doubt는 의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oubtful, fe를 붙이면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no doubt, 틀림없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oubt와 부정어가 같이 쓰였으니까 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틀림없는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option. 우리말로도 옵션이, 옵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옵션, 즉 선택, 선택지를 가리킵니다. choice라는 단어랑 비슷하겠죠? optional이라고 하면 선택적인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Consider every option.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십시오. Before you order your favorite food.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모든 선택지들, 옵션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Option 이란 단어. Every option. 모든 옵션, 모든 선택지라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단어 열 번째 단어 갑니다. Possibility, possibility, possible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반대말은 impossible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여기다 im을 붙이면 되겠죠. 반대말은. 자, 그래서 possibility는 명사 형태로 가능성이라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impossibility, 불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likelihood 들어가면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possibility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likelihood라는 단어가 된다. strong possibility, 높은 가능성. 우리가 왜 high possibility 이렇게 할 것 같지만 strong possibility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high라는 표현도 때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strong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strong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strong possibility, strong이라는 단어랑 어울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챙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1번째 단어 가볼게요. 자, outline, outline. 뭐 이건 딱 봐도 바깥쪽의 라인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 바깥쪽의 라인을 그린다. 전체적인 틀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ut라는 표현과 line이라는 표현을 합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요나 윤곽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동사로 쓰일 때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그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line a plan, 계획의 윤곽을 그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wrote, 선생님은 쓰셨습니다. A clear outline of the new lesson. 새로운 수업에 대한 개요를, 분명한 개요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mark. remark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mark가 원래 표시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표시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는 발언, 말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의 명사이자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발언이나 말 혹은 주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실제로 remarkable이라고 하면 주목할 만한이라는 중요한 형용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얘가 왜 중요한 형용사일까? 예를 들면 어떤 주어가 remarkable하다라고 본문에 나왔어요. 어떤 지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emarkable이란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목할 만한, 놀랄 만한 이란 단어가 되겠어요. remark는 동사로 쓰일 때는 발언하다, 말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의미, 비슷한 이 하나의 의미인데 명사의 품사도 갖고 있고 동사의 품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 rude remark, 그의 무례한 발언은요, made the meeting uncomfortable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회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 그래서 rude remark, 무례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explanation, explanation. explain이라는 동사가 설명하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많이 알고 있잖아. 거기에 ation을 붙인 겁니다. explanation이라는 단어, 설명이란 뜻이 되겠죠. 자, 분명한 설명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clear explana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er clear explanation, 그녀의 분명한 설명은 help, 도움이 되었어요. everyone, 모든 사람이 understand,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뭘 이해하는데? the rule of the games,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Clear explanation. 분명한 설명.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 한번 알아두시면 지문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단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문장을 꼭 예문을 보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단어입니다. Output. Output. 자, output. 바깥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진 것. 생산량이라는 의미, 출력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 반대는 input이 되겠죠. 자,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 나오는 output, 바로 얘가 바로 출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의 의미, 출력이라는 의미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High output, 높은 생산량, output data, 출력 데이터.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첫 번째 의미를 활용했을 때는 high output 이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컴퓨터의 출력과 관련된 단어는 표현은 output data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writer works. 그 작가는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보통 작업을 합니다. 왜요? To increase her creative output. 그녀의 창의적인 output, 창의적인 산출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조용한, 고요한

시간대에 일어나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ve output 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면 자연스럽다라는 거. 다음 단어, 15번째 단어입니다. brainstorm, brainstorm 이란 단어고요. 자, brainstorm 이란 단어는 brain에 storm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막 폭풍 거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지 있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는 우리말로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 브레인스토밍 하다. 즉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떠올린 갑자기 떠오른 묘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 동사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브레인스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갖가지 생각들을 해내는 걸 바로 브레인스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We will brainstorm new solutions.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왜? To choose the best one.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해결책들을 막 생각해내서 만들어낼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ssume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챙겨두시기 바래요. 자,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의미, 짐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사실 이세 개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럴까라고 짐작해보고, 추정해보고, 그죠? 가정해보고 이런 의미가 바로 assume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의 형태는 assumptio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가정이나 추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뭐 무언가가 추정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확실하지 않은 가설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거나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assume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비슷한 의미는 추정하다의 의미와 비슷한 suppose. 예, 가정하다라는 의미로 suppose를 지금 같이 유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Don't assume that yeah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Everyone understands the instruction right away. 모든 사람이 그 지시사항을 바로 이해할 거라고 추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예, 그 안내사항을 사람들이 보자마자 아, 이렇구나라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굳이 예문으로 같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assume that 대절을 많이 써서 뭐뭐라고 가정하다, 뭐뭐라고 가정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절을 보통 목적절로 많이 쓴다. 대부분의 목적어를 목적절의 형태로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infer라는 단어입니다. 추론하다라는 동사, 추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언가의 어떤 사실로 추론을 해서 나타내는 거, 생각해내는 걸 바로 infer, 동사로 추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nference라는 명사 형태에 ence를 붙여서 추론이라는 명사를 만드는구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We can infer. 우리는 infer, 추론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His feelings, 그의 감정들을요. From the nervous look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초조한 표정으로 우리는 그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보면 얘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reflect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reflect. 예를 들면 이 어떤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에 빛을 비췄더니 다시 reflect. 구부러져서 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뭘까요? 반사하다. 비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제대로 행동한 게 맞을까? 내가 오늘 잘 살아낸 게 맞을까라고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는 것도 reflect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잘 우리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거, 반영하다라는 동사도 바로 reflect가 되겠습니다. 반사하다, 비추다, 되돌아보다, 생각하다, 성찰하다, 반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일맥상통한 하나의 의미에서 출발한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가지세요. To reflect on the lessons.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From your past mistakes. 여러분들의 과거 실수로부터 배우게 된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명사의 형태는 I, when을 붙여서 만들지요. 그래서 reflection이라고 하면 반성이나 반영, 성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찰일지 이런 거 쓰는 게 오늘 내가 배운 것들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거, 반추해보는 게 reflection이 되겠죠. Reflect on이라는

하는 전치사랑 보통 어울립니다. 뭐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의미가 on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째 표현, realize. realize라는 단어인데요. 자, realize는 일단, 봐봐요. 깨닫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닫다. 그런데 얘가 현실로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come aware라고 하면 aware, 인식하는, 인지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become aware라고 하면 깨닫는, 무언가를 인지하는 이라는 의미의 이런 수거적인 표현과 같이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실현시키다라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고 달성해내는 걸 실현시키는 거죠.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실현시켰다.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achieve라는 동사의 의미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reality라는 단어, 현실이라는 단어, 같이 realize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사실 reality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슷하게 나온 거다라고 파생이 된 거다라는 걸 한번 연결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예문 볼까요? After the discussion, 토론한 후에, 논의 후에, the manager, 매니저는요, 관리자는 realized the team needed a different plan. 그 팀이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alize that 이하인 것을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죠. 근데 어떤 계획을 실현시켰다, 현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구현하다, 혹은 현실화하다,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맥락상 어떤 단어들과 같이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깨닫다의 의미가 될 수도, 실현시키다, 실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1, 2학년 지문들에서는 얘가 깨닫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나옵니다. 3학년, 2학년 말이나 3학년, 고2, 고3 정도의 지문에서는 얘가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로도 꽤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가 그냥 깨닫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실현시키다, 실현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챙겨두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20번째 단어입니다. determine, determine. 이 단어를 읽을 때 많은 친구들이 determine이라고 읽더라고요. determine이 아니라 determine이라고 해서 중간에 강세가 오게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끝에 mine를 mean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termine. 좋아요. determine. 좋습니다. 얘가 무슨 뜻일까요? decide와 비슷합니다. 결정하다. 혹은 뭔가를 알아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the doctor said 의사가 말했죠. He needed more tasks. 그 의사가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고요.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illness.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determine 이란 단어는 결정하다라기보다는 원인을 알아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Determined. 이 D를 붙여서, 예, D를 붙인 거죠. 굳어진 PP 형태 형용사를 만들게 되면 결정된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determination이라고 하면 결정, 결심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alter, alter. 자, 요거 alternative라는 형용사이자 명사를 단어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렸던 단어가 됩니다. alter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예, 바꾸다, 변경하다. 즉, change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바꾼다와 대조가 되는 의미는 유지한다.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maintain 이란 단어와 지금 상대적인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The quiet forest, 조용한 숲이요, was altered, 바뀌었습니다. 뭐에서요? By the heavy rain and the summer. 여름에 폭우에 의해서 조용했던 숲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르릉 쾅쾅 내치면서 엄청 소란스럽게 변했겠죠. 그죠? 아니면 이런 폭우에 의해서 굉장히 무성한 풀들이나 아니면 다른 식생들이 자라났을 수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lter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이자 명사 형태인 alternative, 대안의 라는 형용사, 대체 가능한 이란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요. 대안이나 대체품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동사 다 되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alternate이라는 형용사 형태도 있는데 얘는 형용사 의미로 교대의, 번갈아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똑같이 alter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하나는 alternative, 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alternate라고 하면 번갈아 하는 교대라는 의미로 조금은 빈도수가 좀 낮기는 하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어요. 22번째 appropri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적절한, 적당한 반대말은요, in을 붙입니다.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란 단어가 됩니다.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appropriately, 적절하게, 적당하게 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appropriate for, 뭐뭐에 적당한. 이럴 때 for라는 전치사를 그냥 어울린다. 이 정도만 그냥 챙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책에도 요거랑 조심하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선생님 한번 넣어봤습니다. appreciate, 고마워하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나는 당신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해 합니다. 감사해 하다, 고맙게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appreciate라는 단어죠. 실제로 appreciate는 뭐,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appreciate 두 개가 다른 단어라는 걸꼭 구분해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definite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define 라는 동사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정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쌤이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어떤 하나의 물체의 대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끊는다. 멀리까지 퍼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규정하고 한정시킨다라는 의미에서 define이라는 동사를 쓴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 finite이라는 표현이 제한된, 한정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definite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해진, 확실한,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certain 이란 단어도 확실한이라는 의미니까 definitely 틀림없이 분명히라는 의미의 부사. There was no definite answer. 자, 분명한 대답이 없었어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To this complex and difficult question.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consensus라는 단어고요. consensus 두 번째 강세가 오게 읽어야 되네요. 합의나 의견 일치, 합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agreement, 합의라는 단어가 되겠죠. consent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동의라는 명사의 의미와 consent, 동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둘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품사를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는 녀석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특히 동사랑 명사가 좀 많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명사 자리에 오면 아, 명사로 동의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얘는 동사 자리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동사 의미로 동의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예문 한번 볼까요? After hours of debate, 몇 시간의 토론 후에 We finally reached full consensus. 우리는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합의에,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oppose라는 단어고요. OP는 여러분들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반대에 놓이다. 그래서 opposite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oppose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아,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해. 예? 그 상대적인 건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해, 지지해, 뒷받침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upport라는 단어가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opposite, 나왔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 반대해, 정반대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전치사도 되죠? be opposed to. oppose에다가 d를 붙이면 be opposed to.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요, oppose the new plan, 새로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어떤 계획에 반대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To build a bridge over the river,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Oppose, 반대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6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Blame, 탓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탓하다라는 뜻이 단어가 blame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He blamed others. 그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탓했습니다. 비판하다기보다는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고요. Instead of, 뭐 대신에요? Accepting his own mistake.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Blame A for B.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A를 B의 원인으로 돌리다, B에 대해서 탓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for라는 전치사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be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 이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뭐뭐과는 다르다. 뒤에 것의 대상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반대의 의미는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표현에 be 동사와 similar을 같이 써서 비슷하다. 뭐뭐와 비슷하다라고 할 때 with라는 전치사라기보다는 to라는 전치사랑 보통 어울리게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The taste of this red apple, 이 빨간 사과의 맛은요, is different from, 뭐와 달라요? The green one, 초록색 사과의 맛과는 다릅니다. 자, 명사 형태, different의 명사 형태는 당연히 차이, 다름이라는 의미의 difference가 되겠죠? Be different from, 많이 쓰이는 수거, 표현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8번째, be similar to,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반대 우리가 봤던 be different from, 정리되어 있습니다. Similarity, 유사성, 닮은 점.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he way birds fly, 새들이 나는 방식은 is similar to, 비슷해요. The way planes move,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나르는 원리는 비슷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자, 그 다음 29번째, be known as, as라는 전치사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에 for라는 전치사를 같이 할때 be known as도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뭐로서 as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Peter is known as a thoughtful leader. 피터는요, 사려 깊은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 be known as, be known for 두 가지 의미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마지막 단어 가볼게요. Prefer A to B.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 이때 to는요, than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보다. than 대신에 to를 쓰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미상으로는 뭐뭐보다라는 뜻이지만 to라는 표현을 써서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reference, 선호. Prefer, personal preference, 개인적인 선호. 자, I prefer quality products. 저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뭐보다요? 저렴한 물건보다요. 즉, 나는 어떤 뭐 저렴한 가격보다 좋은 품질을 선호한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개의 우리 단어와 표현 잘 복습하시면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daily practice 가볼까요? 자, daily practice A 파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 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맥락상 적절한 단어 한번 표시해봐라 라는 겁니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변화하다 라는 뜻이었죠. realize, 깨닫다, 실현시키다. conscious, 의식적인. factual, 사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remark, 말하다 라는 표현. 말, 발언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었고요. 주목이라는 의미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었죠. fantasy, 환상이라는 뜻의 명사였습니다. 자, 그럼 맥락상으로 한번 적절한 단어의 표시 한번 해볼게요. The designer, 그 디자이너는요, decided to,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The color of the bag. 가방의 색깔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방의 색깔을 깨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하네, 깨닫기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 alter.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가 적절하겠죠. alter.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 Even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에도요, he was still, 그는 여전히 뭐할수 있었고, able to speak, 말할 수도 있었어요. 사고가 났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그는 의식이 있었고, 말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conscious라는 단어 표시해 주겠습니다.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에 he made a short, 그는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emark라는 단어, 발언이란 단어가 적절하니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넘어갈까요? 오케이. 단어의 관계. 자, output, input. 반이어죠? 자, 얘는 출력이고 얘는 input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이어를 쓰는 거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 반이어. 자, 그러면 inappropriate 무슨 뜻이었더라?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입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appropriate, 적절한이란 단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단어 먼저 봐야 되겠네요. circumstance, 상황, situation, 상황. 그러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specific 이란 단어와 비슷한. 얘는 그러면 특정한, 구체적인 이란 뜻 아니었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이란 단어. 이런 바닥들, 무슨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콘크리트 바닥. 눈으로 딱볼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concrete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 영작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부분에 새 표시를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는 학교 규칙을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일단 반대했다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He opposed. 그는 반대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to라는 전치사 써주시면 되겠고, 바꾸는 것에라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changing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e opposed to changing the school rule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3번. 그들은 그 실수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 자, 그들은 그 실수에 대해라는 표현도 넣어주셔야 되겠고, 서로를 비난했다. 비난했다라는 동사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they blamed. 누구를 비난했어요? 서로를. 자, each other 뭐뭐에 대해서 for the mista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they blamed for each other. They blamed each other for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전치사 for가 뒤에 붙어야 뒤에 실수에 대해라는 목적어인 명사를 뒤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30개의 단어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30개의 단어 할 테니까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daily review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자, 우리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55강이고요. 이번 챕터 두 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을 공부했는데요. 나머지 용법들 이번 시간에 열공해 볼 거고요. 먼저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부터 열공 들어갑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는 뭐뭐할, 뭐뭐하는 또는 뭐뭐해야 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간단한 예를 보니까 books, 책들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나와주고요. 근데 보니까 to read, 뒤에서 꾸며줍니다. 읽어야 할 책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많은 책들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many는 명사 앞에 나와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우리 대명사가 되는 건데요.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이 대명사 앞에 some이나 또는 any나 또는 every나 no가 붙어준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something, someone, somebody, 뭐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형용사가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무언가, 재미있는 무언가라고 얘기할 때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여러분들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앞에 some이나 any나 every나 no가 붙은 이런 자,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투부정사가 또 같이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흥미로운 무언가로 얘기할 때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이런 식으로 어순이 나와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지요? 자, 우리 문제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밑줄 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말을 문장에서 찾아 빈칸을 써주는 건데요. 2번 볼까요? 그들은 필요로 한다. Something.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무언가라는 의미의 Something. 뭐야?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우리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명사를 누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먹을 무언가. 이런 식으로. 자, 바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어렵지 않지요? 그들은 필요로 한다. 먹을 무언가. 결국 우리말로는 그들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어쨌든 something,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이고요. 투부정사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3번 볼까요? I bought a pen. 내가 펜을 하나 구입했다. 근데 어떤 펜인가요?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입니다. 펜을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cold water. 나에게 차가운 물을 주세요. 근데 어떤 마실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to drink. 이게 여러분들, cold water를 꾸며주고 있고요. 어쨌든, water가 물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야. 됐지요? 5번 볼까요? 제니는 원한다. 무언가를 원한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준다고 얘기했죠. 새로운 무언가로 얘기할 때 new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ew 이런 식으로 new가 뒤에 붙여줬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부정사가 또 뒤에 나와주죠. 이 어순 잘 봐주셔야 되는데,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이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에는 요즘 저희 본 대로 cold, 차가운, 당연히 여러분들 명사 앞에서 꾸며주게 되는 거지요. 됐죠? 하지만 여기는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여러분들 대명사 뒤에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투부정사는 뒤쪽에 또 붙어주게 됩니다. 자, 제니는 원한다. 새로운 무언가인데 어떤 새로운 무언가예요? 읽을 새로운 무언가. To read가 something new를 꾸며주는 거지요. 7번 볼까요? There are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이 있다. 어떤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many places를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Places, 장소들. 이거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준다는 거예요. 됐죠? 자, B번.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관한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주디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 주디가 필요한데. 필요하대. 누가? 친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친구예요? 도와줄 친구지요. 누구를? 그녀를. A friend to help her.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2번 볼까요? 도서관에는 읽을 책들이 많이 있다. There are 많은 책들이 있대요. Many books. 근데 어떤 읽을, to read, 투부정사가 뒤에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many books를 꾸며주는 거지요. 4번. 나는 내게 할 중요한 말이 있다. I have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뭔가 중요한 무언가입니다. 근데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important. 뒤에서 꾸며주게 되고요. Something important. 근데 그게 뭐야? 말할 중요한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to tell. 투부정사가 또 뒤에 나와서 우리 앞에 나오는 something important 이걸 꾸며주는 거지요. 했나요? Something important to tell 까지가 우리 빈칸의 정답이었고요. 6번. 그들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는 그들이 여러분들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먹을 우리 to eat이 앞에 나오는 그래요. Enough food, 충분한 음식. 우리 food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Enough food to eat.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얘가 되겠고요.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No chance. 근데 어떤 기회요? 얘기할 기회죠? To talk. 자, no chance to talk. 우리 기회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예가 되겠고요. 5번, 우리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 We have. 다음에 많은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lot of homework. 근데 해야 할 숙제입니다.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요. A lot of homework to do. 이런 식으로.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나와주는데요. 부사의 의미와 쓰임이 다양하다 보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여러 개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운동한다. 왜? 뭐 하려고 운동하는 거죠? 목적이 뭔가요? To lose weight.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한다.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투부정사 설명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사적인 용법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나와줍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건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고,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해.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 되어, 뭐뭐해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쉽게 구분 가능한 것이 투부정사 앞에 여러분들, 감정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와줘요. 무슨 얘기냐?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감정을 얘기하지요? 근데 왜 행복한지를 투부정사가 설명해 주는 거야. 왜 행복하대요?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봐서, 다시 만나서 행복하대요.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보이고요. 투부정사가 그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때 우리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야. 쉽게 여러분들 구분이 가능하겠지요? 자, 우리 문제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거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다. I'm glad. 내가 반가운 거야. 기쁜 거예요. 그 감정을 왜 가지게 된 거지요? 당신을 만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 to meet 이렇게 나와주고, 이 투부정사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glad to meet you 이 표현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I'm glad to meet you 여기에 I'm을 생략해 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자면, 그래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2번. 그녀는 우리를 도와주러 여기 왔다. 그녀가 여기 왔는데, 왜온 거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온 거지요? To help us. 이런 식으로 여기는 투부정사가, 그러네. 자,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돕기 위해, 도와주러.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6번. 그는 카메라를 사기 위해 그곳에 갔대요. He went there. 그가 거기에 갔는데 왜간 거야? 카메라를 사기 위해. 그가 거기에 간 목적을 얘기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활용해주면 되겠죠. 빈칸에 to by가 정답이에요. 7번. 우리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 학교 가는 거잖아요. We go to school. 우리가 학교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study 이런 식으로. 대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부사적인 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와주는 것이 바로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8번 볼까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놀랐다. 내가 놀랐대.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투부정사로 표현해 주는 거지요. To read the letter 이런 식으로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놀란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B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침의 쓰임과 같은 걸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 주는 건데요. A를 보니까 셀리가 왜 나? 밖에 나갔대요. 아니, 왜? 왜 외출한 거죠? 왜 밖에 나간 거죠? 그를 만나기 위해. 뭐 여러분들?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다음에 B번을 보니까 내가 슬펐다. 슬픈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슬펐던 겁니다. 여기 투부정사가 슬픈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자, 감정의 원인.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1번 볼까요? 내가 놀랐다. 아니, 왜 놀랐던 거야?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녀를 거기서 만나게 돼서 놀랐다는 거야. 자, 놀란 감정을 왜 가지게 됐는지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 설명하고 있죠. 내가 놀랐는데 그녀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 놀랐다. 이런 식으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B가 정답 되겠죠. 3번. Let's stop. 중단하자. 멈추자. 하던 일을 중단하자는 얘기야. 아, 왜? 뉴스를 보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문법이에요. A와 같은 쓰임이 되겠네요. 5번 볼까요? 빌이 역에 갔다. 뭐 하려고? 일단 표현 잡으셔야 돼요. 자, sign off는 누군가를 배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배웅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작별 인사하고 떠나 보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의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역에 갔다. 역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네요.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6번 볼까요? I had to wait for an hour. 내가 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아니, 왜? To see a doctor. 의사를 보기 위해. 그 얘기는 진찰을 받기 위해 한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 줍니다. 7번 볼까요? I'm really happy. 난 정말로 행복하다. 행복한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와 같은 친구를 둬서 난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B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같은 우리 유형의 문제인데요. B의 문장이 살짝 바뀌었죠. Pleased가 기쁜이란 감정을 나타낸 단어고요. 나는 기쁘다. 왜 기쁜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쁜 거예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A번은 우리 봤던 대로 목적을 나타내주는 부사적인 용법이야. 3번 볼게요.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줍니다. A와 같은 용법이죠. 4번. 내가 TV를 켰다. 아, 뭐 하려고?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역시 목적을 나타내주지요. A가 정답 되겠고요. 반면에 5번은요. 그는 기뻤다. 기쁜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투부정사가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To hear from you. 자, hear from은 누구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어 그는 기뻐했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B와 같은 용법이 되겠고. 7번, I'm sorry.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 죄송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To call you so late. 아, 매우 늦게 당신에게 전화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B와 같은 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추가로 다양한 또 부사적인 용법이 나와주는데요. 일단은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말로 뭐뭐 하기에 이런 의미를 투부정사가 나타내고요. 예를 볼게요. 이 문장이 is hard. 어렵다. 근데 뭐 하기에 어려운 거지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어려운.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hard,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거야. 그치요?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요, 우리말로, 뭐뭐 하다니.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예문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She must be clever.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런데 여기 must는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녀가 영리함에 틀림없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To think of such an idea. 자,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니 그녀가 아, 영리한 게 틀림없구나. 그녀가 영리함에 틀림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니. 자, 이런 쓰임을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주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요,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하면 좋은 것들이 예문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자, grow up, 자라다라는 의미예요. 자, 주어가 자랐는데 결과적으로 to be 또는 to become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어주고요.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자, 이런 식의 의미일 때 이때 투부정사를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문 볼까요? 그 가난한 여자아이가 grew up. 여기는 과거형의 동사네요, 여러분들. 자랐다. 결과가 뭔데? 유명한 스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grow up to be 또는 to become. 자라서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 때, 이때 투부정사 결과를 나타내 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준 거야. 하나의 표현처럼 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live to be 다음에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 결과 어떤 나이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그 나이까지 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문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sea turtle, 바다 거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다 거북이 살았다. 결과가 뭐예요? 무려 188살이 된 거야. 그 얘기는 그 바다 거북이 188살까지 살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live to be 다음에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줄 때, 우리말로는 뭐뭐까지 살다. 이런 의미로 부드럽게 써게 되는 거고요. 이때 투부정사, 우리 뭐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분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투 동사원형, 투부정사 앞에 억니가 붙어주고요. 의미상으로,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 또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 중에 하나로 분류해 준 거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니까, 그가 left the town, 그 마을을 떠났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I'll need to return soon. 하지만, 곧 돌아왔다. 결국, 곧 돌아온 거야. 이런 식으로, I'll need to 동사원형이,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앞에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연결시켜 줄 때,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해 주는 거고요.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하기보다는 2학년 또는 3학년 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또 문제를 통해 다양한 문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A를 보니까 밑줄 친 투부정사의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보니까 grow up, 과거형으로 grew up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 become 또는 to be. 자, 뭐예요, 여러분들?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과거형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랐다. 결과 뭐가 된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자, 이런 쓰임을 우리가, 그렇죠?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해 주는 거고요.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죠. grow up to be 또는 to become.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you're so kind.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니. 아,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상대가 친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투부정사 설명해 줍니다. 우리 D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이 책은 어렵다. 근데 뭐 하기 어려운 거지요? 이해하기에 어려운 거지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고요. C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4번 볼게요. He got up early. 자, 그가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아니, 왜?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던 거예요. 자, 뭐뭐 하기 위해. 우리 오늘 다양한 부사적인 용법을 공부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바로 4번 문장에 우리 적용이 되고요. A번이 정답이에요. 5번 볼까요? 자, 보세요. live란 동사가 우리 과거 형태로 나왔고요. to be 다음에 그러네요.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였고요. 나의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B번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자, 2번 보니까 이새 핸드폰은 사용하기 쉽다. 일단은 주어 자리에 this new cell phone 이게 나와주고요. 동사 필요합니다. 비동사 is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한 거야? 쉽대요. 쉬운이라는 의미의 is가 나와주고 뭐 하기에 쉬운 건가요? 사용하기에 쉬운 거지요. 우리 토부정사가 뒤에 붙어주는데요. 이 토부정사 용법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형용사 꾸며주는 거 부사 역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때 토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한 문제가 나와준다면 그렇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을 분류해준다라는 거 문제통에 있다 확인해주시고요. 이새 핸드폰은 is easy. 쉬운데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됐지요? 3번 봅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일단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앞에 she studied hard 나와주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only to 동사 원형이 앞에 나온 내용이랑 상반된 내용을 연결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라고 얘기할 때,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she studied hard. 근데, 하지만 only to fail the exam. 시험에 떨어졌던 거예요. She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exam. 이런 식으로, only to 부정사가,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고요. 5번 볼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더니 너는 매우 지혜롭구나. 일단은 너는 매우 지혜롭구나. 이걸 써주는 거야. You are very wise.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가 매우 지혜롭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실 보세요. 그 질문에 대답하다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이거를 투부정사로 표현해 주고요. 아, 투부정사가 뭐뭐 하다니 이런 식의 의미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부사적인 용법 중에 하나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very wise. 답하다니 뭐를 뭐에 그 질문에 이렇게 you are very wise to answer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정답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투부정사의 쓰임 뭐 여러분들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우리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5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제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세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 주는 건데요. 1번 그녀는 커서 유명한 무용가가 되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중에 grow up, 다음에 to be나 또는 become이 나와주는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녀가 커서 유명한 무용가가 됐다.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일단 주어 자리에 she가 보이고요. grow up, grow의 우리 과거형이 보여야 되겠죠? grow up. 그 다음에 그녀가 자랐고요. 결과 뭐가 됐는지를 투부정사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To be 유명한 무용가, a famous danc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바로 1번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자, 2번 볼까요? 그것을 믿다니 샘은 바보임에 틀림없다. 자, 샘이 먼저 주로 나와주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 must라는 조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주니까 B가 보이고요. 바보, a fool. 그러니까 Sam must be a fool. Sam이 바보임에 틀림없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것을 믿다니. 투부정사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To believe it. 이런 식으로. Sam must be a fool to believe it. 자, 이때 투부정사는 뭘까요? Sam이 바보임에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아, 그거를 믿다니. 이런 식으로 뭐뭐하다니. 이런 의미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라는 거 문제통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지 않다. 자, 일단 영어가 주어 자리에 나와주고요. 어렵지 않다니까 부정문으로 It's not difficult. 근데 뭐 하기에 어렵지 않은 건가요? 배우기에. To learn.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English is not difficult to learn. 이때 투부정사는 뭔가 여러분들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하기에 배우기에 어렵지 않은 거야 우리 difficult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쓰고 있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특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0: 자, 우리 투부정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하고 바로바로 모든 문장의 용법이 구분이 안될 거예요. 자꾸 문장을 보고, 예문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내용 열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인 NSM이 왔어요. 오늘은 북2 준비하고 같이 공부하는 날인데 북2 준비해 오셨나요? 아, 우리 47강이잖아요. 우리 강의가 총 48강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북1은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뭔가 좀 시원하면서도 또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은 북2를 가지고 작품을 즐겨요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매우 우수한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명마였지요. 우리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는 뭐 명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 중요한 장면 이런 것들 명장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말 마자를 써서 매우 우수한 말은 명마라고 우리가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오늘은 OX가 아니라 단어를 직접 적어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북2에서 핵심 복습, 쪽지 시험 10문제 풀고요. 학교 시험 만점 왕도 5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북2는요, 34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6단원에서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생님이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빈칸을 뚫어놓은 곳은 선생님이 적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면서 큰 소리로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비유적인 표현을 뭐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개념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이러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그런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불렀었고요. 시뿐만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비유적인 표현 찾아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딱지라는 시에서 이 딱지를 이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죠? 그렇죠. 딱정벌레. 딱정벌레. 이라는 단어만 같다고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딱지와 딱정벌레의 모습, 모양 이런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요. 대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딱지가 뭐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하고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딱정벌레처럼 살갗을 꽉 붙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읽는 우리 독자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에 대한 느낌을 살려 낭송하기 우리 배웠었습니다. 낭송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쓰는 것을 말해 하면 여러분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바꿀 수 있거든요. 소리 내서 크게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분위기를 보면서 생각, 감동을 담아 중요한 거 보여. 느낌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낭송하는 방법 볼게요. 시에 무엇을 생각해요? 선생님 방금 말로도 했었는데,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시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 어떤 분위기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목소리로 낭송을 해야 되겠죠. 어울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선생님 뭐 하고 있죠? 몸짓. 몸을 사용해서 가만히 서서 읽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분위기에 맞게 몸짓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 이런 거 뭐예요? 아니면 뭐가 달라져요, 선생님 지금? 표정이죠. 표정을 사용하여 낭송한다. 그래서 기쁠 때는 뭔가 기쁜 뭐팔 동작이나 아니면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크기가 작은 것을 얘기하거나 뭐 움츠러드는 것을 얘기할 때는 같이 내 몸짓과 표정도 그렇게 하면서 낭송을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생생하게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낭송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읽었을 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나 이것을 상상하며 낭송해요. 내가 진짜 말하는 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읽음으로써 자, 처지나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요. 아, 이런 상황에 놓였겠구나. 그때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랬겠구나. 상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인물이 되어서 훨씬 더 실감나게 낭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표현과 느낌을 살려 낭송합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죠? 비유적 표현이요. 비유적 표현과 느낌을 살려 낭송하면 훨씬 더 작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효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시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비유적인 표현, 이야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이것 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것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이것 하려고 하는 이미지. 그렇죠. 묘사. 묘사. 묘사란 다시 한번 개념 짚어볼게요. 인물, 사물, 장면, 정서 등의 성질과 그리고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자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해.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줄 때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읽는 것보다 뭐 어떨 때는 크게 얘기했다가 작게 얘기했다가 생생하게 읽어주면 여러분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묘사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을 할 때도 선생님 목소리나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글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 이것하여 보여준다. 어떤 거예요? 강조해서. 더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뭔가 위기를 느끼게 하는 거라면 그 분위기를 더 살려서 강조하고요. 아니면 안도감을 느끼는 장면이라면 그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강조할 수 있다. 강하게 나타낸다. 이런 의미죠.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읽는 사람도 그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같이 느끼면 좋잖아요. 그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생생하게 분위기를 강조해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효과들 잘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인상적인 부분 뭐예요? 어떤 대상이 나의 머리에 강하게 남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상적이다라고 하죠.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상적인 무엇을 생각해요? 왜 그것이 인상적인지 까닭을 생각해 볼수 있죠. 너무 신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야기에서 그것이 나오니까 너무 신비해서 인상적이었다. 그것이 까닭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야기의 어떤 무엇이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장면.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을까? 그 다음에 장면 나왔으면 그 안에 나타난 표현.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의 주요 사건을 장면에 따라 무슨 순서에 맞춰 정리해요? 흐름, 시간 순서요. 시간 순서. 장면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할수 있고요. 이야기에서 장면이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쓰인 표현은 또 어떤 것이 머릿속에 남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수 있죠. 그것이 잘 고르기가 어렵다 하면은,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주요 사건을 장면에 따라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 동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막 생각을 하면서 아, 맞아. 오늘 이 일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재밌었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에 따라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한다. 그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됐었지?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복습했으니까 쪽지 시험 10문제도 함께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 뭐였죠? 어떤 표현이요?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내 마음은 양팔 달린 저울과도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 나뭇가지처럼 왕성한 말,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현상이나 사물과 비슷한 또 다른 현상이나 사물이 나와야지. 비교해서, 빗대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 시험을 볼때 단원 평가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에 동그라미 표시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번호를 고르거나 이렇게 답을 적거나 하는데 동그라미 표시하는 문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바람처럼 달리던 주몽의 말,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뭘까요? 말인가요? 아니죠. 주몽의 말이 빠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 뒤에는 처럼, 뭐, 같은 이런 말이 많이 붙는다고 했었죠. 이거랑 비슷하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주몽의 말이다. 이런 뜻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처럼이나 같은 단어가 어디에 붙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은 바람이었습니다. 이 주몽의 말과 바람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죠? 비슷한 점 뭐라고요? 그쵸, 빠르다라는 것이 비슷한 점이었겠네요. 하지만 말에도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바람 하나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니까요. 3번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단어를 쓰라는 거죠. 공통

로레요. 이 빈칸과 이 빈칸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풀잎, 친구 좋아. 바람, 친구 좋아. 어떤 것이죠? 이 풀잎과 바람이 친구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싶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 들어가요? 같은. 여기도 나오네요.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그러면 친구가 헤어질 때 손을 흔들어서 좋았다 보다는 풀잎 같은 친구? 대체 어떤 친구길래 풀잎의 친구를 비유했지? 어떤 친구길래 바람의 친구를 비유했지? 읽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네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말은 같은입니다. 뭐 처럼이 들어가면 좀 말이 이상하죠. 풀잎처럼 친구 좋아? 바람처럼 친구 좋아가 아니라 친구와 풀잎 그리고 바람이 비슷하다니까 같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시에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인데요. 자,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자신. 이시 기억나시죠? 난 아직 12살이라는 시였는데요. 나는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잖아요. 12살. 여러분처럼 12살인데,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계절, 그리고 계절 중에 하나, 그리고 나무와도 비슷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봄이라는 계절과 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난 아직 봄.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해서 동그라미라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저는 봄이라는 단어 두 군데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또 정답이고요.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동그라미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난 지금 봄이니까 두 가지가 비슷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죠. 이 시에서 다양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계절 중에서 여름의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뭐 가을에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가을은 아니죠. 가을은 뭐였어요? 엄마께서 엄마는 벌써 가을이 오길 바라고 있다.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난 지금 봄이야.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 것이지만, 지금은 봄이다.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5번입니다. 낭송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낭송. 우리가 핵심 정리했던 내용이네요. 낭송이란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 느낌을 살려 쓰는 것을 말해 또는 읽는 것을 말해. 선생님,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고 했었죠. 별표 하나 해두세요. 낭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낭송은 뭐예요? 읽는 것을 얘기해요. 낭송이란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서 목소리 또는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표정을 활용합니다. 근데 무엇에 어울리게요? 분위기에 어울리게.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는 것을 얘기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낭송이다. 이번 쪽지 시험 5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6번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비유적으로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과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표현 한번 찾아봅시다.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유리창인가? 반사? 칼날? 햇빛? 모르겠다.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햇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네요. 동그라미, 정답에만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햇빛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유리창인가? 칼날인가? 선생님이 헷갈릴 땐뭘 보라고 했어요? 같은, 처럼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일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유리창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리창과 햇빛의 공통점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이라고 했잖아요. 칼날 같은 햇빛이니까 이 칼날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뭐 반사되어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날카롭고 이런 것들 칼날과 햇빛이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답은 칼날이었습니다. 7번이에요.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하는 건데요. 1번, 밝은 분위기의 목소리로만 읽는다. 자, 어때요? 뭐뭐로만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시의 분위기가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요. 그러면 밝은 분위기의 목소리가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어울리게 같이 이입을 해서 어울리게 읽어야 하잖아요. 밝은 분위기의 목소리로만 읽는다 하면 알맞지 않네요. 2.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며 읽는다. 몸짓, 표정, 어울리는 것으로 사용하면 맞는 방법이죠. 낭송하는 방법. 나오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분위기와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도 좋겠죠. 3번.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와 마음을 상상하며 읽는다. 말하는 이의 처지와 마음,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내가 시를 직접 쓴 사람도 아니지만,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맞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저 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현우, 가장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해. 글의 부분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 이것은 인상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지, 이야기의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야 해. 그쵸?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장면에서 나온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 칼날 같은 햇빛이라는 표현이 나는 인상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표현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은지가 되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물풍선이 비유한 대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풍선이 비유한 대상입니다. 그럼 정답 물풍선은 아니겠죠?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물풍선 같은 소나기. 이것이 물풍선이 비유한 대상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공통점, 비슷한 점은 뭐예요? 갑자기 쏟아져 내린다. 또 우리가 정리해 본 것은 뭐 주변을 흠뻑 적신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풍선이 비유한 대상은 소나기였습니다. 두개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효과입니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 이야기에도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시가 아니라 이야기에 나타난 표현, 비유적 표현의 효과래요.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까지는 괜찮은데, 숨기는 효과가 있다? 아니죠.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가 쉽게 알수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같이 느낄 수 있고, 알맞지 않네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독자들은 그것을 느껴야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숨기는 효과가 있다? 들렸습니다. 2. 이야기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네, 정답이죠, 여기. 알맞은 말이죠.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더잘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비유적 표현의 효과인 거죠. 3.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 강조하여 보여준다. 우리가 또 핵심 내용에서 짚어봤던 거죠. 이야기에서 어떤 긴장되는 또는 활기찬, 우울한 이런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XOO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쪽지 시험의 10문제로 이제 예열을 끝냈으니까 바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마지막 단원, 6단원의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풀이하지는 않을 거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단련을 했으니까 학교 시험 만점왕의 모든 문제 만점 바로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미리 풀어왔겠지만 한번 잘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2번 문제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어떤 시였어요? 딱지라는 시였죠.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0: 딱지가 생겼어. 자, 같은이라는 단어 붙었으니까 딱정벌레, 딱지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어. 비유적인 표현 사용했죠.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이것도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곧 기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네.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뭔가 무릎 위에 가만히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두 가지의 공통점,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1번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말하는 이가 겪었던 경험을 찾아 기호로 쓰시오. 자, 말하는 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딱정벌레에게 물려 피가 났다. 딱정벌레를 잡아서 무릎 위에 올렸다. 무릎에 딱지를 살살 긁으며 떼려고 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적은 시예요? 다의 정답이 있죠. 무릎에 딱지를 살살 긁으며 떼려고 한 거죠. 뭐 진짜로 물려서 피가 났고 실제 벌레를 잡아서 무릎 위에 올려고 이런 내용은 다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선생님 강조한 적이 있었죠. 겪은 경험은 다입니다. 막 살살 긁으면서 떼려고 관찰해 보니까 딱정벌레랑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나서 시를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하는 이가 딱지를 표현한 방법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딱지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 딱지를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딱정벌레로 표현하였다. 2. 무릎 위에 앉은 딱정벌레를 피가 나서 다친 자리에 생긴 딱지로 표현하였다. 자, 순서가 지금 다른 거죠. 딱지를 딱정벌레로 표현한 것인지, 딱정벌레를 딱지로 표현한 것인지, 무엇이 맞아요? 그렇죠. 딱지를 딱정벌레로 표현했죠. 실제로 무릎 위에 앉은 딱정벌레를 이런 내용 다 정답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말한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딱정벌레를 봤는데 딱지랑 비슷한 이것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아, 비유하는 표현이 이거였지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해요. 3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이 시를 읽는 건데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 몸짓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낭송할 때 재밌잖아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시의 내용을 전체 다 보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다음에 뭐빵 한쪽 담긴 곳이 기울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3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생략하고 가와 나로 이렇게 나뉘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도 한다.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까지가 이제 주어진 글인데요. 문제 볼게요. 3번. 기억이 의미하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상황 볼게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어떤 상황이에요? 웃음을 참고 있나요? 이리저리 움직이나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몸을 실제로 이리저리 기울이고 있나요? 또는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나요? 정답은 5번이죠, 5번. 왜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고 했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을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실제로 뭐 움직이거나 몸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4번. 니은이 의미하는 상황과 같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 거둔다라는 건 뭐예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하루 동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며 흥분된 상황, 하루 동안 화가 났던 일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하는 상황, 하루 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잠드는 상황. 어떤 것이 이 니은의 상황에 맞는 것이죠? 저 3번인 거죠. 하루 동안 흔들렸지만, 그치만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그것을 정리하고 양팔, 내 마음의 양팔 저울을 거두고 차분히 정리하고 잠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분 좋았던 일, 아니면 화가 났던 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막 이쪽 저쪽 기우는 게 아니라, 그랬지만 잘 때는 이제 그것을 거두고 차분히 정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니은 부분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이 시에서 내 마음을 접시 달린 양팔저울에 빗대어 쓴 이유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접시 달린 양팔저울에 빗대었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쪽에 살짝 더 마음이 갈 때도 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양팔저울과 같기 때문이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네요. 네, 우리 5번까지 잘 풀었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이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만나러 오기 전에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퀴즈의 정답까지 꼭 달아주세요. 오늘 퀴즈 나갑니다. 마음 저울에서 내 마음을 빵한 조각에 빗대어 표현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도 북투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화계로 시작해서요, 순환계, 호흡계 알아보았다면 오늘 시간은 배설계를 공부한 후에 왜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역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계 배울 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필수 탐구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물과 에너지처럼 동물과 에너지도 할수 있는 탐구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필수 탐구 먼저 살펴본 후에 배설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계에서요, 호흡 운동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했어요. 그래서 대기압과의 차이에 따라서 들숨이 만들어지기도, 날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 Y자 간의 작은 고무 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Y자 간에 이렇게 작은 고무 풍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 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이렇게 고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트병에다가 Y자간이랑 그 고무풍선 잘 연결해서 마개로 이렇게 막아둔 거죠. 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 고무 막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페트병 아랫부분은 원래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잘랐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고무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두었습니다. 라,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야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건 호흡 운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고무막,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기관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가로막이죠, 가로막. 우리

가로막이 내려갔을 때 뭐의 부피가, 흉강의 부피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무막이 내려가면 이 페트병의 부피가 바뀔 거예요. 고무막이 내려갔으니까 부피 커졌겠죠? 그러면 그때 이 내부 부피가, 페트병의 부피가 바뀌면서, 페트병 공간의 부피가 바뀌면서 압력이 달라질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고무풍선의 크기가 변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고무풍선은 어떤 기관에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폐입니다. 좌우에 있는 폐. 그리고요, 이 Y자 간은 폐와 연결되는 숨관이나, 그리고 숨관, 가지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로막이 내려갈 때랑 그다음에 원래대로 올라왔을 때이 흉강 부피 달라짐에 따라서 폐의 부피 달라졌는데요. 이 실험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트병 속 부피 변화이고요. 우리 그 고무막, 즉 가로막에 해당하는 친구였죠. 아래로 잡아당겼더니 페트병 속 부피가 증가됐어요. 부피가 증가됐더니 이제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대요? 부풀었대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고무풍선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고무풍선이 커집니다. 고무풍선이 커졌다라는 건 고무풍선의 내부 압력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압력이 더 크죠. 밖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이거 가로막에 해당하는 고무방을 놓았대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보다 페트병 속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예요. 부피가 감소해요? 압력이 이번에는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강한 힘으로 무엇을 고무풍선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고무풍선이 이번에 어떻게 됐대요? 오므라들었대요. 고무풍선 부피가 작아졌네요. 그럼 고무풍선 내부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풍선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숨, 무슨 숨? 날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도 표현해 볼수 있구나.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 잘풀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는 무슨 숨에? 들숨에 해당할 거고요. 놓았을 때는 날숨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필수 탐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배설계에 대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와 관련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사진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여기 투석기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투석기, 투석액과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요, 만성 콩팥병이 걸린 사람이 혈액을 투석하는 그림이거든요. 만성 콩팥병을 걸린 사람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그 혈액을 몸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콩팥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길래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넣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콩팥의 기능 오늘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배설의 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서요, 무엇을 분해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소화시켰던 영양소를 분해해서요,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들어가서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노폐물을 어디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식물의 호흡이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이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서도 이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 호흡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배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설계입니다.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배설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허리 뒤쪽에 있는 등에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콩팥의 모양은요, 많이 강낭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어디로?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콩팥의 바깥쪽, 겉에 있는 조직을 콩팥 겉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쪽에 있는 조직을 콩팥 속질, 속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질 안쪽으로는 무엇이? 콩팥 깔때기의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을요, 우리는 콩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콩팥과 방관을 연결하는 긴 관으로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을 바로 방광.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네프론 자세히 배워보아야겠죠?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과 같은 말이 콩팥 단위예요. 콩팥 단위라고 불러도 되고 네프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네프론은요, 그림을 보면 이 네프론은 봉헌주머니, 토리, 세뇨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여기 보면 마치 실뭉치처럼 막 뭉쳐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토리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막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걸 토리라고 하고요. 이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우리는 봉헌주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봉헌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이다라고 해서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 콩팥 동맥에서부터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요. 토리.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봉헌주머니, 봉헌주머니에서 연결된 간 세뇨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의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이어서 보면은요, 이 세뇨관은요, 쭉 이어서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세혈관은 다시 콩팥 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대요. 토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리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 봉헌주머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봉헌주머니에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 세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이 네프론의 구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입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요, 노폐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노폐물을 몸속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배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각각 어떠한 노폐물이 나오냐라는 걸 보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갈까라는 걸 보시면요. 우리 배웠잖아요. 호흡기에서 들숨 있으면 후 하는 날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파가리와 허파가리 옆에 있는 모세혈관이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허파가리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주지만 모세혈관은 허파가리한테 이산화탄소를 줬어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물도 수증기 형태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요, 우리 소변 본다 얘기하잖아요. 오줌이요. 물은 오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단백질을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너무 강해요. 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보니까 이 암모니아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조금은 독성이 약한 무엇으로 바꿔줘서 요소로 바꿔줘서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꿔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요소 어디에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오줌 생성 과정에서 요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우리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소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거 방향성을 잡고 우리 오줌의 생성과 배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네프론의 구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콩팥 동맥이 있어요.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얇은 혈관,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던 무엇? 토리가 있습니다. 토리 밑에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보먼주머니가 여기에 있고요. 보먼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을 우린 뭐라고 해요? 세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 콩팥 단이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때 이 네프론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를 통해 오줌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온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혈액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요소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설할 것들을 골라가지고 오줌에 넣어서 바깥으로 보낼 거예요. 그걸 항상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이 모세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여과의 원리는요, 이 토리 부분에 압력이 되게 세요. 압력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 압력의 차이로 물질이 여과돼요. 그 여과될 때요, 어떠한 물질만 여과되냐면요, 크기가 작은 물질만 여과됩니다. 크기가 큰 물질은 커서 걸려가지고 여과가 되지 못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크기가 큰게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이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혈구도 매우 크기가 커요. 그래서 혈구도 여과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네모가, 파란색 네모가 단백질인데, 여기 파란색 단백질이 존재해요. 하지만 여과되어서 보먼주머니로 내려간 이 여과의 부분에는 어디에도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크기가 큰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여과요. 혈액이 토리를 통과할 때 무엇과 같이 물, 포도당, 요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어디로 내려올 거예요? 보먼주머니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과되어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갈 거잖아요. 이 세뇨관 안에 흐르는 것들을 여과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과되어서 만들어진 액체다라는 뜻이겠죠. 이 여과된 것을 쭉 보니까 이 세뇨관은 결국엔 오줌이 만들어져서 콩팥 갈대기로 갈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과액 안에 보라색 무엇이? 포도당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세뇨관은 결국 오줌으로 만들어져서 나갈 애들인데, 오줌에 포도당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 포도당 어떻게 얻었어요? 소화계에서 녹말을 열심히 소화시켜가지고 분해하고 분해해서 얻은, 힘들게 얻은 영양소잖아요. 그 영양소를 오줌으로 내보낼 순 없죠. 그럼 이 포도당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뇨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걸 제흡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흡수 보면요,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날 때 무엇? 우리 포도당이나 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들을 어디로 제흡수해요?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여과인데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재흡수라면, 이번에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걸 분비라고 해요. 재흡수가 있다면 분비가 반대 과정인데, 분비는요,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좋은데 그 물질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어떻게?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게 분비인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노폐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관에 노폐물 있으면 안 돼요. 그 노폐물 중 하나가 뭐예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소 있잖아요. 이 세모 모양의, 주황색 세모 모양의 요소를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보내서 오줌에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분비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어디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줌 생성 과정은 여과 재흡수

그 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것인데, 그때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것들, 즉 크기가 큰 단백질과 혈구는 여과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원주머니에서 이제 세뇨관으로 여과액이 지나갑니다. 그럼 세뇨관에 있던 어떠한 물질들, 우리 필요한 물질, 물이나 포도당과 같은 물질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시키고요.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무엇은, 노폐물은 다시 어디로?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시키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고, 오줌이 어디로? 콩팥깔때기로 가면요. 콩팥깔때기에서 이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줌의 배설 경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에서 여과되어 어디로 내려가요? 봄원주머니로 내려가요. 봄원주머니에서 연결된 건 어디예요? 세뇨관이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요. 그 오줌 어디로? 콩팥 깔때기로 이동할 거고요. 콩팥 깔때기에서 다시 어디? 오줌관. 그 다음 오줌이 모이는 방광. 방광에서 요도 몸 밖으로 드디어 오줌이 배설되는구나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네 개의 기관계를 배웠거든요. 어떤 기관계? 소화계 배웠고요. 순환계 배웠고요. 호흡계 배웠고요. 오늘 배설계까지 배웠어요.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때 배웠죠?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라고 해서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리가 같아요. 우리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의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산소와 함께 분해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게 세포 호흡이고요. 에너지 발생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이 포도당 어디서 왔을까요? 세포 호흡하려면 영양분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양분 어디서 왔어요? 우리 동물계에는 에너지 첫 시간에 배웠던 소화계에서 왔잖아요. 열심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시켜가지고 흡수했잖아요. 그 양분 소화계에서 왔습니다. 산소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우리 들숨과 날숨 때 파는 들숨에 우리 산소기체 몸으로 들어와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하고 그럼 또다시 그 혈관이 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아, 산소. 순환계가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연결되어서 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와 물 아까 어디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네 개의 기관계들이 열심히 작동을 해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게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세포호흡 때 나온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 만들었겠어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체온도 유지해야 하고요, 두뇌활동도 해야 하고, 근육운동도 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요. 기관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포호흡할 수 있게, 생명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합니다. 그럼 그 영양소 누가? 순환계가 전달을 해주고요. 순환계가 무엇도 호흡계에서 나온 산소도 들어온 산소도 운반해줄 거고, 아까 나온 이산화탄소도 배출도 시켜줄 거예요. 호흡계가. 그리고 나서 그 산소랑 영양소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조직세포는 세포호흡해서 무엇을 줘요? 순환계에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럼 그 노폐물 다시 어디에서?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또다시 이것이 하나의 순환을 돌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었던 동물과 에너지 단원 개념 아이템 모두 모았거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A요. A는 콩팥이에요. 콩팥은 오줌을 모아두는 곳 아니죠. 방광이 오줌을 모아둡니다. 틀렸고요. B는요, 오줌관이

0: 인데 오줌이 지나는 통로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C에는 네프론, 콩팥 단위가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C는 방광이에요. 콩팥 단위가 들어있는 건 어디예요? A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리을. D는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요도라고 배웠습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A는 아까 토리, B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C죠. C는 무슨 관? 세뇨관. D는요,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토리, B 보먼주머니, C 세뇨관으로 구성되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B는 보먼주머니인데 보먼주머니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 아니요, 이건 토리죠. 그리고 혈압이 높대요. 혈압이 높은 거 토리예요. 혈압이 높아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 되니까. 틀렸고요. C에서 D 방향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이네요. 노폐물이 분비돼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한테 노폐물 주면 큰일 나죠. 반대여야 합니다. 기호 바뀌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만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A 토리고요. B 보먼주머니.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 여과되는 물질 고르는 거고요. 여과되는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 그러면 물 맞고요. 요소 맞고요. 단백질 크기가 커서 여과 안 되고요. 적혈구. 선생님이 혈구도 크기 크다고 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도 크기가 작습니다. 기역, 니은, 니은 비읍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세뇨관 아니라 토리죠. 혈액은 B에서 D? B에서 D가 아니죠. 지금 B는 보먼주머니죠. B에서 D가 아니라 A에서 D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틀렸고요. C는요, 콩팥 정맥과 연결. C는 세뇨관이에요. 콩팥 깔때기랑 연결되죠. 정맥이랑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C에서 D? 단백질이 C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죠. 애초에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C에는 단백질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요소는요, D에서 C로 이동한대요. D가 지금 모세혈관이고 C는 세뇨관이에요. 요소는 C로 가야 되죠. 왜? 노폐물이니까 이쪽으로 오줌으로 나가야 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됩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흡수될 거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모두 두뇌 활동에, 여러분들이 생명 활동에 두뇌 활동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눈도 깜빡여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모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세포호흡의 목적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고요.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래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각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교환되는 곳, 호흡계일 거고요. 나, 음식물 들어와요. 그거 소화시키는 곳, 소화계가 될것 같고요. 소화계.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곳, 배설계겠죠? 그러면 우리 각각의 기관대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 가를 통해, 즉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를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영양소는 소화계에 대한 설명이죠. 나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 나는 소화계인데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산소는 기체잖아요. 여러분들 가, 호흡계라고 해줘야 되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요소는 순환계를 통해 다로 운반된대요. 다 배설계예요. 자, 요소는 배설계에서 우리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원대한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로 토리와 이것, 세뇨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에 들어갈 이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과 에너지 내용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판적으로 읽어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와, 47강이 되겠습니다. 북투 꺼내셨죠? 북투. 핵심, 복습. 그 다음, 쪽지 시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라면 먹으러 갈까요? 항상 배운 것을 머릿속에서 저장하고 다시 상기해보고 기억하고, 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은요, 잊어버리는 양이 훨씬 더 적어져요. 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 시간 끝나잖아. 끝나시면, 아, 쉬는 시간이다. 물론 좋지. 좋은데, 한 10초. 한 10초만이라도 오늘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것 탁탁탁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으면 좋은 점. 자, 판단하며 읽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비판적 읽기다라고 했었습니다. 판단하며 읽는다. 비판적 읽기를 한다. 네. 자,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주장이든 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주장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항상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 주장은, 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 항상. 그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이것부터 따지면서 판단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볼때 대상의 특징을 나타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것도 한번 보세요. 광고를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이 대상의 특징을 물놀이용 신발이라는 그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지 확인을 또 해보면서 웃으면서 읽으면 돼요. 아,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아하, 물이 잘 싹싹싹 빠진다고? 그래서 보송보송하다고? 뭐 이렇게요. 그리고 많이 팔렸다고? 사람들이 많이 샀단 얘기는 좋은 품질의 신발이란 뜻이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글쓴이가 알려주는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보송보송. 이 믿을 만한 건가? 아닌데? 믿음이 안 가.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어떤 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글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옳다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사실일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맞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낸 거 맞아? 하면서 의심을 해보면서 읽어보는 거죠. 거기에서 비판적 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주장하는 글의 짜임 또 나왔습니다. 와, 우리 이거 진짜 진짜 많이 봤는데, 그죠? 자,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이게 또 나왔다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글의 짜임 설명하고 약간 달라요. 자, 보세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방향을 안내한다. 보통 그동안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서론에는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볼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주장을 넣어야 하는 것과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다른 말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독자의 관심을 끌수 있어요. 무엇으로?
문제 상황으로. 아, 진짜 이거 문제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관심을 끌수 있죠? 그다음, 방향을 안내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주장해. 앞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할 수 있어.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 글로 써줄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글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끌고 글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서론이 한다. 자, 본론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이거 계속 우리가 공부한 거죠? 예, 본론에는 이유와 근거를 넣는다. 아, 나 이거 또 그려야 돼. 응? 아주 아주 맛있게 보이는 마시멜로. 어? 이거. 3층짜리 마시멜로.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글을 마무리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조금 표현이 다르죠? 자, 그동안에 우리 어떻게 얘기했었었죠? 결론 부분에는 주장을 어떻게 해준다?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강조해준다! 주장을 강조해준다. 또, 자신이 한, 말한 것들을 요약해준다.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 비판적인 읽기 방법이 되겠죠? 자, 주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지 중요한지 이거 꼭 따져봐야 된다. 주장 중에는, 우리가 설득당하면 안 되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 확실히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장이라고 해서 다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그럴듯한 이유와 근거를 들고 와요. 하지만 주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주장들이 있어요. 예, 특히 요 인터넷, 여러분 많이 접촉해서 또 보잖아요.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주장 자체에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근거는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타당한 내용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글이 있었었죠? 자, 거기에서 내용의 타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는 주장은 소비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아, 끄덕끄덕 이렇게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식품 유형에 따라서 과체즙의 이 함량이 달랐구나. 나 몰랐어. 야, 이런 글 정말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 그런 음료를 또 섭취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이 글에 있는 그 주장은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그 이유 가운데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단 3의 이유였죠. 왜냐? 용량을 잘 확인을 하면 신선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아니, 이 신선하다는 것과 양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한 예가 되었었죠. 오히려 신선한 제품을 얻고 싶다면 용량 대신에 어떤 것을 들고 나왔어야 할까? 용량 대신에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그죠? 유통기한. 뭐 소비기한. 그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거 알아요? 유효기간. 유효기한, 뭐 유효기간, 뭐. 네, 유효기한.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의 유효기한. 이러고 이 상품권은 2000몇 년몇월 며칠까지 유효합니다. 이런 거.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이 상품권을 들고 가서 저 이걸로 물건 살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여권. 여권 알아요? 예. 외국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여권의 그 유효 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꼭 보셔야 되죠. 잘못하면 공항에 가서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집에 와야 돼. 그렇죠? 네. 의약품 같은 거. 의약품은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그 이유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수 없는, 즉 타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도 판단해 가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다. 자,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이번엔 내용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용의, 뭘까요? 네,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그래서 네터 표적. 예, 그랬었었죠? 자, 거짓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속이는 거잖아요. 예, 광고도 거짓된 표현이 있었었죠? 자, 이것은 광고를 보는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즉 소비자를 속이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자, 과장된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다? 부풀리는 거다. 부풀리는 거예요. 자, 사실보다 더 좋게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왜 이렇게 부풀릴까요? 이 제품을 실제보다 사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장된 표현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지금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안 돼. 역대급 훌륭한 뭐 이런 거안 돼. 역대급이라는 게 뭐야? 지금까지 이런 상품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 뭐 최단 기간, 뭐 최다 구성에, 뭐, 최대 판매. 열심히 최다, 최대, 이런 말은 썼는데, 실제 자료는 안 보여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계 자료든, 뭐, 그래프든 다 좋아.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든 다 좋은데, 얍! 안 보여준다. 이건 감추는 것이죠. 자, 감추는 내용이 있으면 광고를 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표현, 거짓된 것, 과장된 것, 감추는 내용,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재밌잖아요. 그쵸? 자,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서 거짓된 표현이 있는가, 과장된 표현이 있는가, 감추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아, 무조건 싸요. 무조건 정상의 품질이에요. 뭐 이런 거. 최고예요. 100%, 뭐, 장담합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말이 있으면 의심부터 해봐라. 그럼 쪽지 시험 볼까요?
쪽지 시험은 사랑입니다. 자, 쪽지 시험을 이렇게 홀가분하게 가볍게 풀어봅시다. 글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으면, 즉 비판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죠. 어떤 점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걸 생각할 수 있다. 그쵸? 도움. 네. 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으면. 글쓴이가 알려주는 그 정보가 과연 믿을만한지. 믿을만한지. 예,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인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지 파악하려면 그냥 읽으면 안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도움 쓰고요. 여기는 믿을 써주겠습니다. 네, 믿을만한지 생각해 본다.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서론, 본론, 결론 이 가운데 서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동안 우리는 서론에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주장을 써 넣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아까 그 핵심 복습 부분에서는 표현이 약간 달랐었어요. 예, 관심을 일단 끌어야 된다. 맞죠? 관심이 있어야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관심을 끌어야 하고, 글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서론에서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첫 단추가 필요한 거야.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돼.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잘 꿰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글 다음에는 안 읽어보려고 해. 그래서 읽어볼 만한데 재밌는데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 뭐 생각해볼 거리가 될 것 같아. 자, 어찌 됐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서론이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들에 모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이에요. 이게 힌트죠?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글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들. 예, 무엇일까요? 주장, 이유, 글쓴이, 쓴 날짜, 근거. 아우, 요 세 가지는 필수 조건이죠. 바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 그 이유를 또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는 삼형제야. 그쵸? 네. 아주 맛있게 보이는 마시멜로 삼형제. 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표 하시오. 물건 구입 시 무엇을 확인하자? 예,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또 중요한 주장이다, 아니다. 당연히 주장이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쪽지 시험의 매력인 것 같다. 자, 주장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 읽은 기억 나지요? 이 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제품 정보 중에 식품 유형 이거 좀 확인해보자. 선생님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과일 맛이 난다고 또 채소 맛이 난다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니었구나. 이 과채즙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음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구나. 게다가 혼합음료는 정말 이 과채즙이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연령. 네, 사용연령. 이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자, 이 장난감을 어느 나이의 아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아이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사야 좋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내용들.

있었어요. 신선한 제품을 사용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용량을 봐라. 이런 것들. 예, 신선한 식품. 네. 신선한 식품을, 신선한 뭐 제품, 식품 다 되죠. 자, 이런 그 신선함을 원한다면 용량을 확인해라. 예. 용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예.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었었죠? 아니, 신선한 제품, 신선한 식품을 고르려면 유통기한을 보든가, 뭐 소비기한을 보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네, 이 용량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네, 예, 기억나네요. 다음과 같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문단 4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글이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스마트폰이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라는 이유를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그 주장과는 관련이 없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마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서술해서 넣은 것 같아요. 자, 예,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한가?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지금 이 판단은 이거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난 이렇게 판단했어.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이 판단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걸까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니? 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온 걸까요? 어떤 걸까요? 네, 2번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가 내용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이 광고라는 건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입니까? 제품을, 뭐 서비스도 좋아요. 뭐 제품, 서비스 다 좋아요. 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죠. 널리 알리려면 잘 전달해야죠. 그죠?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볼수 있게. 그리고 들을 수 있게.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배경과 색감, 온도와 촉감,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당연히 온도와 촉감은, 네, 사용하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인데, 여기다 동그라미 표할 뻔했네. 실수할 뻔했어요. 자. 이런 실수 여러분 안 하시도록. 자, 알맞은 것두 가지니까 이렇게. 아휴, 살았다. 자, 실제로 시험 볼 때, 저 아닌 건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푸는 학생들 있죠? 선생님도 그래요. 자, 배경과 색감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물놀이용 신발이죠? 보송보송. 자, 한번 볼게요. 보송, 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송, 보송, 그리고 신발. 어때요? 다르죠? 색감에 따라서 뭔가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광고에서 이런 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배경을 막 넣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배경을 넣는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신발이 있잖아요.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 표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신발 신고 있는 사람 표정이. 이래야 좋을까요? 아우!
왠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신발 사고 싶어. 그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사진이나 그림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예, 광고가 내용 전달을 위해서 아주 많이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에는 이런 우리가 숨겨진 방법들,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셔. 어휴, 아는 것. 아, 알맞지 않은 것. 예. 자, 표현이 적절한지, 표현의 적절성이죠. 자, 요것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미 세 가지 다 외웠어요. 이미. 예. 거짓. 그 다음, 감추는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아, 그렇지. 과장. 과장된 표현. 요세 가지죠. 과장된 표현.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잘 나타났는지 살펴본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다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거짓된 표현,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 과장된 표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요거 광고를 보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꼭 판단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 다음에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보래요. 아, 가끔 절대로 적당한 무조건 100%. 자, 아, 이건 좀 과장인데요. 무엇이 있을까? 절대로. 무조건. 100%. 네. 예, 이런 것들은 과장된 표현이죠. 예,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아, 무조건 무조건 좋은 거죠. 뭐 이런 거. 100% 장담합니다. 100% 키가 커져요. 뭐 이런 거. 안 되죠. 자, 이런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광고라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알수 있고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또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건 있죠. 뭐 내가 하루 종일 이랬어. 막 이런 것들 약간 과장이 섞여 있죠. 네, 하지만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광고는 안 그래요. 광고는 진실되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광고가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장된 광고는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예.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내가 사봐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절대 나왔네.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그럼 조심해야 된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는 아니다. 네. 자,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네. 과장된 표현이 되겠지요. 예. 자, 이렇게 절대, 100%, 무조건, 이런 말은 들어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광고가 없지 않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왜 많이 있을까? 아, 그만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쩔 수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니까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거짓된 걸까요? 과장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과장을 넘어선 거짓된 표현이죠. 네. 과장도 너무 심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거짓된 표현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라면 문제예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뭘까요? 효과, 신제품, 텔레비전, 모델, 인기,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 이것. 힌트,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네, 글이에요. 자, 다 아실 것 같아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부터 이어서 갈 건데요. 이 10번부터는 계산하는 방식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좀 다릅니다. 앞쪽은 일일이 경우를 케이스를 구별하고 다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뒤쪽에 있는 10번부터의 문제들은 대표를 뽑는 경우 그리고 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처럼 무언가 계산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네, 그런 문제들이라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 문제를 골라보면요. 12번, 6번, 11번 이렇게 세 개의 문제 골라봤어요. 12번 문제 우리 도형과 연결지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보자. 10번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20명 중에서 체육대회 미션 달리기 선수 2명을 뽑으려고 한대요. 종목은 허들넘기하고 훌라후프라는 이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래요. 자, 그러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뽑았다고 했을 때 A가 허들을, B가 훌라후프를 하는 경우랑 A가 훌라후프를, B가 허들을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A, B 두 사람을 뽑을 때 뽑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건 뭐예요? 회장, 부회장을 뽑는 방법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20과 그 다음 19를 그대로 곱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너 380까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20과 19 도대체 뭐죠? 뭐 이런 거야. 첫 번째 20이라는 것은 허들 넘기를 할 사람을 20명 중에서 뽑아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2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 다음은 훌라후프를 할 사람을 뽑는데 허들을 넘기 하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19명 중에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19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 곱해서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었어요. 됐죠? 이 10번 같은 경우는 대표가 아니라 회장, 부회장을 고르는 방법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11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1번은요. 반티 사이트에서 사은품을 주는데 6종 중에서 2종을 무작위로 준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양말과 손수건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게 양말을 먼저 넣었을지 손수건을 먼저 넣었을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받는 선물의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6종의 사은품이 있는데 그중에 2종을 고를 때 그 2종을 고르는 순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뭐하고 연결지어야 된다? 전체 학생들 중에서 대표를 2명 뽑는 경우와 연결지어야 된다. 즉,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럼 어때? 뽑는 순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 6종 중에 2종을 뽑으니까 6 곱하기 5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죠. 자, 우리 보통 2라고 생각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은 2 곱하기 1로 쓰겠습니다. 됐죠? 이거는요, 두 가지를 두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 자, 여기 있는 이건요, 여섯 가지를 두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5라고 정답 써볼 수 있죠.

결국 10번과 11번은 순서를 고려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생각,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냐, 대표를 뽑을 거냐에 대한 생각으로 나누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겠죠? 자, 12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도형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어느 회의 자리에 7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는 횟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지. 7명 중에 두 사람을 그냥 뽑아서 악수를 시키면 되니까 A를 뽑고 B를 뽑으나 B를 뽑고 A를 뽑으나 A, B 두 사람이 악수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두 명을 다음과 같이 뽑아서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대표 뽑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면 21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다음과 같이 7개의 점이 있고, 이 7개의 점을 7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악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악수하는 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7사람이 모두 악수를 하게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렇지. 이웃하는 사람들 다 연결해서 악수해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악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웃하는 점들을 연결한 변과 맞은편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대각선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악수의 총 횟수가 칠각형에서의 모서리,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칠각형의 변의 개수는 7이고, 대각선의 개수는요, 7 빼기 3을 2로 나누어 준 것에다가 점의 개수 7 곱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7 더하기 14, 그러면 결국 21이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표 뽑기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하학적 관점, 도형에서도 접근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번 문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결정해 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3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너를 1번, 너를 2번, 너를 3번으로 선택하고 연결한 삼각형이랑 반대로 아래에 있는 점부터 이렇게 뽑아서 연결한 삼각형이랑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삼각형이죠. 됐죠? 즉,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데, 점을 뽑는 순서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 뽑기라는 거고요.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르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것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10가지 경우에, 이거 계산하면 10 나오는데, 그 10가지 경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점을 뽑는 경우 한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직선에서 세 점을 뽑는 한 가지 경우를 빼야 실제 삼각형의 개수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10 빼기 1 경우에서는 9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도형과 연결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영역의 색깔을 칠하는 건데, 다섯 개의 영역 A, B, C, D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웃하는 영역만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하면 된대요.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가장 많은 영역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먼저 색깔을 결정합니다. 자, C라는 영역의 색깔을 결정을 한번 해보자. 저 C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몇 가지입니까? 색깔이 네 가지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그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라는 곳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어때요? 네 가지 중에서 C에 칠한 색깔을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3을 곱해주셔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B라는 영역에는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어? C와 A에 칠한 두 가지 색깔을 피하고 나머지 색깔 중에서 골라서 칠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다, 방법 수가. 결국 C, A, B를 칠하는

조금은 더 계산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는요, 경우를 막 구별하지 않고 조금은 빠른 계산들, 식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또는이야.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돼? 생각할 수 있네요. 5의 배수는 30까지 6개 있고요. 7의 배수는요, 30까지 4개 있겠죠. 30을 7로 나눴을 때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 더해주면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자, 이게 1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경우를 막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의 형태로 접근해야 문제의 속도를, 푸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12로 나누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 너를 A라고 해봅시다. 그 A를 12로 나누었는데 이게 유한소수가 된대요.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가 뭐만 있어야 된다?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12분의 A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3 때문에 절대로 유한소수가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유한소수가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A가 3을 약분시킬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A는 3의 배수다라는 결론 도달합니다. 자, 3의 배수가 되는 거 주사위 던졌을 때몇개 있습니까? 2개 있죠. 3과 6.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단어 실전 테스트 2번이었죠. 자, 예전에 배웠던 개념 떠올려 봐야 되는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 또는 8인 경우를 생각해 봐라고 얘기했어. 그럼 역시나 곱이 6이 되는 경우와 곱이 8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6이 되는 경우는요, 그래요. 1, 6 곱하면 6 되고요. 2, 3 곱하면 6 되고요. 3, 2 곱하면 6 되고요. 6, 1 곱하면 6 되니까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4가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음 주의. 곱해서 8이 되는 경우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1, 8 하고 얘기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땐 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는 2, 4와 4, 2라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4 더하기 2 계산하면 6이다 라고 쓸수 있어서 정답은 3번 하고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죠? 경우의 수 계산하는데 주사위를 던질 때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거 가끔 까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의하십시다. 다음 문제 보자. 어느 야구팀 선수 명단에서 투수가 12명, 포수가 3명일 때 투수와 포수를 각각 한 명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투수를 한명 선택하고 그리고 포수를 한명 선택해야죠. 이러면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곱의 법칙 적용해야겠다. 투수 12명 중에 1명 선택하는 방법 12가지, 그리고 곱하기 포수 3명 중에 1명 선택하는 방법 3가지, 그렇다면 36가지 해서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야. 포수를 1명 골라, 그리고 투수를 1명 골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충분히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자. 점자는 가로, 세로,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6칸 중에 서로 다른 위치에 점을 찍거나 찍지 않아서 글자를 표시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찍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글자를 표시한대요. 그럼 이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총몇 가지일까?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전체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 표시를 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리에,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 각각 표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를 각각 색깔을 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모두 곱해지면 될 거고, 너는 2의 6제곱 6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 이게 바로 주어져 있는 문제의 정답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문제 중에 정말 또 자주 등장하는 문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장이 쓰여 있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런 문제가 세 문제 존재할 때 랜덤하게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1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2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3번 문제 참 또는 거짓 고르는 경우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 전체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할수 있겠습니까? 자, 같은 맥락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놓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도로망이 있고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당연히 숫자들을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이 있어요. 1, 1, 1, 1, 1, 1. 1하고 1 더하면 2, 1하고 2 더하면 3, 2하고 1 더하면 3, 3하고 1 더하면 4, 4하고 1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3과 3 더해서 여기 6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점은 6과 3과 4가 더해지니까 너 13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5하고 13 더하면 너 18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거 맞아요? 좋아. 숫자를 써내려가고 더하는 연습은 했는데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게 있죠. 최단거리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거쳐가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질러가는 게 이게 훨씬 짧아요. 그치?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대각선 길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문제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점을 PQ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P라는 점을 거쳐서 Q라는 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야지만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집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Q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Q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 문제 해결되겠죠. 자,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직접 몇개안 되니까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 계산할 수도 있죠. 1, 1, 1, 1하고 1 더해서 2, 2하고 1 더하면 3 하고 쓰여지니까 아, 집에서 P까지 가는 경우에서 세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P부터 Q까지 가려면요. 최단거리로 움직이려면 저 노란색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Q에서 학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한 가지 하고 쓰여져서 전체적으로 최단 경로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을 정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어때? 괜찮아? 함정에 빠지기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아, 숫자 써서 더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더해버리거든요. 네, 그 부분 실수다.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각선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보죠. 7번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회장 후보로 5명의 학생들이 출마를 했대요. 다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회장 후보들의 연설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5명이 출마를 했으니까 5명을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연설을 해야겠죠.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를 정해야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정하는 방법 수가 5명이에요. 그렇잖아. 5명 중에 한명 골라야 되니까. 두 번째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나머지 4명 중에 한명 골라야 되고요. 세 번째 순서는 3명 중에 하나, 네 번째 순서는 남아있는 2명 중에 하나, 다섯 번째 순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명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5, 4, 3, 2, 1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120가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개념책

설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생각했었어. 사람들을 뽑아서 순서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한꺼번에 일렬로 세워버리는 경우는 그냥 1부터 그 자연수까지 다 곱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걸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배운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5명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냥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민 없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7명을 줄 세우면요. 맞아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쓸 거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커다란 숫자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그냥 깔끔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하면 훨씬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다음 문제 가자. 8번입니다. 5명 중에서 가장 먼저 연설을 한 학생이 생일이 가장 빠를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순서를 5개 이렇게 정해놓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이 누구야?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이야. 그럼 5명의 생일 조사에서 생일 제일 빠른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 딱 배치하면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5명 중에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이 무조건 여기를 와야 돼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나면 그 뒷자리에 연설할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온 사람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3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2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아있는 마지막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4, 3, 2, 1까지만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 문제에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 조건은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걸려있는 조건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생일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고 곱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8번이었어요. 9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13579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A상자와 02468이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B상자가 있는데 그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9번 문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상자 A와 상자 B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에 각각 숫자들을 배열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10의 자리에 A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배열하고 1의 자리에 B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요. 반대로 B라는 상자에서 B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10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고 A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1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번 또는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첫 번째 경우 생각해보자. A라는 상자에서 공을 꺼내서 10의 자리에 숫자를 하나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자, 1, 3, 5, 7, 9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숫자 결정하겠죠. A라는 곳에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자, 그때 B라는 상자에서 숫자 하나 뽑아서 1의 자리 숫자 결정해야죠. 이 B라는 곳에 숫자 넣어야죠. 넣을 수 있는 방법 수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상자에서 뽑은 숫자로 10의 자리를 B상자에서 뽑은 숫자로 1의 자리를 만들면 25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90이라는 수, 그지? 또 76이라는 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25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요 상황 주의하셔야 돼요. 이 상황.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하면서도 카드 뽑기를 하는데 카드에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앞자리에 B 상자에서 뽑은 숫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B라는 상자에 보면 0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0이라는 공을 뽑아서 이 B라는 자리에 숫자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왜? 0이라는 숫자가 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 숫자는 더 이상 두 자리 자연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0이라는 숫자는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B라는 상자에 공이 5개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공을 뽑아서 10의 자리에 배열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 4예요, 4. 앞자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앞자리가 2, 4, 6, 8 중에 무엇인가 하나로 결정이 됐을 텐데 그때 뒤에 있는 자리, A라는 자리 결정하는 방법은요. 1, 3, 5, 7, 9, 5개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4 곱하기 5 하고 쓰여지면서 20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거 둘을 더하는 거죠.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4번 45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9번 문제였죠. 상자에서 공을 뽑는데 0이라는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겠죠. 그치? 0이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0이 들어있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A상자와 B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각각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인데 5의 배수를 생각한대요. 자,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야 5의 배수고 또는 끝자리가 5로 끝나야 5의 배수겠죠. 그래서 끝이 0이거나 또는 끝이 5니까 역시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끝자리가 0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 첫 1의 자리 숫자에 여기에 숫자를 배열할 때 B라는 상자에서 숫자를 뽑아서 앞에 숫자를 넣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어느 상자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해요? A라는 상자에서 공을 뽑아서 결정해요. 그치? 여기에 공을 뽑아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있겠죠. 그래서 아 5가지 하고 경우의 수 결정되어집니다. 왜? 여기는 0으로 고정이니까 경우의 수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 그래서 5 하고 만들어지는 거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끝이 5로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이 5가 어떤 상자에서 뽑아서 배치했을 거야? A라는 상자에서 뽑아서 배치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앞쪽 10의 자리 숫자에 숫자를 배치할 때 어디에서? B라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 뽑아서 여기다 숫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0은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0 제외하고 2, 4, 6, 8 네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5에다 4 더하면 우리 9라는 걸 찾을 수 있고 10번의 정답이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괜찮지?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11번은 중학교에서 전교생 400명 중에 2명을 추첨해서 상품을 주려고 한대요. 2명을 추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먼저 뽑히거나 나중에 뽑히거나 똑같은 상품을 받는 겁니다.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대표 뽑기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2로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400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 다음 399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79,800까지가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답을 3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다. 자, 이 문제 숫자가 크지고 또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대표 뽑기라는 것만 생각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구원픽으로 결정한 이유 뭡니까? 문제를 읽고 오늘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문제를 읽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구별해내야 된다. 상관이 있으면 반장, 부반장 뽑기, 상관이 없으면 대표 뽑기에 해당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잘 구별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 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은요? 재빠른 치타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하이에나의 개체수는 4만 7천 마리로 덩치가 큰 고양이과 동물보다 훨씬 많죠. 하이에나는 오랫동안 지저분한 청소부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해죠. 하이에나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사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이들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하이에나는 공동생활의 모든 규칙을 배우죠. 바로 학교에서요. 종이 울렸습니다. 촬영팀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의 면적은 8,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보호구역 내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응고롱고로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보호구역의 약 4% 미만을 차지하며 약 2만 5천 마리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죠. 이곳은 진정한 야생동물의 왕국입니다. 우릴 도와주실 분이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1: Yes.
0: 올리버 호너 씨는 20년 넘게 하이에나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린 함께 출발했죠. 이 보호구역엔 8개의 무리로 나누어진 40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호너 씨는 하이에나가 물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네. 귀여운 외모는 아니지만요. 어른 하이에나의 길이는 약 1m 정도죠. 개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몽구스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응고롱고로 하이에나에 관한 연구는 40년 이상 진행되어 왔죠. 연구 방법은 꽤 독특합니다. 조사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죠. 다음은 여러 개의 카드를 참고합니다. 이 카드엔 여기 사는 하이에나들의 기록이 있죠.
2: It's really dark, three dark spots here going down. And you can see them here.
0: 호너 씨는 점을 바탕으로 각 하이에나를 구별하죠. 이런 끈질긴 관찰을 통해 하이에나의 놀라운 생활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2: They have way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at are similar to us humans or other societies like primates. I find that very fascinating.
0: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죠. 오전 6시 30분, 촬영팀은 네 마리의 하이에나와 마주쳤습니다. 이 영역은 50마리 정도로 구성된 포레스트 무리의 소유죠. 사자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하이에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죠. 이곳은 하이에나 무리와 이웃 영역의 경계입니다. 하이에나들이 침입자를 확인하고 있죠. 아, 저 멀리 침입자가 있군요. 황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무리는 화가 났죠. 자신들의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죠. 이 무리는 약 3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0마리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지키려면 협동이 필요하죠. 그 협동의 힘은 사냥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무리는 지금 먹잇감을 찾는 중이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물이죠.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먹잇감을 쓸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 하이에나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물소를 노리는 것 같군요. 하이에나가 물소 어미와 새끼에게 다가가 보지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죠. 곧 다른 하이에나들도 이 사냥에 합류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죠. 번갈아가면서 새끼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갑자기 하이에나 한 마리가 물소 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전략을 씁니다. 더 많은 하이에나가 합류하면서 어미와 새끼는 서로 떨어졌죠. 그리고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협동의 결과죠.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훔치는 청소동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먹이의 절반 이상은 직접 사냥한 것들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과 영역 보호를 위해 협동하죠. 이런 결속의 비결은 이들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같은 무리의 구성원끼리 만나면 특정한 의식을 치르죠. 이것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무리 내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란 거죠. 여기서도 서열을 정하는 중입니다. 다리를 먼저 드는 쪽이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앞쪽의 하이에나가 더 우세한 것으로 서로 인정한 겁니다. 각 무리는 한 마리의 암컷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계층 구조로 조직돼 있죠. 이 암컷의 새끼도 서열이 높습니다. 젊은 하이에나는

페이에나가 나이든 페이에나보다 서열이 높죠. 그럼 맨 아래는 누굴까요? 어른 수컷이죠.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명령이 없으면 혼란이 뒤따라서 그 결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계층이 정해져 있으면 낮은 서열은 높은 서열을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최소화되는 거죠. 매일 인사하는 의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바로 무리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이 번성한 이유는 강한 결속력을 만드는 이 독특한 사회제도 덕분이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두두머리 암컷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레스트 무리의 우두머리가 낮잠을 자고 있죠. 15살의 음카카티는 8년 넘게 여왕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린 무리의 영역에서 두 마리의 하이에나를 발견했죠. 열심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많은 하이에나가 몰려들었죠. 꽤 혼잡하군요. 모두가 꽤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가 먹잇감을 들고 달아납니다. 카카티죠.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암컷 두두머리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죠. 식사를 마친 낮잠을 자러 갑니다. 젊은 하이에나를 몰아내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왕에게 어울리는 삶이군요.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죠. 새끼를 낳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무리의 구성원이 많아져서 결속력도 강화되죠. 카카티는 지금까지 13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그건 다른 암컷들보다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어미는 1년 이상 새끼를 돌보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하죠.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먹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의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사바나에서 번성하며 새끼를 기르고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왕국이든 늘 불안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을까요? 하이에나 무리에 그런 일을 막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그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무리의 규칙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죠. 그렇다면 하이에나들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닐까요? 우린 그걸 알아보러 가는 중이죠. 우린 관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풀밭에 있는 굴을 발견했죠. 입구에 있는 건 어미가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갓 태어난 새끼입니다. 어미와는 달리 검은색이죠. 생후 2주 정도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학교에 데려갈 겁니다.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 우린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러 가는 중이죠. 우린 에어스트림 무리 근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른 하이에나가 굴을 둘러싸고 있죠. 새끼가 나타났군요. 무리의 새끼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교죠. 어미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새끼들은 어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약 1년간 이렇게 지내죠. 하나둘씩 방문하는 어른 하이에나들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 질서와 지배력이 수업의 주제죠. 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사의식이군요. 새끼들은 기꺼이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 어린 녀석은 출발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른이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럴 땐 새끼가 더 서열이 높은 겁니다. 하이에나의 서열은 태어날 때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 어미의 서열이 열 번째라면 그 어미의 새끼는 열한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다른 새끼를 낳는다면 막내가 자동으로 열한 번째가 되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죠. 어미와 형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관찰하면서 새끼들은 무리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들의 계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어서 반란 행위는 드물죠. 하지만 모든 새끼가 안전한 양육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젖을 먹으려는 새끼를 발견했죠. 갑자기 새끼를 쫓아냅니다. 새끼가 울거나 가까이 다가가 봐도 소용이 없죠. 이 새끼의 어미는 며칠 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새끼는 다른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죠. 뒤로 돌아가서 먹어보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죠. 응고롱고로의 하이에나는 다른 하이에나의 새끼를 받아주지 않으며

자기 새끼를 먹일 양의 젖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는 생존 가능성이 없죠. 이것이 하이에나의 엄격한 사회 구조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호너 씨는 종종 우두머리에게 도전하는 하이에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운 좋게도 에어스트림 무리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죠. 이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은 15살의 말키아입니다. 21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운 적이 있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죠.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가진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먹이를 원하는 거죠.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사자가 떠난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죠. 한 마리가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군요. 우두머리인 말키할까요? 아닙니다. 말키아가 아니죠. 귀의 모양이 다릅니다. 말키아의 딸인 오라시죠. 오라시 먹는 동안 말키아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키아는 먹잇감을 낚아채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죠. 그 대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도기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말키아에겐 다섯 마리의 새끼가 있고 우두머리 자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만 최근에 막내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계승자는 이 하이에나여야 하죠. 서열이 더 낮은 오라색에 새끼가 더 많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를 낳는 능력에서 현재 오라의 서열이 제일 높죠. 늙어가는 말키아는 무리의 번성을 위해 딸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넘겼을 겁니다. 보너시에 따르면 하이에나가 보통은 규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새로운 여왕 오라시 이 어린 하이에나들과 협력해서 무리를 이끌 겁니다. 이곳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입니다. 이 야생동물의 낙원에는 하이에나가 새끼를 위해 개발한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하이에나들은 무리 내에서 공존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머리 위에 삐약삐약. 오늘은 귀여운 삐약이 머리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오늘은요, 이 삐약이 친구와 함께 우리 열심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삐약이 친구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이 삐약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삐약이니까 삐약이? 아니면 뭐, 삐돌이? 삐순이? 선생님은 생각해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 삐약이란 이름의 노삐예요, 노삐. 어때요? 우리 노삐 좀 어울리나요, 이름이? 노삐야, 오늘도 우리 꿀따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사회 공부 같이 해보자. 삐약삐약.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짜잔, 4회.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20문제 열심히 공부해 볼 거니까요. 우리 1번부터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사회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단원정리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노삐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문제를 보죠.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자, 1번은요. 위의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네요. 우리 장소 배웠잖아요. 장소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도 있고요. 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장소 등등등 아주 여러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 공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시장도 보이고요.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놀이공원도 보입니다. 놀이기구가 아주 많은 놀이공원이죠.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요. 수영을 할수 있다. 가는 공원이잖아요. 공원에서 수영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영장은 또 몰라도요. 자, 2번은요. 추천 도서를 빌릴 수 있다. 가. 도서를 빌릴 수 있다. 이거는 도서관이니까 아니에요. 자, 3번은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 중에서 맑은 공기를 하고 마시면서 산책을 하는데 어울리는 장소는 바로 도서관보다는 공원이 어울리겠다. 자, 4번은요. 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수 있다. 그래요. 시장에서는 우리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고 팔수 있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4번이 맞겠네요. 5번.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볼수 있다. 이 영화를 볼수 있는 장소는 놀이공원보다는 영화관이 어울리겠지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2번 볼까요? 다음 모습을 볼수 있는 장소를 위에서 찾아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책을 빌릴 수 있다.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중에서 짜잔, 많은 책을 볼수 있는 도서관인데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도서관이 속한 기호 바로 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라고 적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알아볼까요? 여러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해야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곳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먼저 여러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우리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로 나타내는 방법, 글로 나타내는 방법, 멋지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또 뭐, 신문 기사처럼 나타내는 방법, 일기로 나타내는 방법 등등등 말이지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그림 그리기, 시 쓰기 등 방법을 정한다. 그래요. 어떤 방법일지 방법을 정해야 하지요. 자, 2번은요. 표현할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럴까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점, 중요한 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장소에 대한 나의 경험과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도 내 기억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 집 근처 여길 거야. 이 정도쯤일 거야. 이 정도도 괜찮아요.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2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경험과 느낌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다음 3번은요. 도화지, 색연필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4번. 놀이터, 시장 등 표현할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놀이터를 표현할지, 시장을 표현할지, 도서관을 표현할지 등등을 말입니다. 다음 5번은요.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등 주제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로 2번이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3번에 2번 정답이네요. 다음은 4번 볼까요? 기역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여러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장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고 니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한번 선택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우리 배웠잖아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각자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경험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또 2번에도 있습니다. 자, 니은도 보죠. 그래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장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고 뭘 해야 할까요? 존중해야 할까요? 비난해야 할까요? 막 공격해야 할까요? 넌왜 달라? 난 이런데! 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안 되겠죠? 바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존중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은 경험, 니은은 존중, 선택지 1번이 정답이므로 여기에 1번이라고 적어주면 우리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과 6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을 덮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림이 가도 있고요. 나도 있습니다. 대화방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5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기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이죠. 자, 기억은 어디 있나요? 짠짠짠, 짠짠짠. 기억은요, 바로 여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 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화방에서. 규민이가 운동을 잘해서 자주 가는 기억에 대해 소개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빠와 함께, 아, 이 친구가 규민인가 봐요. 아빠와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도 꾸준히 하고 있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 세 번째 친구가 나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억은 자주 가는 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요, 이 운동을 잘하는 규민이가 소개하는 장소,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친구가 자주 가는 장소입니다. 자, 한번 선택지를 보죠. 1번 수영장, 2번 체육관, 3번 소방서, 4번 미술관, 5번 우체국인데요. 운동이라고 해서 수영이다! 1번! 이라고 하면

하네요. 지수가 그린 소망천은 이름만 들어봐서 궁금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두 번째 친구는 소망천은 우리 집에서 가깝고 저녁 되면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나도 꼭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훈이는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모두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규민이는 체육관을 좋아하고 지수는 소망천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개하는 장소가 달라요. 따라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시우는요, 나와 생각이 같도록 친구를 잘 설득해야 해. 설득이란 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같아지게 하는 걸 설득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해하고 존중해줘야지요. 들렸습니다. 3번은요. 승환이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친구들의 생각만 궁금해 하면 돼. 이 선택지에서 이렇게 뭐뭐만이라고 나온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생각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법으로 그린 친구들의 생각도 잘볼 필요가 있죠. 들렸습니다. 4번, 채영이가 내가 몰랐던 장소를 소개한 친구의 이야기는 잘안 들었어. 그럼 안 되죠. 어떤 친구 이야기든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5번, 도훈이가 자신이 경험한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모습이 재미있었어? 그래요. 바로 이것이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친구이지요. 따라서 5번의 도훈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다섯 곡의 놀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보죠. 다섯 곡의 놀이의 정답으로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들을 보면서 알맞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도움말은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 학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래요. 시장, 백화점, 마트, 도서관, 뭐 등등등. 다음 세 번째.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중요한 도움말이 등장했습니다. 놀이기구가 있대요. 놀이공원인가? 다음, 네 번째. 미끄럼틀, 시소 등이 있습니다. 아,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죠. 다섯 번째는 어린이가 많지만 어른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알맞은 장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 선생님은 알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바로! 그래요. 정답은 터는 턴데, 바로 놀이터죠. 그래요. 7번에 놀이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많은 놀이기구가 있고요. 미끄럼틀 시소를 볼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다섯 곡의 놀이입니다. 자, 오늘의 아하 문제가 이 다섯 곡의 놀이 같은 재미있는 문제거든요. 이 강의를 끝까지 보고 오늘의 아하 문제 정답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8번 문제 가보죠.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거. 이건 쉽다. 자, 우리 배운 것처럼 자, 시, 일기, 그림, 뭐 장소, 미니책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시간표를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에 시간표 만들기 정답으로 골라주고 9번으로 가자고요. 자, 9번과 1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여러 장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9번. 위 그림에 나타난 장소 두 곳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림을 좀 구경해 볼까요? 우리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요. 어떻게 그렸나 보죠.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나의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 옆에는 놀이터가 있지. 희망산도 있고 캠핑장도 있어. 여기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생태공원, 기차역, 수영장, 마트, 은행, 병원, 경찰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소방서 있나요?

안 보이는데. 2번, 경찰서 있나요? 바로 여기 있지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풀어보자고요. 다음, 문구점. 문구점은 보이지가 않아요. 4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터미널. 보이지 않는데요. 다음, 5번, 행정복지센터. 아까 선생님이 읽은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행정복지센터,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5번 골라주면 재미있게 또 9번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보죠. 위와 같이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표현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은요, 아무래도 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 또 내가 자주 가는 곳의 장소는 조금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과 좀더 가깝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장소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장소에 대한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느낌이죠?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서 선생님처럼 한 가지 좋은 점 적어 주세요. 표현할 수 있다.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한 가지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사진의 장소와 가장 관련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병원이 있고요. 또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수 있고요. 또 약국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약들을 살 수가 있죠. 자, 1번 교육, 2번 문화, 3번 건강, 4번 안전, 5번 여가 중에서 병원과 약국과 가장 관련된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1번 문제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2번 문제, 13번 문제에 이어지고 있는 문제 보죠. 다음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디지털 영상 지도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도 배웠잖아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라 함은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를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죠. 자,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12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누리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할 것은 가. 디지털 영상 지도를 클릭하고 열어야 되겠지요. 가를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요.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 장소를 검색해야 돼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장소 검색하기를 세 번째 적어주고요. 검색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찾은 장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를 마지막에 적어주면 나가 라다 차례대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검색창에 찾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써야 하겠지요. 2번. 우리가 사는 곳의 실제 모습을 한눈에 살펴본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이지요. 맞습니다. 3번. 직접 장소에 가야 장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니지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 중에는요, 이 거리 보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거리 보기를 누르면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마치 내가 그 장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진짜 장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직접 장소에 가야만이라고 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국토정보 플랫폼과 같은 누리집을 이용하면 지도를 볼수 있는 누리집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5번 확대, 축소, 이동 기능 등을 이용해서 찾은 장소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이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중 하나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바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볼까요? 주변 여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요. 좋은 점은 더 좋게, 불편한 점은 더 좋게 바꿀 노력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2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는 것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들렸습니다. 3번,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 재미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일까요? 4번, 친구들과 조사하며 우정을 쌓기 위해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여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하기에 좀 이상하죠. 5번, 여러 곳을 다니며 기념품을 소집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념품을 소집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지요.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요, 바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번이 가장 알맞은 정답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15번 문제, 16번 문제에 이어지는데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는요, 뭐, 시장,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이에요. 이 시장, 마트, 편의점, 백화점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공통점. 같은 점은 시장, 백화점, 마트, 편의점 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죠. 선택지를 볼까요? 자, 1번은 실내 생활, 2번은 취미 생활, 3번은 외국 돈 교환, 4번은 자연 환경 보호, 5번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 사는 것.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보죠. 니은에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장소끼리 묶인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니은은 여기 있고 주제는 교육, 문화 생활입니다. 자, 보니까 뭐 학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은 모두 교육과 관련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와 관련한 장소,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장소를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미술관도 보이고요, 은행도 보이고요, 영화관도 보이고요, 대피소도 보이고요, 박물관, 기차역 등등이 보이는데요. 뭐, 대피소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전과 관련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문화와 관련된 것은요, 바로 뭐, 미술관이라던가 영화관 같은 곳들이 바로 문화생활과 관련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생활과 관련한 장소끼리 모여 있는 것은 바로 3번 미술관, 영화관이기 때문에 16번 문제 정답은 우리 3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여러 주제에 맞게 묶어보는 것도 우리 배운 바가 있지요.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은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나은이는 제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요. 깜깜한 밤이에요. 우와, 여기 달도 되게 밝고요. 별도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보니까, 아, 구급차가 보이고요. 이 배경에 병원처럼 보이는 건물이 아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의 모습이에요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죠.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한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서, 운동을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 다 좋지만 이 친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는 바로 2번, 한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정답이 되겠지요. 따라서 17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의 모습 표현하기 활동으로 알맞은 방법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살기 좋은 곳의 모습 떠올려 봐야겠지요. 2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끝인가요? 일단,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생각해보고 고치려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요. 4번, 우리 주변의 장소에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5번, 친구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곳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 좋죠. 따라서 알맞은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9번과 2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고 물음을 덮어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이 꿀단지 친구가요, 아이고, 공원을 건너다가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막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고요. 쓰레기가 넘칩니다. 어이구, 막 쓰레기가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공원 곳곳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좋다. 좋긴 좋아. 좋은 점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공원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이고, 막 코를 막 이렇게 쥐고 있네요. 악취가 심한가 봐요. 자,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 1번 보죠.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서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장소의 좋은 점을 살펴보기 위한 모습이다. 좋은 점도 생각하고 있고요. 3번. 장소의 불편한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냄새. 이렇게 말이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살펴보는 모습인가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4번이라고 적어주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죠. 위의 장소에서 나타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 까닭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해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공원을, 깨끗한 공원을 만들자는, 깨끗한 공원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한다. 우리 캠페인 배웠죠? 막 팻말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말하는 캠페인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까닭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은 적어줄게요.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과 까닭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할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새 고개 놀이의 정답으로 알맞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둘,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슝! 이동할 수 있어요. 셋, 멋진 비행기도 많이 볼수 있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맞은 장소를 꼭꼭 올려주세요. 자, 우리 노삐와 함께한 오늘의 공부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친구들 보러 올 테니까요.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뉴런 수학의 개념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오늘 뒤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까지 다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2개 선생님 골라봤습니다. 30번 문제와 4번 문제 볼 텐데, 이 30번 문제는 다른 단원의 확장성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얘기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풀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 요렇게 풀어야 간략하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서술형이지만 좀 간단히 정리하는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들 2개 집중하면서 문제 보시죠. 오늘 28번 문제부터 시작하죠. 28번부터 우리 스텝 3 문제라서 좀 집중하고 경우를 잘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1, 2, 3, 4의 숫자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에서 한 장씩 두 번을 뽑아 처음에 나온 숫자를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숫자를 B라고 얘기할 때 A 곱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A 곱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이게 케이스가 좀 많아요. 첫 번째, A가 짝수고 B는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A가 홀수인데 B가 짝수인 경우도 두개 곱하면 짝수가 돼요. 그렇죠? 더불어 마지막으로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도 곱하면 당연히 짝수가 될 테니까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세 개의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우리 그것들을 어떻게 해봐라?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석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경우를 각각 확률 구해서 덧셈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A가 짝수고 B가 홀수일 확률 생각해보자. 숫자는 1, 2, 3, 4, 4개 적혀 있는데 첫 번째 A에서 짝수 뽑아야 되니까 짝수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왜? 1, 2, 3, 4 중에 짝수는 1, 2, 4, 두 개니까. 그 다음 상황,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으면서 두 번째 홀수 뽑아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카드 3장 남아있는데 홀수는 2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여서 2개 곱해서 짝수되는 경우의 확률이죠. 자,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홀수인데 B가 짝수인 경우를 생각하래요. 그럼 홀수일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죠. 왜? 1, 2, 3, 4, 4개 중에 홀수는 1, 3, 두 가지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B가 짝수가 될 확률을 생각해보면요. 카드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아있고요. 3개 중에 짝수가 2개 남아있으니까 3분의 2의 확률이더라. 곱해주면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A가 홀수고 B가 짝수일 확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둘다 짝수일 확률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요. 세 장의 카드가 남아 있는데 짝수 한 장은 이미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장만 짝수일 테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것들 전부 더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이게 6분의 5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문제 너무 복잡한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건 네 가지 경우인데 A가 홀수고 B가 홀수인 경우가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 모든 경우죠. A와 B의 짝수와 홀수를 결정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위쪽 세 가지의 확률을 구하는 대신에 아래쪽 하나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A가 홀수, B가 홀수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죠. 1 빼기 A가 홀수일 확률은 2분의 1. 그 상태에서 B도 홀수일 확률은요, 앞에 하나

빼고 남아있는 홀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세장 중에 한 개가 홀수라서 너1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네 번째 경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저기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곱했을 때 짝수란 얘기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그러면 짝수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으니까. 자, 됐지? 적어도라는 말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없지만 숨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하자라는 게이 28번 문제였습니다. 적어도라는 문제가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앞에 27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레벨 2죠. 조금 쉬운 문제. 레벨 3, 좀 어려운 문제는 숨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9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각각 A, B라고 이야기할 때 방정식 AX equal B의 해가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네요.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는 하고 쓰셔야겠고요. A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말하니까 0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 A로 나눌 수 있어서 X는 A분의 B다라고 쓸수 있는데 이게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럼 B라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A가 자연스럽게 뭔지 알수 있어요. 자, 첫 번째, B가 6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B가 6인 경우는 A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6의 약수여야 되죠. 그래야 나누어 떨어지면서 자연수가 될 테니까. 결국 A 값이 1, 2, 3, 6.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나온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로 B가 5인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B가 5인 경우에 A 값은 그렇지. 5의 약수여야 되니까 1, 5두 가지가 존재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경우 B가 4인 경우 생각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A는 4의 약수여야겠죠? 1, 2, 4.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B가 3인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는 1, 3. 이렇게. 다섯 번째 B가 2인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는 1, 2, 2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B가 1인 경우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럴 땐 A가 1일 수밖에 없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10가지에 4가지, 14가지 있겠네. 그래서 확률을 생각해 보면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14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는 X를 자연수로 만드는 경우의 수니까 36분의 14, 약분하면 18분의 7이라는 확률 구해낼 수 있게 되죠. 어때? 할 만하세요? 좋아. 이거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냥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그냥 구하는 것보다 A분의 B의 꼴로 바꿔놓고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아, A가 B의 약수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문제가 좀 편리할 수 있어요. 할수 있겠지? 자, 이게 29번 문제였습니다. 29번 문제도 역시나 케이스 분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0번 문제 살펴볼게요. 30번 문제가 중단원 마무리 레벨 3 마지막 문제고요. 선생님은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 형태의 문제로 변형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죠.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에서 점피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간대요. 아, 그럼 앞면이 몇 번이나 나올까? 고민해 봐야겠지. 자, 동전을 4번 던지는데 앞면이 몇번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랬을 때 E라는 자리에 있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괜찮죠? 앞면 몇번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면을 X번 나온다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면은 몇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번 중에 X번 빼고 나머지 뒷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니까 앞면이 X번 나오면요. X만큼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만큼 왼쪽으로 1만큼 오니까요. 뒷면은 4 빼기 X번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숫자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게 얼마? 2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계산할까요? 정리하시면 2x-4가 2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x는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면이 몇번 나왔을 때? 세번 나왔을 때. 뒷면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자리 2라는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대응하는 수가 2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앞면이 세번 나타나고 뒷면이 한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죠. 그럼 앞면이 세번 나오고 뒷면이 한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 앞면 나올 확률 세번 곱하고요. 뒷면 나올 확률 한번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뒷면이 언제 나올지 경우가 나누어지지. 뒷면이 제일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뒷면이 한번 나온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했지만 이 앞면 세번 나오고 뒷면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자, 계속 앞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뒷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앞면 앞면 나오다가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경우, 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 다음에 앞면 앞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 자, 그리고 처음부터 뒷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면 세 번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경우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네 가지의 각각의 확률은 다 똑같죠. 보시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렇게 세번 곱한 다음에 뒷면 나와야 되는데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16분의 1이라는 확률 만들어집니다. 근데 앞면과 뒷면의 위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어차피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다네번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지고, 너도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지고, 너도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진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16분의 1만 몇번 더한다? 네번 더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하고 써서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좋아. 자, 근데 이 문제 확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고,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어떤 상황을 주고, 특정한 상황이 몇 번씩 일어나야 되는지를 계산시키는 거, 요거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어떤 경우를 보게 될 거냐면,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그 케이스 분류 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이 모두 동일한 확률이 나타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확률을 계산할 때 고등학교의 학생들은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아, 한번 경우의 확률이 16분의 1인데 그게 나타나는 게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4 곱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답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구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답을 이렇게 썼을 때 아, 맞아. 각각의 경우가 나누어지지만 확률들이 다 똑같아서 똑같은 값들을 더하는 거였으니까 더하는 걸 그냥 곱셈 처리하면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요 정도 생각들로 나중에 문제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가져와 본 문제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의 마지막 문제답게 생각해야 될 거리들도 있고 또 문제도 만만치 않은 네,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봅시다.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 1,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죠.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5 곱하기 4 하고 들어가면서 20 하고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니? 물론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5 그리고 4 들어가면서 우리 5 곱하기 4 쓰셔도 되지만 줄 세우기 연습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 숫자가 어떤 수가 돼야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2 또는 4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있더라? 두 가지 있더라. 2 또는 4,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됐다면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건 2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수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개수는 전체 몇 가지예요? 1의 자리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10의 자리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그거 두개다 결정해야 두 자리 짝수 나올 테니까 8가지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쓸수 있겠다?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중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8가지 하고 답쓸수 있지. 자, 20분의 8 약분해야겠죠? 분자, 분모 동시에 4로 나누어 주신다면 자, 5분의 2를 마지막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 할 만합니까? 좋아. 이거 자연수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세우는 방법수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의 방법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거지. 괜찮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지.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 n은 1, 2, 3, 4, 5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구나. 아, 5 곱하기 4 생각해서 20이구나라는 거 써낼 수 있겠네. 괜찮니? 좋아. 그리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의 수 A 생각할 건데 홀수가 되는 상황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끝자리부터 결정해야 될 거고 홀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홀수면 되겠네. 홀수는 1, 3, 5세 가지가 있으니까 끝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세 가지에다가 곱해줄 거야. 뭐를? 10의 자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 곱해줄 건데, 10의 자리는 끝자리의 온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4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는 두 자리 숫자가 홀수가 될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를 생각해보면 20분의 12니까 우리 분자 분모 동시에 4로 약분해주면 우리 5분의 3이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분의 3이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풀었던 문제는 1, 2, 3, 4, 5 중에서 짝수가 될 확률. 두 번째 푼 문제는 홀수가 될 확률. 여기 있는 1, 2, 3, 4, 5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5분의 3이라는 거 우리 1번 문제를 푼 사람들이라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에서 짝수가 될 확률 빼면 홀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물론 두 개의 문제가 연달아 나와 있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얀색 분필로 선생님이 쓴 것처럼 풀어내야겠지. 알수 있겠죠? 두 문제가 서로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스텝 3에 있는 문제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고 그중에 하나를 뽑아낸대요.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A다. 15분의 2 곱하기 A가 유한소수가 될수 있도록 확률을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네. 자, 여러분, 15가 3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15분의 2를 뭐라고 쓸수 있어? 3 곱하기 2, 15분의 1을 3 곱하기 5분의 2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A까지 곱해 놓은 게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2 또는 5라는 소인수만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3이라는 소인수가 없어져야 돼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어요? A하고 약분되어야 사라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A가 뭐여야 한다? 3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기록해 주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곧이곧대로 쓰자면 분모에 이 또는 오라는 소인수가 존재, 이 또는 오라는 소인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는 쓰지 않더라도 A가 3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만 쓰면 아, A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분모에 이 또는 오라는 소인수만 살아남아 있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분모가 이 또는 오라는 소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얘기는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괜찮죠? 그럼 이제 확률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겠다. 왜? 전체 숫자는 1부터 100까지 100개가 있고요. 그 중에 3의 배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에 있는 3의 배수 몇개 있습니까? 그렇지, 33개 있겠죠. 그래서 확률 계산하면 100분의 33이야라고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네모예요. 이 얘기가 반드시 서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저 얘기가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감점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거 보자. 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한 원판을 돌려서 눈금이 가리키는 수를 읽을 때 12의 약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8등분 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 넓이가 똑같으니까 저기 나올 확률이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죠? 8등분 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다 똑같을 거고, 넓이가 똑같은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호의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편하게 넓이가 똑같아. 8등분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자,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12의 약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12의 약수 생각할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12라는 값은 애초에 여기 문제에 없는 거니까 1, 2, 3, 4, 6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럼 1, 2, 3, 4, 6이라는 5개를 8개의 숫자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얼마 나와요? 8분의 5 하고 만들어집니다. 아, 12의 약수가 될 확률은 8분의 5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연결했으니까 2개의 확률 더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건 뭡니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데 1, 2, 3, 4, 5, 6, 7, 8 중에서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요? 5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8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8분의 6 정리하면 4분의 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됐죠? 자, 선생님 이렇게 풀었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서술형인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풀이가 허전한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 네,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위에다가 한 줄씩 덧붙여주면 되죠. 첫 번째 1번, 12의 약수가 될 확률. 자, 요렇게 써주고 그것이 8분의 5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 뭐한 겁니까? 5의 배수가 될 확률. 자, 5의 배수일 확률. 자, 이렇게 써주고 그게 8분의 1이더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해서 정답 4분의 3으로 써주시면 우리 서술형 답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확률 문제를 계산할 때 서술형을 쓰는 게좀 애매해. 이게 도대체 서술형 풀이가 맞는 건지 객관식 풀이인지 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뭐 해주면 됩니까? 경우를 분류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써주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 확률이 얼마가 나왔고 또 다른 경우에 확률이 얼마가 나왔는지 써주시면 이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될 거다. 물론 여기 있는 8분의 5라는 값을 갖는데 그걸
숫자는 8개고 12의 약수가 5개니까 8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여서 8분의 5다. 이렇게 설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 설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8분의 5라고 쓰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것들을 써주면 그게 서술형 풀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자, 다음 거 가자. 3번 문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제비 7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당첨 제비입니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제비를 2번 뽑아서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첫 번째도 당첨되고 두 번째도 당첨돼야겠죠. 서술형 형태로 풀이를 쓰면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된다. 1번, 첫 번째 당첨될 확률. 자, 이거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7장 중에 2장이 당첨제비니까 7분의 2다 써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을 생각하죠. 자,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카드는 제비는 6장만 남아 있고요. 그중에 당첨제비는 한 장만 남아 있을 거다. 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때? 첫 번째 당첨될 확률 7분의 2, 그 결과로 두 번째가 당첨될 확률, 그게 6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도 당첨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 생각하시면, 우리 2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실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겠죠. 괜찮지? 자, 여기 있는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당첨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에도 당첨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당첨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을 곱한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당첨 확률 써주시고, 두개 곱해주시면 전체 확률을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넣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당첨제비를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 7분의 2 곱하기 7분의 2 하고 답을 쓰겠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겠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경우를 바로 계산식을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보자. 라희와 예연이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한 번만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진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덧셈을 해주어야겠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동전이 앞면만 나오면 라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라희가 승리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동전이 앞면만 나와야 되는 거지. 홀수의 눈이 나와서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는 그한번 던지는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한번 던진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하고 쓰여져야 돼요. 자, 만약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면 동전을 두번 던지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의 동전이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될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8분의 2 더해주는 거니까 8분의 3이 바로 라희가 이길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예현이가 이길 확률을 생각해 보면 1에서 라희가 이길 확률 8분의 3 빼면 되니까 아, 예현이가 이길 확률 8분의 5구나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두 사람 중에 이길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예현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죠. 됐죠? 자, 선생님은요, 서술형 요렇게만 써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고 완강까지 하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실전 책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서 연습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실전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분야의 글을 만나보고 있죠. 이번 시간도 두 개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봤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 어떤 글인가? 첫 번째 글은 과학 분야 다섯 번째 글입니다. 지구의 불청객 운석이에요. 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인데 제목부터 불청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청객은 뭐야? 청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 왜 운석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입니다. 플로지스톤 설과 라부아지. 플로지스톤. 말은 너무 멋있죠. 플로지스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라부아지에가 이 플로지스톤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 과학자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두 개의 글 자, 만나보도록 합니다. 우선 배경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혜성과 유성과 운석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다르죠? 혜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이게 혜성이죠.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사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혜성 하면 되게 유명한 혜성이 있어요. 그렇죠? 헨리 혜성. 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리면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헨리 혜성도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구에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올 때가 있어. 76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왔던 게 언제냐면 1986년이래요. 여러분은 당연히 못 봤겠죠.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니까. 저는 지구에 그때 존재를 했어. 근데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음이 언제냐면 2061년이래요.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겠지. 그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사가 날 거예요. 헨리 혜성 가까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게 유성이네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태양계를 떠돌던 먼지 등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유성 가운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야. 우리 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고 소원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사실 빌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하는 순간 끝나. 유성 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아마 그 말은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소원이 이루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성은 그렇고 그럼 운석은 뭐냐?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성은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 그래서 빛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타서 끝나는데 이게 안 끝나고 지구 그 땅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게 운석인 거죠. 보통의 작은 유성체들은 대기를 지나면 모두 타서 없어지는데 큰 유성체는 지표면에 떨어져 거대한 운석 구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청객이에요. 피해를 일으키거든. 그 공룡이 왜 멸종을 했을까? 그 원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 운석 충돌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지구의 불청객입니다. 글을 보도록 하죠.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의 우랄산맥 부근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많은 건물을 파괴했다. 아, 무섭습니다. 운석의 위험성이죠.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기사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 전쟁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때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모를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섭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큰 물체가 한번 번쩍인 뒤 큰 폭발음을 냈고 이어 불타는 작은 물체들이 연기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 우에, 운석 우는 이제 유성들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와 뭐야 하겠는데 너무 무서웠어. 긴급 대피.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정도였네요. 수업 중 운석우를 목격했다는 교사 발렌티나 니콜라에바는 그런 섬광은 생전 처음 봤다. 마치 종말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었다. 이렇게 무서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후에 조사에서 이 운석은 지름이 20m 정도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대요. 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궁금하잖아. 그거에 30배라니. 그럼 어떻게? 또 찾아봐야죠. 이 비문학 제재는 이렇게 필요한 배경식들을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바쁘니까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1945년이죠. 8월 6일.

있습니다. 이름은 리틀 보이였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상공에서 폭발하고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수킬로미터 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8월 6일 그날 돌아가신 분이 약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의 30배가 넘는 위력이었대요. 지름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운석인데. 그럼 지름 만약 1km짜리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지구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네요, 좀. 자, 운석의 크기와 위력 나와 있죠. 그럼 이 운석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걸까라는 질문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을 말한다. 갑자기 소행성에 대한 설명, 소행성의 개념이 나왔는데, 1801년에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서 세레스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소행성 발견이 줄을 이었고, 2013년 1월까지 35만 개 이상이 소행성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나 많네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은 소행성이 존재하는 곳을 소행성대 또는 소행성지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행성대의 개념이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정말 많은 소행성들이 쫙 있어요. 매년 수천 개 이상의 새로운 소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 모두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은 발견자가 원하면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새 소행성을 발견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국인도 있대요. 이름을 통일이라,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봅니다.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도 통일이라고 붙였어요. 새로운 소행성에 이름을 붙인 사례에 소개하고 있죠. 여기까지 2문단. 소행성의 개념과 개수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소행성은 그 수가 아주 많지만 질량이 매우 가벼워서 모든 소행성을 다 합쳐도 지구 질량의 1000분의 1을 넘지는 않는데요. 질량이 얼마 정말 안 되네. 소행성의 질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소행성은 1801년에 처음 발견된 세레스 앞에서도 소개되고 있었죠. 지름이 약 1020km이다. 지름이 1020km면은 이 지름이 1020km라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5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한두배 정도 되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소행성이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소행성의 질량과 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수많은 소행성은 모두 46억 년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존재해온 물질들이래요. 이것들은 자라면 행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똘똘 뭉치면 얘네들이 똘똘똘똘똘 뭉쳐서 일정 이상의 그뭐 질량을 갖거나 크기를 갖거나 그래서 중력을 갖거나 이러면 행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목성의 조성력이 하도 크다 보니 행성이 채 되기도 전에 부스러져 버린 행성 부스럭이라고 할수 있대. 목성의 조성력이라는 건 뭐냐? 조성력,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성력, 우리 달의 조성력 있죠. 우리 달도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당긴단 말이에요. 지구에는 물, 바다를 당기죠. 그래서 달이 가까이 많이 당기는 쪽은 물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그쪽이 밀물이 되고, 한쪽이 이제 밀물이 되니까 이렇게 당겨지면 당겨지지 않는 쪽은 썰물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수 간만에 차잖아요. 조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데, 목성은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 중력도 제일 크겠지, 행성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행성이 되기가 힘든 거죠. 목성이 자꾸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행성이 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부스러져 버린 겁니다. 행성 부스러기다. 소행성의 생성 원인이 나와 있네요. 이런 소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 물질과 암석들이다. 이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라고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자, 4문단 소행성의 생성 과정과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행성 간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돼. 그러면 대기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나는 유성, 곧 별똥별이 된다. 그러니까 유성은 결국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네요. 그렇지? 이게 이제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마찰을 일으켜서

떨어져 하루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나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나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운석이 발견되기는 어려워요. 다행인 거죠, 사실. 대기가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우리가 숨만 쉴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 덕분에 이렇게 유성이 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인데, 운석은 무거운 존재이기는, 무거운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 화성이다. 왜 그렇죠?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석이 이제 발견이 되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소중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막 연구하고 그러죠. 자, 6문단입니다. 운석의 개념과 가치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뭐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무서워,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스텝 1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인데요. 윗글에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골라볼게요. A는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우에 놀라 긴급 대피했으며입니다. 갑작스러운 뭐에 깜짝 놀라는 상황. 이때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 답은 뭘까요? 눈을 돌리다부터 코가 납작해지다까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돌리다란 뜻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때 눈을 돌렸어. 눈을 돌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놀란 거랑 관련이 없네. 자, 이번엔 입만 아프답니다. 아우, 입만 아파. 입만 아프다.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열심히 말했는데 말한 보람이 없으면 입 아픈 일만 한 거네요. 자, 간이 떨어지다. 간 떨어질 뻔했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간이 떨어지다. 몹시 놀라다. 놀라서 긴급 대피했대요. 그렇다면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은 가슴에 새기답니다. 가슴에 새겼어. 잊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죠.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납작해지다. 살면서 이렇게 코가 납작해지는 순간이 오면 참 아찔한데 있기도 합니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미신이 뚝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만에 관용 표현에 대한 문제를 만나서 반가워서 함께 풀어보고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관용 표현들도 그 뜻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볼까요? 자, 소행성 유성 운석입니다. 형성 과정과 특징을 쭉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빈칸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행성의 구성 물질입니다.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물질과 암석이 이제 구성물질이라고 했죠. 자, 유성은 형성 과정 볼까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무엇? 파편이 행성 간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납니다. 그게 유성이다. 운석은 뭐다? 운석의 의,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의 화석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를 한번 볼까요? 2014년 3월 9일 오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이 출현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것이 목격됐어. 진짜? 난 기억이 왜안 나지? 이때 뭐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튿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이상한 돌이 발견됩니다. 약 10kg 무게의 이 돌은 표면이 검었는데 비닐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 그중에 이제 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주에서는 연이어 검은 돌들이 발견됐다. 하나가 아니었네요. 두 번째로 발견된 돌은 약 4kg이었으며, 세 번째는 420g, 그리고 네 번째는 20kg? 엄청 큰데?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오, 큰 사건이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의 파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 유성체의 잔해.
운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은 지구의 역사를 추측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태양계행성 초기 원시 가스 구름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4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 대기권을 떠돌다가 지구의 인력에 끌려왔다? 아니,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대기와의 마찰로 빛나는 유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5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과 같은 물질은 대부분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져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쵸?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은 4번. 됐네요. 자, 그럼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독해지식부터 보면은 인용입니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이 쓰려는 글 속에 끌어쓰는 방법. 역시 국어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문장 부호인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라고를 붙이죠. 그럼 간접 인용은 뭔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글쓴이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풀었어요. 걔가 뭐뭐 했다고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도 쓰지 않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 고를 붙여요. 보통 뭐뭐 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 글에서는 인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지스톤 설과 라부아지에 만나보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유럽의 화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주제는 연소, 불이 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하니까 참 신기해. 우리 같으면 불이니까 타는 거지 뭐 그게 뭐. 근데 이건 대체 원리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는 화학자들이 연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인데, 즉이 글의 중심 화제는 바로 연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어떤 화학자들은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어떤 화학자들은 공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거죠. 사원소?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원자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대에는 그게 아니라 사원소설이라는 게 있었어. 모든 물질이 그네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네 사원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1문당 화학자들의 연소에 대한 설명이죠. 넘어갑니다.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플로지스톤설이 등장했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탈이다.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 불꽃의 어원을 둔 말이래요. 자, 플로지스톤의 어원은 불꽃입니다. 슈탈은 플로지스톤은 매우 가벼운 물질로 온도가 높아지면 이 플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연소이며, 이때 불꽃이 생긴다.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는 연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던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는 모든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두 소모되어야 연소가 끝난다. 그치? 내내 타는 건 아니잖아.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타다가 끝나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플로지스톤이 다, 이렇게 소모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대요. 자, 이 문단 연소에 대한 플로지스톤설의 설명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자, 모든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타는 성질이 있는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게 이제 플로지스톤설의 내용입니다. 플로지스톤설의 개념이죠. 당시 유력한 화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약 100여 년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대요. 꽤 오랜 세월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어. 칸트, 그 유명한 칸트. 우리 비문학제 때그 인문 분야 독해 보면 수능 국어 영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칸트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칸트도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은 모든 자연과학자들에게 한 가닥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칭찬했을 정도였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칸트가 한 말, 큰 따옴표 가지고 왔고 조사라고를 사용했죠. 이런 게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그러나 1766년에서 1785년 사이에 영국에서 기체화학이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이렇게 한 10여 개의 기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러니 어떻게 돼?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이런 거는 다 뭐야? 틀렸네. 배제됩니다. 아예 제외돼 버렸다는 거죠. 연금술이 뭐야, 여러분? 연금술. 연금술하는 많은 친구들이 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연금술이 꼭 금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의 비밀을 밝히려던 학문이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비금속으로 이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만들어내는 것도 들어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실패죠. 안 되잖아. 어떻게 금을 만들어? 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금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그지? 원래 있는 거. 근데 틀렸죠. 어쨌든 이런 고전적인 가설이 제외가 됐어요. 한편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 의심.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난 과정이죠. 여기까지 산문당 화학의 발전과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네요. 넘어갈게요. 라부아지에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를 찾아내 연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라부아지에는 지름이 30cm가 넘는 커다란 렌즈로 햇빛을 모아 붉은색의 수은 금속재, 즉 산화수은을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다? 이 기체가 뭐냐면 기체화학에서 발견한 산소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이 산소는 수은이 오랜 시간 연소하면서 결합한 것이라고 했대요. 자, 요걸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산화수은은 수은 금속 제야. 제라는 건 뭐예요? 타고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소 반응이 끝난 거예요. 자, 이걸 가열해서 분해를 했더니 여기서 어떤 기체가 나왔어. 그 기체가 세상에 산소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불을 이렇게 갖다 대면 뜨더니 활활 타. 자, 연소의 결과 만들어진 게 산소다. 그렇다면 연소는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플로지스톤이 아니고. 자, 물질이 연소할 때는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새로운 연소 이론을 라부아지에가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라부아지의 새로운 연소 이론인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라부아지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통해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버립니다. 어떻게? 자, 플로지스톤설에서는 나무를 가열해봐. 그럼 어떻게 돼? 질량이 줄어들잖아. 이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 근데 이 설명은 가능하죠? 그런데 나무만 타니? 금속을 태워봤어.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재가 돼요. 아까 봤던 산화수은처럼 말이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감소한다며. 그런데 금속재는 오히려 증가를 해버려요. 원래 있던 금속보다 질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는데 왜 질량이 늘어? 플로지스톤이 설명을 이걸 못했어요. 라부아지에가 뭐라 그랬어? 봐봐, 내가 수은 실험 해줬잖아.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지. 라고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지 못한 거를 라부아지가 설명해 버리니까 라부아지 이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맞고요. 연소에 대한 바른 설명이 맞고요. 자, 5문단 라부아지의 연소 이론의 근거입니다. 6문단에서는 이제 라부아지가 화학계에 남긴 업적들이 나와 있죠. 33종의 뭐 원소를 찾아냈고 금, 은, 산소, 인 이런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인 것도 라부아지예요. 산소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죠, 라부아지. 재밌죠? 아, 과학의 발전. 우리는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결론만 주로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입니다. 자, 슈탈이 먼저 나오죠. 플로지스톤. 엄원은 그리스어 불꽃. 성질은 매우 가벼워. 자, 슈탈이 말한 플로지스톤설은 개념, 뭐다?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래서 연소현상이란 온도가 높아지면 플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연소고, 이때 불꽃이 생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화학이 발전합니다. 기체 화학이 발전하면서 10개의 기체가 발견이 되고,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하는 고전적 가설은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플로지스톤설에 대해서도 회의, 의심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서 누가? 라부아지가 등장을 하죠. 자, 라부아지 연소 이론. 목표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를 찾아내서 연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을 했죠. 수은 실험을 통해 산소랑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연소가 끝나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실험을 통해 물질이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 사람의 화학적 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33종의 원소를 찾아내 원소표 작성을 했고, 원소에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새로운 화학 체계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까요? 라부아제는 수은 외에 주석을 사용해서 같은 실험 결과

0: 결과를 얻기도 했대요. 역시 그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이었겠죠. 자, 주석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산화주석으로 만들었다. 다시 산화주석을 분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나와야 되지? 산소가 나와야 돼. 라부아제 설명대로라면. 그래서 가에는 산소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라부아제는 연소 전후에 주석에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뭘 측정해요? 질량 측정해야 되겠죠. 산소와 결합한 거다 그러면 연소 후에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연소 전보다. 그래서 나는 질량이네요.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 산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기체가 산소임을 증명했다라는 이 설명에서도 알수 있죠. 가에 들어갈 말은 산소.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반응하여 열과 빛을 수반하는 화학 변화인 뭐다? 뭐다? 산화이다. 그래서 산화라는 이름이 뭐야? 산소와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수소를 잃는 현상도 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산소, 질량, 산화.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네요. 자, 두개 재미있는 글과 또 문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는 가설입니다. 가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막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죠. 가운데 플로지스톤설이 등장했는데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타리다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 배제되다입니다. 배제되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물리쳐져 제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보면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 10개의 기체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사원소설, 연금술 등 고전적인 가설이 배제되는 한편. 그러니까 기체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사원소설이나 연금술과 같은 고전적인 가설은 제외된 거죠. 아, 이거 틀렸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제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회의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비문학 독해의 뭐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사실은 많은 어휘들을 알고 있으면 독해를 하기도 유리하죠. 그래서 좀 어휘력은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국어 사전을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게 외운다고 어휘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어휘를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가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두 개 어휘 공부해봤으니까 어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과 만나볼 건데요. 역시 재미있는 글이에요. 꼭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 딱 20일 완성으로 우리 정말 완전 정복을 해보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벌써 완강하는 날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강만으로 알차게 정말 한강 공부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거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요.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개념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별과 우주라고 하는 대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에 대한 내용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우주라고 하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언제부턴가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특정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꼭 이거 한번 보기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멋있는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이거든요. 아름다운 은하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은하수라고 하는 걸까요? 같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은하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점차 개념을 쌓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부터 탄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우주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별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별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 그럼 별과 별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별과 별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작은 먼지, 가스, 티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클 이런 것들을 우린 지금부터 별 성자, 사이 간자 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성간물질입니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네, 이 성간물질들은요, 아주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끌어당겨서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성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운부터 어떤 원리에 의해 어떤 성운들이 있고 이 성운들은 다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운 중에는요, 우리가 다시 크게 밝은 성운이 있고 어두운 성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성운을 이야기할 때 걔가 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 자체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험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개념책 2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향연기가 나겠죠.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비커로 잘 뒤집어서 닫아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손전등에 빛을 비춰줄 건데 이 손전등 앞에다가 우리가 파란색 셀로판지 종이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향연기에서 파란색 빛이 반사되어 보이게 되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별이 있어요. 그리고 성운이 있습니다. 고온의 별이 빛을 방출하죠. 그러면 이 빛을 성운이 반사해서 그냥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운을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그냥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죠. 바로 반사 성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사하는 반사 성운
말고 또 밝은 성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성운이 있고요. 성운 안에 별이 있습니다. 그럼 별빛을 막 내겠죠. 그럼 이 성운들이 그 별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흡수하고 흡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운 자체도 스스로 빛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밝은 성운인 거죠. 그런 성운을 우리는 바로 방출 성운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밝은 성운 그리고 어두운 성운으로 구분을 한 거고, 앞에서 우리 원리 정리했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붉은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붉은 계열로 이렇게 보여지는 방출 성운의 모습을 반드시 이름과 사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별빛을 반사해서 그대로 보이는 밝은 성운도 있었잖아요. 고운의 별 때문에 얘를 반사해서 보이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푸른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 성운의 경우에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사진과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밝은 성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어둡게 보이는 성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서 별빛이 옵니다. 근데 성감물질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운이 멀리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빛이 통과해서 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어둡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이 차단돼서 어둡게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름과 사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 이 우주에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성간물질,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하는데, 그 성운은 밝은 성운과 어두운 성운,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기 쉽고요. 이런 별들은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천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별 성자에 집단 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렸던 모습은 그 새쌍둥이와 함께 오손도손 그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이터에 도착하는 순간 이 쌍둥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놓고 어떻게 됐냐면 삼단분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 새쌍둥이들을요, 선생님이 따라다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리고 젊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 새쌍둥이처럼 삼단분리 됐던 것처럼 이런 젊은 별들도요, 에너지 엄청 왕성하거든요. 그리고 산산이 낱개로 흩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엉성하게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성단을 우리는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젊은 별들 파란색 빛,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란색을 띠는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요, 별이 몇개 없어 보이잖아요. 적으면 수십 개에서 많으면 수만 개 정도의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골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 곳에 가보면 어떠냐면,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이런 별들도요, 조금 나이가 있는 별들은 아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걸 지금부터 구상성단입니다라고 불러줄 건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굉장히 많죠. 적게가 수만 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한 공 모양으로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간 물질 모여서 성운. 그럼 이런 성운에서 별들이 탄생하기 쉬운데, 별들은 혼자 있지 않고 모여 있어요. 성단입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산계성단, 조금 나이 든 별들의 모임, 구상성단까지 각각의 색깔이나 또 별의 개수, 그리고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여러분께 질문이 나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료 해석을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교재 2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A와 B가 각각이 무슨 성단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X축에 보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엉성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조금 나이 있는 별들의 집단이죠. 에너지 얼마 없어요? 붉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 그럼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구상성단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엉성하게 듬성듬성 존재합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에너지 많아요. 그러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상계성단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내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용어 정리들을 한 거거든요. 그럼 성관물질, 성운, 별, 성단 이런 많은 천체들이 함께 있는 거대한 집합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요, 그것을 바로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은하를요, 다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가 바로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은하들은 외부 은하다라고 먼저 은하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 우리 은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가 일단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은하를 그래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겁니다. 은하 중에는요, 이렇게 뭔가 휘휘휘 감아져 있는 나선팔이 있는 은하도 있고 없는 은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는 일단 이런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은하가 또 달라요. 근데 우리 은하는요, 중심에 이러한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었다면 옆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가 어떤 모습이냐면 중심부는 이렇게 볼록하죠.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우리 은하,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종종 묻기도 하니까요. 위에서 볼 때는 바로 막대 나선 은하, 옆에서 보게 될 때는요, 중심부가 볼록한 바로 이러한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정의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태양계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센터 본능, 주인공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보기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바로 이 은하의 중심에서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약 3만 파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 바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만 광년이라는 거리 혹은 파색으로 표현할 때 3만 파색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8,500 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에서 각각의 태양계의 위치를 고르라는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성단 있잖아요. 별들의 집단. 그럼 그 성단들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옆에서 본 우리 은하였잖아요.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나선팔에서는요, 여러분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의 집단, 바로 상계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고, 구상성단의 경우에는요, 이 중심부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외의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헤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중심부와 헤일로에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은하

동화에서 상계성당과 구상성당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성단을 정리할 때 여러분 같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도 아, 우리 태양계는 정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은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는요, 우리 은하 모습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하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서 했던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은하가 보이는 폭, 뚜렷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곳에 지구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어느 방향을 볼 때가 은하수의 폭이 넓고 뚜렷하게 보일까요? 별들이 많은 거. 그렇죠.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볼 때겠죠. 왜요? 우리 은하 중심에 구상성단도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많은 별들이 있는 거니까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볼 때가 바로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름철이다라고 하는 계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 방향이 겨울철이 되겠죠? 이 겨울철에는 폭이 좁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은하수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의 은하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구분하는 것들이 문항에 출제가 되니까요. 여름철 이때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게 될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하만 있는 건 아니고 외부 은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은하, 정의 자체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외부 은하 발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서 위대한 발견 하나를 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실험을 토대로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가 풍선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붙임딱지를 1, 2, 3, 4 적혀져 있는 걸 붙여줄 겁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은 3cm 1번과 4번 사이의 간격은 5cm예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붙임딱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풍선을 불기만 할 거거든요. 그럼 풍선을 불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풍선 표면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렇게 풍선을 분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6cm가 되었고요. 1번과 4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10cm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공간 자체를 팽창시켰더니 3cm 떨어져 있던 이 붙임딱지가 3cm 늘어서 6cm 된 거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cm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는 5cm 멀어져서 10cm 떨어져 있게 되었구나. 아,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원래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가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자연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보로 얻게 됐는지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외부 은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을 막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뭘 알게 됐냐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네? 그럼 여러분 언제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졌었죠? 그렇죠. 이 공간

계단 자체가 팽창하게 될 때. 아,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볼 것은 1번을 기준으로 보면 2, 3, 4 붙임딱지가 멀어지고 있고요. 2번을 기준으로 봐도 다른 것들이 멀어지고 3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지고요. 4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도 특별한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항에 출제될 때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팽창합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특별한 중심 없이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게 바로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시간을 아주 멀리까지 돌리면 결국 이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죠.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이었고, 그한 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대폭발이 일으키면서 급격한 팽창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풍선 실험을 토대로 내가 우주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며 시간을 거꾸로 보내 본다면, 아, 이 우주는 한 점이었겠구나.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급격한 팽창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빅뱅 우주론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까지 봤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 우주 탐사하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우주 탐사의 역사를 보면 구소련이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경쟁적인 이런 우주 탐사를 하다가 바로 1957년입니다. 최초의 인공 위성이죠. 스푸트니크 1호를 구소련이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더 경쟁적인 이 우주 탐사에 서막을 올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57년 우리 스푸트니크 1호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초의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바로 1969년이에요. 우리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해서 이 달에 발도장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90년도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 이 망원경을 우주로 띄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선명한 상을 이때부터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탐사 로봇, 화성은 화성에 착륙하고 또 1998년은요,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끼리, 국가 간끼리 협약해서 우리 공동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합시다라는 것에 지금 시작이 되었고 또 2015년, 2023년 하면서 명왕성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목성에 위성 탐사선 주소호를 발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사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뭔가 연도를 암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곳곳에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 탐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우주 탐사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같은데 원래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태양전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같은데 원리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의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우주 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인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0: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정수기 사용하죠. 그 정수기도요, 결국에는 그러한 우주생활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아니면 메모리폼도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우주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것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냥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용했던 그 제품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고민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됐는지, 또 다른 어떤 물건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탐색해 보는 시간들 충분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주 탐사 과학의 유용성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환경 오염 그리고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우리 아주 심각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이 우주 탐사가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의 범위를 이제는 훨씬 더 넓혀서 우주 환경까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인류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탐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우주 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제 은하와 우주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은요, 이거 하고 있어요. 20세기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거 하고 있다. 같은 단어이니까요. 여러분, 단어 한번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강부터 여러분 20강까지였어요. 한강 한강 성실하게 수강한 스스로를 나 정말 대견하다. 나 정말 잘했다. 마음껏 좀 칭찬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노력했던 것만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온 여러분의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단원평가 5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죠?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힘내서 더 재미있게 공부해보자고요. 오늘은 과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할까요? 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호흡이었죠. 우리는 이 호흡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에서 우리가 학습한 네 가지 우리 몸의 기관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몸속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양,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재미있게 알차게 공부해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는 185쪽이고요. 단원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1번에서 3번, 5분간 줄넘기를 한 후에 우리 몸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5분간 줄넘기를 했다라는 게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운동을 한 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 줄넘기 직후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이 산소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요. 따라서 많아진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많아진다. 자, 이 산소 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렇죠. 운동을 할 때는 이 뼈와 근육이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이 뼈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를 바깥으로부터 많이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더 가쁘게 빨리 쉬어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호흡수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위와 같이 줄넘기를 한 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빈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줄넘기를 했다, 즉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온도는? 그렇죠. 높아진다라고 해야겠죠.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열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체온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빨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운동을 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빠르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2번의 답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를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방금 우리 2번 문제에서 체온이 높아진다, 호흡이 빨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체온,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호흡, 숨을 더 가빠르게 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념학습할 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체온, 호흡 이외에 한 가지 더 측정한 것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맥박입니다. 자, 이 맥박은 심장이 뛰는 속도죠. 맥박도 마찬가지로 운동 후에 더 빨라진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맥박의 수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 맥박이 맥박 수가 증가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을 해 주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도 빠르게 순환을 해야 돼요. 혈액을 더 빠르게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 작용을 더 빠르게 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맥박수가 증가한다라고 연결시켜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한 후에는 체온, 호흡, 맥박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4번 볼게요.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과 관련된 우리 몸속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운동할 때 산소 필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몸 필요한 기관들에 운반을 하는 것. 운반을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할까요? 1번 뼈와 근육일까요? 뼈와 근육은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하는 역할은 그렇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죠.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호흡기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전달하는 역할은 아니다. 4번의 순환기관입니다. 그렇죠. 순환기관에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이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딱 가지고 혈관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정답은 4번이고 5번에 있는 배설기관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었죠. 5번은 아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5번에서 6번 운동하기 전과 후에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여기 그래프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 운동 전과 운동 직후를 나타냈고 여기 왼쪽에 있는 눈금이 체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의 체온을 읽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쭉쭉쭉쭉 이동해서 왼쪽의 눈금을 읽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체온, 운동하기 전에 몇 도였을까요? 섭씨? 그렇죠. 여기 36과 37 사이가 다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대략 36.5도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운동 직후에 체온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이쪽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36.8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체온이 증가하였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의 맥박수를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금을 읽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이동해서 60과 70 사이 대략 65회 정도였구나. 운동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운동한 직후에는 맥박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쭉 이동해서 100과 110 사이인데 대략적으로 한 103회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맥박의 수도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 직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위 그래프에서 운동 직후 맥박수가 변화한 까닭을 쓰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맥박수를 확인했죠. 운동 전에 비해서 운동 직후에 굉장히 증가하였다라는 것을요. 왜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맥박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우리는 맥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그만큼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더 빠르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심장도 그만큼 더 빨리 뛴다. 펌프 작용을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작성하면 되겠어요.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어떻게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이 어떻게 뛴다? 빠르게 뛰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겠죠.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도 빠르게 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5분 휴식을 한 후에 체온과 맥박수를 옳게 나타낸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죠. 운동 전에 낮았던 이 체온과 맥박이 운동 직후에 증가했고 5분 휴식을 한 후에 운동을 한 직후와 똑같이

그럼 여기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순환기관은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고 이것은 호흡기관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혈액이 심부름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산소를 가서 공급을 해주고 또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것은 호흡기관으로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그렇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과연 맞는지 아래 설명도 같이 읽어볼게요. 호흡기관은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맞죠? 우리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바깥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됐죠? 자, 8번. 우리 몸속의 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잘못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 음식물이 밑으로 이동해서 잘게 쪼개어지고 영양소, 수분을 흡수하고 마지막 바깥에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소화기관이었죠. 자, 변비는 어떤 질병일까요? 우리 친구들, 변비 들어봤나요? 맞아요. 변비는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 즉 대변이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가지 않아서 3일, 4일 동안 대변이 계속 우리 몸속에 머무르니까 힘든 상태, 이것을 변비라고 하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나요? 맞죠. 관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화기관인데 이번엔 장염이에요.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소화기관 중에서 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각각 소장과 대장으로 부르기도 해요. 소장, 대장 둘 다 장이죠. 작은 창자와 큰 창자,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장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창자에서는 이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했었고, 그리고 큰 창자에서는 또 수분을 흡수했잖아요. 둘 다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대변에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대변이 굉장히 물에 섞인 채로, 묽은 채로 밖으로 배출되는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염이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복통이 심하기도 하고 또 열이 나기도 하는데 모두 다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 바로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맞죠. 3번. 이번에는 호흡기관입니다.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 한번 읊어볼까요? 그렇죠. 코, 순관, 순관 가지, 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비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비, 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코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는 이러한 질병, 바로 호흡기관과 관련된 거 맞죠? 자, 4번도 마찬가지로 호흡기관인데 이번엔 폐렴이에요. 우리 친구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폐도 마찬가지로 이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었죠? 따라서 폐렴도 호흡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호흡기관인데 위염이 나왔습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위는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바로 소화기관이었죠. 위는 소화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소화효소를 내뿜어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음식물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관하는 그런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었어요. 따라서 위염은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은 땡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됐죠? 자, 이렇게 각각 질병이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기관은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지 이걸 연결시켜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9번. 고혈압과 빈혈 등의 질병과 관계 있는 기관에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혈압과 빈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고혈압.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혈압이 고, 높을 고자를 써서 높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혈액이 너무 혈관을 세게 밀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질병을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혈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이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 적혈구의 양이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이야기해요. 적혈구 부족이다. 이 적혈구가 산소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산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머리도 어지럽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그런 질병이 됩니다. 자, 이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혈액, 혈관, 심장,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환기관이 되겠죠. 자, 기억은 어떤 기관에 해당되는 그림인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여기 주머니 모양의 위도 있고, 구불구불 작은 창자,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이 있으니까 기억은 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소화기관.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일까요? 그렇죠. 바로 심장이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이 나와 있어요. 순환기관이 되겠습니다. 순환기관. 자,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여기 가슴 양쪽에 위치한 폐와 숨관, 그리고 숨관 가지로 이루어진 호흡기관이죠. 호흡기관.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각각이 어떤 기관인지를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고혈압, 빈혈과 관련 있는 기관은 니은의 순환기관이 되겠습니다. 니은. 10번. 우리 몸의 기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 몸의 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것이 바로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이 방광에 머무르다가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아가죠. 이것은 바로 배설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자, 그럼 우리 이제 보기에서 배설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천식은 바로 이 숨관 있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숨관이 좁아져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그런 질병이에요. 배설기관과 관련된 건 아니죠. 자, 식도염은 어디였나요? 식도. 그렇죠. 입을 지나서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식도였죠. 소화기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의 방광염. 그렇죠. 여기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배설기관과 관련되어 있죠. 리을의 심장병은 순환기관이고, 신장염.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 신장은 바로 콩팥을 뜻해요.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배설기관과 관련된 설명이 맞고요. 기관지염. 자, 여기 나온 기관지는요, 쉽게 말해 숨관과 비슷해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니까, 호흡기관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디귿, 미음. 11번. 소화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과 예방법을 조사한 것입니다. 기억에서 디귿 중 잘못된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소화불량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한 그런 상태를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증상으로는 속이 쓰리고요. 더부룩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구역질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꺼번에 많이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기 맞나요? 아니죠.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것 디귿이라고 적고 이것을 옳게 고치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음식을 급하게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꼭 씹어야 하는 이유는 음식을 더 잘게 부숴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고, 천천히 먹어야 이 혀가 음식물과 침을 잘 골고루 섞어서 훨씬 더 소화되기 쉽게 걸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답을 작성해 주세요. 12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잠을 안 잔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 기관들도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2번,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 수 없겠죠. 3번, 외출 후 손을 씻지 않는다.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4번, 매일 30분씩 줄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다. 자, 물을 마셔야 노폐물도 배출되고 혈액도 더 잘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땡! 정답은 4번. 13번, 다음은 유준의 가족의 건강 지키기 수칙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좋고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더 세게 펌프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기억. 14번, 호흡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한 가지 쓰고 그 질병의 예방법을 쓰세요. 자, 호흡기관은 코나 숨관까지 폐와 관련된 기관들이 되겠죠. 따라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감기를 쓰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혹은 손을 깨끗이 씻기 뭐 이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마무리하고 이제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1번부터 시작할게요. 다음은 뼈와 근육 모형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뼈와 근육 모형에 공기를 넣었을 때 비닐봉지와 뼈 모양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납작하게 펴져 있는 비닐봉지에 빨대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비닐봉지가 그렇죠. 부풀면서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면 이 뼈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오면서 뼈 모형이 굽혀지게 된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2번, 붉은색 색소 물에 넣은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펌프를 누를 때 붉은 색소 물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이 실험과 관련지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모형은 바로 우리 몸의 순환 기관을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이죠. 여기 심장을 나타내는 펌프를 누르면 이렇게 붉은색 색소 물이 위로 올라오고요. 또 다시 펌프를 눌렀다 뗐다 펌프 자격을 반복하면 이렇게 빨간색 색소물이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글로 작성해보면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에 따라 온 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3번, 운동할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과 후에 각각 1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후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인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팔에 엄지손가락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곳을 쭉 측정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맥박수입니다. 맥박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심장박동수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을 쓰세요. 자, 운동을 하기 전 80회였을 때 운동을 한 후에는 120회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면 맥박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 기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과 관계 있는 질병을 쓰고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바로 배설기관이죠. 배설기관 중에 기억은 방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광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방광염을 예로 들 수 있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포스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신다 또는 오줌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마셔야 우리는 이렇게 노폐물을 충분히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줌을 오래 참게 되면요,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두 가지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방광염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네, 마지막 퀴즈, 과학 단원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많은 친구들과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40강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틀린 문제는 꼭 복습하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실제로 단원평가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인쌤이 끝까지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부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0번째 시간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합차 공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거든요.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분배법칙을 이용한 식의 전개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개라는 말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전개는요, 괄호가 있는 식들의 괄호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항과 항을 덧셈과 뺄셈으로 다 연결해 놓는 거, 이게 바로 전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괄호가 싹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보통 A 플러스 B라는 어떤 식에 M이라는 숫자 곱해져 있는 경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M을 뒤로 곱해준다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뒤쪽에 있는 C 플러스 D라는 식에 앞에 있는 식 A 플러스 B라는 식 전체에 항별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A를 뒤쪽에 있는 C 플러스 D 전체에 분배해주고요. 그 다음은 B를 뒤쪽에 있는 식 전체에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C 플러스 AD, BC 플러스 BD라는 식이 나타나요. 어때? 괜찮은가요? 뒤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2와 B 플러스 3 곱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있으니까 A를 뒤에 있는 B 플러스 3 전체에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2를 뒤에 있는 B 플러스 3 전체에 곱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A를 분배해 놓은 AB 플러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분배해 놓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개된 결과다. 그 어디를 봐도 괄호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만약 여기 전개되어져 있는 결과에 동류항이 존재한다면 그 동류항끼리의 계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동류항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볼 예제는 그렇지 않죠. 보시면 a-2b를 뒤에 있는 b+a라는 식 전체에 곱해줄 겁니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a에 b+a를 곱해주니까 ab+a제곱하고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b를 뒤쪽 전체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ab하고 항이 나타나요. 그때 ab와 마이너스 2ab는 동류항이죠.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ab가 중간에 쓰여져야 정확하게 식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자, 더불어 이 식의 결과를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는 게 요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우리 다음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합차 공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합차 공식 먼저 보겠습니다.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하나는 더하기로 하나는 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동류항 계산을 진행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중간 동류항 계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과를 쓰는 공식이죠. 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는 요 구조를 만족시킨다면 결과는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되더라. 그래서 2x 플러스 3y와 2x 마이너스 3y가 곱해져 있다면 합차의 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2x의 제곱에서 3y의 제곱을 뺀게 되더라. 결국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이 결과가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넘어오는 과정 중에 분배 법칙을 두번 적용하고 동류항 계산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공식을 사용하면 그 과정을 줄이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아래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 식이 정말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더한 것이랑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서를 뺀 것은 우리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다라고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어떤 위치로 기억해 주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요. 2분의 1x를 앞쪽에 있는 거, 3분의 1y를 뒤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번 더하고 한번 뺐죠. 그러니까 제곱, 제곱, 빼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결국 2분의 1x 전체의 제곱에서 3분의 1y 전체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합차 공식의 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x 플러스 2y였던 것을 2y 더하기 x로 또 2y 빼기 x로 두 번째 식을 바꿔준다면 합과 차로 구성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게 2y, 뒤에 있는 게 x죠. 그래서 2y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은 전개를 다한 후에 동류항 계산을 빠뜨려서 틀리지 않기 위한 팁입니다. 여러분, 동류항 계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개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는 게 요령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동류항들이 가운데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류항 계산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볼까요? 오늘 개념 확인할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식들을 전부 전개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여야 돼요. 더하기와 빼기의 앞뒤에 x와 1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항은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해야죠. 합차 공식 적용할 때 어떻게

때 결과는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그렇지?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 쓰여집니다. 근데 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과 x4제곱 플러스 1을 더 곱해주면 되네요. 자, 이때 앞에 두 개의 식이 다시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합차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뺄 거니까 자 이렇게 x제곱의 제곱 빼기 1하고 쓰여집니다. 그 식에다가 뒤에 x4제곱 더하기 1을 다시 곱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x제곱의 제곱은요? x4제곱이니까 식을 다시 한번 쓰면 x4제곱 마이너스 1과 x4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야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이에요. 그럼 어때요? 4제곱을 제곱하니까 8제곱 되겠죠? 그래서 x8제곱 마이너스 1의 8제곱 그거 1의 제곱 그래서 역시 x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나중에 가면 형태를 조금 바꿔서, 위치를 조금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오늘 우리 곱셈 공식 첫 번째 배우는 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웠던 합차 공식의 구조 정확하게 기억해 둡시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더한 것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뺀걸 곱하는 구조죠.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답 레벨업. 어느새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수학의 답.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속시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리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얘기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시간도요. 야, 너 얼마나 걸렸어? 이런 얘기는 꼭 수학 시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속력에 대해서는요.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막 엄청 자유롭게 우리가 막 사용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속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속력은 역시 한자어라서 이렇게 어려운 척을 하고 있지. 그냥 야, 너 얼마나 빨라? 빠르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뭔가 야, 나 진짜 빨라. 나의 빠르기를 얘기할 때 내가 얼마만큼 간 시간만 얘기하면 빠른가요? 아니면 야, 나 어제 1km 갔어. 많이 갔으면 빠른가요? 그두 개가 모두 다 고려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야, 나 어제 100m 뛰었어. 라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 지연이는 100m를 20초에 뛰었어요. 쌤은 어렸을 때 진짜로 100m를 20초에 뛰었답니다. 쌤이 키가 되게 큰 걸로 유명한데, 우리 친구들이, 쌤 친구들이요. 달리기를 하면 되게 달리기를 잘할 거라고 다 생각해서 기대가 너무 많았던 게더 싫었던 것 같아요. 쌤은 정말 운동을 못 했거든요. 20초, 21초 맨날 꼴찌하면, 야, 너네 키값을 못 한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게 정말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100m를 20초에 뛰는 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100m를 막 10초에 뛰어요. 자, 그럼 어때요? 똑같은 100m라는 거리를 하더라도 얼마 만에 뛰었나에 따라서 야, 너 진짜 빠르다. 야, 너는 좀그 키에 그렇게 느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기는 거리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시간만 고려해서도 안 되고 거리와 시간이 모두 고려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는 나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주파했어. 이거를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미지로,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얼마나 빠르냐?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주파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경우에는 단위가 이렇게 시속 60km라던가 분속 100m라던가 앞뒤에 단위가 붙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100g, 100km, 몇 cm 이렇게 단위라는 건다 뒤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속력은 앞뒤에 단위가 다 붙어서 이 60km만 보고 아, 저 사람이 60km 갔단 얘기구나가 아니라 1시간에 60km 갈수 있는 빠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분에 100m 갈수 있는 빠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렇게 단위가 붙은 걸 보면, 아, 너는 속력에 대한 얘기구나. 얼마나 빠른지 알려주는 거구나. 요거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속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거리를 구하는 식이라던가, 시간을 구하는 식은 간단한 등식의 성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양변의 시간을 곱해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요거 가지고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여기 시간이 싹 없어지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도요. 시간은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공평하게 속력으로 나눠주시면 시간은 약분되죠? 속력분의 거리다. 요런 식들은 속력분의 거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달달 외우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속력이 무엇인지, 시간분의 거리야. 그냥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거에 대한 이해를 마쳤다면 요거를 한 방에 갖고 올수 있는 중요한 애가 있죠. 쌤은 일명 거속시맨이라고 부르는데 이마에는 거리를 붙이고 양볼에는 속력과 시간을 붙이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셔서 나름의 재미를 추구해 보세요. 자, 이렇게 거속시맨을 활용하시면 거리 필요하면 거리를 가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오, 이거 좋네, 만능이네,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하자 이러시는데 그건 절대로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쌤이 그냥 이거 외워.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속력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냐는 거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주파했냐는 얘기지,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했다면, 요 친구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친구 활용해 가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조금 떨어져서, 왜냐하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누군가 이동할 생각이거든요. 직선 도로 위에 두 지점 P하고 Q가 있대요. P하고 Q가 얼만큼 떨어져 있대요? 100m 떨어져 있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A라는 친구는요, P 지점을 출발해서 왼쪽으로 간대요. P 지점을 출발해서 왼쪽으로 A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Q 지점을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요. Q를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둘이 점점 더 멀어지네요. 안 그래도 100m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B는 A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출발하였고라는 힌트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속력이 나와 있어요. A는 분속 60m로. 분속 60m로.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60m 갔다는 게 아니죠? 1분에 60m를 갈수 있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는 분속 40m로 걸었대요. 얘는 분속 40m로.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1분에 40m 갈수 있는 빠르기를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얘네 둘이 어때요? 속력을 보니까 A가 좀 빠르고 B는 좀 느리다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2.5km 이상 떨어지는 것은 A가 출발한 지몇분 후냐 물었어요. 여러분, 이걸 본 순간 되게 마음이 찝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다 미터, 미터, 미터, 단위가 다 미터였거든요. 근데 얘 혼자 킬로미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 나 이따 실수하기 쉽겠다. 일단 단위부터 다 고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다 미터니까, 아, 2.5km를 잠시 미터로 바꾸시면, 여기다 뭐 곱해요? 1000 곱해주셔서, 2500m구나. 요렇게 가주셔야 이따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이상 떨어지는 것은 A가 출발한 지몇분 후부터 물었으니까 물어보는 거 X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에 대해서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에 대한 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속력은 나와 있죠. 여기 똑같이 A는 분속 60m, B는 분속 40m의 빠르기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A가 출발한 지몇분 후를 X로 놨으니까 A는 X분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으면 둘다 X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쌤 아까 별표 쳐놨죠? B는 A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출발했대요. 그럼 5분 후 그러니까 느낌이, 5분 후. 이렇게 세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서 지금 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8시에 출발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8시 5분에 출발한 거죠. 그래서 2.5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시 30분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도 그럼 당연히 8시 30분이었을 거예요. 자, 걸린 시간 얘기해 볼게요. A는 얼마나 걸렸어요? 8시부터 8시 반까지니까 30분 걸렸어요. B는요? 8시 5분부터 8시 반까지니까 25분 걸렸죠. B가 5분 더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는 B가 걸린 시간이 오히려 5분 더 짧았다. 5분을 덜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시면, 아, 우리가 요걸 X분이라고 놨잖아요. 그럼 오히려 얘는 5분 늦게 출발했죠. 5분을 덜 사용했구나. X-5로 세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요거 헷갈릴 때는 항상 대놓고 몇시몇 분을 예를 들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B가 걸린 시간은 A가 출발하고 나서 5분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5분을 덜 사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리를 채워볼게요. 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정보가 없는데요. 우리가 방금 개념을 통해 어떤 친구들을 얻었죠?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가려보시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A가 간 거리는 A의 속력 곱하기 A의 시간, 60x 단위 미터. 이렇게 데려와요. 자, B가 간 거리는 B의 속력 곱하기 B의 시간, 40 곱하기 x-5 미터. 이렇게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은 뭘로 세워요? 이 친구로 세우셔야겠죠. 여기 A가 간 거리가 있어요. B가 간 거리가 있어요. 이두 사람이 2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몇 미터 애초에 떨어져 있었죠? 1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100 기준으로 60x 더 가고, 얘는 40 곱하기 x-5 더간 거예요. 이걸 다 합친 것이 25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시면, 원래 100m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A는 저쪽으로 60x만큼 더 갔어. B는 이쪽으로 40 곱하기 x-5만큼 더 갔어. 그 결과 얘네들의 사이의 거리가 2500 이상이어야 돼. 요렇게 부등식을 세워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에 활용해서는 식만 세우면 우리는 90% 성공한 거예요. 꼼꼼하게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60x 더하기 100x시고, 분배하면 플러스 40x, 분배하면 마이너스 200. 그리고 이쪽은 2500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유항은 얘랑 얘죠.

둘이 더하면 100x.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이 여기로 이사 가면 플러스 100이 되니까 2600이 되겠죠. 이렇게 이항을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0좀 떼버리고 싶죠? 떼도 돼요? 0을 뗀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양변에 100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등식에선 조심해야 되죠?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등호 방향을 유지해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에요, 여러분. 활용해서 X 없어요. 우리 맘대로 X 놔놓고서 요대로 답하시면 안 되죠. 문제에서 A가 출발한 지몇분 후부터 물었습니다. 여기 써요. 몇 분부터? 딱 등호 있죠? 26분 후부터는 2500m 이상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6분.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단위 맞춰서 적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학의 답, 거듭제곱이 활용되어 있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XY가 막 지수에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쌤이 뭐라 그랬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수 법칙을 잔뜩 활용하셔서 X랑 Y가 들어있는 방정식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16, 4, 512가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본 순간, 이거 다이 출신이야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요, 9, 27, 27. 저건 다 사물에 이루어져 있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맞추셔야, 여러분 밑이 뭐예요? 이렇게 거듭제곱이 있으면 2의 5제곱, 2를 5번 곱한 거죠. 여기서 얘를 치수, 얘를 정말로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밑이 16, 4, 512.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전부 다 2로 맞출 수 있고, 9, 27. 제각각이지만 전부 다 3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볼게요. 16은요, 여러분이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잠시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반 나눠서 8, 반 나눠서 4, 반 나눠서 2, 2는 4. 그래서 2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첫 번째 식, 16은 2의 4제곱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 16에 x제곱이 붙어 있어요. 나누기. 자, 4는요, 금방 할수 있죠? 2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y제곱 붙어 있어요.는? 자, 512는요, 열심히 계속 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9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센스 있게 이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2의 10제곱은요, 1024거든요? 요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물론 열심히 곱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512라는 얘는 얘를 딱 반쪽인 거죠. 한마디로 2로 나누면요, 2 하나 없어져서 2의 9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2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2, 4, 11, 2, 5, 10, 12, 2, 6, 12, 2, 1은 2, 2, 2, 4, 16, 2, 8에 16, 2, 6, 12, 2, 4, 8, 2, 32, 반 나누면 16, 반 나누면 8, 반 나누면 4, 반 나누면 2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2가 9개가 나옵니다. 물론 열심히 나눠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밑을 다 2로 맞출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2에 4 곱하기 x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나누기. 2에 2 곱하기 y죠. 는 2에 9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놀수 있어요. 여기 있는 4x가 있어요. 2y가 있어요. 자,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4x 나누기 2y는 9다. 이러시면 돼요. 지수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10 나누기 4 해가지고 써요? 아니죠. 위에 2가 10개 있었는데 밑에 2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 날라가고 몇개 남아요? 6개 남죠.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여기 나누기가 있으면 얘네 둘이 뺀 거, 4개 날라가고 6개 남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빼서 4x에서 한마디로 2가 4에

X개 있었는데 EY개가 날아가고 남은 거 9개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는 다 밑을 3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9의 X제곱 곱하기 27은요? 9에다가 3 하나 더 곱하면 27이니까 3이 3개겠죠? 27의 Y제곱은 27 역시 방금 했죠? 3의 3제곱에 다시 4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식끼리 곱해줘서 3의 2X 곱하기 3의 3Y는 3의 3, 4, 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2X 3y 12 가지고 곱하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지수끼리 곱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3의 4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이 4개 깔려 있고요. 3이 5개 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총몇개 깔려 있죠? 9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3의 9제곱이었어요. 무슨 얘기죠? 지수끼리는 더해서 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3이 2x개 깔려 있었는데 3y개가 더온 거예요. 그럼 합쳐서 12개였구나. 요렇게 식을 만들어 내셔야겠습니다. 자, 1번식, 2번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무슨 느낌이 나세요? 연립방정식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결하시면 되는데 X도 안 맞고 Y도 안 맞기 때문에 가감법을 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대로 쓰고요. 얘를 두배 하면 4X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4X-2Y는 9 그대로 쓰고 두 번째 식은요. 다두 배에서 쓸게요. 두 배, 두 배, 여기도 두 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위아래를 뭐 해주시면? 빼면 X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y. 9, 마이너스 24 하면요. 일단 24하고 9의 차이를 보시면 5, 1, 15인데 마이너스가 이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y 값은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8분의 1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y만 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 x도 구해야 되는데요. 요 y를 어딘가에 대입해야 돼요. 근데 여기 대입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8이랑 요 2가 약분이 되니까 y 대신에 8분의 15래 y가 요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저 식을 써볼게요. 4x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2 곱하기 8분의 15였어요. 그럼 약분하면 4분의 15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5는 9 이렇게 되었습니다. 쌤은 요 4가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양변에 다 4를 곱하고 갈게요. 4 곱하면 16x, 4 곱하면 마이너스 15, 4 곱하면 9, 4, 36. 그러면 16x는 요거 일로 오면요. 플러스 15가 되면서 51이 됩니다. 양변을 무려 16으로 나눠봤자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16분의 51. 얘가 최선입니다. 자, X 나왔고요. 우리가 아까 Y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풀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X 더하기 Y는 X 16분의 51 더하기 Y인데 이거 갖고 와봤자 통분해야 되니까 미리 통분해서 가져올까요? 요거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두배 했으니까 두배 해주면 30 되면서 16분의 51에다 30 더하면 8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저기 있는 16하고 4하고 512 같은 걸 봤을 때, 저거 다 밑을 2로 할수 있어. 9하고 27 봤을 때, 밑을 3으로 할수 있어. 밑을 다 통일해야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답,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Y가 밑에 있어 버려요. 자, 그럼 요거를 자꾸 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위로 올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일단 처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얘를 통분해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디어로

표현이라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뭐 달달 외워야 되는 전문 용어라기보다 그냥 바꿔치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지금 x분의 1, y분의 1이 보이는데 저게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x분의 1을 쌤 좋아하는 하트. 하트 귀찮으면 k 아니면 뭐 j 아무거나 바꾸셔도 돼요. 또 y분의 1을 나는 별이라고 할래. 이렇게 그냥 아 복잡하니까 간단히 가자. 복잡하니까 간단히 가자. 이렇게 잠깐 바꿔치기 하는 걸 치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 맘대로 바꿔치기를 한 거니까 꼭 적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따가 하트랑 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셔서 x, y 구하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미리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외쳐주시고 시작하면 이첫 번째 식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이라는 식은 요거 대신에 그냥 뭘로 바꿔치기 했어요? 하트로 바꿔치기 했어요. 빼기. 요거 대신에 뭘로 바꿔치기 했어요? 별로 바꿔치기 했어요. 별은 20분의 3이다. 요렇게 생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 20도 귀찮기 때문에 양변에 20을 곱하시면 20 하트 마이너스 20 별은 3이다. 요렇게까지 식을 만들어 내볼게요. 자, 이제 니은식도 해볼게요. 니은식의 경우에는 x분의 2라고 써있는데 또 요것도 귀찮으니까 얘는 세모라고 하자. 얘는 네모라고 하자. 이러면 좀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트 별을 좀 활용해 볼게요. x분의 2라는 애는 2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하트로 뿅 잠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하트라고 쓰면 되네요. 그래서 요 친구는 이 하트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y분의 4인데 얘를 4 곱하기 y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얘는 별로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4별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4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분의 9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분모 10을 없애고 싶죠? 양변에 10, 10, 10 공평하게 곱해주시면 10 곱해서 20 하트, 10 곱해서 40별. 여기 10 곱하면 없어져서 9다. 요렇게 생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싶어요?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돼요. 하트랑 별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위아래로 놓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식, 20 하트 마이너스 20 별은 3. 두 번째 식, 20 하트 더하기 40 별은 9. 뿅. 가감법을 바로 쓸수 있겠죠? 똑같이 20 하트가 있어요. 위아래를 빼주시면 하트가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별은 3 빼기 9는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60으로 나누어주면 별은 플러스 되고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별만 구하면 안 되죠? 하트도 구하러 가야 돼요. 자, 별이 10분의 1이래. 어디다 해줄까요? 여기다 할까요? 야, 10분의 1이래. 이렇게 넣어주시면 20 하트 더하기 40에다 10분의 1을 곱하면 약분해서 4죠? 얘가 9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이사 가면 20 하트는 9에서 4를 빼니까 5다. 그러면 하트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20분의 5인데 20분의 5는 4분의 1까지 쓸수 있죠? 그래서 별하고 하트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되죠? 원상복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트가 4분의 1이 나왔어요. 별이 10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너무 x, y 보이지 않아요? 아, x는 4구나. y는 10이구나. 이렇게 원상복귀해서 x, y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요. 여기서는요. 치환할 때 아까 막 이렇게 K, J 같은 거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아까 별, 하트 같은 것처럼 특수 문자, 정말 좀 특이한 문자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되게 멋있는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마지막에 요 답이 막 A는 20분의 1, B는 4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귀할 생각을 까먹어버려요. 너무 그럴듯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쓰고 끝내버리는 실수를 쌤이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하트.

여기 별이었죠? 여기가 하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와, 나 별이랑 하트 구했다 끝낼까? 이럴까요? 별이랑 하트가 뭐지? 아, 맞다. 나 치환했었지?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까먹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문자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엄밀하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마침 위에가 다 1이라서 X끼리만 비교하면 4, 위에가 다 1이라서 Y 비교하면 10 바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X분의 1을 구했는데 3분의 2,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나는 X를 구하고 싶은데 딱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세요. X분의 1이 X가 된게 뭐예요? 요거 뒤집은 거죠. 얘의 역수예요. 그럼 얘의 역수. 이렇게 바로 원상복귀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Y분의 1을 했더니 10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Y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 너 뒤집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원상복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런 팁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수학의 답, 어떤 연립방 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방 정식을 보세요. X랑 Y만 있으면 우리가 막 가감법을 써서 X, Y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A랑 B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A랑 B라는 문자까지 모르면 보통의 조건은 해가 나와 있어요. X가 몇일 때 Y가 몇이라든지 해가 뭐라든지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서 X, Y에 뭔가 대입할 거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X와 Y에 대해서 걔네 다 자연수야. 이 힌트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 A, B도 자연수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수는 일단 0도 안 돼요. 1, 2, 3, 4. 이렇게 흘러가야지 자연수인데 끝도 없잖아요. 그럼 그 끝없는 걸다 생각해보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그냥 이 방정식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가감법을 그냥 무모하게 써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BY가 있고 여기 BY가 있으니까 2로 맞추면 얘라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거든요. B랑 Y가 없어지면 문자 두 개나 없어지니까 그나마 승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역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식은 그냥 쓰고요. AX 플러스 EBY는 10 쓰고요. 두 번째 식은 다두 배해서 쓸게요. 두 배해서 EX, 두 배해서 EBY, 두 배해서 6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EBY, EBY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빼주시면 이 친구를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선생님, A를 모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3X 있고 2X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빼기 2해서 1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치 A를 아는 척해요. A 빼기 2 하면 되죠. A 빼기 2 그리고 X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 빼기 6은 4고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A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A-2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죠. 그러면 X는 A-2분의 4다.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자, X를 잠시 여기다 가져와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조건은 얘가 뭐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은근히 까다로운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A-2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4 밑에 어떤 애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3이잖아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5잖아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7이면요? 아니에요. 100이면요? 아니에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4 되면 괜찮죠? 약분해서 1 되니까 자연수예요. 2 되면 괜찮죠? 약분해서 2 되니까 자연수예요. 1 되면 괜찮죠? 4잖아요. 자연수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에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4를 딱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 4의 약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의 약수가 되게 많지 않아요. 1, 2, 4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1 들어가면 1분의 4 자연수입니다. 2 들어가면 2분의 4 약분하면 자연수죠. 4 들어가면 4분의 4 약분하면 자연수. 요거 외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2가 1인 경우, A-2가 2인 경우, A-2가

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EBY는 요거 이사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양변을 EB로 나눠주시면 뿅뿅 약분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1이다가 나왔어요. 자, B는 이따 생각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킵하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A가 4일 때예요. 자, A를 4 여기다가 넣으시면 4X 더하기 EBY는 10이다. 이렇게 생기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 역시 X를 알수 있어요. A가 4면 4 빼기 2, 얘가 2예요. 2분의 4는 2. 그래서 이때 X 값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예요. 그러면 4이 8 더하기 EBY는 10. 그러면 EBY는 요거 이사가주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2가 되죠. 역시 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과감하게 2B로 나눠볼게요. 그럼 약분해서 Y는 약분하면 이번에는 그냥 B분의 1이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B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도 일단 킵해두고 마지막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A가 6일 때예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6을 넣습니다. 그럼 6X 더하기 EBY는 10이다. 자, 역시 우리 X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A가 6이래. 6 넣어주면 6 빼기 2. 얘가 4예요. 그럼 4분의 4는 약분하면 1. 아, 요때 X값은 1이구나. 그럼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6 곱하기 1이니까 이만큼이 6이 되죠. 자, 요거 이사 갈게요. 얘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6으로 가주시면 4가 됩니다. 자, 양변을 2B로 나눌게요. 그러면 원하는 y는 이번에는 b분의 2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y 값은 b분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조건을 활용할 거냐 하면 우리 아까 이 x 자연수여야 된대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만큼이 4의 약수여야 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y도 자연수여야 돼요. 자, 그럼 이 y 값을 보세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가 일단 음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자연수잖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여야 마이너스 두개 돼서 플러스가 되는데, b도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연수인데,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y가 자연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엔 어때요? 여기서는 이 y 전체 값을 자연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언제요? b가 1이면요. 1분의 1 해서 자연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b 값이 1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긴 어때요? 이만큼이 y 값이 자연수 될수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1분의 2 하면 자연수죠. 또요. 2분의 2 해도 자연수예요. 한마디로 2의 약수이면 되기 때문에 b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a, b라는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a가 4일 때 b는 1이다. 4,1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a가 6일 때 b는 1이다. 6,1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A가 6일 때 B는 2다. 6,2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최종 몇 개? 세 개다. 이렇게 답하시는 문제입니다. 수학의 답,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유형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속시 유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죠. 막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누구를 따라잡는 경우도 있고요. 두 사람이 떨어져 가면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차이 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어떤 목표 거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d km예요. 그리고 이 d km를 t 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뛰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 거리의 절반만큼을 시속 12km로 뛰었더니 너무 빨리 뛰었나 봐요. 내가 목표한 시간의 절반보다 15분이 덜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DT를 사용해서 한번 거속시를 채워보시면 일단 속력을 시속 12km.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시간에 12km 가는 빠르기로 뛰었다는 거지 실제로 12km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런 빠르기로 했더니 얼만큼? 목표 거리의 절반을. 총 시간이 어떻게 걸렸대요? 목표 시간, T 시간의 절반보다, 반 나눈 거 맞죠? 15분이 덜 걸렸대요. 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다 시속, 시간의 절반. 시간으로 단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는 시간인데, 얘는 분이에요. 이렇게 단위가 안 맞으면 막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15분을 본 순간, 마음이 찝찝해야 돼요. 나 저거 분으로 바꾼, 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 돼. 생각을 하시면, 물론 15분 정도는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죠. 시계에서 요만큼이 15분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시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또 15분 아니고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항상 뭐 하시면 되죠? 밑에 60을 까시면 돼요. 60분의 15를 해주시면 약분해서 4분의 1시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다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럼 갈게요. 목표한 시간은 T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절반보다 15분 4분의 1시간 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단위를 시간으로 모두 맞췄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훈련을 해봤어요. 아, 이건 너무 빠른데 나는 목표가 T 시간이야. 그거보다 덜 걸렸어. 안 되겠어. 그래서 속력을 조금 낮춰봤습니다. 시속 10km.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시간에 10km로 가는 빠르기로 뛰어봤어요. 얼마만큼을 이번에는 목표 거리를 전부 다요. D km를요. 그랬더니 정확히 목표 시간만큼 걸렸대요. 목표 시간이 몇인데요? T 시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민수의 목표 거리하고 목표 시간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연립방정식 하는데 여기에 지금 DT 보이시죠? 여기에 DT 보이시죠? 요거 가지고 식을 세워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요. 우리 거속시에서 시간으로 가시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으로 가시면 시간분의 거리, 거리로 가시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몇 분의 몇 있으면 자꾸 분수 나오잖아요. 분수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가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가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냅두시고, 요 친구는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먼저 2분의 t는, 자, 요거 이렇게 분배하면 바로 약분돼서 6t.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약분해서 3. 까지 쓸수 있어요. 자, 양변에 2만 곱할까요? D는 2 곱하면 12T. 여기 2 곱하면 6까지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연립하시면 되는데 요거 대입법 쓰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D 대신에 이거 써도 돼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D 대신에 요 친구 12T-6을 쓰면 얘가 10T다. 요렇게 생긴 t를 구하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로 가면 12t가 살았는데 마이너스 10t가 오면 2t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 이사 가면 플러스 6이 되면서 t는 3이다라고 t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d를 구하러 갈게요. d는 너무 쉽지 않아요? 3 넣어주면 되죠. 그럼 d는 10 곱하기 3이라서 30이다. 이렇게 모두 구해냈습니다. 자, dt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목표 거리, 목표 시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목표 거리는 D, 30, 단위, 킬로미터. 이렇게 가셔야 되고, 목표 시간은 T, 3 나왔는데 끝내시면 안 되고, 단위가 시간이었죠. 시간. 이렇게 정답을 단위 잘 맞춰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다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의 답,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 직선에 대한 유명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 직선은요, 눈 감고 여기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쌤이 방금 얘기했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어때도 되냐 하면요. 두 개가 평행해버려요. 그러면 하나가 백날 열심히 지나가봤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고 하나가 지나가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셋 다 평행한 경우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세 1차 함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기울기를 보세요. 얘는 기울기가 2고요. 얘는 기울기가 A고요. 얘는 기울기가 3이에요. 일단 A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하고 3은 확실히 기울기가 다르죠. 그 얘기는 얘네 둘은 절대로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대충 기울기의 느낌으로 보자면 둘 다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는 직선인데 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는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셋이 평행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제외예요. 대신에 이런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얘네 둘이 평행한 거예요.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얘가 y는 ax 마이너스 3.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얘네 둘이 평행할 수도 있죠. 이왕이면 얘가 더 가파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3x 플러스 5고 얘가 y는 ax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둘만 평행한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진짜 금방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그래서 얘네 둘부터 빨리 끝내고 갈까요? 이렇게 되려면 A값이 뭐여야 돼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잠시 정리할까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사실 기울기만 같아서는 안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아예 일치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Y절편이 달라야 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된다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대놓고 Y절편이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둘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만 같으면 돼. A가 2이면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백날 얘가 지나가봤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Y절편이 대놓고 5하고 마이너스 3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만 보시면 똑같아야 돼. A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백날 제가 지나가봤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는 그냥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얘네 셋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점 찾을 때 꼭 식이 세 개나 필요해요.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교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식으로 교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하고 여기 있는 y는 3x 플러스 5의 교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뭐하러 가감법을 써요? 얘도 y고요. 얘도 y래요.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5하고 둘 다 y야. 똑같대. 이렇게 놓으면 x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 이사 가면 마이너스 3x로 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가니까 4. x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x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y 좌표 구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4를 소식을 들려주시면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왜 갑자기 연립방정식 하고 있죠?
교점에 잡혀 구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점을 누구도 지나야 돼요? 얘도 지나야 셋이 모두 이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을 여기 대입해도 성립해야 됩니다. y는 ax-3이라는 그래프에 누구를 지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구해지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4, Y 대신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A 빼기 3. 오, 마이너스가 4안 뜨겠네요. 일단 얘가 일로 가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살았는데 플러스 7이 오니까 4. 그러면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을 셋이 다 지나면서 삼각형이 생기지 않으려면 요 A 값이 1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가능한 A 값에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A 값이 신기하게도 1, 2, 3이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A를 다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답 써볼까요? 그냥 셋이 더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더해주시면 5 더하기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유용한데요. 분석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셋다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아니면 둘둘이 평행한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 가능성을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답, 우리 좌표 평면에서 갑자기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조건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 풀수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행사변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대충 비스듬하게 이렇게 평행하네 기억하시면 안 되고 성질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건 성질이 아니라 사실 평행사변형의 뜻인데요.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예요? 비스듬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을 좀 멋있게 말하자면 두 쌍의 한 쌍,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평행할 때 기호 이렇게 쓰죠?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부릅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뜻에 맞게 내가 나뭇가지를 구해와서 예쁘게 평행하게 놓고 예쁘게 평행하게 놔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더니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얻어걸리는 성질들이 생겼어요. 어떤 성질이 생겼냐?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아졌어요. 나는 한 번도 길이를 같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평행하게만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또 여기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똑같아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 번도 요거 각 120도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한 적이 없어요. 평행하게만 놨을 뿐인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마지막으로 이 대각선이요. 길이 같아 보여요? 길이는 안 같아요. 수직이에요? 수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하지만 항상 서로가 서로를 안녕 하고 지나가면서 반자르고 지나갑니다. 이걸 멋있게 말하면 두 대각선이 반자르고 지나간다 이러면 안 멋있잖아요. 이걸 멋있게 서로 두 개로 똑같이 분할하면서 지나간다. 이등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보시면 대각선을 봤을 때, 이거 반쪽해지는데? 이거 반쪽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성질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볼 건데요. 그때 많이 활용되는 성질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요 뜻에 입각해서요. 얘네가 평행하다는 것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으면 직선이 평행하니까 뭐가 같죠? 얘랑 얘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울기의 뜻이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였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했으면 이쪽도 똑같이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해야지 기울기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요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 푸실 수 있고 또요 친구요. 얘가 서로 이등분하고 지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요 만나는 점이 얘네 둘 사이에 중점이라는 얘기네요. 또, 요 만나는 점은 얘네 둘 사이에 중점이라는 얘기네요. 요 중점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방법을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세 점 ABC가 여기에 찍혀 있어요. 잘 찍혀 있나 볼까요? 3,1 있고요. 마이너스 2,3 있고요. 마이너스 1,-1 있습니다. 그런데 D라는 점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까지 어딘가에 찍어내고 나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한번 ABC까지만 그려볼까요? ABC 여기 있어요. 그럼 D라는 애는 이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생겨서 여기에 D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D 좌표는 모르니까 m,n이라고 두시고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행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BC라는 애랑 여기 있는 AD라는 애가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의 뜻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으니까 B에서 C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이동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 이동해도 되거든요. 쌤은 여기서 여기 이동할게요.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3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1이니까 X가 1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얼만큼 간 거예요? 1만큼 증가했죠. X가 1 증가할 때 Y는 내려갔어요. 3에서 마이너스 1로 4칸 내려갔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한마디로 x가 1 증가할 때 y는 4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 돼요. 여기 x가 1 증가할 때 y는 4 감소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a의 좌표가 무엇이냐? 3,1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x를 1 증가시켜 보세요. 그럼 3이 4가 되겠죠? 그리고 y는 4 감소시켜 보세요. 1이었는데 4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은 4다. n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m, n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m 플러스 n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풀이하시는 게 있고요. 우리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도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5,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3이고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일 때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문제보다 업그레이드된 점은 A, B만 나와 있고 C도 니네가 구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C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바로 알수 있긴 합니다. 그냥 중점을 생각해 보자면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C라는 점을 모르니까 잠시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B하고 C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거, 마이너스 3하고 A의 평균. 이거, 마이너스 3하고 B의 평균. 이렇게 중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바로 나오죠.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요거 플러스 3으로 이사 가니까 1이다. 요렇게 A 값을 하나 구해낼 수 있고,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이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 자체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요거 이사 가면 b는 3이다. 이렇게 a, b 값을 이용해서 그냥 1,3이었구나라는 c의 좌표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열심히 얘네 셋을 찍어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찍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는 그냥 평행사변형을 그려버리시는 거예요. 좌표 평면 없이 평행사변형이래. 일단 그릴게요. 그리고 사각형 ABCD래. 라고 해두시고 막무가내로 여기 그냥 마이너스 1,5야. 여기 마이너스 3,-3이야. 여기 C 방금 구했어. 1,3이야.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럼 D를 모르니까 우리 요거는 C, D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얘네가 자꾸 서로 반나누면서 지나가네?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 점이 A씨의 중점이기도 하면서 BD의 중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A랑 C는 확실하게 점을 알기 때문에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X좌표 마이너스 1하고 1의 중간, 5하고 3의 중간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 나누기 2라서 그냥 0, 8 나누기 2라서 4. 얘가 바로 저두 대각선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BD의 중점으로 다시 해석해 볼까요? 선분 BD의 중점을 세팅해 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C의 중간, 마이너스 3하고 D의 중간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몇이다? 0이다. 얘가 몇이다? 4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에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0이 되려면요.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C는 3이다. 이런 결과를 하나 얻어내고, 얘도 한 방에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4가 되려면요. 2분의 8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D가 8이어야 되니까 D는 플러스 3 이사 가면 11이다. 이렇게 C, D를 구해냈는데 얘네가 누구예요? D의 이야기예요. D, C, D, 3,11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또는 대각선이 이등분 이용해서 모두 다 구해내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Yeah.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 레벨업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새로운 유형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의 새로운 단원, 관계사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한 걸 배워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뭘까? 주격이냐? 주어로 쓰이냐? 목적격이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관계대명사는요, 관계와 대명사, 요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일단 관계, 대명사. 자, 관계사라고 지금 단원의 제목이 돼 있잖아요. 자, 관계를 맺어준다. 영어에서는 문장을 연결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의미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명사는 대명사의 역할. 우리 대명사의 역할은 다 알잖아요.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아이가 관계대명사인데 그중에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그럴 때는 I met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만났고요. He knows you. 그는 너를 알아요. 자, 얘를 합치면 어떤 말이 돼요? 우리말로 먼저 보면 나는 너를 아는 그 소년, 걔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 met the boy라는 앞에 문장을 쓰는데 여기 있는 the boy와 이 he가 결국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he라는 주어를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명사와 얘가 같기 때문에 이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쓰고 얘가 주어 역할을 원래 했었죠.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 있는 knows you는 그대로 와요. knows you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절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고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주어 역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죠. 우리가 대신하던 그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앞선 자요. 즉 앞에 있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서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 절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를 뭐라고 해요? 형용사.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기도 하고 형용사절이기도 하다. 어쨌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더라. 근데 그 명사가 지금 첫 번째 사람일 때만 본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딱 두 개입니다. who 아니면 that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련 특징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했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주격 대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이더라. 즉 주어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다음에 유닛 3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우면 걔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아까 두 가지 봤었죠? who 또는 that입니다. 자, 기본은 who인데요. that은 사실 선행사가 뭐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아이라서 주격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다 쓸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닐 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닛 2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맞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는 얘가 문장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 얘를 대신했으니까 he였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he knows는 맞잖아요. 근데 he가 who나 that으로 바뀌었어요. who나 that만 보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 who, that은 원래 he였고 이 he는 결국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했잖아요. 즉,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같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를 보고 그 동사의 단복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가 the boy, 단수 3인칭이기 때문에 knows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를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영작을 하거나 틀린 걸 고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A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후나 대슬 이용하래요. 그렇죠? 그걸 해서 연결을 해봅시다. 자,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 그녀가 나에게 친절해요. 같은 사람이죠. 두 개를 연결하면서 뒤에 있는 주격 대명사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that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o that 쓰고요. 남아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is kind to me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그가 노래를 잘하네요. 즉 노래를 잘하는 친구 한 명이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연결함과 동시에 주어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후나 that을 쓰고 나머지 그대로 sings well. 이렇게 연습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같은 거 찾고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남아있는 걸 그대로 쓴다. 이거 계속해서 A를 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3번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이 두 살 나보다 더 많은 거네요. 그럼 여동생이 아니네요. 누나, 언니가 됩니다. 선생님은 시스터를 여동생으로 편의상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뒤에 봤더니 older이니까 누나, 언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여자 형제인데 두 살 많은 여자 형제가 있는 거죠.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후나 that으로 바꾸고 is 2 years olde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후나 that으로 바꾸고 was wearing a hat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 써야 되고 관계대명사도 우리가 찾아서 써야 합니다. 자, 나는 전에 나의 영어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그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전에 나의 영어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사인 the teacher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전에 나의 영어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주어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who나 that을 쓰겠죠. 그리고 뭐뭐였다.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used to를 쓰거든요.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used to를 씁니다. 따라서 who that 쓰시고요. used to be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써주시면 이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이 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여자다. 모든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all the students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절이 얘를 꾸며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대학교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who, that을 쓰고요. attend, 동사가 오는 거죠. 얘가 복수니까 attend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This university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리고 다 여자다이니까 all the students가 실제 주어죠. 얘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복수 주어에 맞춰서 are wome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나무 옆에 서 있는 저 소녀는, 저 소녀는이 주어잖아요. 근데 나무 옆에 서 있는 저 소녀겠네요. 그래서 the girl이 선행사고 주격 관계대명사를 얘가 활용을 해서 문장을 쓰면 who나 됐습니다. 그리고 is standing next to the tree까지가 앞에 있는 the girl을 수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는 the girl이니까 동사도 is가 되겠죠. 그래서 is Jimin 이런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안경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을 너는 아니. 자, 너는 아니 저 사람을. 근데 안경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이라고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the man이 선행사가 될 거고요. 그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쓰고 is wearing glasses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우리 엄마는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다. 자, 얘는 크게 보면 우리 엄마는 뭐다? 작가다예요. 근데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 이렇게 작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역시 사람이니까 who나 that 이렇게 쓰고요. writes mystery novels가 되겠죠. 선행사가 단수 3인칭이기 때문에 write라고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내신 기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Jenny is a friend이고요. who 이렇게 와요. 즉, 나를 많이 네모하는 친구가 Jenny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뭐예요? 3번. 왜요? 선행사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likes, helps,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 다 S가 와야 되는데 understand만 S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로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동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에 일치시켜서 써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 사물이라고 돼 있죠. 뭐가 사물일 때냐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라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요. who 대신에 which를 쓰고요. that은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그래서 얘는 다 쓸 수 있어서 which나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셔츠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것은 즉 그 셔츠는 has no buttons. 반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즉 얘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셔츠를 좋아하는데 그 셔츠가 어떤 셔츠예요? 단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추가 없는 그 셔츠를 나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요. 선행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s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shirt가 선행사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동물에도 우리가 which를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동물을 우리가 약간 반려동물도 뭔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which보다는 that을 피해서 쓰거나 가끔 who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우리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사람일 때 who나 that을 쓰고 사람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which나 that을 써요. 그래서 좀 애매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that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문법 책에서는 또는 학교 수업에서는 그 문법책이나 수업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되면서 두 번째 우리 A 문제도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고요. 제시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넷이 왔어요. 주격 관계되면서 한 거죠. 그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have가 아니라 고양이 선행사가 단수예요. 그죠? 그래서 ha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is is the song이에요. 자, 노래는 노래인데, 여러분, 노래가 which냐, who냐, 얘는 바로 풀수 있죠. 노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쓴다? which를 쓴다. 또는 다 상관없이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3번, I know one man이에요. 한 남자라서 who를 일단 썼는데 그 뒤에 동사를 찾아야 해요. 자, raise냐, raises냐. 여기서는 3인칭 단수 현재 동사냐, 아니냐잖아요. 선행사가 뭐예요? one man. 3인칭 단수 명사 맞네요. 그러면 raises를 골라야 합니다. 그 다음, anyone who가 왔어요. 얘는 사람이니까 who를 썼고, 뒤에 동사를 써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선행사를 보고 동사를 판단합니다. anyone. 한 명. 3인칭 단수죠. 따라서 여기도 once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보고, 관계대명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동사를 물어보는 형태로 많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대놓고 두개 골라라 하면 약간 쉬운 문제이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내신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 내신 기출 유형 봤죠? 그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 동사의 형태를 어쨌든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요즘 좀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를 보고 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어서 비도 몇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과 관계대명사를 꼭 이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하고요. B의 1번은 그녀는 자기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예요. 자,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자기가 만든, 그녀가 만들었다.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주어진 표현을 봤더니 made by예요. 그러면 수동의 의미죠. 그러면 누가 주어인 거예요? 즉, 그 드레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즉, 그녀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address라고 생각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which나 that을 쓰고 수동태가 되는 거죠. was made. 얘가 단수이기 때문에 was made by herself. 이렇게 되어서 앞에 있는 드레스를 수식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 토니에게는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토니는 가지고 있어요. 토니에게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가 있는데 뭐예요?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는 something이에요. 근데 그 something, 무언가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할 수 있겠죠. 따라서 something하고 something은 사람은 아니니까 that이나 which를 씁니다. 그리고 뭐예요? makes him special.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역시 선행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makes 쓰는 것까지 보셔서 문장 구조는 이렇게 해서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something을 수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너는 너와만이 닮은 누군가를 만나본 적 있니?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지금은 원래는 너는 누군가를 만나본 적 있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누군 거예요? 너와 많이 닮은 누군가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본 적 있니? 이니까 have you ever met someone까지 쓰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절을 써주면 됩니다. Someone은 사람이니까 that이나 who를 쓰겠죠. 그리고 resembles you a lot. 너와 많이 닮은 누군가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은 이것은 가족의 소중함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네요. 이것은 책이에요. 근데 가족의 소중함에 관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 책이 뭐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요. is about the importance of family가 앞에 있는 a book을 수식하는 형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5번 우리 엄마는 옷을 사랑하는 패션 디자이너다. 자, 그럼 얘도 우리 엄마는 패션 디자이너인데 어떤 패션 디자이너? 옷을 사랑하는 패션 디자이너인 거죠. 즉,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니까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the fashion designer, a fashion designer를 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쓰고요. who that loves clothes 이렇게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기오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 문제이다. 자, 얘도 지금 수식이 있어서 길어졌는데, 여러분, 얘도 항상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보어가 있으면 보어, 뼈대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자, 얘도요, 대기오염은 뭐다? 한 가지 문제이다.
그렇죠? 이게 딱 뼈대예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기오염은 한 가지 문제이다를 먼저 씁니다. Air pollution is one problem.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절을 쓰는 거죠. 어떻게요? One problem은 사람은 아니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요. Must be solved 이렇게 해서 be solved를 써서 해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 문제이다. 수동태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기출 유형 보겠습니다. 빈칸에 which나 who 중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서답형 나올 수 있고요. 얘는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that이 아닌 뭔가 단어를 써서 써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면 that은 다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which냐 who냐를 판단하려면 선행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the singer은 사람이니까 who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the beautiful castle, 아름다운 성이에요.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which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면 됐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또 그걸 잘 알죠. 그래서 that을 쓰지 않고 이 둘 중에서 무조건 고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 사물인지 뭔지 동물인지 이런 것도 꼭 구분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쓸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유닛 3로 넘어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요. 그럼 여러분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원래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치는데 얘가 두 번째가 목적어죠. 보면 그 소녀는 너를 알아. 근데 내가 그를 만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소녀는 소년인데 보통 이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붙어요. 그래서 the boy가 오고요. 소년, 어떤 소년? whom that I met 또는 who도 되고요, that도 돼요. 일단 형태는 조금 이따 보고요. 내가 만났던 그 소년은 너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누구를? 그 소년을 만났던 원래 목적어였던 아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그럼 여러분 문장에서 원래 주어 동사가 있어야 목적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뭐는 없어야 돼요? 목적어는 없어야 돼요. 목적어였던 아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더 보이가 선행사이고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모든 주격관계대명사든 목적격관계대명사든 다 동일한 특성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 어떻게 됐어요?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which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는 whom이거든요. who의 목적격이 whom인데 사실 whom은 많이 안 써요. 그냥 who라고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om이라고 하면 m이 이렇게 입술이 딱 닫히잖아요.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whom하고 뒤에 있는 말을 이어가기가 사실 좀 발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whom에서 m이 탈락을 해서 who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격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who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whom이 뭐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 절대 안 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who, whom이 다 되더라.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사람이 아닐 때는 주격관계대명사든 목적격관계대명사든 하나밖에 없어요. which밖에 없고요. 자, 뭐가 됐든 다 되는 애가 that이었는데 얘는 목적격관계대명사도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정말 만능이죠. 주격관계대명사도 다 대신하고 목적격관계대명사도 다 대신할 수 있는 아이가 that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도 우리가 같이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m, who 아니면 which, that을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그러니까 다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면 될지를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죠. 일단 that은 다 될 거예요. 웬만하면. 자, this is the girl이에요. 소녀인데 이것은 이분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his는 이 사람은 소녀인데 누구예요? 내가 그녀를 어제 본 거예요. 내가 어제 본 그 소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였던 her를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합니다. who, whom, that 다 돼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I saw yesterday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목적어가 빠져요. 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산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자주 올라요. 그 산을 오르는 거죠. 따라서 산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which나 that을 쓰고 we climb often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은 도시예요. 근데 many tourists visit it. 그 도시

사실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옵니다. 선행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나 that을 쓰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the city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로 옵니다. 그 다음 4번, the boy came to the party예요. 그 소년은 그 파티에 왔는데 내가 그를 좋아해요. 그죠? 그럼 뭐야?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내가 좋아하는 걔가 파티에 온 거잖아요. 선행사는 the boy입니다. 그래서 the boy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절을 붙여야 돼요. 선행사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이니까 who, whom, that 중에 하나 쓰시고 I like를 써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년이 파티에 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꽃들은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좋은 향기가 났어요. He bought them for me. 그것들을 나에게 사다 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들은 꽃이니까 선행사 바로 뒤에 붙여서 씁니다. 어떻게요? Which이나 that을 쓰고 He bought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Do you remember the song? 너는 그 노래를 기억하니? 라고 했고요. We used to sing it together. 우리 그 노래 불렀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ong과 it이 같고요. 이 목적어를 없애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이어줍니다.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니까 which that 쓰고요. 나머지 We used to sing. 얘는 없애고 together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로 넘어가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과 관계대명사를 같이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자, 태미는 내가 매우 많이 좋아하는 가수다라고 했어요. 자, 태미는 가수다. 그죠? Taemin is a singer. 근데 어떤 가수? 내가 매우 많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매우 많이. 근데 그를,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을 써서 I like very much 이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인 the singer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내가 감기 때문에 먹는 약이야. 자, 얘도 뼈대만 추리면 이것은 약이다. 그죠? This is the medicine. 근데 어떤 약? 내가 감기 때문에 먹는 약. 즉, 내가 먹는 약인 거야. 내가 먹다. 그 약을.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기 때문에도 뒤에 쓰면 어떻게 돼요? Which 또는 that.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I take. 내가 먹는 약이에요. For a cold. 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연아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케이터다. 간단하게 하면, 김연아는 스케이터다. 썼어요. 근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whom이나 that 써주시고, I respect the most로 관계대명사절을 완성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4번은 그녀는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한 작가다. 자, 얘도 뼈대만 추릴게요. 그녀는 작가다. 네, 그녀는 작가예요. 어떤 작가?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한 작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해요. 했어요. 누가요? 그 작가가. 얘는 그러면 무슨 관계대명사 써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who나 that을 쓰고요. 자, 동사는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니까 선행사의 단복수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집필했어요. 썼다라는 거죠. wrote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many best-selling books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나오는 거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를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목적어가 빠졌냐, 주어가 빠졌냐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는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집필했냐? 아, 그 작가가 했네. 작가가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hom을 쓰면 틀리는 거겠죠? 주격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애니가 어제 내게 보낸 이메일을 읽고 있는 중이다. 자, 길어요. 뼈대만 찾아보면 나는 뭐 한다? 동사?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목적어. 간단하게는 뭐예요? 이메일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am reading the emai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메일은 이메일인데 그럼 어떤 이메일이냐? 자, 애니가 어제 내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러면 애니가 주어는 있고요. 보냈어요. 그죠? 나에게. 그럼 뭘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갔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the email이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which나 that이 가능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 any 주어 쓰고요. sent 보냈어요. 자, 누구에게? 원래는 무엇을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여기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to me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제 보낸 이메일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에서 섞여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뭐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격, 목적격 같이 쓰는 형태도 있잖아요. 후도 같이 쓸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 안 하고 사람이면 그냥 뭐후 쓰면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섞어서 생각해버리면 문장이 좀 길어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질 때 우리가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 구분해서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정석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잘 쌓아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B문제 남은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관계대명사들 학습해 나갈 테니까 오늘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용해와 용액단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이제 눈치를 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구나. 맞습니다. 바로 용해와 용액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서술형 문제는요, 그냥 1번, 2번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길게 정답을 쓰는 문제들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서술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 교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의 손에는요, 연필과 지우개가 잘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되었는지 한번 나의 손을 살펴보세요. 자, 만약에 없다면 지금 바로 연필을 꺼내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우리 집중해서 함께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문제 풀어볼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연필을 들고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자신있게 풀어보기 전에 우리 총 복습부터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변화, 우리 처음으로 살펴보았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는 것도 있었고요. 또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설탕, 소금, 구연산, 제빵소다 같은 것들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었지만 모래나 탄산칼슘 같은 물질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있는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용질, 용매, 용액, 용액 같은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용어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2번 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 네 가지 용어의 뜻은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복습해 보죠. 자, 먼저 용질입니다.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 바로 용질이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바로 용매라고 배웠고요. 세 번째,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좋죠?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물, 물, 용매. 다음, 용해는요. 아무래도 현상,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이는 현상. 여기 현, 히읗이 들어가죠? 따라서 용해, 섞이는 현상, 용해. 다음,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액체, 액액, 용액.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 다른 나만의 외우기 쉬운 전략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 용어들도 다시 한번더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자, 물질이 용이 되기 전과 용이 된 후의 무게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각설탕이 물에 용이 되기 전과 후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용이 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요, 91.5g, 91.5g으로 똑같더라. 따라서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2번이 중요해요. 용의 전후의 무게 비교. 용질이 물에 용이 되기 전과 용이 된 후의 무게는 같다. 즉, 용질이 물에 용이 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용질이 뿅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변해서 물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무게 변함이 없다. 무게는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도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무게가 같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이 까닭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크기로 변해서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 한번더 확인하자고요. 자, 다음은 4번인데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이 되는 용질의 양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에 각각의 용질을 이렇게 같은 양씩 넣었습니다. 설탕, 소금, 제빵소다 말이죠. 자, 그런데 설탕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조금 가라앉았고요. 제빵소다는 많이 가라앉았지요.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이 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뭐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설탕이냐, 소금이냐, 제빵소다냐, 용질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용이 되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구나. 종류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 실험이에요. 이번에는요,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용이 되는 용질의 양 비교하기입니다. 방금 봤던 4번 실험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이 되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 살펴봤는데, 5번은 물의 온도에 따라라고 했어요.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용질을 똑같은 양씩 넣었을 때 차갑냐, 따뜻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죠. 차가운 물은요, 바닥에 남았습니다. 가라앉았죠. 그러나 따뜻한 물은요, 많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거의 없죠. 따라서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똑같을 때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물에 뭐에 따라 다르다?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르다.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봤던 4번과 5번 실험 같은 문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한 실험을 딱 줍니다. 이렇게. 딱 그냥 이것만 줘요. 이런 제목은 없겠죠. 이 실험만 준 다음에 이렇게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실험을 볼때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무엇을 같게 하든지,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같게 하는 조건이 뭐예요? 물의 양 똑같지요? 염화 암모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숟가락이라는 양도 똑같아요. 용질의 양도 똑같은데, 아, 물의 온도만 다르구나. 그래서,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관찰하는 실험이구나. 이렇게 어떤 실험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서 이 실험의 목적도 함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번과 5번 실험 함께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용액의 진하기도 비교해 봤지요. 먼저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우리는 용액의 진하기라고 하지요.
진하.

진하기, 용해, 용에게 진하기입니다. 자,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매의 양과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는요, 색깔이 있는 용액은 색깔이 진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더라. 색깔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물에 뜨는 정도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투명한 경우에는요, 색깔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요, 방울토마토라던가 메추리알이던가 아니면 달걀 같은 무게가 적절한 물체를 톡톡 띄어서 물체가 어느 정도 떠오르는지를 보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데요. 물체가 높이 떠오를수록 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한 용액이에요. 더 진한 용액이다. 볼까요? 각설탕 한 개를 용해시킨 용액은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아 있지만 각설탕 10개를 용해시킨 용액은요, 이렇게 높이 떠올랐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이쪽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겠구나. 이렇게 또 진하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연필 들었죠? 네, 지우개 있죠? 좋습니다. 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쓰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정복해 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요. 각설탕을 용해하기 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쇽 넣고 용해한 후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가에서의 무게가 152.4g이었대요. 나에서의 무게는 몇 그램일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용질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의 무게는 어떻다? 변함이 없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용해하기 전이 152.4g이었다면 용해한 후도 똑같이 152.4g일 거야. 따라서 152.4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2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방금 152.4g으로 쓴 이유는요. 바로,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알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는 겁니다.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 왜 그럴까요? 용질이 눈에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를 변해서 물에 골고루 섞여 들어간 것일 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무게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 또 배운 바가 있죠.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물이든 유리병에 각각 다음에 물질을 넣고 흔든 뒤 5분 정도 그대로 두고 변화를 관찰하였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위의 관찰 결과 유리병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을 두 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넣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앉았다는 뜻은 바로 이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 기역, 설탕, 니은 소금. 자, 보기에서 보면 이 설탕과 소금은 우리 알다시피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이지만, 이 드긋의 모래와 리을의 탄산칼슘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모래와 탄산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았겠네. 두 가지 골라보면

디귿과 리을이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지금 물에 넣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질을 퐁당하고 물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설탕과 소금처럼 물에 잘 용해,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이 있고, 또는 우리 모래와 탄산칼슘처럼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도 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은요, 말로 설명하듯이 길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이렇게 쓸수 있을까 생각하며 풀어보는 겁니다. 아, 그냥 뭐쓸때 예를 들면 잘 녹고 잘 녹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용해, 뭐 용질, 용매, 용액 이런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자고요. 자,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이 있고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도 있다라는 것,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죠. 한 가지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 다음은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온도가 다른 물에 용해되는 백반의 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 위에서 가장 많은 백반이 용해되는 물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 한번 볼까요? 무엇을 같게 했냐면, 물의 양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질의 종류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다르게 했냐면, 온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는 1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40도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백반이 용해되는 물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용해되잖아요. 따라서 이 10도, 30도, 40도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은 바로 다음 물이 가장 많은 백반이 용해되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 다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제 3번에 2번 문제 볼까요? 10도의 물에 백반이 모두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았대요. 가라앉은 백반을 모두 용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딱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물의 양은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물을 더 넣는 건안 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백반을, 가라앉은 백반을 모두 용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배운 것 떠올리며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라앉았다라는 것은요, 아직 다 용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을 더 넣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물의 온도를 높여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물의 온도를 이렇게 30도 또는 40도로 높여야 이 가라앉은 백반을 모두 용해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워 물의 온도를, 용매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의 양은 그대로 둔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물을 더 넣는다도 좋아요. 용매의 양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물의 양은 그대로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더 넣을 수 없고 늘릴 수 없고 대신 물을 따뜻하게 데워 물의 온도를 높인다. 이 방법을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온도가 같은 물 30ml가 담긴 비커.

3개에다가 설탕, 소금, 제빵 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며 저었을 때 결과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위 실험에서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하는 양이 가장 적은 용질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용해하는 양이 가장 적다라는 말은 바닥에 누가 먼저 가라앉았냐 찾으면 되겠죠. 자, 설탕은요, 9번 넣을 때까지 모두 잘 용해됐지만, 설탕은 8번째부터 가라앉았고요. 제빵소다는 바로 2번째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용해하는 양이 가장 적은 용질은 바로 제빵소다겠지요. 정답은 제빵소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4번의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같은지, 어떤 조건이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같은 조건은 온도가 같고요. 물의 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질, 한 숟가락의 양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른가요? 설탕, 소금, 제빵소다라는 용질의 종류는 다릅니다. 따라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즉, 물의 온도와 양이 지금 같죠?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은 바로 용질의 종류가 지금 다르게 한 조건이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은 바로 용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고, 다르게 한 조건과 같게 한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수 있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5번 문제로 출발해 보죠. 다음은 같은 양의 물에 소금을 각각 한 숟가락, 열 숟가락 넣어 만든 투명한 용액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투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위두 용액 중더 진한 용액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숟가락 넣었고 열 숟가락 넣었다면 더 용질을 많이 넣은 쪽이 더 진한 용액이겠죠? 그러니까 열 숟가락 넣은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일 겁니다. 따라서 더 진한 용액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열 숟가락 넣은 용액, 소금을 열 숟가락 넣은 용액이라고 주고요. 다음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위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일단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투명하면 색깔로 비교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용액의 높이를 비교한다던가 용액의 무게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왕창 많이 넣었다면 용액의 높이도 높을 거고 무게도 더 무겁겠죠. 또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무게가 적절한 물체, 방울토마토, 뭐 메추리알, 달걀 같은 물체를 톡톡 띄어서 뜨는 정도를 비교해서 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무게가 적절한 물체를 넣어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 더 많이, 높이 뜨면 더 진한 용액, 가라앉으면 진하기가 덜한 용액.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무게가 적절한 물체를 넣어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도 딱한 가지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양의 물에 설탕을 한 숟가락, 열 숟가락 넣고 용해시킨 후에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이래요. 더 진한 용해군요. 5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높이 뜨면 진하다,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2번, 위가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나처럼 휑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요. 진하기를 더 진하게 하면 되죠. 그 말은, 아하. 같은 양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설탕을 더 넣으면 되겠다. 용질을 더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진하기가 더 진해지고요. 방울토마토는 더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용질인 설탕을 더 많이 용해시킨다. 우리가 용해, 용액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잘 써주자고요. 용질인 설탕을 더 많이 용해시킨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아있는데요. 7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민우의 하루 일과를 정리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용액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미숫가루물, 손소독제, 유리세정제, 실험약 중에서 미숫가루물은요. 가라앉는 물질이 있죠. 따라서 용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은이라고 적어주고요. 기억, 인공눈물을 이렇게 용액의 형태로 사용하면 좋은 점은요. 인공눈물의 목적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요. 눈에 필요한 눈에 필요한 성분을 골고루 잘 퍼지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액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질과 용배가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눈에 필요한 성분을 골고루 잘 눈에 퍼지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용매에 해당하는 것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라쿤은요, 먹이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 먹는 습관, 습성이 있대요. 이러한 습성 때문에 이 설탕과 식용색소로 만든 솜사탕을 설탕과 식용색소 모두 용질인데, 이것을 물이라는 용매에 담갔다가 사라져서 이 솜사탕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어디 갔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용매에 해당하는 것은요, 설탕과 식용색소는 용질, 물에다가 녹이는 거니까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물이 바로 용매죠. 디귿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2번은 위 글에서 라쿤이 솜사탕을 먹을 수 없게 된 까닭, 어디 갔지? 왜? 당황해하는지 우리가 배웠던 용해와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솜사탕이 어디 갔을까요? 물에다가 넣었더니 왜 사라졌죠? 뿅 하고 누가 사라지게 한 거죠?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 솜사탕이 물에 용해돼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라쿤이 어디 갔지? 당황해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솜사탕이 물에 용해와 관련지어라고 했기 때문에 물에 용해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라쿤이 우리처럼 용해와 용액 단원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있다면, 녹았더라도, 이물 안에 솜사탕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 되겠군.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 라쿤은 이 용해와 용액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갔지? 당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솜사탕이 물에 용해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 보았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 만나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 더

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국위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데요. 자, 이번 오늘 시간 질문은 이겁니다. 배웠던 우리 3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지 선생님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하거든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그리고 문제들 중에서 좀 아리송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 사회 단원평가 바로 3단원 내용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에 대한 내용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원평가가 마지막이에요, 사회는. 사회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 중요한 문제죠. 세계 여러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대륙이라고 하면 바다로 둘러싸인 커다란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대륙 몇 가지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 5대양, 6대륙, 5대양, 7대륙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모두 7개를 배웠어요. 자, 이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에요. 2번, 아시아는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요. 3번, 오세아니아는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해요. 4번, 남극 대륙은 대부분의 땅이 풀로 덮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5번, 적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 부분을 지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적도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라 아프리카 대륙이 상대적으로 1년 내내 더운 기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2번,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세계의 바다 중 큰 바다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습니다. 자, 세계의 바다 중에서 아주 큰 바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대양이라고 불러요. 대양. 그래서 빈칸에는 대양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 대양이 됩니다. 자, 우리 다섯 개의 커다란 바다를 배웠어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를 기억해 주세요. 3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느 대륙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 바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보이죠. 어느 대륙일까요? 맞아요. 바로 북아메리카입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1번, 유럽 대륙의 남쪽에 있나요? 아닙니다. 유럽 대륙의 남쪽에 있는 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2번,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나요? 자, 이름을 보세요. 북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죠. 3번, 서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까? 자, 서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방위 표시 보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세계의 대륙 중 면적이 두 번째로 크다? 아닙니다. 면적이 두 번째로 큰 대륙은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5번,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위치해 있다? 이 국가들은요, 모두 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요, 3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4번부터 5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도, 위 지도의 기역에서 리을 중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의 기호를 적고 그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 어느 대륙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네, 기역은요 아프리카 대륙, 니은은 아시아 대륙, 그 다음 디귿은요 북아메리카 대륙, 리을은요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아시아잖아요. 아시아면 니은이 되겠죠. 그럼 니은이라고 쓰고 아시아 대륙의 특징을 써주는 겁니다. 자,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계에 있는 대륙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대륙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대륙 중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또는 니은,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대부분 북반구죠. 또는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설명 여러분 한 가지만 썼으면 모두 다 정답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서술형 정답을 완성해 보세요. 다음 4번부터 5번, 역시 5번 문제입니다. 위 지도의 각 대양에 대한 설명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대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알맞은지 볼게요. 1번, 태평양. 아프리카 대륙과 접해 있습니까? 자, 태평양은 여기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과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2번, 대서양. 오세아니아 대륙과 접해 있다. 자, 대서양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오세아니아 대륙과 만나지 않죠? 3번, 인도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대양입니까? 자, 인도양 여기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은요, 태평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대양은요, 대서양이고요. 세 번째로 큰 대양이 바로 인도양이거든요. 두 번째로 넓은 대양이다. 틀린 설명.
자, 4번 북극해.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는 바다이다. 그렇죠. 북극해 여기 위치 한번 보세요. 대부분 바다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남극해 여기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적도가 지나고 있다. 자, 적도 어디 있어요? 적도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남극해는요, 적도가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알맞게 설명을 한 것은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다음 6번이에요. 다음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엔요, 영국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뉴질랜드라는 국가,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뭔지 볼게요. 1번, 태평양과 접하고 있다. 태평양과 접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일본이죠. 영국은 아닙니다. 2번,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모두 다 섬나라입니다. 3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는 뉴질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다. 영국만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토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된 특징 바로 2번.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1번.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설명한다. 그렇죠. 위도 경도를 이용하면 국가의 위치 설명하기 쉽잖아요. 2번. 맞닿은 대항을 이용해 설명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맞닿아 있는 대항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국가의 위치 설명하는 데 도움됩니다. 3번. 속해 있는 대륙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4번.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한다. 자, 어때요? 자,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5번. 영토와 모양이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양. 한반도의 모양은 호랑이 모양과 비슷하다. 또는 이탈리아 국가의 영토 모양을 보면 마치 긴 장화 모양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번 위치를 볼게요. 러시아, 중국, 일본이 근처에 있는데

대한민국 주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가로선은 위선, 세로선은 경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도를 보았을 때 북쪽에 있기 때문에 N이 있는 거죠. 북위 33도에서 북위 43도까지. 그 다음 경선은 세로선이죠. 그럼 경도를 나타내는 선들을 보니까 알파벳 E가 있어요. E는 East, 그러니까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경 124도에서 동경 132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일본의 동쪽에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방위 표시를 보면 여기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그 다음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일본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거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벌써 찾았습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에요. 러시아의 남쪽이 있다. 자, 러시아 여기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형을 반도 지형이라고 불러요. 4번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지도를 공부를 하면서 이 방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동서남북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국가들과 같은 대륙에 위치한 국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일단 어느 대륙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나라들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러시아 있고요. 그럼 선생님, 아시아 아닌가요? 자, 잘 보세요. 자, 핀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네요. 자, 이 대륙의 이름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자, 러시아는요, 굉장히 영토가 넓어서요, 이렇게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영토가 걸쳐져 있거든요. 자, 러시아에 있는 이 우랄산맥이라는 것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 여기서 찾아볼까요? 중국은요,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요. 독일이 바로 유럽에 있는 국가가 되겠죠.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아르헨티나는요, 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나이지리아는요, 그렇죠.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에 위치한 나라는 바로 2번 독일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에서부터 11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모, 미국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을 건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10번. 서술형 문제 위 대화에서 밑줄 친 기역의 위치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역 보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자, 미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 속해 있는 이 대륙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자, 미국은요,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또, 다른 나라와의 위치의 관계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캐나다의 남쪽에 위치한다, 멕시코의 북쪽에 위치한다 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술형 정답 잘 썼을 거예요. 다음 11번 위 대화에서 밑줄 친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을 건너다 보니 라고 했어요. 자, 대양 중에서도 가장 큰 대양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아,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에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음 12번. 기역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아르헨티나의 이 왼쪽에 있었죠. 아르헨티나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고요.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근처에도 있네요. 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입니다. 칠레. 자, 여러분, 칠레는요, 영토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사이카 부두를 보다 보면, 와,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요, 엄청나게 길쭉해요. 자, 나라가요, 아주 길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위선을 지나게 되겠죠. 여러 개의 위선을 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다양한 기후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기역 국가의 이름은 페루이다. 아닙니다. 칠레입니다. 2번.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3번.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하죠? 4번. 북극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아메리카니까 북극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5번. 영토의 가운데로 적도가 지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적도가 지나고 있지 않아요. 국가에 대한

네, 단원평가 2회도 역시 12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육지는요, 전체의 약30% 정도, 그다음 바다는 전체의 약70%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대륙에는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이 있다. 그렇죠.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말고도 또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도 있죠. 자, 그다음 2번.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 멀리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푸른별이라고도 부른대요. 왜냐면 바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파란색, 푸른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3번. 북극과 남극 주변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바다 존재합니다. 북극해, 남극해. 4번. 육지는 바다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더 넓나요? 아니죠. 우리 육지는 약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5번.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대양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찾아라.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떤 점이 잘못된 설명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진짜 개념을 잘 이해한 거예요. 알겠죠? 2번부터 3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2번 중요한 문제. 위 지도에 기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역 대륙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대륙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아 대륙은 금방 찾았을 거예요. 아시아 대륙 서쪽에 유럽, 유럽 대륙의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이죠. 자, 그러면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유럽의 동쪽에 위치합니까? 아니죠. 유럽의 남쪽에 위치하죠. 2번,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습니까? 네,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적도 보이죠? 바로 이게 적도거든요. 적도가 위도 0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으로 북쪽은 북이, 그 다음 남쪽은 남이에요. 북반구, 남반구. 걸쳐 있는 거죠. 3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륙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큰 대륙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대체로 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아닙니다. 고위도 지역은요, 위도가 60도 이상이 되는 곳들을 우리가 고위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적도는 위도가 0도잖아요. 0도, 30도, 60도, 90도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죠. 5번, 쿠바, 파나마와 같은 국가가 위치해 있나요? 자, 이 나라들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 위 지도에 니은 대양과 맞닿아 있지 않은 두 대륙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니은 대양 여기 있죠? 자, 근데 니은 대양이 둘로 쪼개져 있네요. 자, 이것은 실제 지구의 모습에서 이것을 평면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라서 표현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자, 실제로는 붙어 있습니다. 어느 대양인가요? 바로 대서양이에요. 그럼 대서양과 맞닿아 있지 않은 두 대륙은 뭘까요? 자, 일단 만나고 있는 대륙은요. 바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만나고 있죠. 그 다음 유럽, 아프리카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고 있지 않은 대륙은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아시아 대륙, 그 다음 오세아니아 대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남극 대륙과도 대서양이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지 않는 두 대륙은 유럽 아니고요. 아시아, 그리고 그렇죠. 오세아니아 대륙이 되겠죠. 2번, 그리고 5번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태평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1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 바로 태평양이죠. 2번, 바다 가운데로 적도가 지납니까? 네, 적도가 지나갑니다. 3번,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바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번,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대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번,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바다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바다는요, 바로 북극해가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바로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륙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대륙?

6일까요? 먼저,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벌써 정답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하나 더.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대륙입니다. 자, 어느 대륙인가요? 그렇죠. 바로 아시아죠, 아시아. 자,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가장 큰 대륙, 바로 아시아 대륙입니다. 다음 6번. 밑줄 친이 대륙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단, 아래 말풍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안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는 이 대륙은 지구의 남쪽 끝에 위치합니다. 자, 지구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이 대륙은 어느 대륙일까요? 그렇죠.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 자, 그런데 이 남극 대륙은요, 우리 장보고 과학기지라는 우리 연구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펭귄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후가 굉장히 춥고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남극 대륙은요, 대부분 땅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또는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으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7번. 각 국가가 위치한 대륙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각 국가가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이거 친구들이랑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퀴즈를 내는 거죠. 자,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런 놀이 있잖아요. 이런 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익혀보세요. 먼저 1번. 쿠바입니다. 자, 쿠바는요,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2번. 브라질은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나요?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3번. 멕시코.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나요? 네,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국가가 바로 멕시코죠. 5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에 위치해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예요. 4번. 뉴질랜드는 남아메리카에 있나요?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예요. 따라서 알맞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바로 3번 멕시코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과 보도 가지고 친구들이랑 퀴즈를 여러 번 내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한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하듯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가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것의 위치와 영토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일까요? 먼저 유럽에 위치한데요. 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 중에 하나겠구나. 다음, 영토가 길쭉한 장화 모양입니다. 오, 영토의 모양이 뭔가 특이한가 봐요. 장화 모양이다. 자, 그다음, 대략 북위 36도에서 47도, 동경 6도에서 18도 사이에 위치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프랑스, 스위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과연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이 나라는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선생님이, 우리 강의에서 지도를 보고 나서, 마치 장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자, 이탈리아의 국가 모양, 길쭉한 장화 모양이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힌트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이름 바로 이탈리아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프랑스, 스위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것들 지도를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 알수 있거든요. 지도를 여러 번 살펴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9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지도가 나타나 있거든요. 자, 어느 국가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는 국가입니다라고 했어요. 지도를 여러 번본 친구들은 이 설명만 보고도 벌써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다. 영토의 중간에 레소토라는 국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의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 지도를 보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 그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동쪽은 인도양, 서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다. 자,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1번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름에서

0: 알수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동쪽에는 인도양,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네, 바로 정답 1번입니다. 바로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보이죠? 자, 레소토라고 불리는 국가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캐나다 볼게요. 캐나다는 어느 대륙에 있는 국가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고요. 자, 북극해와 만나고 있죠? 태평양과 만나고 있죠? 대서양과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다음에 3번 중국이죠? 자, 중국은 일단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고요.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알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브라질이라는 국가도 있어요. 브라질은요, 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예요. 바로 태평양과 대서양과 접해 있는 국가다. 알맞지 않구나. 다음, 노르웨이는요, 대서양과 접해 있고요. 북극해와도 접해 있어요. 바로 유럽에 위치해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국가, 어느 국가인지 한눈에 알수 있을까요? 자, 이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름을 굉장히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오세아니아 아니에요? 자,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라고도 부르고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호주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서양에 접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바다의 이름, 태평양, 이렇게 되어 있죠. 대서양과 접하지 않습니다. 2번, 북반구에 위치해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호주는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국가예요. 가장 작은 대륙에 위치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라는 대륙 자체가 여러 가지의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거든요. 알맞은 설명. 4번, 국가 영토 가운데로 적도가 지나간다? 아닙니다. 적도는 이 위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국가는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5번, 일본, 인도, 베트남과 같은 대륙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일본, 인도, 베트남은요,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오세아니아니까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해 있는 거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11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슬이와 준용이는 모든 조각의 크기가 같은 세계지도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세계지도를 완성할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준용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캐나다 퍼즐 조각의 개수가 프랑스보다 더 많네. 캐나다를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퍼즐 조각이 더 많이 필요한가 봐요. 퍼즐 조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영토의 넓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 캐나다의 영토의 면적이 프랑스 영토 면적보다 넓기 때문이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왜 그럴까? 내 일상생활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정답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계지도 퍼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퍼즐 조각 몇 개쯤이면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프랑스나 이렇게 캐나다보다는 퍼즐의 개수가 더 적게 필요하겠죠. 우리나라가 면적이 조금 더 좁으니까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잘못 설명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지혜. 우리 모둠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을 찾아보기로 했어. 그래요.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 찾아보면 좋겠죠. 여러 가지 특징을 알수 있겠죠? 2번, 인성. 우리 모둠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영토 크기를 조사하기로 했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영토 크기가 어떨까? 재밌겠네요. 자, 3번, 주형이.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조사할 때는 한 가지 공간 자료만 사용해야 돼. 자, 한 가지 공간 자료만 사용하면 될까요? 아,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 자료를 사용한다면 더욱더 풍부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4번, 우진. 우리 유럽은 비교적 작은 대륙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있어서 꼼꼼히 찾아보려고 해. 국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5번, 미나. 아프리카 대륙에는 국경선이 곧은 선인 국가가 많은 이유를 조사하기로 했어. 맞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국경선이 굉장히 곧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왜 그럴까? 궁금한 친구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번 주영이가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죠. 자,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유럽에 위치한 국가를 3개 떠올려서 여러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회 단원 평가도 선생님과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모두 안녕.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출근 시간이 다 되었잖아? 지각을 할 것 같네. 큰일이야. 아, 저기 버스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옹, 친구들 안녕. 가은이가 출발하려는 버스를 타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가은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가은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학원에 늦을까봐 걱정하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가은이는 다급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읽는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가은이가 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죠? 가은이는 과연 버스를 탔을까요? 가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번 5단원에서는요,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 볼 거고요. 또 헷갈리기 쉬운 여러 낱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는 방법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5단원 첫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자전거 타기 성공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짐작? 짐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5단원, 마음을 짐작해요. 짐작? 선생님, 짐작이란 낱말은 처음 들어요. 자, 여러분, 짐작이라고 하는 건요, 사정이나 형편 같은 것들을 어림잡아서 헤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어림하기, 수학 시간에 해봤죠? 어림한다는 건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럴 거야 라고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짐작한다 라고 하는 건 아, 그 글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나 이런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인물의 말과 행동 같은 것들로 마음을 예상하고 추측해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

또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는 행동을 했네요. 그러면, 아, 인물이 슬펐겠구나. 행동으로도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왜 짐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읽으면 좋은지 말해줄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으면요,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조금 더잘 이해가 되고요. 기억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독후감을 쓸 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8쪽부터 89쪽에 있는 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글의 제목은 자전거 타기 성공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글을 읽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글을 보니까 이글 어떤 종류의 글인가요? 정답은 일기. 맞아요. 우리 여기 위에 날짜 그리고 날씨가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그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과 느낌을 담아 함께 정리한 일기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전거를 혼자서 멋지게 타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된다.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빠와 나는 함께 놀이터로 갔다. 나갔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다. 격려해? 격려라는 건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오르도록 북돋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 용기 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격려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소영이에요.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으로 자전거 연습을 하러 나갔네요. 아, 이 인물은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물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죠.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타기 연습. 두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그럼 우리 이 글을 보면서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영이가.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힘들었는데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이 부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죠. 된다. 된다. 소영아, 잘하고 있어. 아빠의 칭찬이 끝나자마자 나는 또 넘어지고 말았다.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며 내일 다시 연습하자고 하셨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여러분, 페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자전거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발로 밟거나 눌러서 기계류를 작동시키는 부품을 우리 페달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영이가 열심히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고 있었네요. 소영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 참 뿌듯한 하루였다. 여러분, 뿌듯한이라는 건요,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듯한 하루였다. 아주 기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소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드디어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찾아볼게요.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소영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와, 나 진짜 성공했네. 신기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기쁜 마음. 드디어 성공했어요. 기쁜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아빠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아빠의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빠는 소영이가 성공을 해서 기쁜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 흐뭇한 마음도 들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소영이는 혼자서 자전거를 타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또 소영이와 아빠의 마음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지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소영이와 아빠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자전거 타기 성공을 읽고 간단한 물음을 한번 답해보세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죠. 소영이가 힘들어도 자전거 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실패해도 다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자전거를 드디어 혼자 탈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본다. 이걸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인물에게 있었던 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소영이는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갔어요. 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려고. 그 다음 소영이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래요.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함. 또,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소영이가 드디어 자전거를 스스로 탈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소영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나요? 첫 번째, 와, 제가 지금 혼자서 타고 있는 거예요?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신기하고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행동을 했어요. 소영이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또는 노력하는 마음을 알수 있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 글의 종류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기 전에 이글 어떤 종류인지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나의 생각, 느낌과 함께 적은 글. 일기였죠? 보기, 일기, 편지, 독서, 감상문 중에서 알맞은 것은 바로 일기였죠. 일기라고 글을 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기 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무엇이 있다고 했죠? 날짜, 날씨, 제목, 그리고 겪은 일의 생각과 느낌이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2번이에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1번, 술래잡기를 했나요? 아니요, 술래잡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점심을 먹었나요? 점심 먹기? 아니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네 타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전거 고치기? 아, 자전거라는 낱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전거 고치기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5번, 자전거 타는 연습하기?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에 갔어요. 소영이는 누구와 갔죠? 그래,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3번이에요.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중 가장 먼저 일어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보고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놀이터로 나갔어요. 2번. 아빠께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아, 가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3번.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봐요. 지난주부터 연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3번이에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보기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아빠께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순서로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는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4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 드러난 소영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힘들지만 계속 열심히 연습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래요. 이 부분은 소영이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도 한번 이 마음들 찾아볼까요? 1번,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나요? 아니요, 소영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자전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든건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으니까, 이걸 도와주신 아빠께 고마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에 드러난 부분은 고마운 마음은 아니다. 4번, 노력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마음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래요. 우리 내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알맞은 것두 가지, 4번, 5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예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 참 뿌듯한 하루였다.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네요. 왜요?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뿌듯하다는 거죠. 여러분, 뿌듯하다는 건 비슷한 말? 기쁘다. 그러니까 기쁜 하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1번부터 볼게요. 아빠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뿌듯한 하루 아니었죠? 2번.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서. 그렇죠.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니까 뿌듯한 하루였죠? 3번. 아빠와 저녁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서. 저녁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4번.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칭찬을 들었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았죠? 5번. 아빠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소영이가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한 까닭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6번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영이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인물의 마음은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는 슬퍼질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맨 처음에는요,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어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는데, 몇 번이나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아빠께서는 계속 뒤를 잡아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영이가 연습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겠죠. 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네요. 원래는 혼자서 자전거를 못 타다가 자전거를 혼자서 스스로 탈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바로 기쁜 마음. 또, 뭔가 뿌듯해요. 뿌듯한 마음.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자, 그럼 소영이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서 맞는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뿌듯한 마음, 귀찮은 마음. 처음에 내가 자전거 연습을 할때 뿌듯한 마음이 벌써 들었나요? 그 다음, 자전거 타기 성공했더니 귀찮은 마음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알맞지 않죠? 2번, 귀찮은 마음이에요. 아, 자전거 연습하기 귀찮았어요? 그 다음, 내가 혼자 탈수 있으니까 신기한 마음이 들었나요? 소영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맞은 것이 아닙니다. 3번, 귀찮은 마음. 아, 자전거 연습하기 귀찮다. 그 다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아니요, 소양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하지도 않았고,

0: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4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실망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건 맞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는데 실망한 마음이 들었을 리가 없죠. 오히려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4번도 알맞지 않습니다. 5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뿌듯한 마음. 어때요? 처음에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할 때에는 실패할 때도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들었죠? 뿌듯한 마음이 들었나요? 네, 자전거 타기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혼자 탈수 있게 되었으니 뿌듯한 마음 들었겠죠. 따라서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의 서술형 문제예요.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아빠의 마음이래요. 소영이의 마음이 아니고. 아빠의 마음을 짐작해서 쓰세요. 아빠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빠의 말, 그리고 행동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리 한번 그래서 찾아볼까요? 자,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와,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아빠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의 마음은 아마도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라고 했으면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야 해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빠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아빠의 마음, 기쁘고 또 흐뭇한 마음.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딱 하나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뒤에 보면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행동에서도 역시 아빠의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쓸 때에는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답을 썼다면 동그라미 정답이에요. 8번 중요한 문제예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새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병훈, 글의 짜임에 대해 잘알수 있어. 혜진,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 승윤,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다면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혜진, 승윤이의 설명은 글을 읽을 때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으면 좋은 점. 잘 설명했네요. 그런데 병훈이 보세요. 글의 짜임에 대해 잘알수 있어? 글의 짜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말한 친구는 병훈이가 되겠죠? 병훈이라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공부 해보았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 인물의 이것이나 이것을 살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해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5단원 첫 시간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과학 시간이에요. 우리 과학 3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3단원에서 학습할 개념들을 선생님과 전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 어떤 거 공부했냐면 가장 먼저 현미경 사용 방법 공부했죠. 광학 현미경. 왜냐하면 식물 세포를 관찰할 것이라서 세포는 이제 눈에서 바로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의 각 구조와 기능 알아봤어요.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 알아봤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의미에서 단원 정리평가 1회, 그리고 단원 정리평가 2회, 6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과학 공부 선생님과 해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럼 아래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 말만 봐도 우리 뭔지 알죠?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뭐예요? 그렇죠, 세포죠. 세포는 생물마다 크기나 모양은, 아니, 세포가 아니라 친구들, 이제 생물은요,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원을 공부했을 때 세포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포는 굉장히 작아서, 대부분 굉장히 작아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하고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 공부한 다음에 식물의 세포를 관찰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모든 생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세포.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식물 세포의 기억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자, 우리가 식물의 표피 세포 관찰했었죠? 양파의 표피 세포 현미경 표본 만들어서 관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식물 세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먼저 가운데 이 동그란 것은 뭐였죠? 핵. 자, 그리고 식물 세포 겉에는 두껍고 단단한 세포 뭐가 있었어요? 세포. 벽. 자, 그리고 세포벽 안쪽에 얇고 부드러운 기억이겠죠? 이게 뭐예요? 세포. 막이 있다라고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뭐예요? 세포 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물 세포는요, 핵, 세포벽, 그리고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3번,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다음은 양파 표피 세포 표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양파 표피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표본을 만드는 것이죠. 표피라는 것은요, 식물의 얇은 껍질을 표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양파 표피 세포 표본 만드는 과정 기억나요? 자,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 볼게요. 자, 양파를 하나 사요. 자, 양파의 갈색 껍질 있죠? 거기서 이제 떼는 게 아니라

갈색 껍질 다 벗기고 이제 하얀 부분 나왔어요. 자, 핀셋으로 양파의 표피를 한 겹 떼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표피를 어디에 올려놔요? 자, 이렇게 유리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스포이트로 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표피가 건조하면 쭈글쭈글해서 잘 안 보여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림으로써 촉촉하게 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 덮개 유리로 살포시 덮었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덮어야 돼요. 자, 덮개 유리로 덮은 이유는 이제 이 표피 세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세트카민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덮개 유리 한쪽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고, 자, 반대쪽에서 이것으로 용액을 흡수해요. 자, 지금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고 흡수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무슨 종이? 거름 종이로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렸나요? 지금 이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이 용액을 떨어뜨린 까닭은 이것을 염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양파의 표피 세포를 관찰했을 때 그 구조를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을 쓰시오. 자, 왜? 라고 했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세포가 염색되어 핵을 관찰하기 쉽다. 우리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더 뚜렷이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입니다. 위 과정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반대쪽에서 무엇으로 용액을 흡수한다고 했죠? 거름 종이. 거름 종이라고 적어줄게요. 되었나요?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뿌리에 대해 두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알맞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뿌리에 대해서 두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리게 말한 친구 찾아볼게요. 미주, 식물의 뿌리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라지. 맞아요, 그쵸?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라죠? 그래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희찬이, 식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뿌리의 생김새는 모두 같아? 아니죠. 우리 식물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양했어요. 어떤 식물은요, 굵은 뿌리에 이렇게 가는 뿌리가 있는 식물도 있었고요. 어떤 식물은요, 가는 뿌리 여러 개가 이렇게 수염처럼 있는 식물도 있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염뿌리라고 했고, 어떤 식물은요, 뿌리 속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크고 두꺼운 식물도 있었어요. 이처럼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는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희찬이는 알맞지 않게 얘기한 거예요. 자, 틀리게 말한 친구는 희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선생님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뿌리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고구마, 감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고구마는 식물의 어떤 부분이었죠?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었죠. 뿌리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감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은 우리가 고구마, 당근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고요. 감자는 이제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 감자나 연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뿌리에 해당하는 것, 고구마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8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실험의 목적이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기역과 니은의 사진을 보면 기역은 고추 모종의 뿌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고추 모종은 뿌리를 그대로 두었죠? 얘는 뿌리가 있다. 즉, 뿌리의 유무 빼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해준 거죠? 자, 지금 뿌리 잘랐고 뿌리 그대로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어서 이제 고추 모종 넣었죠? 자, 이때 얘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 그리고 탈지면으로 막았어요. 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 줄어든 것을 관찰을 하면서 뿌리의 기능을 알아볼 건데, 증발하면 안 되니까 지금 탈지면으로 막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3일 뒤에 관찰했을 때 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떤 고추 모종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뿌리가 그대로 있는 고추 모종. 바로 니은입니다. 정답은 니은. 왜요? 지금 뿌리가 뭐 했기 때문에?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얘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흡수 기능을 할수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보다는 물이 더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역도 물이 조금은 줄었어요. 왜? 선생님이 이 줄기의 단면으로도 조금은 물이 흡수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8번입니다.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뿌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방금 얘기했죠? 뿌리의 흡수 기능. 뿌리에는 수많은 뿌리털이 있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뭐 합니다? 그쵸, 흡수합니다. 외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뿌리털 공부했죠? 뿌리에 있는 솜털 같은 것이에요. 이 뿌리털이 하는 역할은 효율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해요. 이 뿌리털이 뿌리와 땅이 닿는 면적을 넓혀줌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아까도 확인했었죠.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고구마, 당근 기억하라고 했고,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식물은 감자죠. 자, 그럼 감자, 매꽃, 딸기, 봉선화, 해바라기. 정답은 뭐겠어요? 1번 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과 10번에서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붉은색 솜물에 백합을 넣어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기 보면 삼각 플라스크에 붉은색 솜물을 넣었고요. 백합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실험 과정 볼게요. 백합 줄기를 붉은 식용 색소를 녹인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러니까 붉은 색소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둡니다. 자,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난 후 백합 줄기를 유리판 위에 놓고, 자, 가로와 세로로 잘라 단면을, 잘라진 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백합 줄기가 있다면 가로로 자르는 건 어떻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게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단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백합 줄기가 있다면 세로로 자르는 것은 어떻게 자르는 것이다? 이렇게 자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위 실험에서 4시간, 5시간이 지난 후 줄기를 자, 가로로 자른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기역과 니은 사진을 보면 기역에는요, 빨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니은은 빨간 점이 없죠. 자, 지금 백합을 붉은색 솜 물에 넣었어요. 그랬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지난 후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죠. 기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의 모습은요, 붉은색 소 물에 넣기 전에 백합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였죠. 자, 이게 전이고 이게 후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었어요? 아, 줄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구나? 줄기에서 물이 이동하는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 아까 뿌리의 기능 얘기했었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점은 물이 이동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해 주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 실험을 보면은 백합 줄기만 넣었죠. 자, 지금 여기에 뿌리가 있나요? 뿌리 부분이 없어요. 실은 백합 줄기는 수염 뿌리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실험에서는 뿌리를 자르고 줄기째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결론 지은 것은 이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이 실험에서 뿌리를 자르고 이렇게 줄기째로 넣었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겠죠. 자,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은 뿌리째로 넣었을 때도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줄기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뿌리 자르고 넣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야 하고 그것이 줄기를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이 4시간에서 5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자르고 줄기째로 백합 줄기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합은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이제 수염 뿌리가 있고 그 위에 구근이라는 것도 있고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째로 넣어서 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물이 흡수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붉은색 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줄기에서 물의 이동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뿌리를 자르고 이제 줄기째로 백합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뿌리를 통해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줄기를 통해 물이 이동했고 이 물은 식물의 각 기관, 꽃이나 잎으로 가서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해결됐죠?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 실험의 결과로 알수 있는 줄기의 기능을 쓰시오. 자, 물의 이동 기능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빨간 점은요, 물이 이동한 길이에요. 그쵸? 그리고 세로 단면을 잘랐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며 이렇게 세로 단면을 잘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볼수 있냐면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지나간 길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의 기능에 대해 바르지 않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틀리게 말한 친구, 줄기에 대해. 자, 윤희, 식물이 쓰러지도록 해? 줄기가요? 줄기는요, 식물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틀리게 말했죠. 준수, 양분을 저장하기도 해. 맞아요.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 우리 감자 배웠죠? 승재, 줄기를 통해 물이 이동하지. 맞아요. 우리 방금 확인했던 실험이 줄기를 통해 물이 이동하는 실험이었어요. 자, 따라서 바르지 않게 설명한 친구는 윤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잎에서 만든 양분을 확인하는 실험이래요. 양분을 만든다고 식물은 무엇을 통해 양분을 만들죠? 광합성. 자, 따라서 잎에서 만든 양분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광합성 산물 확인 실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 변화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햇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리지 않았으니까 햇빛을 받은 거죠? 자, 그럼 햇빛을 받았다는 건 햇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어떤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광합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 그럼 광합성을 하면 잎에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양분이 만들어져요. 자, 그 양분은 포도당이에요. 자, 그런데 식물이 이 포도당을 생장하는 데 바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남는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잎은 광합성을 한 잎이에요. 자, 양분을 만들어내고 남은 것을 녹말의 형태로 저장했겠죠. 자, 그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녹말이 있으니까 색깔 변화가 있었겠죠.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알륨 있는 포인트

피를 씌워 빛을 받지 못한 잎은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아 빛을 받은 잎은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되었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다.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서 생장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다음은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여기 보기를 보면 뿌리, 줄기, 잎, 꽃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아래쪽에 문장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 빈칸이 있죠. 이 빈칸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잎을 통해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주었던 조건은 잎의 유무였어요. 자, 잎이 있고, 여기는 잎을 다 뜯어서 잎이 없습니다. 즉, 잎의 유무 빼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해주어야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고추 모종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잎을 그대로 두고 잎을 다 떼어내고 비닐봉지를 씌웠죠. 자, 그러면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비닐봉지를 씌움으로써 수증기를 가두었죠. 자, 그런데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수증기가 비닐봉지 벽면에 닿으면서 응결이 일어났고 물방울의 형태로 보였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고추 모종에서는 물방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고추 모종에서는 물방울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아, 따라서 그 물방울은 어디서 왔느냐?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응결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고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할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실험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볼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요. 줄기를 통해 어디에 도달한 뒤에 이것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빠져나갈까요? 자, 보기에서 고른다면? 그렇죠. 잎이 되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했고, 잎에 도달해요. 그리고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죠. 그것이 증산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잎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꽃. 자, 꽃잎은 꽃가루를 만드나요? 꽃가루를 만드는 것은 수술입니다. 그쵸? 2번. 암술은 꽃가루를 만드나요? 아니죠. 수술이 꽃가루를 만든다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고요. 3번. 수술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요? 이것은 수술이 아니라 꽃잎이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거죠. 4번. 꽃받침은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든다? 이것은 꽃받침이 아니라 암술이죠, 암술. 자, 5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의 생김새가 다양하다. 맞죠? 자, 우리 다양한 꽃의 모양을 봤었습니다. 어떤 꽃은요, 꽃잎이 하나처럼 이어져 있어서 깔때기 모양인 것도 있었고, 어떤 꽃은요, 하나처럼 이어져 있는데 끝이 갈라진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꽃은 꽃잎 몇 장으로 이루어진 것, 또 어떤 꽃은요, 이렇게 꽃잎이 겹쳐진 것들이 있었어요. 즉, 종류에 따라 꽃의 생김새는 다양하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꽃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장 볼게요. 꽃은 대부분 암술, 수술, 이것,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암술, 수술, 그리고 뭐가 빠졌죠? 그렇죠. 꽃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다 있는 꽃은 갖춘 꽃이고,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꽃은 안 갖춘 꽃이에요. 그런데 꽃은 대부분 갖춘 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은 곤충에 의해 꽃가루 받이

수분이 이루어지는 식물이에요. 백이로운 색깔 예쁘죠? 자, 꽃가루받이 수분을 돕는 곤충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곤충에 의해 수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곤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자, 식물이 꽃가루받이를 하지 못해 결국 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6번까지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문제는요. 다음은 광학 현미경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기억 부분은 뭐예요? 눈에 대고 보는 거잖아요. 안구에 접한다. 접안 렌즈가 되겠고요. 자, 니은은 뭐예요? 이거? 그렇죠. 회전판이죠? 이 회전판 돌리면 대물 렌즈 배율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자, 디귿은 뭐예요? 이제 관찰할 대상을 올려두는 이제 재물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대상을 보기 위해 눈을 대는 부분.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자, 눈을 대는 부분이고 뭐예요? 그렇죠. 기역, 접안 렌즈가 되겠습니다. 쓸게요. 접안 렌즈, 안구에 접한다. 접안 렌즈.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 틀린 것 가위표. 자,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가운데 오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높은 배율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낮은 배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맞죠? 자, 표본을 조명의 가운데에 올려놓고 고정해요? 조명이 아니라 어디에? 재물대 가운데에 올려놓고 표본을 고정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식물 세포의 이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기역은 뭐예요? 핵이죠? 자, 그리고 니은은 세포, 벽.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그리고 디귿은 세포, 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주, 기역은 핵이야? 맞아요. 자, 만찬이, 니은은 세포막이야? 니은은 세포벽입니다. 자, 현준이, 디귿은 세포벽이지, 아니, 디귿은 세포막이에요.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운주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광학현미경으로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한 모습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광학현미경으로 양파 표피세포 관찰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육각형 모양. 그리고 이제 세포마다 크기와 모양이 약간씩은 달랐죠. 육각형 모양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역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자,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는 식물의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봉선화는요. 우리 친구들 봉선화 뿌리 본적 있어요? 선생님 요즘에 학급 친구들이랑 봉선화 씨 심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뿌리가 나온 친구들 있더라고요. 봤더니요, 봉선화는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가는 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맞고요. 자, 파는 우리 친구들 마트에서 본적 있나요? 파, 대파 보면 어떤 뿌리 모양이에요?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수염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자, 백합은 수염 뿌리예요. 자, 그래서 식물의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다음은 뿌리털의 모습입니다. 뿌리털이 하는 일을 쓰시오. 자, 뿌리털은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솜털 같은 것이 뿌리털이잖아요. 이 뿌리털은 뿌리와 땅이 닿는 면적을 넓혀줌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죠.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적을게요. 뿌리털은 뿌리와 땅이 서로 닿는 면적을 넓혀. 이 부분 적어야 돼요. 물을 더잘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네.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1: 네.
0: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돈을 완전히 부어져 있는 거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쵸. 그냥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 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Ah, rare.
1: Blood.
2: Oh.
1: 이거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좀 그, you, 그, give it away. You.
2: Oh,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this.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Huh?
2: I'm terribly sorry.
1: Mm.
2: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Ah, okay.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Oh. It's on us.
1: Oh, really?
2: It's on us.
1: 돈 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us. Yeah.
1: Okay.
2: I'm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okay. Okay. Okay.
0: 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익혔다.
1: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육포를 먹을 걸.
0: 네.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열심히 배워봐야겠어요.
0: 아,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0: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1: 네.
0: 뭐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예, 꽤 이거예요. 예, 제가 알죠. 예,
0: 오케이.
1: 꽤 오래
0: 지금 벌써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좀
1: 예,
0: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있죠.
0: 네, 어디서
1: 예,
0: 끊어요?
1: 버섯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1: 오.
0: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줘야 돼요.
0: 아,
1: 잘. 네.
0: 예스.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1: 그래요?
0: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막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0: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가
1: 네.
0: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빼는 거, 뺀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0: 그죠?
1: rare.
0: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well done이냐. 그죠? 자,
1: 네.
0: 이번에는요. 저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쵸?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1: 네.
0: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0: well
1: done.
0: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 하다. Okay?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0: 네,
1: rare.
0: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1: 아.
0: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1: 그쵸.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0: 아하.
1: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에,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Very close.
1: 오.
0: Okay.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려면 a little. 이렇게
1: 아,
0: 쓸 겁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한번 얘기를

0: 한적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1: A bit.
0: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A little
0: a little bit.
1: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은 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1: 아,
0: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1: 네.
0: 알수 있어요?
1: Could
0: That's
1: you?
0: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1: 아.
0: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비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스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1: 아, 그런
0: 있잖아요.
1: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I'm sorry
1: 아,
0: 하겠죠.
1: 그쵸.
0: 그래서
1: 네.
0: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1: 예.
0: 타고 투어를 하는데
1: 어허.
0: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0: 뭐
1: 화장실
0: 누군가
1: 가서 안온 거죠?
0: 그렇죠.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1: 네.
0: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1: for
0: him.
1: him?
0: 제가 이거
1: 아.
0: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1: for
0: 누구.
1: yes.
0: Just like so. 오케이.
1: Mm-hmm.
0: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정말 죄송해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아,
1: 네.
0: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아,
1: 제가 조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좀 하시는 분인 것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0: 같은데.
1: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예. So, I'll tell the head.
0: Well,
1: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1: 약간
0: 것
1: 이런
0: 같아요.
1: 느낌.
0: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here?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로 쓰는 게 낫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1: 그래요?
0: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0: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때 셰프가 아니라
1: 셰프.
0: chef입니다. chef.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chef 해서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번 해볼게요. chef, chef.
1: Chef, chef.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아니요.

0: Right away.
1: Right away.
0: 당장에.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 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오케이,
1: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0: 오.
1: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0: I will check right away.
1: Check it right away. 그것이니까.
0: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All 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0: Yes.
1: Very nice.
0: Mm-hmm.
1: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
0: Yep.
1: 그거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0: 오케이? 얘가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1: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0: 네, 네.
1: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0: 근데
1: 여기서 right now 쓸 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0: 아니요.
1: 말이 안 되죠.
0: 네.
1: 지금 당장 돌아왔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0: 아,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1: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즉시.
0: 네네.
1: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0: 예?
1: 이거 들어봤나요? Immediately.
0: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1: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0: 네.
1: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0: 네.
1: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0: 오.
1: 그래서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권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힌트를 드리면
0: 네.
1: 똑바로 간다는 느낌.
0: 아, straight away?
1: Go ahead.
0: 써보세요. Straight, G-H-T예요.
1: Okay.
0: Yeah.
1: 자, S-T-R-A-I-G-H-T.
0: Straight away.
1: Straight away. 맞습니다.
0: Mm-hmm.
1: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0: 네.
1: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오케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0: 네.
1: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0: Mm-hmm.
1: 자, 그리고 했던 거 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0: Terribly sorry.
1: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오케이?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0: I apologize. Apologize.
1: 네,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0: 강력하네요.
1: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0: 왜요?
1: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0: 오?
1: 와우.
0: 저도 가면 안 될까요?
1: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0: 좌표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1: 그런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0: 예.
1: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0: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1: 네, 네,
0: 뭐. 예.
1: 네.
0: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1: 오.
0: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까?
0: 그죠? 예.
1: 앞에서부터 볼게요.
0: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1: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 don't worry.
1: 오케이. Okay.
0: 예.
1: Don't worry.
0: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1: Bill에
0: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1: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0: 와우.
1: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0: 그쵸?
1: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0: 예.
1: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0: 아, 이거잖아요.
1: 들어봤을
0: Check.
1: 수도 있어요. 오.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

0: 체크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체크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은,
1: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때 체크를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1: receipt고.
0: receipt. 왜냐하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단 얘기가 아닌
1: 아,
0: 거예요.
1: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그쵸.
0: receipt이죠.
1: Receipts and
0: Right.
1: Receipts. 예.
0: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쓱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
1: 그쵸.
0: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1: 그렇죠.
0: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회의하겠다. 뭐
1: 에.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1: 아.
0: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1: 아우.
0: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1: Or.
0: us.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0: us 아니야.
1: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1: 네.
0: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1: 예.
0: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죠? Right?
1: 예.
0: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Yeah. 네.
0: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한마디로
1: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So, 결국에는
1: 예.
0: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on
0: 얘기를
1: us.
0: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에.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1: 네.
0: So,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1: 예.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here.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2: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 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네. 형용사만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3: I ordered mine rare.
2: rare. Yes.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3: I ordered mine medium.
2: That's it. Mm-hmm. 제 것은 well done으로 주문했어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2: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3: Yes.
2: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3: Yeah.
2: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3: Could you wait for him?
2: 그렇죠. All for 넣었네요.
3: 네.
2: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3: Could you bring me a spoon?
2: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3: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2: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아, sorry, is there a problem?
3: Yeah. I ordered mine well then, but this is too rare.
6: Oh.
3: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6: I'm terribly sorry. 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3: Oh?
6: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3: Wow. Okay, thank you.
2: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2: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3: 네.
2: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발표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아, 나도 발표 천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나 발표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발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아, 내 발표 순서는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이번 시간에도 기대 잔뜩 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합니다. 자, 발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 장면과 오른쪽 장면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왼쪽 장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싶을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려고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막 챙겨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 왜 내 손에 양말이 있지? 어떤 상황이야? 양말 신는 걸 까먹고 지금 운동화부터 신은 거야.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 운동화 위에 양말 신어? 이거 뒤죽박죽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오른쪽에서는 발표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막 잘 수집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잘 재구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구성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발표 순서가 뭔가 엇갈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순서지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헷갈려 버렸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모르게 이거 엉망이 돼 버렸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할 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또 더 추가해서 장착을 해야 될까? 이걸 공부할 겁니다. 기대되죠? 본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발표란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좋은 발표란 뭐다라고 다 해줬어요. 내가 발표 준비를 잘했어. 그 발표한 준비를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자세로 딱 서가지고 멋있게 폼을 잡아가면서 막 그 필기도 해가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또 말 많이 빠르게 유창하게 막 전달한다. 와, 나 발표 좀 잘한 듯. 이게 아니라 그랬죠? 좋은 발표라는 건 청중이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발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재구성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죠? 재구성을 해야 돼요. 발표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한 발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청중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발표. 청중과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반응도 살피고 또 청중의 또 관심이 좀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질문이나 알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서 청중의 시선을 또 끌고 이런 식으로 청중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발표가 좋은 발표다. 한마디로 좋은 발표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발표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가 정말 좋은 발표다. 강의로 살짝 바꿔봐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 혼자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건 결코 좋은 강의라고 할 수 없죠. 0점짜리 강의가 될 거예요. 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내 말을 듣는 청중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0점짜리 발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도 긴장이 많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선생님도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오면서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좋은 발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었으니 자료를 재구성하는 절차도 필요했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발표를 좀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죠.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3단계 구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체계를 세울 때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논설문도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설명문도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3단계 구성을 많이 하고 있죠. 발표도 가장 안정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입 부분, 처음 부분에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단계로 흥미로운

0: 질문을 던져. 내가 이제 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사진을 준비해서 제시하는 것도 좋겠죠. 놀라운 통계, 짧은 사례, 이야기 등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청중의 흥미를 일단 끌어야 돼. 시선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 알겠죠? 도입 부분에. 발표 주제와 목적, 그 다음에 전체 순서를 안내한다 그랬는데, 전체 순서를, 뭐, 짧은 발표라면, 전체 순서를 굳이 안내할 필요가 없겠다 싶겠지만, 주제와 목적은 반드시 도입 부분에서 밝혀주는 게 좋아요. 저 친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구나라는 걸 청중이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듣게 되니까요.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막 자기 말을 해 그러면, 청중이 처음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 주제는 도입부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개. 핵심 내용을 내가 정말 준비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개에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청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핵심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는 건 이해를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청중이 내가 발표한 내용을 기억하기도 좋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했잖아요. 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적당한 시청각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청중의 반응 살피라 그랬죠. 중간중간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말하는 세기도 조절하고 또 강조할 부분에 막 목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청중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정리 부분.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정리 부분에서는 어떤 것에 신경 쓰면 되냐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마무리 문장 활용하기인데 이건 이제 옵션 같은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기왕이면 내가 발표한 내용을 청중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인상 깊은 말을 딱 던져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요즘에는 발표할 때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한 7, 8분 정도 또는 5, 6분 정도 뭐 질문이 많다 싶으면 그 할애를 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확보해서 청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강조되니까 이 시간도 꼭 확보해 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발표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청중을 사로잡는 발표 기술이 뭐 없을까? 물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또 비법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몇 가지 가르쳐 줄게요. 일단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청중 전체를 골고루 바라봐야 돼요. 한 친구만 막 바라보면서 하면 안 돼요. 그 친구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소외감 느껴요. 그러니까 시선을 청중 전체를 싹 훑어보면서 골고루 책상만 보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시선을 청중을 보면서. 목소리는 정확한 발음, 적절한 크기와 속도, 강조할 부분에 변화를 주고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루해. 그러니까 말의 크기에도 변화를 주면서 목소리 변화를 잘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해야 돼. 막 불필요한 자세 하면 안 돼. 막 머리 만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청중이 보다가 쟤는 머리 몇번 만지는지 세봐야지 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쓸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게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한 내용, 핵심 내용만 줄여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좋은 발표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 이해가 잘 되는 발표. 그다음 발표 구성의 3단계, 도입, 전개, 정리. 이걸 잘 지켜서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잘 발표하면 청중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발표냐, 실패하는 발표냐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발표할 때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런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비법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큰 도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50강입니다. 오늘은요, 6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1학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 만큼 우리 이제 자신감 가지고 활기차게 인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알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기, 교재,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4번까지 해결을 했었어요. 오늘 선생님과 5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출발을 합니다. 5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은요,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기사문이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또이 글에 대해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글 읽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 글부터 읽겠습니다.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자, 어떻게 함께 근무하냐면 뒤에 적혀 있죠?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자, 가 그래서는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죠. 자, 그럼 낙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 자, 빈칸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낱말 알죠?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라는 걸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다고 하더라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추할 수 있어요. 뒤에 문장을 보면 우리가 단서가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 볼까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고 할까요?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어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을 보고 그것에서 단서를 찾아내서 짐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어요. 어떤 협동 로봇이요? 자, 이제 설명하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요.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협동 로봇의 뜻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 문단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글또 읽을게요. 다 문단입니다.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자, 이제 로봇 연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구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죠. 어떤 연구냐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 이런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행하고 있다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자, 지금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연구다. 글쓴이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하나요? 자, 까닭이 나오죠?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 이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지금 이세 문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제 흐름이 되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까닭을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 개의 문장은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귿 보면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어떤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앞에 문장은요.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원인이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요,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와 관련된 문장이죠. 자,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는 따라서 이런 이어주는 말을 씁니다. 자,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야 할 이어주는 말은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고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하면 글을 읽는 힘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아, 이거 저번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랑 읽은 글인데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 하면서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 읽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문장을 이제 꼼꼼하게 자세히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여러 번 글을 읽는 것은 되게 좋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부분 읽었는데요. 다 부분에서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문장이죠. 자, 라 문단 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런데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언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글쓴이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협동 로봇을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안전한 협동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사문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거죠.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해요? 협동 로봇이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협동 로봇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수 있는 협동 로봇이 하는 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이에요. 자, 그럼 글에 나온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1번, 과일 따서 담기. 과일 따서 담는 협동 로봇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음료수 주문 받기? 아니에요. 음료수를 만드는 로봇이 있다고 했지, 음료수 주문받는 로봇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3번, 아이스크림 주문받기. 자, 아이스크림은 이 글에서 누가 주문받는다고 했어요? 점원이 주문을 받으면, 그리고 점원이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이 통에 아이스크림을 짜서 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하는 일 아니고요. 4번,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기. 이것은 로봇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문장을 정확하게도 읽어야 되지만, 멀리서 보면서 글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니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입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연구입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 만들기 아니죠. 2번,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 만들기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 더하기 맞죠?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맞습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디귿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얘기했었습니다. 앞에 문장은요, 원인이 되는 문장이고, 뒤에 있는 문장은 결과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문장 나오고, 뒤에 결과가 되는 문장 나왔을 때, 뭐예요? 따라서. 이런 말로 이어주기 해야 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따라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지문도 볼게요. 또, 자, 이것은 덧붙여 말할 때 쓰는 이어주는 말. 하지만, 자, 이것은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자, 그런데 하지만은요, 앞에서 말한 것을 약간 인정하면서 반대되는 말을 할때 하지만. 자, 그러나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자, 그리고 따라서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지만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자,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까닭을 말하죠. 즉, 왜냐하면은 결과가 되는 문장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을 한 다음에 원인이 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됐나요, 친구들? 좋아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볼게요. 협동 로봇에 대한 연구 가운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에서 말한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까닭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문단 보면 글쓴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라고 생각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까닭을 얘기했어요. 어떤 까닭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까닭 얘기하고, 따라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얘기했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 까닭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다른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니고요. 2번. 로봇이 느리게 움직이면 안전하지 않아서 아니죠. 3번. 인공지능을 더해 로봇을 만드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런 얘기 한적 없고요. 4번, 로봇을 사용하는 많은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말도 안 했어요. 5번,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서로 부딪힐 수 있어서, 자, 이것을 까닭으로 들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리을을 참고하여 우리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상상해 쓰시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 말하는 것이 목표였죠. 자, 지금 리을 부분은요,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상상해 봅니다. 미래에 가정에서 협동 로봇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그것을 상상해서 쓰면 돼요. 선생님은 집안일 하는 것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서 협동 로봇, 집안일하는 협동 로봇이 얼른 가정에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협동 로봇이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을 도울 것이다. 자, 친구들의 생각을 상상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을 때의 좋은 점 공부했습니다. 사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의견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빈칸 볼까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새로운 무엇을 할수 있어요? 정보를 알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2번.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는 것이 비교예요.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11

3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12번부터 15번까지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이 글은 마음쓰기라는 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글 읽어봅시다. 가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자, 빠르게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지우가 놀랐습니다.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장신구, 꾸미는 물건이라고 했죠.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동강은 물건을 세는 단위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책을 셀때 어떤 단위로 세죠? 10권, 20권, 권이라는 말을 붙여서 책의 수를 셉니다. 자, 그런데 동강은요, 짤막하게 깨진 것을 셀때 쓰는 말이죠. 두 동강으로 이제 장신구가 깨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 부분이고요. 자, 이제 나 부분 읽어볼게요. 잠깐, 누나가 한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그랬더니 이제 석빈이가, 응, 이것도 간신히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빠르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그랬더니 누나가,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이두 글자 뭐예요? 미안이라는 두 글자죠.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 말은 그두 글자로 너의 마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읽을게요. 다 부분입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자, 이제 누나의 말을 듣고 고쳐쓰기 한 거죠.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자, 지그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지그시는요,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는 모양, 지그시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그시는요,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자, 나는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칭찬하지 않았죠. 자, 이어서 라 부분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이건 그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변명만 적은 글이라고 누나가 얘기하네요. 누나의 말을 들은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는 거죠.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속내는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속내예요? 그래요. 변명하고 싶었던 나의 속내. 얼마 전 복도에서 뛰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자, 꾸중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더른한테 꾸지람 받는 거, 이제 꾸중이죠. 자, 꾸중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부터 말했다가 더 크게 혼난 일이 떠올랐다. 자, 이렇게 변명을 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군요. 고마워, 누나. 제대로 다시 써볼게. 다시 고쳐쓰기 하기로 합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 어떻게 다시 썼냐면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 글 고쳐쓰기 할 때는요. 깊이 오래 생각해야 좋은 글쓸수 있다고 했죠.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우리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읽을 사람을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석빈이처럼요.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이제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죠. 자, 이새 글은 어떤 글이었죠? 그래요. 이제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석빈이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아주 훌륭한 글이었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이제 문제로 갑니다. 12번입니다. 석빈이가 지우에게 쪽지를 전하려고 하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왜 쪽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자, 1번 지우를 좋아해서 아니고요. 2번 지우와 친해지려고 아니.

아니에요. 3번, 지유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어떤 마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의 내용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 찾아요. 1번, 석빈이는 지유의 색연필을 망가뜨렸다. 맞죠? 2번, 누나는 석빈이가 쓴 글을 칭찬해 주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누나가 석빈이가 쓴 글을 칭찬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아이고, 석빈아, 너이 글을 읽은 지우의 마음을 어떨지 생각이나 해본 거야. 이거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잖아. 자,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3번, 석빈이는 누나의 조언을 듣고 글을 고쳤다. 맞죠? 4번, 누나는 석빈이가 쓴 글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맞죠? 조언해 주었습니다. 5번, 석빈이는 누나의 말을 듣고 글쓰기 태도를 반성했다. 반성하면서 깊이 오래 생각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은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어떤 글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있습니다. 정말로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니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디귿, 세 글.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석빈이가 쓴 글입니다. 자, 그런데 글을 쓰면서 고쳐 쓰기를 계속했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글인지 기호를 쓰래요. 자, 한번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쓴 사람 밝혔고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지우의 마음 헤아리고 있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까닭과 함께 미안한 마음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짐도요.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리면 좋겠어. 이 미안함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까지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 어떤 글입니까? 그렇죠. 세 글,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석빈이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석진이. 석빈이는 글을 되돌아보고 다시 쓰며 시간을 낭비했어? 자, 우리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쓰기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것이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희서, 석빈이는 글을 다시 쓰며 상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 맞아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렸죠. 미나, 석빈이는 글을 다시 고쳐 쓰며 자기 잘못을 잘 변명하는 방법을 배웠어? 아닙니다. 변명하는 글을 쓰고 나서 다시 고쳐 쓰기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바르게 말한 친구는 희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5번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16번부터 18번까지는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가 나오는데요. 두 친구가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을요, 표현하려고 해요. 자, 민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해 보자. 나는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그림으로 표현한대요. 자, 그리고 준영이는 나는 글로 써볼 거야. 그럼 먼저 계획을 세워보자. 자, 우리 글 쓰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쓰기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미네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준영이의 계획을 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준영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목표 정하고요. 이제 읽을 대상을 예상도 하고요. 또쓸 내용도 정하고 있네요. 자, 준영이의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목표는, 이 글을 쓰는 목표는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까? 자, 지금 준영이의 목표는요.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도 읽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이제 글의 방향을 정한 거죠. 자, 그리고 읽을 대상을 예상하는데요. 자, 읽을 대상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쓴대요. 읽지 않은 친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자, 그리고 내용을 정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팔려고? 아니고요. 책의 줄거리와 좋은 점을 쓰려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려고 맞아요. 소개하면서 이책 읽어보세요. 그게 목표죠. 자, 4번.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기억하려고? 아니고요. 이 책의 인상 깊은 장면을 그려 전시하려고, 자, 준영이는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요, 친구들? 좋아요. 함께 말해볼게요. 시작.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 이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글을 쓰는 목표와 쓸 내용, 읽을 대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19번,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기사문인데요. 우리가 이 기사문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또 우리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기사문을 써보자. 자, 기사문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글쓰기 계획을 적용해서 써보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5일에 우리 반 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태경이는 리코더 연주했고 성희는 멜로디언 연주했죠. 자, 이거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름답고 행복했다. 이거 생각이죠.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목은요, 이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반 교실? 아니죠. 지금 우리 반 교실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친구들의 실수?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것이 제목이 되면 안 되죠. 3번, 리코더 연주하기? 리코더 연주했죠. 하지만 멜로디언 연주도 했고, 다른 연주도 했잖아요. 이게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이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멜로디언 연주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디언 연주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목이 되면 안 되죠. 자, 5번.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어때요? 좋아요.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면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기호를 쓰시오. 우리 아까 했죠? 기역과 리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 디귿과 리을은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므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국어 공부한 우리 친구들 칭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 국어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국어 실력이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는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명예 건국과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명나라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영락제가 등장하죠. 하지만 점차 명나라는 쇠퇴하게 되는데요. 특히 임진왜란의 파병의 결과 국가 재정이 악화되죠. 이 자세한 내용을 교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먼저 명예 건국입니다. 여기에서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명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홍건적,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들이 일으킨 난. 그것이 바로 홍건적이었습니다.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 이 주원장이 바로 홍무제입니다. 홍무제는 어떤 정책을 해나갔을까요? 아마도 당시 중국이 이전에는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즉, 중앙에서 권력을 꽉 장악하려는 형태인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재상 제도를 폐지해요. 여기에서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도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치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합니다. 이후 황제 중심의 정치를 확립했고요.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편입해요. 여기에서 육부라고 하는 것은 6개의 행정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였는데, 원래는 이 육부가 재상을 거쳐야 했는데, 황제가, 아,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속으로 보고해! 라고 하면서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갑제를 시행합니다. 이갑제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110호, 그러니까 마을마다 110호의 가구, 110호의 집을 하나의 마을로 묶습니다. 1, 2, 하나의 마을로 묶고요. 이 집에서 조금 영향력이 강하고 돈도 많은 10개의 집을 뽑습니다. 이 10개의 집을 이장호라고 하는데요. 이 10개의 집이 돌아가면서 세금도 징수하고 치안도 유지합니다. 책임을 지고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명나라의 황제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토지대장을 정비하고 인구수를 정비하는 호적대장 등을 정비하면서 재정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족의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는데요. 이전에는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족의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6가지의 유교윤리를 반포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등 유교에서 강조하는 6개의 윤리를 강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락제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영락제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자금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대외 팽창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베트남을 정복하기도 하고 몽골을 공격하죠. 이뿐만 아니에요. 정화라는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보내냐면 아프리카까지 보내요. 이를 정화의 원정 함대 파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화 함대의 항해로를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간 이유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정비하려고 한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조공 질서가 확립이 돼요. 우리 TV에서 연예인들이 역조공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조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손하게 무언가를 바친다라고 상상하면 돼요. 실제로 중국 근처에 있었던 또 중국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바치면 중국도 그에 맞는 답례품을 하는 질서, 즉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인 조공 질서 체제가 확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점차 쇠퇴합니다.
그 내부 요인으로는 환관의 권력 다툼과 무리한 세금 징수가 있었어요. 환관, 저번 시간에도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황제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북쪽에서 남쪽에서 끊임없는 침입이 있었어요. 이를 북로, 남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게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당시 한족이 북방민족을 비하하는 말이었잖아요.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남쪽에서는 왜구, 즉 해적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침입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나라 쇠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 파병입니다. 조선에 임진왜란 파병을 보냈는데 그 이후 점차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던 것이죠. 이후 명나라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1644년 멸망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게요. 명나라를 건국한 황제, 우리는 홍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홍무제는 난징을 수도로 하여 명을 건국하였죠. 홍무제의 정치 체제를 보자면 황제의 힘을 강화시키는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족의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유교를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영락제는 정화 함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정비되었고요. 하지만 명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인 임진왜란 파병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는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하였다. 과로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홍무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영락제는 과로의 함대를 파견하여 해외로 진출하였다. 과로는? 네, 맞습니다. 정화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명나라의 건국과 발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명의 건국과 발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명을 건국한 황제, 바로 홍무제가 등장하는데요. 특히 홍무제는 황제 독재 체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5강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입니다.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더 넓게는 몽골과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어떻게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되었는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는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4강 때 배우지 못했던 동서 교류를 오늘 다룰 거예요. 일부러

0: 그 동서교류 파트가 중국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5강으로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죠.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또한 번의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위와 진, 남북조 시대가 다 각기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고 그만큼 영웅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멸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원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한 수나라 이후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나라가 닦았던 그런 문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당나라가 문화를 이제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당나라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야, 내가 제일 센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를 당나라가 멸망시키면서 우리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세라는 걸 확립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고 그 문화 발전을 바탕으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동서교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교역론은 쉽게 말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와 서쪽에 있는 나라가 만나서 무역하는 그런 길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길은 초원길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원길은 말 그대로 초원에 나 있는 동서교역로인데 이 초원길의 그 지배자는 바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란 목축을 업으로, 즉 직업으로 삼고 물과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저도 이제 어릴 때 몽골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몽골이 초원이 엄청 광활하다 보니까 말을 한 1시간 반 동안 타도 지평선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원길은 그냥 쭉 가면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서 교역로다. 즉, 유목민족들이 물과 풀을 찾으러 계속 동서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된 거고, 그러면서 교역로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원길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동서 교역로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동서 교역로를 바탕으로 스키타이인이 초원길을 따라 청동기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키타이는 카스피의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이었는데 뭐로 유명했냐면 발달된 청동기 문화와 기마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키타이인들이 동쪽으로 그런 문물들을 전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원길에 또 다른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왕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흉노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흉노족은 뭐 식량 때문에도 계속 중국 왕조를 침략했지만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 초원길을 바탕으로 중국의 물건을 서역에 많이 팔면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서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 바로 중국의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중국 왕조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비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게 되게 힘들었던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까지 그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로 한 나라가 중국을 제통일하게 됐던 그한 고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조 때 흉노가 계속해서 중국 왕조를 공격하니까 안 되겠다. 나 중국을 제통일한 황제야. 한번 붙어. 라고 하면서 흉노족과 한 나라가 한번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나라와 흉노의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네, 흉노가 이겼습니다. 이때 한 고조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까지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흉노한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단과 많은 식량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무제가 흉노족을 좀 제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마술을 되게 발전시키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흉노족의 서쪽에 있었던 월지라고 하는 민족이 흉노족과 라이벌 관계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월지에 파견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장건이 자, 한나라에서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월지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흉노족한테 잡히게 됩니다. 자, 흉노족한테 잡혀서 10년 동안 갇혀 있게 됐고 흉노족은 심지어 장건을 가두려고 이제 흉노족 아내까지 결혼시키면서까지 장건을 못 가겠는데 장건의 머릿속에는 나 빨리 우리 폐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지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월지가 이제 흉노한테 패배한 지 10년이 넘은 이후에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나 옛날 일은 다 까먹고 새 출발할래. 나 흉노족과 싸움은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장건이 터덜터덜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목적의 이제 월지와 동맹을 맺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되게 뜻깊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장건이 월지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 어떤 게 있고 그쪽으로 가는 길들을 다 장건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비단길 같은 경우는 한무제가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뒤에 한무제가 흉노를 축출하게 되면서 이제 한나라가 이 서역까지 직접 교역로를 얻게 되는데 이 길에서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단길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사막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낭 옆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사막의 위와 아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사막길 혹은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닷길인데요. 바닷길은 말 그대로 바다를 이용한 길입니다. 이때 많이 활용했던 그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한 무역로고요. 로마 상인이 인도양 무역을 전개했다. 인도양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런 비단길과 초원길이 많이 사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닷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오늘 한컷 그림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주고 있는 이 황제, 바로 당나라의 황제고요. 이걸 받고 있는 게 신라와 일본입니다. 일본이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자, 삼국시대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진남북조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 만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어릴 때
1: 집에 64권짜리
0: 삼국지 만화책이 있었는데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거죠. 그 삼국지 소설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비입니다.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약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아무래도 관점 자체가 조조를 좀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삼국지를 보면서 아, 조조의 위나라 아, 되게 싫다. 유비 응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위나라가 한나라의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촉과 오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세였던 거죠. 삼국지 막 소설을 보면 촉과 위가 되게 대등하거든요. 이런 촉나라에는 되게 약간 위대한 장군들이 많아요. 뭐 제갈량이라든지 간우와 장비라든지 실제 역사는 위나라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삼국시대를 위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게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나라의 오래된 신화 중에 사마의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사마의의 자손들이 사마씨인데 사마씨가 조씨가 세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고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진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자가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데 바로 군현제가 아니라 주나라의 봉건제를 채택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었던

많은 제후들,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 반란을 틈타서 국경 지역이 되게 취약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왕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왔던 그 유목민족들이 총 5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5호, 그리고 그 5호가 세웠던 나라가 총 16개이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화북 지역을 이 5호 16국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 진나라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진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이 시대를 수도가 옛날에 비해서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후한 멸망 이후에 위초고가 경쟁했고요. 이 위초고를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나라가 봉건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을 틈타서 북방민족인 5호가 하북 일대 여러 나라를 세웠다. 16개 나라를 세웠고요. 진황실은 창장각의 남쪽으로, 강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동진을 성립하게 됐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이 멸망하고 여러 왕조들이 이제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시대를 남조와 북조가 함께 있는 시대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북조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하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자, 북위가 드디어 혼란스러웠던 하북 지역을 통일하게 됐던 거죠. 이때 선비족이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지금 한족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선비족은 되게 소수거든요. 이 소수의 지배층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북위는 원래 살고 있었던 수도가 평성인데, 평성에서 낙양,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만리장성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위의 효문제가 환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비족인데 우리 한족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시켰고요. 한족의 복장과 언어를 장려합니다. 두 번째는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고, 세 번째,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면서 선비족과 한족이 어우러져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융합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북위의 선비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북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남조는 동진에 이어서 여러 한족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남조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역사적 의의랄까요? 어떤 거냐면, 한족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게 시행됐습니다. 구품중정제란 인품과 재능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선발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 높은 등급을 받았냐면, 유력한 가문, 즉 힘이 있는 가문, 명망 있는 가문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 가문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조, 유목민의 문화에 한족 문화가 더해져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발달되게 됐고요. 남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품 중정제로 가문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요. 이 혼란한 정치가 너무 전쟁도 많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 나 정치 몰라. 나 전쟁 몰라. 나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상과 종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입니다. 북조의 황실이 지금 중국 전통의 유교와 도교를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민족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역의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불교는
북조에서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윙강과 룽먼 등지에 석굴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남조 같은 경우는 도교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아무래도 중국의 전통 종교니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북지방에 북방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고 서로 세력을 다투었다. 북방민족에게 밀려난 한족은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대요. 이후 하북지방은 선비족이 세운 가가 통일하였고 강남에서는 한족 국가가 연이어 세워졌다. 가는 북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십육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천하를 재통일했던 사람이 수나라 양견 문제인데 이 사람은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를 이었던 양제는 어떤 걸 하냐?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수나라의 수도는 이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났던 강남 지역을 대운하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운하 건설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요. 무리한 토목공사에 대한 백성의 반발과 수나라는 좀 나한테 저항하는, 반항하는 고구려를 좀 때려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결국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수립했던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율령체제를 확립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령체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조직으로 삼성육부를 운영하고요. 지방은 주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군현이 아니라 주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 자, 그리고 토지를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너 우리 당나라의 군대에 와야 돼. 라고 하는 부병제,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조용조를 부과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삼성, 육부, 지방은 주와현, 이런 것이 당나라 행정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는 말을 듣지 않았던 동돌걸을 복속하였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당 고종 때는 서돌걸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서열 정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걸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쇠퇴하게 되냐면, 일단,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란 일으키고 저항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경 지역에 절도사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파견해요. 절도사는 그 지방에서 군사도 이제 군사력도 있었지만 뭐 외교력도 있었고 경제력도 총괄하는 사실상 거의 제후처럼 군림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절도사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8세기 중반에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알록산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알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그 반란 이어가게 되는데 그 반란을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쇠퇴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강해지니까 당나라 힘이 약해진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도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더욱 쇠퇴하다가 결국에 절도사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자, 절도사의 패배를 보면 황제가 절도사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다. 절도사들이 병력을 점점 늘리니 매년 들어가는 옷감이 대략 1,000만 필이었다. 이에 조정과 백성들이 곤궁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사의 난 이후 나타난 중국의 변화에 대해 말해줄래? 자, 일단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 힘은 강해졌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치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화가 되게 꽃피게 되는데, 당의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일의 문화가 집대성되었고요. 서역 문화가 수용되면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귀족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싸거나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나.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시, 회화, 서예 같은 것들은 귀족적인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국제도시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인들과 사신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 교류가 많았다라는 건데,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자,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를 의미하고요. 경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즉, 중국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유행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서역의 공예품들이 장안에서 많이 발견되면서, 아, 장안이 되게 국제적인 도시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적으로 훈고학을 집대성했던 오경정이가 나왔고요. 불교 측면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부터 불교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교의 원산지가 바로 인도였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그 인도로 가서 불경을 직접 수입해 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이 인도로 직접 가서 인도의 불경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소설이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 현장이 가지고 왔던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게 대한탑이라고 하는 탑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교는 중국의 전통 종교이기 때문에 황실의 보호 아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좀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당의 수도인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당대에는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승려 등이 모여들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 경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전해져서 다양한 종교 사원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따라서 발해의 상경, 그 다음에 일본의 헤이조쿄라고 하는 성도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일단 가에 들어가는 명칭은 장안이고요. 국제도시라는 걸알수 있는 증거 두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서역의 종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니까. 이거 외에도 서역의 많은 공예품 등이 그거를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데, 당과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문화가 바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사소통 수단, 문자로서 많이 사용했고요. 율령,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요. 유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뭐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불교는 왕실과 귀족 아래 보호 아래서 성장했고요. 불교 사원과 불상이 이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밑줄 친 교류가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이 주변 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왕래하는 상인, 학생, 승려 등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1번, 당의 율령 맞고요. 2번, 불교 맞죠. 3번, 유교도 맞습니다. 4번, 동아시아 각국이 신분제인 카스트제. 아, 이거 인도 문명에서 배웠던 거죠. 답은 4번이고요. 한자까지 네 가지 요소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주변 국가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만주 한반도에 있던 나라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때 역사2에서 또 본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고요. 부여와 고구려 등의 여러 나라가 성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3국이 발전하게 됐고, 이 중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함께 있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일본인데, 일본의 역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기원전 3세기경에 야요이 문화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때는 4세기에 소국을 통합하고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토쿠테자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확산됐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부르는 그 국호가 이때부터 사용됐고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나라 시대 때는요. 수도를 이제 헤이조쿄, 나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게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로 유명하냐면 사슴공원, 그리고 도다이사 이런 걸 등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불교가 발달하면서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건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나라 시대까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헤이안 시대부터는 그게 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절도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주변 국가들에게 신경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 일본에서도 아, 왕권도 약해졌겠다. 우리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들만의 그런 문화를 한번 유행시켜보자. 고유 문화가 유행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는 헤이안교로 천도하게 됐고요. 귀족의 성장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나라에 파견됐던 사신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고 국풍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자인 가나 그리고 주택과 감복에서의 고유 특색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딱두 가지로 나눠서 아, 한반도 중국이 유행했던 중국의 문화가 유행했던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그리고 고유 문화가 유행했던 헤이안 시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하였다. 초기였다는 걸알수 있겠죠. 특히 헤이조교를 세우고 수도로 삼은 이 시대에는 중국 한반도와 교류를 이어가며 고대 역사와 신화를 정리한 각종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여러분들,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던 시대는, 그리고 헤이조교를 수도로 삼았던 이 시대는 나라 시대라는 거알수 있죠. 자, 나라 시대의 특징은 불교가 발전하면서 도다이사가 건립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야마토 정권 때 일이고, 3번도 야마토 정권.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도 야마토 정권 때죠. 쇼토쿠테자 전부 다 야마토 정권 때니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냐면 헤이안 시대가 국풍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부분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사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꼭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늘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의 문을 몰래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죠. 개인이나 기업, 뭐 정부기구, 국가기구 할 것 없이 몰래 침투해서 각종 정보들을 빼나가는 해커들, 해킹 행위가 참 많고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바로 이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들도 많습니다. 국제적인

0: 이 해킹 방어 대회 제일 유명한 대회가 데프콘이라는 대회라는데요. 거기서 9번 우승을 비롯해서 국제대회 최다 우승자인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 박세준 대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0: 제가 방금도 그냥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 그랬는데, 정식 명칭은 화이트 햇 해커라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화이트 해커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는 아닌데, 영어 원문에서는 화이트 햇 해커라고 해서 모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래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이제 흑백 그런 영화 속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모자를 흰색을 쓴 이제 주인공은 착한, 그리고 예,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악당,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에서 비롯했습니다.
0: 그랬나요? 서부 영화에서?
1: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0: 아, 흰 모자를 쓴 사람이 좋은 사람, 모자, 검은 모자를 쓴 블랙햇 해커가 나쁜 사람.
1: 악당.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컴퓨터 세계에서도 화이트햇을 쓴, 하얀 모자를 쓴 해커는 착한 해커고, 예, 검은 모자를 쓴 해커는 악당 해커다, 이렇게 하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국제적인 해킹 방어 대회 최다 우승자이신데 몇 번이나 우승하신 거예요?
1: 크고 작은 대회들 다 합치면 통산 80회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0: 80회?
1: 네.
0: 아, 왜 그렇게 대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1: 대회가 재밌기도 했었고, 그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도 3, 4개씩 대회들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나갔다 하면 우승.
1: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우승을
0: 거의
1: 했었습니다.
0: 대부분 우승.
1: 네네.
0: 그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해킹 방어 대회가 데프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미국에서 하는 거고.
1: 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시작된 대회예요?
1: 데프콘은 컨퍼런스로서 1993년에 사실 시작을 했고, 그때는 해커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공유하거나 또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96년부터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거기서 무려 9번 우승.
1: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9번 우승, 5번 준우승, 그렇게 했습니다.
0: 와, 그왜 이렇게 맨날 나가셨어요?
1: 사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하게 된것 같고요. 친구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고 풀때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0: 이 해킹 방어 대회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에요?
1: 개인전들도 있는데 보통은 단체전으로 이루어지게
0: 몇
1: 됩니다.
0: 명이 조를 짜서 나갑니까?
1: 대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또 대회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곳들도 있고 데프콘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100명 팀들도 있고요.
0: 아이고.
1: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30~40명? 저는 한 5~6명 줄 알았더니 많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몇십 명씩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웹해킹,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숨겨져 있는 문자를 찾거나 암호학을 풀어서 퍼즐을 푸는 그런 형태로 문제풀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본선전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 본선전은 참여팀들이 다 같은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들이 주어지고 그 환경이 적도, 적팀도, 저희 팀도 다 똑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빨리 찾아내서
0: 서로 상대편의 취약점을.
1: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0: 그럼 한 30~40명이 역할을 어떻게 나눠요?
1: 네, 사실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떤 팀원들은 취약점을 분석하는, 이게 어떤 서비스고, 이게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분석하는 팀이 있고, 또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찾은 취약점을 공격, 실제 무기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방어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박 대표가 팀장입니까? 그러니까?
1: 네, 제가 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 대회가 근데 뭐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보통 대회를 하면 짧은 대회들은 뭐 8시간짜리 대회도 있는데요. 그 거의 최소고 보통은 24시간, 48시간, 그리고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본선은 7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0: 꼬박 3일.
1: 네, 3일을 밤낮으로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회를 해서 짧은 대회면 뭐 24시간, 48시간 안 자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48시간이 넘어가는 대회들은 잠을 어떻게 누가 언제 잘 건지의 전략을
0: 그렇죠.
1: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네.
0: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이 그 대회 때는 다 모이는 거네요.
1: 직접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저희는
0: 아,
1: 사실 컴퓨터랑
0: 온라인으로
1: 온라인만,
0: 하니까.
1: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0: 다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채팅하면서 서로가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고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하고 또 보이스로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채팅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데 그게 재밌어요?
0: 예, 사실 하는 사람은 되게 재밌는데요. 옆에 보면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가끔 웃으면서 되게 집중해서 컴퓨터만 몇십 시간 하는 게 재밌나 싶으실 수는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하게 되면 그 퍼즐을 푸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점수를 땄을 때그 희열감이 사실 엄청납니다.
1: 아, 그건 진짜 근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요뭐 희열이나 아니면 그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도 있는데 사실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세상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오마주해서 이제 축소해서 문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있고요. 새로운 방식을 또 생각해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과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1: 자, 그 15년 동안 싸운 그 다섯 분 준우승할 때 우승한 팀이 라이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어디입니까?
0: 사실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라이벌 팀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라이벌 팀은 사실 한국 팀이었습니다.
1: 한국이에요?
0: 한국 팀이었고, 저희가 항상 이제 3연속 우승을 하기 직전에 이두 번을 우승하고, 마지막 한번더 우승하면 3연승이야 이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팀이기도 합니다. 데프코라고 하는 팀입니다.
1: 한국 팀이고, 그러면 뭐, 이 해킹 방어 대회에 최선도 국가는 한국 그래도 되겠네요.
0: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다른 이제 유럽권 국가들도 팀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화이트 햇 해커와 공격하는 블랙 햇 해커가 있잖아요. 블랙 햇 해커가 훨씬 많지 않아요?
0: 사실은 숫자가 통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다
1: 아니,
0: 보니까
1: 범죄자들이 어떻게 통계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내가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숫자는 화이트 해커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아무래도 이제 블랙 해커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이 이런 사고들을 보시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이죠.
1: 그래서 저도 그냥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짐작해 본 거예요.
0: 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화이트 해커들도 상당히 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지켜야 되는 자산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공격자들과 방어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격자는 실수한 것들, 취약점들 하나만 뚫고 들어오면 성공이지만 방어자는 다 안전하게 막아야만 성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도 더 적다고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왜그 영화를 보면 이 종종 해커들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 정말 노트북 하나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보면.
0: 그렇죠. 검은 후드를 들어쓰고
1: 그러니까.
0: 그 껌껌한 방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걸다 하잖아요. 뭐, 왠가 건물에 침투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막.
0: 문도 열어지고요.
1: 그러니까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조금 이제 방송에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해킹이나 침투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예 없어요.
0: 가능한 영역인데, 물론 이제 시간을 거기다
1: 그러니까.
0: 쓸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근데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화이트 해커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다만 이제 이름을 내놨지만, 이제 밤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1: 그럴지도 모르죠.
0: 그렇죠.
1: 박 대표님도
0: 아닙니다.
1: 혹시 밤에는
0: 밤에는 저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밤에는 따로
1: 근데 아무튼 그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는 세계적인 해커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1등이 우리 박 대표님 아닙니까?
0: 사실 뭐 운이 좋아서 그런 대회들도 했고 팀원들 사실 팀게임이다 보니까 저만 잘해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1: 그래도
0: 생각합니다.
1: 그래도
0: 그래도 많이 좋은 성적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대접을 아주 잘 받으시겠어요?
0: 대접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저희 데프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블랙 배지, 우버 배지라는 걸 주는데 그걸 따고 나면 평생 컨퍼런스 입장료 내지 않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들이 주어집니다.
1: 그리고 왠가 정부기구나 기업에서 막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0: 네, 특히 최근에는 사건 사고들이
1: 그죠?
0: 많다 보니까 뭐 기업 민간

0: 기업들도 또 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같이 또 협력해서 하고 있는
1: 그죠.
0: 일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금융회사, 정부기관 할것 없이 그 조직 안에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담당자들이 있는데 왜이박 대표 같은 분을 또 찾아요?
0: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계층을 가지고 보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이제 모니터링, 이상한 징후들은 없는지 뭔가 침투가 당했을 때 탐지를 하거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하시고 저희는 이제 외부자 관점에서 특히 공격자 관점에서 밖에서 만약에 어떤 조직을 해킹하고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뚫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남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뚫고 부시는 역할들을 해보면서 다만 이제 저희는 나쁜 해커는 아니다 보니까 모의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뚫릴 수 있구나 알게 해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들이 철통 같은 방어막을 만들겠죠.
0: 그렇죠.
1: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그런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이 우리 박 대표한테 찾아와서 우리 좀 한번 뚫어봐요.
0: 맞습니다.
1: 이걸 한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그걸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 뚫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럼 안 뚫리는 게 없어요?
0: 아직까지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1: 그렇습니까? 어떻게 뚫어요?
0: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론은 이제 탐색부터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뚫을 그 대상이 뭐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요. 거기서 얻어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위협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지 않았다면, 검증하지 않았다면 해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설들을 실제로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성공해서 들어가도 권한이 좀 적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관리자 권한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유출시키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수평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된 공격 방법들과 또 취약점들을 고객한테 알려드려서 잘 고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번엔 다행히 저희가 해킹을 했지만 나쁜 공격자들이 해킹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막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서버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0: 맞습니다.
1: 시나리오를 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제일 많이 뚫리는 그게 뭐예요? 그 시나리오에 흔한 1번이.
0: 사실 이제 많이들 막 되게 휘황찬란 어려운 기술일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비교적 간단한 부분들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뭐 1234, 뭐 이런 ABCD1234 이런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권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아서 누구나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최고 관리자가 돼서 도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해서 익스포잇이라고는 공격 코드를 작성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1: 근데 그 우리 최근에 보면은 왠갖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뭐 몇천만 건막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걔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뚫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렇군. 몇천만 건씩 가져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0: 사실 그 어떤 거왜 목적? 왜 이걸 해킹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뺏어갔을까, 가져갔을까는 사실 그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들은 돈이 목적인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개해버리겠다.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돈이 목적인 거고요.
1: 고전의 랜섬웨어는 뭐죠?
0: 랜섬웨어는 아마 개인 들 중에서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도 요즘 많이 당하는 공격인데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뭐냐면 들어와서 그 우리의 파일들, 되게 귀중한 파일들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물쇠를 다 걸어 잠그는 거죠.
1: 그러니까 직원들이 못
0: 못
1: 보게만.
0: 보게, 예,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려면 우리만 키가 있는데 그 키를
1: 이야.
0: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1: 아,
0: 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런 이제
1: 그게
0: 돈이 목적인
1: 랜섬웨어.
0: 맞습니다.
1: 그 다음에는 내가 정보 갖고 있으니 돈안 주면 퍼트릴 거야.
0: 네,
1: 협박.
0: 협박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통 돈이 목적인 곳들이 금전적인 이제 목적이 있는 조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배후 이게 사이버 전쟁이라는

0: 공격자만이 알고 있고 또 그걸 판매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팔아서 따르게 돈을 협박하지 않고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2차, 3차 공격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킹한 개인 정보로 이제 가끔 아마 피싱 이메일들이나 아니면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1: 그렇죠.
0: 이제 예전에는 그냥 랜덤하게 뭐 이거 하세요 왔던 것들이 이제는 실명 누구누구님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알고 그렇죠, 있고 어디에 어떤 그렇죠. 구매 기록이 있는지 알고 있고 훨씬 더 정교하게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고 당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들이면서 그 정보들을 획득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것들은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공격들이 일어나는 양상들을 봤을 때는 아 이런 목적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북한 같은 경우에 국가 단위에서 이 해커들을 양성해가지고 진짜 국제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가상자산 같은 걸 막 탈취해버리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그렇죠?
0: 네.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전에 외화벌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의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킹이나 이런 침해들을 통해서 그런 또 외화들을 조달을 하고
1: 그러니까.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북한 그 해커들이 많이 하죠?
0: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죠? 네. 자,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어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다는데.
0: 맞습니다.
1: 그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0: 선제적 방어 전환이라는 것은 방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막는 이런 행위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보안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 예.
0: 그것보다도 공격자들은 사실 기다려주지 않고 아니 우리 공격합니다 알려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1: 누가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기법들이나 수법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 시스템에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실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발견된 취약점도 막아야 되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공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알아내게 되고 그걸 가장 또 단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1: 그게 바로 이 화이트헤드 해커들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공격자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거니까.
0: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1: 당연하죠.
0: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온갖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계속 방어 기제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뚫을까만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 지금까지 뭐 굉장히 엄청난 액수가 다들 달려있는 그런 걸 뭐 미리 방지했다.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은 한번 해킹을 당하게 되면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도 피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고가 날 때 바로 막아서 수백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막은 적도 있고요. 실제로 국내.
1: 사고가 날 때 바로 막았다?
0: 사고가 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로 포착을 해서 이 공격자들이 실제로 수백억을 빼어나기 전에 그걸 저희가 고치는
1: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0: 그 기술로 계속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착해서 공격자들이 실제로 공격에 성공해서 완전히 빼어나가기 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막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는 이미 이제 제휴가 되어 있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였던 거죠.
1: 고객사이고 네. 그쪽을 우리가 모니터링 대상에 두고 있는데 공격 조짐이 들어왔군요.
0: 맞습니다.
1: 이야, 천만다행이네요.
0: 천만다행입니다.
1: 그 회사 입장에서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랜섬웨어도 네. 얘기했는데 사실 기업들도 랜섬웨어를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사실 하루하루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 악성코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그 악성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를 만드는 공격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악성 코드에 있는 실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 풀어내는
1: 그렇죠.
0: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또 도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1: 랜섬웨어 해제.
0: 맞습니다. 네, 폭탄 해제하듯이 저희가 그 폭탄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찾아내서 해제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0: 세계 각국의 정보기구나 국가기관하고도 협업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어디랑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0: 그러니까요.
1: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국내 안보와도 연관이 되는 일도
1: 네,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바야흐로 또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 해킹 공격의 유형도 또 변화가 있습니까?
1: 사실 큰 변화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아마 들어보셨을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 즉 AI 기술을 활용해서 되게 그럴싸한 가짜의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목소리를
0: 네.
1: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편하게 아무나 쓸수
0: 그럼요.
1: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격, 피싱 공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0: 그걸 활용한 피싱이라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 실제로 이제 그 홍콩에 지사가 있는 영국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떤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죠. 이제 CFO로부터 그 재무 관리자로부터 아 우리 지금 되게 극비의 어떤 재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도와줘라.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좀 의심을 했는데 이제 화상 전화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상 전화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참여자들이 다 자기가 아는 얼굴들이고 실제 목소리도 똑같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잘 얘기를 해서 당장 얼마를 보내라 해가지고 한 400억 원어치 정도의 금액을 보냈는데 나중에 본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린 그런 컨퍼런스 콜을 우리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봤더니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딥페이크로 그 CFO나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짜 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믿을 수
0: 아이고,
1: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사장인 척하고 사장 얼굴과 사장 목소리로 전화까지 해서 지시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안 믿을
1: 사실은
0: 방법이 없죠.
1: 그렇습니다. 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도 이거는 그냥 만약 문자로만 이렇게 해줘, 이메일로만 이렇게 보내줘 했으면 의심했고 이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화상 채팅에서 내가 아는 얼굴들, 내가 아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0: 또 어떤 유형이
1: 이런 이제
0: 있습니까?
1: 공격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충격적이었던 거는 작년 한 9월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3월 정도에 그 AI 회사들에서 한번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가 담겼었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공격자들이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공격 시도를 하고 기술을 만들고 해킹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해킹해서 이런 정보를 빼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만 전해주고 그 해킹 과정은 AI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한 8, 90% 정도의 그 전체 프로세스에 8, 90% 정도를 이미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이게 실제 미국의 그런 30여 개 정도 금융회사나 또 정보기관 이런 데 대상으로 공격에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할 일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 같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영역조차도 이제는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알아서 공격하고, 알아서 해킹하고, 알아서 또 진화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반대로 그거를 막을 어떤 그런 것도 AI한테 시킬 수 있잖아요.
1: 정확하십니다.
0: 그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공격자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근데 그 속도와 규모를 사실 사람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막아내려면 결국 우리도 방어자 관점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0: 그러니까요.
1: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1: 진도가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징후,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신호들이 있지? 하는 것부터 실제로 취약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공격자들이 AI 써서 우리를 뚫기 전에 먼저 해보는 것들.

0: 그리고 취약점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지가 되게 힘든데,
1: 예.
0: 그걸 고칠 인재들이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패치라고 하는데, 이런 고치는 작업들 또한 AI들이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 햇 해커용 AI를 개발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네.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이 해킹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뭐 착하고 나쁘고가 없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1: 어디로
0: 휘두르냐에
1: 어떻게
0: 따라서
1: 쓰느냐에 달린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되는 기술은 같지만 이게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격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우리 박 대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고,
0: 네, 맞습니다.
1: 고등학교부터 미국으로 가셨다고.
0: 네,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철없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그 한국의 입시 생활에서 저도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험을 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나? 미국을 갈 거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막상 가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
1: 아, 근데
0: 같습니다.
1: 우선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0: 네,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서,
1: 유치원 때?
0: 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게임기를, 지금은 후회하신다고 하시는데,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지금 많이 나쁜데, 어릴 때부터 이제 게임, 컴퓨터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활용을 하시려고 할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1: 초등학생이 선생님 컴퓨터 사용 기법을
0: 아,
1: 알려줬다고?
0: 맞습니다.
1: 그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0: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1: 전부
0: 이러면서,
1: 독학으로?
0: 네. 그때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루에 컴퓨터 1시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규칙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근데 이제 미국에 제가 혼자 가게 되면서 이제 그 규칙을
1: 깨고.
0: 깨고 저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컴퓨터에 더 심취를 하게 된것
1: 10시간
0: 같습니다.
1: 동안 뭘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만 했어요?
0: 처음에는 게임만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게임만 진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게임이 질릴 수 있구나를. 항상 1시간씩만 하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루에 진짜 12시간씩 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게임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실력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컴퓨터가 도와주는 보통 이제 게임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총싸움 게임이면 항상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조준을 못해도 무조건 헤드샷을 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궁금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에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게 해킹인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사실 해킹은 어떤 뭔가 컴퓨터 그리고 범죄랑 많이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지만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기존에 할수 없었던 거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사실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1: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0: 네.
1: 이 모든 게 코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0: 사실은 그렇죠.
1: 그죠?
0: 어떤 컴퓨터에게 어떤 것들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은
1: 그러니까.
0: 저희는 사람끼리는 대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컴퓨터랑은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 코딩의 기초는 뭐예요?
0: 코딩의 기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해커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기계와 더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CPU라고 하는 그 칩에서 컴퓨터의 칩에서 동작이 되는 기계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계어가 있는데 그 기계어를 이제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컴퓨터를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대학 때부터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잠깐 돌아가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점심을 빠르게 먹고 나가서 축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축구에 좀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를 가서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저희 학교가 이제 2천 명 정도 되는 되게 큰 학교였는데 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메시처럼 축구를 잘해서
1: 아이고.
0: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축구팀에 들어가질 못해서 아,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과학 그리고 뭐 물리, 수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틀면서 컴퓨터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1: 그렇죠.
0: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까지는 왜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를 알았다가 이제 왜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은 수업들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동아리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킹, 보안, 그리고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대회가 있대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퍼즐을 풀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우리 이걸 같이 동아리로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저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리더를 맡아도 되나?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했었어요. 어떤 팀에 내가 그냥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학부생 당시에 연구실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꼭 1등이 팀장이 될 필요는 없다. 제일 잘하는 사람만이 팀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과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더 중요하고 그 관심이 더 중요하다, 애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동아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친구들과 함께
1: 만들고 회장.
0: 회장을 맡은 거죠. 사실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제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도 성장이 되게 많았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던 것
1: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만든 동아리로 데프콘에 나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동아리였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대학은 이미 졸업을 한 거죠, 다들.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일하는 친구들 뭐 글로벌 빅테크에 있는 뭐
1: 각자 직장은
0: G사라든지 다
1: 다른데도
0: 다른데
1: 그렇죠.
0: 여전히 같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또 대회를 운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게 이제 2025년까지 데프콘 참가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이제는 대회 안 나가시나요?
0: 사실 공교롭게 제가 하도 오랫동안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도 들었고 사실 저희가 뭐 업계에서나 이럴 땐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기서는 고참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좀 굳게 결심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1: 이런 화이트 해커들 세계에서도 은퇴가 있군요.
0: 대회만
1: 그러니까
0: 대회에서 은퇴를 하는 거죠.
1: 국제 대회에 다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0: 네.
1: 그 은퇴 선언을 아마 그쪽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들 근데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은퇴를 훨씬 더 일찍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한지뭐한 5, 6년, 6, 7년, 10년 전에 보통은 은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할 줄 알았는데 나이 막 100발이 됐을 때도 할줄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AI가 이런 대회들을 많이 그림들을 바꿨어요. 하는 방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변화들도 조금 느껴져서 겸사겸사 은퇴를 했습니다.
1: 뭐, 최소한 대학생 학부 시절부터 저걸 어떻게 뚫을까를 고민해 온거 아니에요, 사실.
0: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범죄의 유혹을 느끼진 않았어요?
0: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게
1: 그러니까.
0: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짜 눈 한번 딱 감으면 뭐 몇천억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할수 있는 기술들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사실 저희의 업계에서는 그런 실력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윤리의식입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인데,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 회사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유혹이 있잖아?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왜 유혹이야? 라고 되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게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꼭돈 때문이나

0: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해킹 공격자들로부터 아주 만만한 적이 되고 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0: 사실 이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좀 아마 많이 더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고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사고와 사건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었습니다. 뭐 작년이나 올해같이 갑작스럽게 많아졌다는 느낌보다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특히 한국이 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걸 보면, 일단 인터넷 보급률이 전
1: 높죠.
0: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 들어오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돼서, 그런 이제 좀 공격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걸 봤을 때 금융이라든지 뭐 기술, IT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뛰어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 매력적인 공격 대상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던 공격자들도
1: 그렇죠.
0: K 문화, K 한류 이런 것들이 훨씬 더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되게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또 이런 기술들이 하네? 그러면 돈도 있겠네? 이러면서 공격 대상이 된
1: 한번
0: 거죠.
1: 뚫으면 먹을 게 많겠네. 이렇게
0: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그래서 근데 이제 연결도 많이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 종합 정리 삼아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개인은 뭘 해야 되는지. 정부는
0: 네.
1: 우선.
0: 일단 정부에서는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망분리 원칙을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실제 업무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해킹을 하나가 당했을 때 다른 곳까지 여파가 줄어들 것이다
1: 그렇죠.
0: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용성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시 우리 업무망으로 가져오려면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나가도 되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그런 이제 망분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1: 데이터
0: 생각합니다.
1: 등급별로 차등 대응하자.
0: 맞습니다.
1: 알겠고요.
0: 네. 그리고 뭐한 가지 정도 더 하면, 이제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좀더 빠른 탐지와 대응, 어떻게 하면 피해들을 격리시킬 수 있을까 빠르게,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제도나 이런 전략들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다음 기업은요?
0: 기업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핵심 자산들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산 식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핵심 자산 식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1: 핵심 자산 식별.
0: 네.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1: 연결 지도.
0: 네.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 결국에는 그냥 들어왔다라고 해서 최고 권한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 한 권한들, 최소의 권한만 주어지게 되면 해킹을 당하더라도 공격자가 할수 있는 것들이 제약적이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개개인이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개인은 일단 우리가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다중인증, 왜냐면 2차 인증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단순히 아이디나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 한번더
0: 한번더
1: 거치는.
0: 건치는,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마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2차 인증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자체도 고도화. 항상 보면 같은 비밀번호들 다 똑같 다른 사이트에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비밀번호를
1: 근데 그거 기억하기 힘들어가지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만든 비밀번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되게 쉬우면서도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1: 업데이트.
0: 네. 보면, 이거 또 업데이트하면 껐다 켜야 되는데 미루시잖아요. 내일 하기 이런 식으로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를 향한 공격이 올라오는 것은 어쨌든 링크 누르는 거는 무조건 안 해야
0: 맞습니다.
1: 된다.
0: 그거 제가 빼먹었네요. 네.
1: 그죠?
0: 링크. 내가 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다? 안 누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안 누르면 끝난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자,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0: 앞으로 계획은 어쨌든 저희가 사이버 보안 쪽에서 항상 이제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큰 영향력들을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관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까,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는 AI 하나 만들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개인 차원에서 숙지할 것, 의심스러운 링크 누르지 마라. 그리고 어디 들어가든지 가입하든지 이중장치를 이용해봐라. 비밀번호 제대로 좀 관리하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건요, 거의 다 심화 영문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벗어나는 굉장히 어려운 다른 어떤 영어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고난도 유형에 속하는 그런 심화 영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겁먹거라, 무서워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나 안심시켜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게 될첫 번째 내용은 바로 Unit 4,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 가정법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도 일부 다루는 내용이에요. Wish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동사로 wish는 무엇 하기를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wish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무언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wish 다음에 가정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혹은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이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바라는 내용을 뒤에 써주고, 이때는 가정법 과거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가정법 과거로 비동사를 쓸 때는 대화에서 was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아주 원칙상 딱 정확한 비동사의 형태는 were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were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수정 were here라고 하면 수정이가 여기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완료로 이렇게 써주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참고사항 볼게요.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유감, 아쉬움의 표현이므로 가정법 동사를 쓴다. 그래서 I wish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 혹은 반대되는 일을 한번 얘기해 볼 때, 말은 해볼 수 있겠죠? 그때 쓰는 표현이다.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I wish 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의 의미에 따라서 과거를 쓰거나 과거 완료를 쓰면 됩니다. 내가 답을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지금 답을 알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거형을 써야 합니다. So, I wish I knew the answer. 정답을 knew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사실 얘기할 때는 과거로, 과거 사실 얘기할 때는 과거 완료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와 똑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B.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3번입니다. I'm sorry. Sorry라고 하는 건 미안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유감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 그래서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네, 안타깝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He didn't win the election. 이 뒷부분, 유감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I'm sorry. 무엇이 유감이냐면 그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I wish 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과거입니다. 아, 그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과거 완료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I wish he 다음에 had pp 써야겠죠? 그래서 had won the election 이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로 나타내 주면 된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면 가정법 과거로, 과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각각 표현을 해준다. 자, 이어지는 C.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 내가 키가 좀더 크면 좋을 텐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써야죠. 그래서 내가 키가 좀더 크면 I wish I 자, be를 쓸 건데 비동사의 가정법 과거 형태는 were이다. 그래서 I were taller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D입니다. 우리말이 있는데 이 우리말을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합니다. I wish 하기를 바라는 건데 네가 어젯밤에 내게 전화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예요? 과거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You called me last night. 왠지 과거이니까 그냥

과거시였으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려면 한 단계 더 전으로 가야 한다. 과거 완료로 써야 하니까 called를 had called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I wish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라는 상황이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각각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감이 오죠? I wish. 그러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2번 보겠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면 좋을 텐데, 이 말을 활용할 거고요. I wish I까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잘 치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잘 치면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I played라고 하는 과거형 써야겠죠? Played the piano wel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그냥 과거형을 써주면 현재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감정을, 아쉬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유닛 5는 as if 가정법입니다. 이 교재 말고도 많은 교재에서 as if 가정법까지는 제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문법의 심화 내용으로 나오는데 as if는 무엇이냐? 의미를 보면 마치 인 것처럼 혹은 이었던 것처럼이라고 쓸때 활용되는 표현이 바로 as if 가정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장을 볼게요. 그는 acts. 행동을 합니다. As if. 마치 무엇인 것처럼. He could do it. 할수 있는 것처럼. 자,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그것을 할수 없는데 말을 혹은 행동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할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할때왜 여기에 뒷부분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동사 과거형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문장은 무엇이냐? 과거 시제가 쓰였어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냥 과거형을 썼다라고 하면 시제를 맞춘 거라고 보면 돼요. 할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실제로 사실은 그것을 할수 없었지만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정법 과거가 as if 절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주절과 같은 시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라면 이 뒷부분도 현재. 그리고 여기가 과거라면 뒷부분도 과거라고 의미를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는 말합니다. As if he had seen me. 나를 봤던 것처럼 말한다. 과거의 특정 시점에 나를 봤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나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과거의 일을 마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 라고 시점의 차이가 나면 무엇을 쓰겠다?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거예요. 주절보다 더 과거로 해석한다라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과거 시점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봤던 것처럼 말했다라고 할때이 말할 시점보다 그 전의 일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할때 사실은 나를 보지 않았는데 마치 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 말했다와 같이 주절의 시제와 다르게 더 과거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사항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져요. 가정이 아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경우에는 as if 절에 직설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He looks as if he needs some water. 그는 마치 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할 때는 직설법을 쓴다라는 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은요. 화자가 느끼기에 또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나는 이게 불가능한데 말이라도 해봐야지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냐 그냥 단순 조건문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너라면이라든지, 내가 새라면과 같이, 누가 들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정법으로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이라고 할 때, 버는 걸,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정말 그거 현실과 반대된 일이고,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는 직설법으로. 또 누구는 가정법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그런 애매한 내용들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맥락과 조건을 주고 정확히

가정법을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유닛 5, as if 가정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1번, 너는 마치 지금 거기 사는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는 거기 산다라는 거요? 아닌데, 그런 척 한다라는 거죠. as if가 그런 거요. 그런 척 하는 느낌. You talk. 너는 말을 하는데 마치 지금 거기 사는 것처럼 말이야.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기 가정법 써야겠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한다. 그래서 live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말로 하면 그냥 as if you live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야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 사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거니까 가정법으로 써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이어지는 B. as if를 이용하여 가정법 문장으로 쓴다고 조건을 주었어요. 빈칸을 완성할 겁니다. In fact, 사실 2번이에요. 서윤이는 wasn't a singer,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는 가수가 아니었지만 마치 가수인 것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서윤 sang as if 쓸 거고요. 자, 별다른 시제를 바꿔야 할 만한 시제가 다르다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냥 단순 과거로 써주면 주절의 시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 if she were a singer. 그녀가 가수였던 것처럼 노래를 불렀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무언가 그런 실력이 되게 월등했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잡아내야 돼요. 그녀는 마치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말한다. 자, 말을 하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치 일했던 것처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과거 완료로 시제의 차이가 난다는 걸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as if 다음에 work for라는 동사를 쓸때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 had PP 써야 합니다. She had worked for the company.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여기에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건이 주절과 시제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사실 우리말 문장 어때요? 마치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말해. 우리말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말을 표현을 할때 시제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야 하고요. 역시나 의미를 잘 봐야 한다. 너는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 실제로는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척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는구나. 그러면 주절의 시제는 현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alked는 벌써 탈락이에요. 자, as if을 봤을 때 그냥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네. 그러니까 시제가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단순 과거,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 한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워크북에서 B번 문제를 풀 겁니다. as if를 이용하여 가정법 문장으로 바꾸래요. 자, 사실 너는 모든 것을 알지는 않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You talk. 너는 말해. 마치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야. as if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As if, 그 다음에 you를 쓸 건데,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you knew everything. 이렇게 과거형을 써주어야 가정법이 살아난다. 자, 그러면 이제 심호흡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사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그런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수능까지 보게 된 그런 난이도의 지문에서는 종종 등장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부터 공부하게 된 내용들은 그 정도 난이도에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말은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정법인 거죠? 그럴 때 물이 없다면을 굳이 어렵게 쓰지 말고 어떤 표현을 활용해 보자. without이나 but for라는 말을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 무엇이 없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치사 표현이죠. 그대로 적용해서 without water, 물이 없다면,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을 써서 가정법인을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가정법인지 판단을 할 때는 주절의 시제를 또 보라고 했습니다. 조동사 과거형이 쓰인 걸 통해서 아, 이거 확실히 무엇이다. 가정법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의미로 without 대신에 무엇도 쓸 수가 있다. but for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세요. 왜 but for를 쓰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말도 실제 대화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종종 글에서 보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의 뭐 유래를 찾아본다거나 막왜 그렇게 쓰이는지를 막 찾지는 않아요. 그냥 표현으로 받아들이듯이 여기 나와 있는 but for도 왜 굳이 이렇게 쓰는 걸까라고 생각할 시간에 아 그냥 이 맥락에서 without 대신에 but for를 써도 같은 의미이구나 정도로만 정리해도 돼요. 그럼 이제 과거 완료로 보겠습니다. 단순 과거 사실은 you were here, 네가 여기 있어서 so I was not sad. 나는 슬프지 않았다인데 바꿔 말하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슬펐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똑같이 without but for you를 쓰고요.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주절의 시제를 보라 그랬죠. would have pp를 썼으니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without, before 이 가정법 동사라고 하는 표현을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세요. if it were not 혹은 had not been for라고 쓰면은 각각 과거와 과거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주절의 시제를 보고 가정법 과거면 were not 그리고 과거 완료가 쓰였으면 여기도 똑같이 과거 완료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잘안 쓰이긴 해요. 그런데 글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소재에 따라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정법이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번을 바로 풀어볼 거예요. 배열을 할 건데요.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걸을 수 없을 텐데. 이거 뭐예요? 중력이 없는 상황. 상상해 볼수 있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영상을 보면 다양한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 중에서 중력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와 같은 그러한 주제의 영상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걸 말로도 해보는 거죠. 중력이 없다면 이랄 때 without이 보이니까 without. 자, 그리고 중력은 영어로 gravity. 노래 가사에 또 일부로도 많이 활용되는 표현이죠. Without gravity, 우리는 걸을 수 없을 텐데 가정의 의미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we couldn't walk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면 몰라요. Without gravity까지만 보면은 뒤에 가정법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이다. 그래서 current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서 이게 가정법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어지는 C번은요, 막 문제가 길긴 한데 간단해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면 without으로, 그리고 withou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각각 바꾸어 쓰라고 합니다. 한번 4번 문제 볼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거, 오, 막,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세요. Your cooperation, cooperation, 협조, 협력,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신의 협력이 없었다면요, 우리는요, wouldn't have been successful. 성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부분은 똑같이 쓰고요. 지금 주절에서도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조동사 과거형, 그리고 have pp가 쓰여서 과거 완료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주절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without으로 바꿔주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So without your cooperation, 당신의 협조가 없었다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야 합니다. 2번 문제 풀어볼 건데, 컴퓨터가 없다면 나는 숙제를 하지 못할 텐데. But for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없다면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컴퓨터가 없다면이니까. But for a computer, 나는 숙제를 하지 못할 텐데. 자, 조동사 과거형 등장했죠. I couldn't do my homework.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화자의 판단으로는 컴퓨터가 없는 상황을 그냥 상상만 해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말로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문장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닛 7입니다. It's time 가정법이라. 이거 정말 웬만한 문법책에서 다루기는 해도 막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요.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보지는 않을 문법이지만 그래도 정리는 하고 가야겠죠. 이미 했어야 할 것을 아직 안한 것에 대한 유감 동그라미, 불평 동그라미, 아쉬움 동그라미. 가정법은 항상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좋을 텐데. 와 같이 후회하거나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It's time that 하고 과거 동사를 쓴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했어야 할 시간인데 아이고 아직 못했네? 이런 아쉬운 감정이죠. 무슨 말이냐? 12시다. It's time that he went to bed. 그가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간인데 잔단 거야, 안 잔단 거예요. 안 자고 있다라는 거고, 아, 빨리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it's time 다음에 for 행위자, 누가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지 나오고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면 무엇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야. It's time for him to go to bed. 그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본다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가 잠자리에 들었어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안 자고 있단 말이야? 아, 유감인데? 혹은, 아, 왜안 자는 거야? 불평의 그런 감정. 하지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시야. 잘 시간이네. 그 말인 거죠. 자, 참고. 가정법 과거동사를 썼다는 것은, 자, 여기 밑줄.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불평, 아쉬움을 표현한다. 그러니 가정법은 다시 얘기합니다. 주관적인 화자의 판단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말로도 아쉬워할 수 있듯이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했어야 할 시간인데 왜안 자는 거야? 영어로는 It's time that 과거동사라고 하는 이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time 앞에 how이나 about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표현입니다. how이나 about을 넣으면 진지게, 진작 그거 했어야 된대 말이야 라고 강조해 주는 거고 about도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과거 동사를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겠습니다. It has been a week since the fight. 그 싸움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이 되었네. 자, 뭐 하라는 거예요? It's that you apologize는 동사로 사과하다죠. 너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진작에 사과했어야지. 사과해야 될 시간이 벌써 지났잖아. 빨리 사과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말 써야 합니까? It's 다음에 time 써줄 거고요. 그 후회나 안타까움, 유감 등의 감정을 나타내려면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써서 you apologized.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다? 너 지금 싸운 지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진작에 사과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 자, 이어지는 B. 우리말과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 볼 겁니다. About이 있으니 About time. 이렇게 써보라는 거겠죠. 이제는 너는 공부할 시간이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 라고 강조할 때, It's about time that. 자, 그리고 그 다음에 you. 그리고 나서 동사를 쓸 때, studied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주면서 가정법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워크 문제 풀면 끝납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배우겠다?

가정법의 다양한 활용을 배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s Time 가정법이에요. 자, 1번.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합니다. 5번 문장이 정확하게 그 맥락을,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Why didn't you go to the doctor?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직역을 해보면 너왜 의사 선생님께 안 갔어? 너왜 병원에 안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s time. 뭐할 시간이다. You're doctor. 자, 여기 사이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that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야 할것 같지만 가정법을 써서 그 느낌을 더 살려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써야 한다? saw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s time that you saw your doctor. 네가 뭘 했어야 하는데? 너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야 할 시간인데 그게 지났다는 겁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라는 거고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너왜 의사 선생님 만나러 안 갔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이 문장이 쭉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 뒷문장만 써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맥락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다시 살리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챕터 11의 가정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와 같이 현재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아쉬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무엇이 되었든 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나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 시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볼 텐데요. 꼭 기본 개념 복습하고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깊이 있게 읽어요를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단원 평가 볼 건데요. 일단 깊이 있게 읽는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져가면서 고민하면서 깊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깊이 있게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짱! 기억납니까? 갈등, 흐름, 질문이었습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공기템 세 가지 기억합니까? 일단 이거. 짜자자잔. 이거. 기억나요? 갈등이 뭐라고 했어요? 충돌하는 거. 대립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 뭐 이것도 괜찮아? 이게 갈등이었다고 했죠? 자, 그다음 이건 뭐였을까? 에이, 흐름이 끊겼네. 예, 네, 흐름이죠. 자, 어떤 그 일이 되어 나가는 그 흐름들, 장소가 바뀐다거나 등장인물이 새로 나타난다거나 시간이 흐른다거나 갈등의 모습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갈등이 있었는데 또 갈등이 없어진다거나. 해소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읽을 때 깊이 있게 읽으려면 갈등과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야기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설명하는 글도 읽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공기템이 무엇이다? 질문이다. 누구에게?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림이 이런데 어떤 뜻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제목 또는 차례. 내가 저번에 본 적이 있어. 온기를. 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도 무엇이든

시 간에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엔 이 공기템 세 가지를 잘 머릿속에 넣고요. 이제 단원 평가 문제를 볼 건데, 오늘은 갈등과 흐름,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란! 자, 단원 확인 평가. 먼저,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기억나죠? 석봉입니다.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뭐? 내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자, 보세요. 몇년 만에 석봉이 왔죠? 3년 만에, 자그마치 3년 만에 명필이 되었어요. 하고 지금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아들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또 정말 3년 만에 명필이 되었단 말이야?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은 거죠. 네가 왔는데 난좀 의심이 돼. 이런 말이죠. 네, 어머니. 제가 명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 어떤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명필로 인정해 주었어요. 나 명필. 인정? 인정, 인정.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아서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죠. 한양 장안에서는요, 저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글씨를 잘 써요. 자, 명필이 뭔지 알려줬었죠? 아주 잘쓴 글씨 또는 그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 이게 바로 명필이라고 했죠. 이제 저는 명필이 되었으니까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안이란 말이 있는데요. 한양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한양 장안에서는 장안이란 말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냥 번화가 생각하시면 돼요. 번화가 아주 잘 발달된 곳, 아주 그냥 멋있는 곳, 이거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장안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중국 수도가 장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장안에 가면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 아주 그냥 멋진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막 많고 막잘 입고 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그런 그 어원이 있다. 원래 뿌리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는 번화가 아주 발달된 곳, 도시처럼 그런 곳이 한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죠? 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하고 받아줬어요? 아니죠. 좋아. 너 그럼 내가 시험을 좀 보마. 어떤 시험이요? 네가 진짜 글씨 잘 쓰는지 내가 볼게. 아우, 잘쓸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호롱불을 하고 꺼버렸죠. 자, 그래놓고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게. 뭐 이렇게. 이거 명대사라고 했죠?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랑 똑같이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석봉은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갈등의 요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머니랑 아들이랑 만났어. 그냥 반갑게 만났어. 이건 갈등이 아니죠. 충돌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너 정말 잘 쓰는지 내가 시험 볼 거야. 내가 불을 끈다. 불을 끄고 너 글씨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갈등인 거죠. 자, 둘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 불을 켜보니까 이게 웬일일까? 어머니가 썬 떡은 쭉 고른데 석봉의 글씨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고 삐뚤빼뚤 볼품이 없어요. 어머니는 떡을 이렇게 아주 고르게 잘 썰었단 얘기죠. 그런데 석봉의 글씨는 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 불을 껐잖아요.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석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을 끈 상태에서도 내가 글씨를 잘 써야 명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석봉은 기가 막혔죠.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차분할 때가 더 무서워. 그쵸? 이게 3년이나 공부한 명필의 글씨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불을 끌줄 몰랐어요.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학업을 뒷바라지.

일까지 하느라고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 가! 막 이런 거죠. 어미를 가엾게 여긴다면 이 길로 당장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라.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는 명필이 되어라. 어머니, 지금 당장 떠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게 왜 아니죠? 아니야. 당장 가! 이렇게. 그때 찾아온 때가 어느 때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섣달, 네, 12월, 네, 그날의 추운 새벽이었단 말이죠. 잠도 안 재고 그냥 떠나 보낸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추운 새벽길을 걸어서 한양으로 되돌아가는 석봉의 가슴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기가 막혔어. 이게 명필이냐?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갈등이 이제 아주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갈등. 우리 글을 아주 재미있게 쫄깃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갈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템에도 만들었잖아요. 이 갈등을 만들 그 안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야기를 아주 심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하게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갈등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갈등이 그냥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가!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추운 겨울, 추운 새벽길, 거길 걸어가면서 이 효자 석봉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휴, 내가 겨우 사람들이 너 명필이다, 명필이다 하니까 그 말만 믿고, 그걸 실력이라고 내가 어머니 앞에서 뽐냈으니,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 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고른 글씨를 쓸 때까지 어머님이 너, 한번 내가 호로볼 또 끄마 하고 쓸 때도 내가 야, 잘쓸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필코 과거에 급제해야겠다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요, 이 한석봉에 대한 한석봉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두개더 얘기해 줄게. 이 여기서 지금 내가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고르게 쓸 때까지 해야지라고 했잖아요. 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 이야기. 예. 이 박연 폭포가 있어요. 예, 유명한 폭포죠. 박연 폭포가 있는데, 이 박연 폭포 옆에서 한석봉이 글씨 연습을 했었대요. 바위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연습을 했는데, 글씨를 쓰려면 먹이 있어야 되잖아요. 까만 먹. 그 먹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 박연 폭포 근처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이무기가 살았던 거지. 이무기가 뭐예요?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면 용이 돼서 하늘로 갈수 있는 게 이무기잖아요. 이 이무기가 오 예, 나 이제 여의도 땅 여의도래 여의주 땅 물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돼 했는데 한석봉이 매일 와가지고 그 옆에 바위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먹물이 자꾸 그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연못에서 어떻게 이무기가 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석봉한테 부탁을 했대. 제발, 나 용이 되어야 되니까, 하루만, 딱 하루만 여기에서 글씨 좀 쓰지 말고, 딴데 가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랬더니 한석봉이, 아, no, no. 나 여기서 써야 글씨가 잘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기가 화가 나잖아. 자기는 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그붓좀 줘봐. 그 붓을 가지고 와. 샤랄라, 샤랄라, 소리소리 마술이 짠! 해가지고, 이걸 신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붓. 가지고 딱준 거지. 야, 이거 잘 써질 거야. 오, 진짜 잘 써지네? 아, 됐지, 이제. 하루만 안쓸 거지? 오,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그래서 안 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무기가, 그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또, 기름장수. 기름. 아니, 기름이 아니, 김이 아닌데? 여기. 짜잔, 난 이럴 수 있지. 자, 기름장수 이야기. 기름장수 이야기가 아주 또 재밌어요. 기름장수 이야기. 한석봉이 지나가다가 이 누각을 봤답니다. 누각이 뭔지 알죠?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고 기둥 딱 세워서 요런 데 보이죠? 요런 데 알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막 이렇게 경치도 보고 양반들이 좀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 누각에 기름장수가 얘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름을 팔았대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근데 꼬마가 왔어.

다가와서 기름장수님 저 기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호리병을 이렇게 조그만 호리병을 딱 놨더래요. 호리병이 뭔지 알죠? 아주 작아. 그런데 기름장수가 여기서 그래 그러면서 여기에서 높은 데서 기름을 쫙 흘려 보내주더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흐름 얘기할 때한 거. 정확하게 여기 구멍에 쫙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한석봉이 본 거야. 우와, 얼마나 많이 따라 봤으면 저렇게 잘할까? 나도 열심히 글씨를 써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글씨를 연습을 하고 왔어. 몇년 후에 왔어. 몇년 후에. 아, 그 기름장수가 요번에도 이렇게 주겠지? 한 거야. 그랬는데 아이가 또 왔어. 기름장수님, 저 기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렇게 안 주고 어떻게 하냐? 여기 호리병 위에다가 엽전을 딱 놓으래요. 돈을 넣으라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구멍 보이죠? 여기다 엽전을 넣으라는 거야. 위에 올려놓고 구멍이 더 작아졌죠? 여기다가 손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야. 발가락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걸 보고 한석봉이 우와, 이 사람 더 잘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글씨 써야지. 또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석봉이 대단한 명필가라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석봉은 조선시대 제일 가는 명필로 이름을 높였으니까 어머니에게 꾸지람만 듣고 돌아온 석봉을 영계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고 이제 갈등이 싹 없어지는 끝을 여러분이 잘 읽으셨습니다. 이 한석봉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간 프린터다. 인간 인쇄기다. 그러니까 일필 휘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정자로 쫙, 쫙, 쫙 이런 글씨. 예.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글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자, 석봉체라고 했잖아. 그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고르시오. 석봉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계 선생님 스승까지 나옵니다. 여기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선조죠. 그래서 선조 시대 때 공문서, 외교문서 이 한석봉이 다 썼어요. 자, 석봉의 마음이 바뀌게 된 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불을 끄고 글씨 쓴 일, 선생님이 자신을 꾸짖은 일, 사람들이 자신을 명필로 인정해 준 일. 자, 석봉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명필이야 했는데 불 끄고 글씨 쓰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예, 바로 가가 되었습니다. 자, 2에서 답한 2번에서 답한 일 이전과 이후에 석봉의 마음으로 알맞은 건 뭘까요? 고향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야, 난 명필이래. 사람들이 명필이라 그랬어.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보잘것없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당황스러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거 공기템이었죠. 흐름. 갈등이 일어나고 없어지면서 흐름이 흘러가고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렇죠? 장소가 한양에서 고향집으로 바뀌고 고향집에서 한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흐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이 일어난 차례가 바로 흐름이 되겠죠. 예, 이 차례가 만들어지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여기에 나오는 장소, 또 인물이 겪은 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글을 읽으면 느낀 점은 이야기 자체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써볼까요? 이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대로 지금 정리한 거예요.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둠 속에서도 떡을 어머니는 고르게 썰었지만 석봉은 정말 볼품없이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열심히 결심을 하고 공부에 전념했고 스승님이 석봉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요? 예, 서술형 이것은 있을 법한 아주 중요한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우리 그 목이 짧은 기린 지피가 있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만세! 미아가 새끼를 낳았어.
초원의 동물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쓰지 않도록, 예, 조심하세요.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유는 글쎄, 글쎄, 과과과과. 목이 짧지 뭐야. 예, 기린이 목이 길어야 되는데. 이건 초원의 신, 아니, 악마가 내린 저주야.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새끼가 태어났는데, 뭐 저주네. 막, 아, 이거 좀안 됐어요. 그죠? 미아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역시, 역시 어머니는 강해. 그쵸? 어린 새끼를 핥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스러운 아가, 너의 이름은 지피다. 초원에서 가장 훌륭한 기린이 될 거야. 이 엄마는 믿어. 자, 이랬어요. 너는 목이 짧아도 훌륭한 기린이 될수 있어. 나는 그걸 믿는단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선생님,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장애인이세요. 그쵸? 소아마비 때문에 몸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이 많았겠죠? 그 겪은 일들이 여기 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결국은 그 작가님은 성공했죠. 자, 이런 자신의 이야기가 이 글에 녹아져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아는 어디든 지피를 데리고 갔어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이렇게 아름 따서 이만큼 이만큼 줬다. 이게 한 아름이에요. 네, 아름 따서 지피에게 줬죠. 지피야, 이 잎사귀가 맛있단다. 많이 먹어. 엄마 고마워요. 지피는 엄마의 사랑 덕에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도 있었죠. 가장 인상 깊은, 가장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 뭔지 써보세요 할때 예시로 누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잖아요. 예, 뭐죠 이름이? 아까 짜잔, 예, 미아. 그래서 여기다가 미아 예시로 미아가 인상 깊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끝까지 사랑으로 돌봤잖아요. 예, 이런 예시 답도 있었어요. 지피는 엄마의 사랑 덕에 무럭무럭 자랐고요. 미아가 없으면 지피는 따돌림을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야, 너는 목이 짧아서 싫어, 저리 가라는 그 따돌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여기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갈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갈등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까? 일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는 석봉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피는 개인이야. 그쵸? 그런데 다른, 기린들. 그쵸? 그 기린 사회에서는 얘를 따돌려요. 그럼 뭐예요? 사회와 개인,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는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어요. 자, 우리 그 혜엄이 기억나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혜엄이도 보세요. 혜엄이가 갈등을, 풀어낸, 갈등을 없앤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어떤 힘이었어요? 사회를 만들었죠. 어떤 사회?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었죠. 이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갈등을 없애버렸죠. 예. 여기도 보세요. 개인과 사회, 즉, 지피와 다른 기린들과의 이 갈등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지피에게 들킨 밀렵꾼은 당황해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피가 좀더 빨랐어요. 에이, 나쁜 밀렵꾼 같으니라고. 지피는 밀렵꾼을 긴 다리로 팍 찍어 눌렀죠.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기린들에게 둘러싸인 밀렵꾼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밀렵꾼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지피는 초원엔 말이야. 나같이 목 짧은 기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잘난 척을 해도 돼. 잘난 척을 했어요. 미처 몰랐어요. 야, 당신 같은 이렇게 목 짧은 기린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껏 내가 잡아놓은 동물들 당장 풀어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사라졌죠. 미아가 낳은 새끼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목이 짧은 특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목이 짧다라는 것은 보통의 기린과 다르다라는 뜻도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했죠. 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갈등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갈등이 해결

된다. 없어진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야기는 이 구조로 가요. 이 흐름대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사라지면 제일 좋은 건 이야기가 쫄깃쫄깃해져. 굉장히 재미있어져.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야,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뭐 드라마로 하면은 그래, 생각났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다음에 와, 너 봤어? 그 드라마 봤어? 다음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죠.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드라마도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긴장감도 느끼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야기의 생명력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미아가 낳은 새끼는 갈등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요소? 목이 길지 않고 짧단 말이죠. 이 자체가 벌써 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단 말이죠. 하지만 갈등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 해결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 겉모습 있잖아. 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이 겉모습은 우리가 차별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없어. 겉모습이 달라도 우리 서로 아껴주자. 응? 사랑해주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자? 존중해주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막 연설하는 거야. 여러분,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 아, 재미가 없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재미난 요소로 이야기를 막 버무려가지고 읽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네? 하고 거기에 푹 빠져 읽다가, 즉, 제목처럼 깊이 있게 읽다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아, 겉모습이라는 게 이게 따돌림 해야 되는 원인이 절대 아니구나. 겉모습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은 매력 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성격이 무엇을 만든다? 역할을 만든다. 이 역할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갈등을 만들 수 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미아는 따뜻한 성격이죠. 그래서 지피가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될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기린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솔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 너 우리랑 다르잖아. 저리 가. 보기 싫어.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막 이랬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안 나왔었지만 우리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었죠. 자, 경솔하다가 뭘까요? 경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야. 겉만 보고 금방 판단해버린다. 이걸 경솔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성격을 제대로 알면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고요. 그 어떤 일을 할지 짐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좋아야 돼요. 실생활에서도 성격이 안 좋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자, 지피와 기린들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인물들 간의 그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얘기했었죠? 일어났어요. 밥 먹었어요. 걸어갔어요. 학교 갔어요. 공부했어요. 다시 왔어요. 밥 먹고 잤어요. 이러면 재미없다고 했죠? 갔는데? 시험 본대? 오, 막 이러면서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어야 돼. 오, 상냥한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화가 나셨네? 왜 그럴까? 막 이렇게 관계가 막 바뀌어.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자, 지피와 기린들은 원래는 갈등하는 관계였죠? 따돌렸으니까. 그런데 도와주는 관계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지피가 밀려군을 잡았기 때문에. 자, 팔에서 타판 관계가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입니까? 자, 지피가 밀렵꾼을 잡은 일 때문에 갈등했었던 관계가 도와주는 관계로 바뀌었죠.

0: 즉, 이 기린들은 하나의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과 지피와 사회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피가 밀려권을 잡으면서 지피 친구들, 그러니까 기린들하고도 화해하고 서로 좋은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가 생기다 말았네. 이렇게 웃는 이. 자, 이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일단 목 짧은 기린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월의 동물들이 놀랐죠. 기린 친구들은 목이 짧은 지피를 생김새가 다르다고, 즉 겉모습이 다르다고 따돌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죠. 갈등을 만드는 거죠. 목이 짧은 지피는 코앞에 온 밀렵꾼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었어요. 목이 긴 기린은 위에서만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멀리만 보니까 여기 코앞까지 뭐죠? 이렇게 얼룩말처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찾아온 밀렵꾼을 볼수 없었는데 목이 짧다 보니까 지피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가, 나, 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일의 순서, 인물의 이것과 역할은 이야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대요. 성격일까요? 아니면 MBTI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 사람의 성격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죠. 이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걸 좋아하느냐? 뭐? 난 이걸 좋아해. 안녕. 내 MBTI는 ISFJ야.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

남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 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콘아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콘아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콘아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콘아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와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콘아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 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콘아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에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이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두 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앙우미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 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의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3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 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날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에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규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더 잘 읽히고요. 영어 점수도 높아지는 그런 매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싹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책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좀 달랐죠. 여기에 있는 Big Sweet Wolf, 다정한 늑대라고 있는데 왜 다정한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늑대는 참 다정하고 참 심성이 고운 친구구나, 그런 늑대구나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0: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왔네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blew our houses down. Poppy and Piper held a fallen straw and sticks라고 돼 있네요. Poppy,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iper, 둘째.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blew our houses down. 네가 여기서 you라는 것은 바로 Wally가 되겠죠. 늑대입니다. 늑대야, 네가, Wally야, 네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렸잖아. 불어서 무너뜨렸잖아. 근데 Wally는 이 집을 무너뜨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풍선껌 부는 연습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파피와 파이퍼는 held up, 들어올렸습니다. 떨어진, 맞죠? 부셔진, fallen, 부셔진 straw, 지푸라기와 sticks, 막대를 들어올렸습니다. 크, 이 봐, 부서졌잖아. I tried to tell you, I said. 내가 말하기, 여기서 I라는 것은 지금 왈리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위너덕, 소세지처럼 생긴 그 개, 닭순두개 이름은 클레멘타인, 줄여서 클램이죠.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늑대는 키가 크고요. 이 닭순두는 키가 작거든요. 다리가 매우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그렇죠. 쉽다. 뭐가 쉽냐 하면 사람들이 놓치는 거. miss라는 것은 지나치다, 놓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건 참 쉽다. 무엇을 놓치냐면 a waving wiener dog. 손을 흔들고 있는,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손짓, 발짓하고 있는 이런 소시지개, 즉 닭순트를 놓치는 건 참 쉽다. 왜? 키가 작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못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놓치기 참 쉽지.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짧아서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곤 해. 너도 못 봤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여기는 이 for people이라는 거 있죠. 중학교 문법 문제로도 내신 시험에 정말 단골이죠. 자주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문장에 있어서 동사 앞에 쓰는 걸 주어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t's fun. 재밌다. To play in the snow. 눈에서 노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저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it이 뭐냐면 가주어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 진짜 주어는 to play in the snow가 되겠죠. 눈에서 노는 것.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눈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A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B도 눈에서 노는 거 안 좋아한대요. 이 말은 틀린 말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건 별로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걸 아주 신나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즉, 또 다른 주어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to play라는 게 있잖아요. It's fun, 즐겁다, 재밌다. 누구에게 재밌고 즐겁냐면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재밌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즐겁다는 거예요. To play in the snow. 어디에서? 눈에서 노는 게 재밌다. 즉, 여기에 있는 이 to play가 바로 to 부정사. 우리가 최근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 기억나시죠? 원래 뭐였다? 동사였다.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동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동하는지, 뭐의 상태를 나타내는지 그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play라는 이 to 부정사, 즉 부정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사의 주어를 적어줄 때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을 적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 누가 눈에서 노는 게 즐겁다고 하냐 하면 바로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to play 부정사의 주어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for children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정사의 주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어가 아니라 또 다른, 뭐냐면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적는다?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내신 시험에 종종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4점 오늘 땄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그렇죠. 이제서야 왈리가 뒤를 돌아서 무너진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왈리는 뒤를 돌았고요. And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by what he saw. 그가 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그는, 즉 왈리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아, 미안. 아, 나 몰랐어. 미안. 파피야, 파이퍼야. 미안. And promised.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Promise는 약속하다가 되겠죠. 약속했습니다. He would build the sisters. 그 자매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제 왈리가 아, 내가 무너뜨려.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내가 몰랐다. 아, 근데 진짜 미안. 내가 몰랐든 알았든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클레멘타인, 이 닥순트라는 개도 And I'll help. 아, 나도 도와줄게. 나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정말 정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You blew our houses down!
0: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1: 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까요?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라고 돼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많다 맞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 뭐뭐 때문에. 그렇죠. Poppy가 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Wally와 나는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greenhouse, 맞죠? a greenhouse. greenhouse라는 것은 초록색 집이 아닙니다. 초록색 집이 아니고 초록색들이 살 수 있는 집. 그게 뭐냐면 바로 온실입니다.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든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온실에서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그녀의 식물들이 자라고 flourish는 잘 자라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온실을, 유리로 된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어쩌면은 집이 무너진 게 좀 좋은 일이었나? 순간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괜찮았나? 더 좋은 걸 얻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그리고 since, 뭐뭐 때문에 파이퍼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We built her a lighthouse. 우리는 집을 지어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lighthouse, 빛이 나오는 집입니다. 빛이 나오는 집이 뭐죠? 이렇게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죠. 빛이 나오는 집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는 어떤 곳이냐면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그녀가 gaze out 할 수 있답니다. gaze라는 것은 응시하다, 쳐다보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 무엇을 쳐다보냐면 at the ocean waves. 이 바다의 파도들. 바다의 파도들을 그녀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를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we라는 것은 누구예요? 왈리와 클램. 이 왈리와 이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 셋째에게는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도 돼요? 셋째의 집은 안 부셔졌잖아요. 셋째는 이 벽돌집,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처음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왈리가 어디에 참가한다고 했었죠? 풍선껌 불기 대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그리고 왈리가

0: 1등을 했을 때, 어디에서 1등을 했을 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 loudest of all. 그 새, 맞죠? 아기 돼지 새 자매가 가장 크게 우후! 왈리! 고고! 이렇게 가장 크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환호한 것은 그 아기 돼지 새 자매였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와,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이 늑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쓰여졌다라는 게, 아, 그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읽은 책은 다시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다시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마지막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iss Miss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Promise Promise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Flourish Flourish The garden began to flourish in spring. Greenhouse Greenhouse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Lighthouse Lighthouse The lighthouse warned ships of the rocks. Gaze Gaze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ve인데요. 이 wave라는 것이 상하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A big wave hit the beach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큰 wave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여기에서 wave는 바로 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wave, 바로 파도가 되겠죠.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이런 좀 큰 파도겠죠. 여기 있네요. 맞죠? 큰 파도. 큰 파도가 해변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She waved her hand to say hello. She라는 사람이 그녀의 손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맞죠? 안녕,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마치 파도는 아닐지라도 파도처럼 이렇게 앞뒤나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바로 wav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어떤 물체를 흔들다. 이게 wave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책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복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습의 힘을 꼭 믿으시고 다시 보기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전자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우리 만점왕 단원평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과학 1단원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 1단원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공부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핵심 정리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과학 1단원 첫 번째 내용 핵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몇 쪽을 펼쳐 주시냐면요. 13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공을 던질 때 우리가 힘을 주면 여러분들, 공이 움직이죠. 생각해 볼게요. 자, 공을 던졌어요. 자, 우리가 힘을 줘야 이 공이 내 손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든 바구니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다면 이 바구니를 영차 들어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 달리기를 할때 줄을 힘껏 영차, 영차 당길 때도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 소독하는 경우 있죠? 우리 손 소독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손 소독제의 머리 부분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럼 누를 때 무엇이 발생한다? 그렇죠. 힘이 발생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창문을 손으로 밀거나 또는 당겨서 우리가 닫을 수가 있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물체를 밀거나 또는 당길 때, 그리고 물체를 또는 들거나 아니면 누를 때 무엇이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을 주면 여러분들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 바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물체에 미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물체를 밉니다. 밀면 이 미는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당깁니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이 물체를 당겨요. 자, 그럼 선생님이 힘을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나요? 그쵸. 이 물체 쪽에서 선생님 쪽으로 힘을 당겨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그 힘의 방향인 선생님 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현상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거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그다음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물체를 밀때 그리고 당길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네 타는 거 좋아하죠? 그네 또는 유아차, 짐술에 휠체어를 우리가 미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줄이나 서랍, 썰매, 여행용 가방을 우리가 당길 때가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는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입니다. 자, 이번엔 조건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냥 밀거나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 그다음에 가벼운 것. 자, 요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우리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힘이 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가벼운 물체를 우리가 밀 때는요. 무거운 물체보다는 힘이 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하. 물체를 밀기 위해서는 또는 당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게에 따라서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본 개념은 바로 수평 잡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만점왕에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을 텐데요. 또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평 잡기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수평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자, 수평이 그럼 무엇이냐? 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여러분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평잡기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수평잡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대, 긴 나무판자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나무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숫자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죠. 뭐 0, 뭐 1, 1, 양쪽으로 2, 2.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받침대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받침대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맞기 위해서는, 자, 평평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의 무게가 같아야만 수평을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 바로 무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무게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누가,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무게라고 한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개념 2번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될건 바로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아, 무게가 도대체 무엇이지? 무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평잡기를 할때 우리가 수평대를 이용해서 수평잡기 실험을 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수평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 긴 막대자에 받침대를 놓습니다. 자, 두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는요, 여러분들,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의 물체를 올려놓아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면요. 자, 지금 그림에선 4번에다가 놓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빨간색 네모 상자를 2번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2번으로 옮기면 이 노란색 상자도 몇 번으로 옮겨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번으로 같이 옮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실험 볼까요? 자,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체와 수평대의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 된다. 우리 그림을 보면, 자, 이번에는 노란색이 두개 쌓였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쪽이 더 무겁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노란색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니, 아까 전에는 똑같이 4번에 놓았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은 여전히 4번이지만, 노란색은 2번으로 받침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무게가 다른 두 물체로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요, 자, 이 그림처럼, 가벼운 물체는 여러분 받침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멀리 놓아야 되고요. 무거운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침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놓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수평잡기로 물체를 비교. 자,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는 건데, 자,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두 물체를 올려놓으면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이두 물체의 무게를 모르는 상태예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자, 같은 위치에다 한번 놓아봅시다. 자, 5번 빨간색 5번, 노란색 5번에 놓았어요. 자, 5번에 놓았는데, 어라? 수평을 이루었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 이두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올려놨더니 수평이니까 두 물체의 무게는 같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은 거리다 놨습니다. 자, 빨간색 3번, 그리고 노란색도 3번에 놓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수평을 이루지 못했다. 기울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기울어진 쪽. 자, 이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어떻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수평잡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가 있지요. 바로 여러분들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무게를, 수평잡기를 통해서 무게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개수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1회 1번 볼게요. 물체를 미는 모습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체를 밀 수도 있고요. 당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들을 수도 있고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럼 미는 게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죠. 우리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여러분들 밀고 있네요. 그쵸?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을까요? 자, 그림의 오른쪽으로 주고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유모차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물체는. 자, 오른쪽으로 밀기 때문에 유모차도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2번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여러분은 카트라고 하는, 이 운반하는 이 수레에 여러분들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조금 다르죠? 자, 나에게서 멀어지는, 나에게서 미는 것은 나에게서 멀어지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기는 것이죠. 당겼을 때 힘을 내 쪽으로 주기 때문에 물체가 나의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당기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쉽게 찾았어요. 자, 물체 미는 거 아닌 거 2번 찾았는데, 그럼 나머지 것도 진짜 미는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장난감 자동차에 탄 아들을 밀어주고 있죠? 자, 어떻게 밀어주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자동차를 힘을 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네요. 4번. 자, 이건 역시 친구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고요. 5번 역시 휠체어에 탄 학생의 휠체어를 여러분들 밀어주고 있죠. 나에게서 멀리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인 2번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물체에 힘을 주는 이것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것이 바뀐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아, 이게 뭐지? 오, 조금 당황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에 힘을 주는 이것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게 바뀐대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무엇이 바뀔지를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준다면, 자, 여러분들의 화면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준다면, 물체는 역시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 쪽으로 힘을 준다면, 물체는 선생님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아, 내가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무엇도 달라진다? 방향도 바뀐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방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래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은 그만큼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볼게요. 자, 우리 보기를 보면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지구가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를, 자, 무엇이라고 한다? 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라? 조금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다르죠? 자, 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구가 물체를 미는 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길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무게. 자, 이 무게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은 볼까요? 가벼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보다, 자, 무거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더큰 힘이 든다. 그렇죠. 우리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이 물체를 이동을 시키려면 그만큼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그렇죠. 니은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몸 앞에 있는 물체를 밀면 내게서 멀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림 솜씨예요. 자, 사람인데 요 앞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내가 밀면, 자, 나한테서도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게 되겠죠? 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2번 볼까요? 멈춰있는 물체를 당기면, 자, 이번엔 반대로 당깁니다. 자, 당기면, 물체? 움직이지요? 어느 쪽으로? 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2번 설명 역시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당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때 더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당길 때나 또는 밀 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책이 가득 든 상자보다 빈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하다. 자, 우리 큰 힘이 필요한 건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게가 많을 때, 무게가 더 무거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책이 가득 든 상자와 빈 상자인데, 그럼 둘중 어떤 것에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책이 가득 든 상자가 더 무겁겠죠. 따라서 우리 책이 가득 든 상자보다 빈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빈 상자보다 책이 가득 든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하겠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건 여러분들 4번인 거 찾을 수 있습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10kg의 손수레보다 3kg의 손수레를 당길 때더 작은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무게가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10kg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운 3kg의 손수레를 당길 때는 더 작은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는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위를 쓰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자, 무게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몸 무게죠. 자, 그럼 우리가 몸무게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단위를 쓸까요? 나는 선생님의 몸무게는 60cm야 라고 할까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난 60cm야? 이상하다. 자, 그럼 cm는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쓰는 단위예요? 그렇죠. 길이에서 쓰는 단위죠. 자, 미터 역시 길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길이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킬로그램. 그렇죠. 나는 60cm가 아니라 나는 60kg이야 라고 우리가 몸무게를 이야기하죠. 아하, 그럼 우리 무게를 나타낼 때는 그렇구나. 킬로그램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킬로그램 말고도 우리가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도 무게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4번. 밀리리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 양, 용량을 우리가 단위를 쓸 때는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요. 우리 5번. 자, 이거는 우리가 섭씨 몇 도, 자, 온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은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술형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공이 더 무거운지 비교하고 그 까닭을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까닭 너무나도 쉽긴 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죠?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그렇죠. 아, 농구공이 무겁구나. 자, 그럼 농구공이 무거운 거를 까닭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잘못된 예. 자, 더 무거운 거 농구공. 자, 까닭. 무거우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거워요. 근데 왜 무거운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수평잡기에서 기울어지면 같은 거리에 놓았습니다. 자, 같은 거리에 놓았다라고 했는데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기울어졌어요. 자, 그럴 때는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적 원리를 배웠죠. 그럼 이 배운 원리를 여러분들 이유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우리 이 친구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무겁다.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서 자,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농구공 쪽이 기울어졌으니까, 수평대가 더 기울어졌으니까, 수평대가 더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더 무거워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볼까요? 농구공을 움직여서 수평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수평이 맞지 않았을 때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자, 무게가 다를 때예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받침점에서 가벼운 친구는 멀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까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받침점에서 가벼운 친구는 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거운 친구는 어떻습니까? 받침점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농구공이 더 무거운 친구니까 받침점에서 더 어때야 될까요? 가까운 쪽으로 가야 이 수평이 여러분들 맞게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볼까요? 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수평대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수평이다. 자, 물체가 같은 거리에 없네. 수평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평평하게 유지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얼만큼 떨어졌냐를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봤을 때 기울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평평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은 모두 수평이라고 할수 있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빨간 색상자의 무게가 가장 가볍다. 자, 우리 노란 색상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빨간 색상자와 노란 색상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무겁나요? 노란 색상자가 더 무겁죠. 자, 그럼 노란 색상자와 파란 색상자를 비교했을 때는 파란 색상자가 더 무겁네요? 자, 그럼 2번 설명 맞고요. 3번. 역시 맞습니다. 4번 보면 기역에서 노란 색상자를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노란 색상자

쪽으로, 그렇죠. 이 노란색이 더 무거우니까 멀어질수록 기울어지겠죠. 자, 그래서 4번 역시 맞고요. 5번. 자, 파란색 상자를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이건 역시 무거운 걸 옮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받침대와 오른쪽 나무판자에 같은 무게의 나무토막 한 개를 올려 수평 잡으려고 해요. 자, 나무판자에 어느 위치에 올려야 될까요? 자, 같은 무게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무게일 때는 여러분들 받침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빨간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3번에 있으니까. 자, 우리 다른 나무토막도 어디에? 그렇죠. 3번에 있어야 수평이 되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무거운 물체는 어느 것인지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수평 저울인데, 자, 우리 수평 잡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우리 풀과 지우개 중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더 무거운 걸까요? 그렇죠. 풀이 더 무겁겠네요. 그럼 이번엔 지우개와 연필 중에서는 누가 더 무거울까요? 지우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우개가 더 무겁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무거운 물체 여러분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1번 볼게요. 지우개의 무게가 100g이라고 할 때, 자, 지우개가 100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g보다 더 가벼운 물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누가 더 여러분들 가볍냐? 이걸 알면 되겠죠? 풀은 기울어졌으니까, 아, 지우개보다 무거울 테니 100g보다는 더 많이 나가겠지요, 무게가. 자, 그러면 우리 지우개보다 가벼운 건 무엇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11번의 정답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연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우리 그림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12번부터 볼게요. 친구 1과 친구 3중 누가 더 몸무게가 가벼운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친구 1과 친구 2를 볼게요. 받침점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떤지 보면 친구 1은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자리에 앉았죠. 자, 친구 2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같은 자리에 앉았네요. 자, 그러면 친구 1과 친구 2의 몸무게는 어떻다라는 걸알수 있나요?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니은을 보겠습니다. 친구 2와 친구 3이 있는데요.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른 것 같죠? 친구 2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친구 3은 하나, 둘,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수평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친구 3의 몸무게가 친구 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런데 친구 2는 누구와 몸무게가 같습니까? 친구 1과 몸무게가 같기 때문에 결국 친구 1과 친구 3중더 가벼운 친구를 써야 된다면 누구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친구 1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잘못 말한 친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친구 1부터 볼게요. 나는 친구 2하고 몸무게가 같아. 그렇죠. 우리 아까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수평을 유지했어요. 그럼 몸무게 같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역시소는 수평이야. 그렇죠?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 1은 잘 이야기해 주었고요. 친구 2 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3하고 몸무게가 같아. 오잉? 자, 친구 2와 친구 3의 몸무게가 같다면 우리 친구 1과 친구 2처럼 받침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친구 3이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지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친구 3의 몸무게가 친구 2보다 더 무겁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잘못 말한 친구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자, 어떤 친구가 잘못 말했습니까? 친구 2지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친구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4번 볼게요. 문제 13에서 잘못 말한 친구의 말을 옳게 고쳐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누가 잘못했어요? 친구 2가 잘못 말했죠. 자, 친구 2가 뭐라고 했냐면 몸무게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옳게 고쳐

붙여서 표현을 하면, 그렇죠. 나는 친구 3보다 가볍다. 자, 그래서 니은 시소에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한칸 앞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평이 깨지겠죠. 어느 쪽으로? 바로 무거운 친구인 친구 3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4개의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은요, 과학과 관련된 최종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시옷, 피읖과 미음, 기역입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각 어떤 단어일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학 우리 1단원 첫 번째 내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보는 땐 한짝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짝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까지 선생님과 함께 동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화 그리고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대로 이어서요. 또 동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호흡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제주도의 해녀를 아시나요? 네, 제주도의 해녀 문화는 우리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문화인데요. 이 해녀들은 한번 잠수를 하면요. 보통 한 5m, 그리고 깊게는 수심 15m 이상까지 내려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최대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을 때 이 해녀들은 숨을 굉장히 오래 참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해녀들이 숨을 쉬러 수면 위로 나왔을 때 빠르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숨비 소리는 굉장히 높은 음에 삐 하는 그런 소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마치 휘파람 소리가 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숨을 참고 숨을 쉬는 이 숨비 소리는 과연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숨을 참은 다음에 숨을 다시 쉴 때 우리는 들숨부터 쉴까요? 날숨부터 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들숨과 날숨 정확하게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가민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이번에도 역시 궁극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과연 호흡,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숨을 참으면요, 한 1분 정도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직접 숨을 쉴 수가 없다면 인공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이 호흡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는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야만 하는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역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포 호흡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포 호흡을 할때 세포들이 필요한 기체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산소 기체였죠? 그리고 나서 세포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는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따라서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소를 계속해서 내 몸에 들이고,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호흡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포호흡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 호흡의 필요성 느끼셨다면, 자, 이제 호흡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가장 먼저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 바로 코입니다. 이 코를 통해서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기체는 긴 관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숨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숨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숨관은 끝부분에서 양쪽으로 Y자형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갈라진 끝에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얇은 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에 달린 가지다라고 해서 순간가지라고 합니다. 이 순간가지와 우리의 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호흡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주인공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이 폐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포도송이 모양을 한 이러한 허파과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허파과리가 지금은 그림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크기 굉장히 작고요. 이러한 허파과리는 우리 폐 속에 약 3억 개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좀 실감이 나시죠? 이러한 허파과리 주변에 커다란 모세혈관이 막 뒤엉켜 있으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폐는 이렇게 양쪽에 좌우 한 개씩 들어 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 기체 교환을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는요, 마치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좀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어떤 보호막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단단한 갈비뼈, 그리고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것은 가로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흉강은 어떤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빈 공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폐는 이 흉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 호흡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폐는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나갔다가 이러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두 가지 기관 있죠? 바로 앞에서 봤었던 갈비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자, 부피가 변하면 압력이 변화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 기억나시나요? 아, 보일 법칙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어떤 일정량의 공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크다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로 이동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건 또왜 그러냐?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기체가 동일한 부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면서 압력이 많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주위에 공기가 적은 곳이 있어요. 동일한 부피에 공기가 적다면 충돌이 적으니까 그만큼 압력이 적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이 몰려있는 데서 적게 몰려있는 곳 쪽으로 공기는 자연스럽게 막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항상 평등한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기체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해서 평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폐 내부의 압력이 변함으로써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숨은요,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그러니까 폐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숨이고요. 날숨은 내쉬는 숨입니다. 그래서 날숨은 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각각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펜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양쪽에 있는 이 갈비뼈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천천히 숨을 끝까지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하고 들이마시면 여러분들의 손끝의 움직임 어떤가요? 맞아요. 이 갈비뼈가 위쪽으로 들어 올라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우리 몸 안쪽에 있어서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순 없지만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갈비뼈는 올라가고 아래 받치고 있는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감싸고 있는 이 공간, 바로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간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보일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흉강과 폐의 압력은요, 반대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압력도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기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맞아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 높은 바깥에서 압력이 낮아진 폐 안쪽으로 공기가 호로록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들숨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날숨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갈비뼈에 손을 얹어보시고 손끝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끝까지 후 하고 내쉬어 보세요. 자, 갈비뼈.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거든요. 갈비뼈는 내려가고요. 배가 쏙 들어가는 걸 보아 가로막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흉강, 그리고 폐 부피가 이번에는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들의 압력은 반대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내부에 있는 이 공기 압력이 외부의 공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언제나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 쪼로로록 이렇게 공기가 밀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닐봉지를 끝을 살짝 손가락으로 맞고요. 이 비닐봉지를 꾹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뾰로로록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날숨의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로 한눈에 딱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숨을 쉴 때와 날숨을 쉴때 각각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차이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들숨부터 보겠습니다.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흉관과 폐의 부피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비례해야 되죠.

따라서 압력은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언제나 공기는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큰 바깥에서 압력이 작아진 폐 쪽으로, 안쪽으로 쪼르르륵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날숨을 볼까요? 날숨은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갈비뼈는 이번에는 다시 내려갑니다. 가로막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감싸고 있는 흉강,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 감소합니다. 따라서 폐의 압력은 반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표 우리 친구들 딱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호흡 원리를요, 그대로 모형에 적용한 거, 요것도 탐구 활동도 많이 하고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운동 모형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호흡 운동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호흡 운동 모형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각각의 이 부분들이 우리 실제 기관에 어떤 것과 해당하는지 먼저 매칭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길다란 공기가 출입하는 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로는 순간이 되겠죠. 이 순간은 끝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Y자관이라고 하는데, 이 Y자관은 실제로 우리 기관의 순간 가지에 해당을 하겠죠. 이 순간 가지 양쪽에 매달려 있는 요것, 연결되어 있는 요것, 고무풍선은요, 실제 기관에 비유를 하자면은 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폐 속에, 이 고무풍선 속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단한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페트병은 무엇에 비유해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은 가로막에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우리 흉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 운동 모형과 실제의 차이점은요. 실제로는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모두 다 움직이지만 이 모형에서 페트병의 크기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은 항상 가만히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고무막만 아래쪽으로 늘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것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다 시켜봤고요. 자, 그렇다면 고무막을 내릴 때와 다시 위로 들어 올릴 때 각각 들숨과 날숨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무막을 처음에 아래로 내린다면 우리 실제로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고무막을 내림으로써 페트병 속의 공간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은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기는 압력이 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바로 들숨이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고무막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고무풍선의 부피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무풍선 안쪽에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는 언제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높아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무풍선 속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도 들숨과 날숨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 작은 세계에서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기체를 교환하는지 이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허파과리 굉장히 실제로는 작은데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것이고요. 이 허파과리 주변에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이들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모세혈관 벽은 단세포 하나 정도의 얇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물질을 교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 허파과리가 딱 붙어가지고 부족한 공기는 받아오고 넘치는 공기는 이렇게 주는데요. 그게 바로 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체는 확산에 의해서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에 배웠었던 순환계에서 배웠었던 온몸

허위순환과 허파순환 기억 나시나요? 그걸 잠깐 복습을 하면서 이 그림과 한번 매칭을 시켜 볼게요. 자, 우리 몸 중앙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위아래 좌우로 나누어서 이름 붙이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좌심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우리 온몸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들어온 이 혈액이 다시 우심실로 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허파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를 지나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을 허파순환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때 온몸을 돌면서는 이 온몸의 세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폐를 지나면서 이 부족한 산소를 다시 채우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기체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폐 쪽에서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속에 부족한 산소는 받아오고 우리 피 속에 많이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이 허파꽈리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도 역시나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또 살펴보면요.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주변, 세포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세포에게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아까 받아왔었던 산소를 다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산에 의해서 이 기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세밀한 관점에서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산소는 결국 몸 바깥에 있는 이 허파꽈리를 통해서 이 허파꽈리의 기체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여오고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산소를 조직세포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선생님이 허파꽈리를 이렇게 귀여운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허파꽈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을 모세혈관이 막 감싸서 지나가고 있죠. 실제로는 막 붙어가지고 엉겨있지만,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떨어뜨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있고요. 이 모세혈관은 결국에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분포하는 세포까지 함께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산소는 결국 허파꽈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여오고, 이 모세혈관은 온몸의 조직세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또다시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요, 이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혈관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이 허파꽈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가 확산이 되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이 이동 방향성의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배웠던 이 호흡 원리에 대해서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호흡 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호흡계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었나요? 자, 먼저 공기가 출입하는 가장 입구, 코부터 시작을 했었죠. 코로부터 공기가 들어와서 기다란 관을 통해 우리 몸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관을 순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순관은 끝부분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순간 가지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순간 가지에 연결된 장기가 바로 폐였었죠. 이 폐에 들어, 폐는 수없이 많은 허파꽈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허파꽈리와 그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흡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티귿, 그리고 리을과 비읍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호흡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
자, 각각 우리 몸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이 호흡 운동의 원리 부분이죠. 이 호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자, 이런 거잘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면요. 무조건 직접 손을 짚어가지고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자, 손을 딱 짚었을 때, 들숨에서는 갈비뼈가 어떻게 되시나요? 들이마시면 맞습니다. 우리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를 둘러싼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가로막은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고 있는 이 공간, 즉, 이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공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흉강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이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졌더니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들숨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정반대로 적용해서 날숨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날숨일 때또 다시 손을 얹은 다음에 갈비뼈의 움직임을 느껴보시면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다시 원래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만드는 공간인 흉강의 부피, 그리고 폐의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그래서 압력이 커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서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표는 폐와 온몸에서 기체의 교환과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산소 기체가 폐와 온몸에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폐와 온몸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각각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모세혈관, 조직세포, 허파과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체는요, 무조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기체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산소부터 보겠습니다. 산소는요, 폐 주변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자, 농도가 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더 높은 허파 꽈리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여보내야겠죠? 따라서 모세혈관으로 먼저 들여오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은 온몸에 있는 혈관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에게 그 산소를 전달해 주게 되죠. 따라서 디귿도 그대로 모세혈관, 그리고 리을은 조직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찾았지만 우리 정말 맞는지 이산화탄소 기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온몸에서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요, 우리 모세혈관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이 다시 폐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즉 허파과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허파과리 쪽으로 방출을 해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정말 기억부터 리을까지 잘 찾은 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제시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 해녀의 숨빗소리는 들숨이었을까요? 날숨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직접 숨을 한번 오래 참아보시고 그 다음에 첫 호흡이 들숨인지 날숨인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날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요, 이 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해서 먼저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들숨부터 먼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날숨부터 우리는 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혈액 속에 이 이상

0: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먼저 빠르게 내보내고자 하는 이 신호를 뇌에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빠르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날숨이 바로 숨비 소리였었고요.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서 폐를 비운 다음에 이후 산소를 들이마시는 들숨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단계, 이제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60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는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 주에 저희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어휘 시작했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술과 문화 관련된 중등용 단어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의 단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문까지 곁들여서 자 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무리는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가 끝난 후에는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단어와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두 번째 복습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po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많이 본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과 문화 관련된 자, 그런 단어인데요. 자, 얘는 뭡니까? A piece of writing. 그러니까 글 한 편 정도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떤 글이에요? 자, usually has. 자, 그 다음에 figurative 이렇게 되는데, figurative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거는, 비유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중등용 단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비유적인 언어를 대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절이 오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를 대개 가지고 있는 글이 뭘까요? 두 번째로는 쓰여져 있다, 쓰여져 있는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디에? Separate lines. 그러니까 원래 글이라고 하는 거는 쭉 이어지고 칸이 부족해서 다음 칸으로 옮겨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고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줄로 이렇게 옮겨서 서로 다른 줄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줄들이 또 소식받고 있습니다. often have. 종종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repeated rhyt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글 안에 리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sometimes rhyme.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rhyme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많이 쓰던데요. rhyme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운율이죠. 가끔은 운율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리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줄들 안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자, 그래서 poem은 시가 되겠습니다. 한 편의 시를 우리가 poem

이라고 하죠. 자,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만한 그럼 예술 문화와 관련된 단어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관 어휘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포엠 말고, 자, 뒤쪽에 이렇게 T를 붙이면, 자, 포에츠가 됩니다. 우리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 예문 안에 제가 저 포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것도 중등용 단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단어는 뭐냐면,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한 편을 말하지만, 포에트리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것은 전체적인 시가, 집합적으로 전체 시가를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자,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가야겠죠. 자, the students were asked.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학생들이 요거는 질문을 받았다 할까요? 요구 받았다 할까요? 뒤쪽에 지금 to 부정사가 오는 것으로 봐서 자, 요걸 능동태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ask 다음에 students to interpret the poe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5형식으로 쓰인 구조를 수동으로 바꿔서 2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때 ask는 여러분들 질문 받았다가 아니라 바로 요구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도 해석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요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interpret. interpret는 뭔가요? 자 바로 해석하다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inter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차피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의 사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A 언어와 B 언어 두 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 이런 것이고요. 자 혹은 C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대상 사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interpret는 해석하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시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시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재들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자, 어떻게 그 상상 속에서 그러한 비유적 표현들을 할수 있을까? 상징들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우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함축적인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집어넣는 고도의 그런 능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 자, poem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audienc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가요? 네, 오디오가 원래 들을 청자, 청각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audience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의미가 뭘까요? A group of people. 한 무리의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gather. gather는 모으다, 뭐뭐뭐를 모으다의 타동사와 모이다의 자동사가 둘다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모임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listen이 여러분들, 자, 뭐뭐을 듣다라고 번역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어디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해서 listen to의 자동사로만 많이 쓴다고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something인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such as a concert. 콘서트와 같은 뭔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 listen이 A고요. 요게 B가 되겠습니다. 자, to가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예시가 나와 있네요. such as a movie or pl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과 같은 뭔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 결국 듣는 사람들 맞잖아요. 자, 그래서 audience는 우리가 청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adjust. adjust는 이제 조정하거나 조절할 때 자, 우리가 adj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무엇을 조절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Your language. 당신의 언어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자, to는, to이야는 어디 어디에 맞춰서 조절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이에 맞춰서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언어를.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는 성인용 단어를 쓰고, 자, 뭐, 티네이저들에게는 티네이저들에게 맞는 예문과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조절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언어가, 그 나이가 누구의 나이입니까? Of your aud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중의 나이에 맞춰서, 자, 언어를 좀 조절해라. 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령문으로 구성된 예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뮤지컬을 빼고 그냥 instrument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instrument만 쓰면 그냥 일반적인 도구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뮤지컬을 많이 붙여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musical instrument는 is an object. 자, object는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object. 이렇게 뒤로 읽으면, 뒤에 강세를 둬서 읽으면, 그때 동사예요. 그래서 object. 이렇게, 여러분들 앞쪽에다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명사고요. object.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로는 이제 또뭐 반대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명사로 물체의 뜻만. 자, 예시가 나오네요. 뭐와 같은? piano, guitar. violin, 아우, 끝났어요. 이런 것과 같은 물체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그런 악기들이 어떤 거예요? You play, 당신이 연주하는. 자, in order to는 부사적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To produce music.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연주하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물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instrument 자체가 도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해서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중등용 단어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3번 마무리 짓고요. 자, 악기가 되겠고, 자, 요거는 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Nowadays, 요즘에 말이죠.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learn.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바로 learn이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의 to 부정사는 이제 목적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이전 시대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배우는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나온 행복에 이르는 뭐 50가지 조건. 이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거기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젊었을 때 악기를 하나 꼭 배우실 것. 이런 게써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노년에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여유롭게 이렇게 살수 있는 행복의 한 가지를 또 그렇게 갖추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배워보고는 싶었지만 바쁜 나머지 여태까지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 배워보시죠. 자, 그러시면 3번 musical instrument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네 번째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rt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술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art는 원래 예술이 아니라 기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자연하고 또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rts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을 타는 그런 기술적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rtificial은 made,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 종종, 뭐로서? 카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피는 복제품이죠. 자, something natural. 자, 자연스러운 뭔가에 대한,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 뭔가의 복제품으로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공의, 인조의, 자,

0: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에 많이 쓰는 AI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인공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지능이 자연스러운 뭔가가 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카피로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쓰는 것이죠.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기술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자,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문으로 가시면요. decorated 이렇게 시작되네요. we decorated. 자, decorate는 장식하다죠. 무엇을 장식했나요? 어머나, 여기 배운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statue. 됐죠? statue가 뭐라고 했죠, 우리? 자, 동상, 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동상을 장식했는데, 뭐로 장식했어요? 자, flowers가 가짜 꽃인가 봐요. 사람이 만든 꽃이에요. artificial flow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5번에 exhibi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품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저는 이제 동사로서의 의미만 여러분께 전달을 할 것이고요. 자, make. 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 available. 자, 페인팅은 그림이고요. 스컵처 어때요? 요것도 예술 문화 단어 맞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죠. 저것은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Sculpture. 자, 그래서 그림, 조각품, etc.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people to see. 아, 요거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라고 제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to가 딱 나오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오면 의미상의 주어도 분명히 고려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매우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해됐나요? 사람들이 좀볼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exhibit는 전시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명사로는 전시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exhibit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발음 또한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하게 좀 구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exhibit, exhibit, exhibit.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발음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The paintings. 자, 그 그림들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여기 exhibi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시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자, feature 별표 3개. 무엇무엇을 특장점으로 하다. 무엇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무엇무엇을 특별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무엇을 landscapes는 풍경이고요. 그다음에 animals는 동물이에요. 풍경과 동물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시회 그림들이 뭘 특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로 갈게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뭡니까? 악기. 어디언스는 청중. 포엠은 시. 엑시비트는 전시 아니겠어요? artificial 인공의.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악기 연주하는 걸 배운다라고 했을 때 play. A musical instrument.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겠네요. 자, 복습 중입니다. 청중의 나이에 맞게 조절하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The age of your audience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단어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 Poem. Poem. The students were asked to interpret the poem. Audience. Audience. Adjust your language to the age of your audience.

0: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Nowadays, many teenagers learn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Artificial. Artificial. We decorated the statue with artificial flowers. Exhibit. Exhibit. The paintings in the exhibit feature landscapes and animals.
1: 자, 오늘 예술과 문화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들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까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혜린님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1: 클래식 음악 듣고 있어요.
2: 오, 클래식.
1: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3: 클래식이면은 태교?
0: 어? 맞아요. 보통 태교만 생각이 나요, 클래식은.
1: 태교할 때 클래식이 되게 좋다고 늘 하더라고요. 근데 태교 음악은 뭐 언제부터 들어야 하는 건가요?
3: 실제로 임신 3개월 때부터 음악 태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태교에 그렇게 좋대요.
0: 귀가 생겼을까요, 그때?
1: 아마 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3: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 신기한 게 태아가 실제로는 임신 28주 정도가 돼야 귀가 생긴대요. 근데 귀가 없어도 음악을 이제 듣는 건가요? 아니면 느끼는 건가요?
0: 무서운데요?
1: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느낌으로 듣는 거지 않을까요? 엄마가 받는 느낌을 아기도 그대로 전달.
0: 뭔가 피와 살로 전해지나, 이렇게?
3: 생명의 신비 진짜 대단하죠, 그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렵사리 한번 모셔봤습니다.
0: 어떻게? 아기를 모셔왔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최영민 선생님이세요.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실 겁니다.
1: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최영민입니다.
2: 네. 오늘 교수님과 피아니스트 분이 오신 걸 보니까 오늘 강연은 노래, 음악, 뮤직 이런 건가요?
0: 예리하시네요. 정답입니다. 네.
3: 혹시 오늘의 주제가 좀 태교 음악이랑 관련이 되어 있나요?
0: 네, 관련이 있습니다. 태교 음악은요, 태아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태아와 산모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임산부의 목소리는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산모의 골격과 신체 조직을 통해서요, 거기서도 울려가지고 자궁에 도달을 해요. 모든 외부 음향 중에서 가장 우세하게 듣는 소리고 뇌를 자극해서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4: 야, 말씀 들어보니까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음악을 단순한 예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태교 음악처럼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악의 소리에는 엄연히 논리가 존재하고 과학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이를 여는 인문학에서는요. 과학의 눈으로 음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3: 예술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4: 음악을 바라보는 저희의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네.

0: 역사상 노래를 하지 않은 민족, 음악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중요성에 비해서 음악의 아이디어 단계인 그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는 교과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음악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음악의 깊숙한 속내, 그 뿌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1: 네.
2: 교수님, 그거 새소리 아닌가요?
3: 후기.
0: 아니. 자, 음악의 기원은 최초의 영장류가 출현한 약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음악이 역사상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음악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하나, 두 번째, 춤의 동작에 맞추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가설, 또 하나, 이성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가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집단 소통 도구로 이용됐을지 모른다는 추정을 하는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는요, 자연 환경과 생명체 행동 사이에 자연 선택 과정에 초점을 두는 행동 생태학에 기반해 음악의 기원을 추론하기도 했는데요. 약 5천만 년 전 영장류가 음악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건요, 자신의 성대 근육을 잘 쓸 줄 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종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 노래는요,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강해 라고 말하는 홍보 수단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미국 워싱턴 대 연구진들이요, 현존하고 있는 영장류 54종 이내는 830개의 소리를 수집해서요, 그 소리를 분석을 했대요. 음악적 특성, 선율, 리듬을 평가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물들이요, 복잡한 소리를 더 잘 낸다는 결과를 알아냈대요. 이들이 내는 소리를 원시 음악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3: 원시 음악.
0: 네.
4: 저는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 의사소통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노래나 악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도 사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표현하기 위한 수단.
2: 맞아요. 아까 가설 중에서 뭔가 이성한테 구애하기 위해서.
3: 3번.
2: 네. 그 3번 가설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진짜 한 표 주고 싶어요. 뭔가 세레나데 같은.
4: 혹시 이성에게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뭐 특정한 뭐 소리나 그런 게 있나요?
3: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2: 꿀팁인데요?
3: 이건 좀 알아가야겠다.
2: 알아가야겠다.
0: 네. 꼭 기억하세요.
4: 네. 네.
0: 있습니다.
2: 네. 적겠습니다.
3: 희망이 있어요.
0: 네. 보통 남성은요, 100에서 150Hz대의 목소리 톤을 보이는데요. 이보다 낮은, 조금 낮은 80에서 100Hz대의 목소리가 신뢰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요. 아, 그 사이고요.
3: 그렇구나.
0: 어떠세요? 차미님 한 번. 네, 말씀을 하시고.
3: 진짜 그렇게 낮아요?
5: 안녕하세요.
0: 멋지세요. 네.
2: 지금 모르겠어요, 장미님. 정말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시겠죠.
4: 네. 네. 그러면은 여성의 경우는 어떤 정도의 음역대가?
0: 네. 여성의 경우요, 190에서 200Hz 정도입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조금 낮죠? 안녕하세요.
6: 네. 아, 그래도요?
0: 네. 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 그럼 저는 취준생을 대표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나 이런 걸 볼 때 좀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는 신뢰도가 뭔가
4: 쌓일 수 있는
2: 쌓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3: 중요한 포인트가
0: 목소리가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은 노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종 비즈니스나 외교적인 협상, 정치적인 전략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신뢰감 있는 목소리 아까 배우셨잖아요. 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데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번은 우선 자신감이고요.
3: 자신감.
0: 네. 그 다음에 우물우물하거나 부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말끝을 아 그런데요 이렇게 흐리는 목소리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가진 목소리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발성을 통해서 목소리를 잘 공명시키고 훈련을 하면요 조금 더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호감을 받을 수 있겠죠. 몰라도 좀 당당하게 그거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이렇게 배에다 힘 딱 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만들면 훨씬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받을 수 있겠죠. 자신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0: 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2: 신념.
3: 마인드 컨트롤.
4: 마인드 컨트롤.
0: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 너무 자신 있어.
3: 오케이, 알았어. 자세.
0: 네, 맞아요.
3: 면접할 갈 때도 조금 네. 자신 있는 모습으로.
0: 그럼요. 네, 자세가 발라야 되겠죠. 그럼 숨을 한번 복식호흡 뭐 다 아시잖아요. 숨 한번 쉬어보실까요? 복식호흡 하셔볼까요? 네. 네, 복식호흡 하시고 자 숨을 한번 이렇게 뱉어보세요. 자신 있게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0: 너무 멋있으세요. 네. 네, 혜림이.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말씀드린 건요. 제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꽉꽉 채워서, 호흡을 꽉꽉 채워서 내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 쉬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 너무 힘을 줘서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허리 딱 피시고요. 숨 쭉 쉬시고 당당하게 소리를 내시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4: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가수들이 이제 보이스 트레이너한테 배웠던 그런 보컬을 가르쳐주는 그런 레슨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0: 음악은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3: 점점 우리 삶에도 스며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그렇게 발전이 되고 또 스며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세계 여러 곳에 각종 민속음악을 여러 해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 결과 음악은 전 세계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에 스며들었는데요. 음악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음악에는 인간 문화가 공통된 심리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는 보편성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음악연구소에서는요 음악이 여러 사회를 통틀어 아기 돌봄과 치유, 춤, 사랑, 애도와 전투, 행진과 같은 것에서 그런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봤는데요 이 행동들은 사회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정말 음악이 가진 힘이 엄청나네요.
0: 네.
2: 그러니까요 BTS나 동방신기 음악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보편성.
0: 네.
4: 쑥스럽네요. 어쨌든 뭐 사실 유명 뭐 연주하시는 분이나 뭐 단체의 뭐 공연에 사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걸 보면은 정말 역시 음악의 인류적 보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대의 아픔을 삶의 보편성으로 승화한 음악적 장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2: 오페라 아닌가요?
0: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제가 아까 불렀던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바로크 시대에 탄생했고요. 바로크 시대의 서양 음악은 과학혁명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포함해서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모색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서로 다른 제도와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연주 방법 사이에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대요. 바로크 오페라 탄생 이후에 이러한 시도는 꽤나 집요해져가지고요. 상당히 체계적인 음형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3: 음형 이론.
0: 그러니까 음형 이론이 뭐냐면요.

0: 하면 특정한 음영이 특정한 상황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작곡가나 이론가들이요. 수백 가지 음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황이나 감정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음악적 표준어 문법을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영 이론에 따르면요, 이렇게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슬픔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 올라가면 기쁨. 아, 너무 예쁘다.
0: 이거 조금 기쁘죠. 네, 실제로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님프의 라멘토를 들어보면요, 저음에서 하강하는 라솔파미가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서 슬픔을 극적으로 나타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2: 네. 네.

0: 되게 슬픈 음악, 슬픈 노래군요.
1: 이런 음영이 이제 다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현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슬프게 느낀다는 걸 알아서 그 시대의 작곡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썼다고 합니다.
0: 와, 어떻게 내려가는 음이 이렇게 슬프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2: 음만 들어도 되게 슬픔이 느껴지는 게 신기해요. 맞아, 맞아.
3: 네. 저희 셋이 다 그 슬픔을 느꼈잖아요. 이것이 음악의 보편성.
1: 그 음악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는 것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음악이고 음형 이론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3: 음악이 우리 삶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도 뭔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되게 밝고 어떤 부분 되게 막 우울하고 그래서 뭔가 그것이 하나의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 특히 오페라에서는 되게 캐릭터마다 직업도 있고
1: 네.
3: 그 당시 배경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오페라 초창기에는요. 신과 영웅의 장엄한 이야기가 주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일상을 소재로 하는 오페라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 속에는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곡은요. 조아키노 로시니가 지은 세빌리아의 이발사입니다. 2막의 희극 오페라고요. 이 이발사에 나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직업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귀족인 알마비바 백작이 있어요.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라는 평범한 처녀를 딱 보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을의 이발사인 그 피가로에게 도움을 청하죠. 이 피가로는 어느 집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이발도 해주고 모든 그 마을의 대소사부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0: 중요한 역할.
1: 또 하나, 이발사는 뭐를 들고 있을까요?
0: 그... 가리카.
1: 가리카.
0: 가위 이상으로.
3: 아, 그때는 없었죠.
2: 가위?
1: 네. 이건 뭐죠?
0: 쉐이비 면도기.
1: 그렇죠. 면도기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면도 칼이었겠죠.
2: 네네.
1: 귀족이나 뭐 정말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이 피가로 앞에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3: 아, 그러네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가로를 통해서 이 오페라에서 그 귀족들의 그 막 이상한 행태를 이렇게 풍자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발사가 옛날에는 조금 다른 직업이 또 있었대요. 이발사만이 아니었고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3: 피부 마사지?
1: 네.
2: 지하.
1: 바로 외과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0: 외과의사요?
1: 외과의사요.
0: 외과의사. 네,
1: 여러분들 그 바보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돌아가는 봄.
2: 네네네.
1: 네네네. 그게 뭐

0: 뭘 뜻하냐 하면은요,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흰색은 뭘까요, 그러면?
1: 가운, 아, 붕대!
0: 맞아요. 맞습니다. 붕대, 붕대. 붕대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발사가 이 바보폴만 봐도 외과의사로 활동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처럼 당시 이발사는 손재주만 있으면 가위와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능력자였죠. 여기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피가로가 들려주는 나는 마을의 만능일꾼이라는 아리아가 있는데요. 이 아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저기서도 나를 부르고 여기서도 나를 부르고 윗마을에서도 부르고 아랫마을에서도 부르고 나는 정말 능력 있는 만능일꾼이야.
2: 인싸시네요.
0: 그렇죠.

0: 막 바쁨이 느껴지네요.
1: 네, 그렇죠.
0: 사실 나 좀 그만 불러.
1: 네. 네, 이거는 바리톤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흉내만 내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2: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말 해긴사의 모습을 음악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서는 공증인도 나와요. 이 공증인은 지금의 회계사? 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같이 봤다고 할까요? 백작도 나오고 그냥 평범한 처녀도 나오고 또 음악 선생님이 나와요.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노래도 가르치시고 막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세요. 지금 하고 왔죠? 네.
3: 귀여워요.
0: 이렇게 오페라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 맞아요. 맞아요.
2: 슬픔, 뭐 기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반적이고 또 객관화한 또 말씀해 주셨던 음영 이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 너무 신기해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음악에는 어법이 있다는 점을 통해 또 음악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오페라를 통해서 그 배경에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시대 청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아프면 청춘이다라는 그 아프지만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낭만을 원하는 그런 뭔가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도 뭔가 우리의 그런 삶을 오페라로 나타날 수 있게 오페라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0: 뭔가 아까 마지막 스토리처럼 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3: 맞아요. 정말 취업을 준비하고 싶어요.
0: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1: 그럼요.
0: 같아요. 그럼요.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서글픈 심정을 나타내기엔 좀 시간이 없고요. 그러면 등장인물 중에서 혹시 네. 나는 지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등장인물 있으세요?
2: 그러면은
3: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
1: 네.
0: 조금 귀족적인 인물.
3: 좋아요.
2: 뭐가 좋을까요?
1: 귀족 어떠세요? 한번 귀족, 한번
0: 귀족 좋아요.
3: 귀족 하고
0: 언제입니다. 했어요.
2: 맞아요.
3: 맞아.
1: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귀족처럼 사셔야죠.
3: 맞아요.
1: 그렇죠.
3: 미래의 내 모습을 먼저 우리가 즐기는 거죠.
1: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네.
1: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인데요. 귀족은 귀족인데 이분이 저기 조금 바람둥인데 괜찮으시겠어요?
3: 네. 잘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귀족이라면 괜찮습니다.
2: 배워가 한번 보죠.
1: 뭐. 네네네.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기 전 그 상황으로 가서 전. 하면 되니까.
2: 네. 네.
1: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3: 네.
0: 도전!
1: 도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성공한 후 귀족처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도록 귀족이 부르는 아리아 라돈나의 모빌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3: 네.
1: 자, 선생님 멜로디 한 번만 주시겠어요?
0: 익숙한 멜로디.
3: 이거 그 광고에 나온
2: 시간
3: 좀 내줘.
1: 네, 그 원곡을 좀 배워보시고요.
0: 원곡.
1: 네, 원곡을요.
2: 좋습니다.
1: 네, 사실은요, 이 오페라 아리아는요, 원곡이 오리지널 키가 있어요. 키가 바뀌면 안 되지만, 우린 편의상 조금 낮춰서 네. 우리 맞게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만요.
2: 네.
1: 자,
2: 네.
1: 자, 처음에 가사는 라돈나의 모빌레예요.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3: 라돈나의 모빌레.

0: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오페라는 어렵지 않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첫 오페라 도전이었네요.
0: 네, 역시 가수분이셔가지고요. 굉장히 빨리 잘하셨어요.
1: 재밌었어요.
2: 사실 오페라 하면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다가가기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음악의 기원과 발전을 통해서 음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들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음악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궁소피아는요, 귀가 발달하면서 벌써 선율과 리듬을 느낄 수 있대요. 다른 언어로 된 노래라서 가사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도 그 음악이 표현하는 감정에 이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고 이에 따라 음악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 되는 거죠. 약 200년 전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요,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학 지식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음악이 과학이라는 증거는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0: 될 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1: 지치거나 힘들 때 이제 기운이 나게끔 해주는 그런 제가 자주 듣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2: 들어봐도 돼요?
1: 그럼요, 그럼요. 어때요?
2: 좋은데요?
3: 좋은 것 같죠?
0: 따뜻해지는 느낌?
2: 그러네요. 위로가 되는 음악이네요.
1: 그러니까요. 아니, 같은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0: 네.
1: 생각해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음악의 보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2: 정말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이, 감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0: 저 너무 신기해요.
4: 그렇죠. 네. 잘 계셨죠?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음악을 들으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이처럼 음악이 우리에게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요?
2: 심오한 영향이요.
4: 네.
2: 감정을 터치하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요?
0: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 받은 그런 뭔가 영향력에서 본능적으로도 뭔가 반응할 것 같아요.
4: 예리하시네요. 네. 바로 음악의 과학적인 원리 때문인데요. 오늘도 피아니스트 최영민 선생님께서요. 저를 도와주실 텐데요. 자, 선생님 한번 들려주세요. 어떠세요? 느낌이 슬프세요? 아니면 즐거우세요?
2: 즐거운 것 같아요.
0: 즐거워요.
4: 네, 네. 네. 네 즐거운
2: 올라가니까.
4: 쪽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건 어떠세요?
0: 같이 올라가는 건 좀 뭔가 이거는
2: 이건 조금 더 우울한 느낌.
0: 네.
2: 왜지?
4: 네,
2: 왜지?
4: 맞습니다. 앞서 들은 것은요. 장음계예요. 장조고요. 두 번째 들은 거는 단조예요. 장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 기분이 들고요. 단조를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슬픈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음악이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그리고 영향과 여러 가지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음악이 우리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1: 맞아, 맞아. 가수로서 저도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작곡할 때나 뭐 그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4: 네.

0: 누구나 음악 감상을 통해서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1: 네.
0: 네. 실제로 음악이요, 사람의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신체의 모든 기능과 상호작용을 하는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 뇌는요, 또 다른 연주를 하고 있대요.
1: 어? 연주요?
0: 네. 귀 옆에 있는 측두엽의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음악의 매력이 뇌 전체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죠. 학술지에 따르면요, 한 연구에서 우리가 음악에 감동할 때 활동하는 뇌의

0: 기능을 PET와 MRI로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감동을 느낄 때 줄무늬체라는 뇌 부분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었고요. 뇌에서 감동하는 보상을 예측할 때야 감동하는 순간에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단순한 듣기의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그 음악에 감동하면서 반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인 셈입니다.
1: 아, 그래서 우리가 신난 노래를 들을 때 뇌에서 춤을 추니까 우리도 이제 가만히 못 있고 뭔가 춤을 추게 되는 거네요. 이게
2: 기분이 좋아지니까.
1: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 같아.
2: 바로.
1: 뭔가 이런 느낌. 아유, 귀여운 느낌이다.
3: 진짜 음악만 듣고도 자연스레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참
2: 또
3: 신기한데.
2: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참.
3: 그니까요. 실제로 연주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우리의 뇌가 마치 연주 뒤에 숨어서 막 감정을 예측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최근에요, UC 버클리 연구자들이요, 음악이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음악으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된다고,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 글쎄요, 생각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왜 우리가 뭐 음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 감정별로, 아니 장르별로 좀
3: 나누잖아요.
2: 나눠주잖아요.
1: 맞아요. 카테고리가 있죠.
2: 카테고리가 있죠.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7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UC 버클리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13가지의 상당히 구체적인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1: 13가지나 있고.
0: 많죠?
1: 진짜 많네.
0: 네. 이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요, 재미, 즐거움, 에로티시즘, 아름다움, 이완, 슬픔, 꿈, 승리, 불안, 무서움, 짜증, 반항, 솟구치는 감정 등 13가지였대요. 더 놀라운 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어도 음악을 들을 때 각각의 곡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연구에 사용된 음악은요, 클래식, 팝, 락, 인디, 힙합, R&B, 컨트리 음악,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었어요. 비발디의 사계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려넣었고요. 클래쉬의 락더 카스바는 흥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카마카비올레가 부른 'Somewhere Over the Rainbow'는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는 하면서 조금 아련하기도 하고
1: 좀
0: 막
1: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
0: 그런데 카마카비올레는요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1: 뭔가
0: 불렀어요.
1: 기타 느낌으로.
0: 네네네 맞아요. 네네 리듬을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 사이코 보셨어요?
1: 네.
0: 네네네네네 거기서 더 머더라는 그 주제 음악은요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2: 짜증은 어떤 음악 들었을 때 짜증이 날지
0: 짜증이요. 짜증은 제가 생각할 때막 이렇게 막 불협화음으로 막 이렇게 칠판 긁는 소리처럼 불협화음으로 막 사실
1: 짜증나.
0: 한번 짜증 한번
1: 소름
0: 짜증
1: 돋았어요.
0: 어떻게 한번 들려주실래요?
1: 갑자기 뭔가
3: 짜증,
1: 짜증.
3: 절망, 좌절.
0: 네, 좌절.
2: 저도 아까 Somewhere Over the Rainbow처럼 좀 기쁘고 평화롭고 그런 곡들이 저한테 굉장히 힐링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곡들이거든요. 우리 유라 씨는 어떠세요? 뭐 어떤 음악을 들을 때좀 슬프고 기쁘세요?
1: 아무래도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는 되게 댄스 음악.
2: 신나는.
1: 그런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창민님은요?
3: 조금 뭔가 그때그때 그때 분위기에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역시 텐션을 올리려면 좀 비트도 좀 세고 좀 이렇게 텐션 있는 그런 노래들 듣는 게좀 좋지 않나. 사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대중의 감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데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2: 또 음악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

0: 그럼요, 그럼요.
1: 역시 가수분들이라서 생각하는 폭이 엄청나게 넓네요. 저보다는. 저는 뭔가 이런 음악을 들을 때, 운동할 때, 아니면은 보통 노동요라고 하죠.
2: 그렇죠, 그렇죠,
1: 일할 때
2: 그렇죠.
1: 뭔가 능률을 팍 올려줄 수 있는 막 비트 빠른.
3: 네. 막 학생들도 공부할 때다 음악을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데 그게 집중이 될까 싶었거든요.
2: 그게 저도 궁금했던 게 어렸을 때는 막 귀에 뭐 꽂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공부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로 음악 들으면서 하면 집중이 잘될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궁금해요.
3: 그거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런 그러시죠? 건지.
0: 네. 요즘 백색소음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백색소음은요, 백색광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백색광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일곱 가지 무지개를 나타내는 것처럼 음높의 소리를 합쳐서 이렇게 백색소음이 쌓여져서 백색소음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지내는 일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가 비록 소음으로 들릴지라도 음향 심리적으로는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듣게 되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보호감을 느끼기 되어서요. 청각적으로 적막감을 해소할 수 있대요. 백색 소음을 듣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약 50%가 향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약 10%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3: 그렇게나 많아요?
0: 굉장하죠? 또 백색 소음뿐 아니라 집중을 위해서 실제로 음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헬싱키 대학의 연구원들은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클래식 음악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업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음악이 공부나 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꼭 그 연구 결과가 그렇다 해서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1: 해박해군요.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검증을 하시고 나에 맞는 상황을 이렇게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 음악이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음악이 감정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1: 생각해보면 저도 슬플 때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뭔가 희망이 다시 넘치고요. 뭔가 예스! 할 수 있어 유라! 시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슬픈 음악을 들으면은 아,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머니 왜 나한테 이런 뇌를 주셨나요? 그게 뭔가 너무 감정의 변화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정의 변화가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선거 시즌만 되면은
3: 네. 사실... 맞아. 근데 노래가 다 신나.
2: 그렇지. 막 신나니까 막 나도 막 같이 뭐 1번을 찍어야 되나 2번을 찍어야 되나 막 뭔가 이렇게 음악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0: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러분들 나날이 예리해지고 계신데요. 음악이 시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지금 잘 알고 있는 비발디 4계와 쇼팽의 전주곡 4번을 들려드릴 텐데요. 음악에 대한 그 6가지 이미지를 보시고 각 이미지에 맞는 제목을 쓰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1: 네.
0: 어떠세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1: 네.
0: 근데 지금

0: 지금 곡에 따라서 제목이 같으신가요?
1: 아니요, 전혀 달라지는
2: 네,
1: 것 같아요.
2: 정반대예요. 정반대.
0: 지금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발디 4개 중에서 겨울 2악장이에요. 내림마장조로 유명한 곡이고요. 경쾌하고 굉장히 이렇게 상큼하죠?
2: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쇼팽의 전주곡으로 단조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조금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슬픈 느낌이 좀 드셨죠?
1: 너무 뭔가 외롭고
0: 네.
1: 뭔가 공허할 것 같고
3: 쓸쓸하고 잔잔하고 적막해요.
2: 맞아요.
0: 아,
1: 뭔가
0: 네.
1: 또르르 떨어질 것 같고.
0: 네. 그럼 한번 제목 한번 하나 말씀해 주고 오시겠어요?
2: 저는 모태솔로 가을.
0: 네.
2: 옆구리가 시린 가을이었습니다.
0: 혜림님은요?
3: 저는 적막한 하루?
0: 아,
3: 뭔가 혼자 되게 감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산책하는 그런 그림이.
0: 비발디 4개를 들으셨을 땐그 사진을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 제목을?
3: 아늑하다.
0: 보세요.
1: 전혀 다른
0: 음악에 따라서
1: 거예요.
0: 이렇게 결과가
3: 아,
0: 달라지죠?
3: 음악이
0: 미국의 심리학자 크라우더가 말했어요. 장조는 행복을. 단조는 슬픔을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장조 조성은 대표적인 행복감과 단조 조성의 슬픈 감정 결합이요. 음악 구조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강력한 감정 자극제가 될수 있는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요.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기분이 바뀌고요. 아까 막 춤추셨잖아요. 네. 그쵸?
2: 네,
0: 네.
2: 맞아요.
0: 근데 슬픈 음악은요. 우리 뇌를 속여가지고 음악이 유도하는, 그러니까 가짜 슬픔이 있대요. 가짜 슬픔의 반응으로 프롤락틴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이 이미지를 판단하는 시각적 인지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2: 취준생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0: 네.
2: 기쁜 음악만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좀 뭔가 스트레스도 뭔가 날려버리고 기쁨의 음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막 뇌를 속이면서.
3: 그만큼 음악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장조가 기쁨을 표현하고 단조가 슬픈 것만을 표현할까요?
1: 이분법처럼 나눌 수가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작곡을 하다 보면 또 단조가 가끔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추셨어요. 조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3: 무서워.
0: 무서운데도 막 음높이가 낮은 음역대에서 막 이렇게 오싹하게 천천히
1: 네네.
0: 하는데 오싹하죠?
1: 그렇죠.
0: 네, 이처럼 음악의 템포가요.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스페인과 불가리아 음악 역시 단조임에도 쾌활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2: 저예요. 아빠가 딱 좋아하신 노래요.

0: 아닌가요?
1: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0: 네. 갑자기 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와. 세계인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선생님, 이거 장조예요, 단조예요?
2: 단조입니다.
0: 단조예요?
1: 네, 단조임에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 리듬으로도 엄청 재밌죠? 네. 네. 이렇게 음악에는 변수가 많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0: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래서. 예술이잖아요. 아, 네. 네.
3: 음악이 이렇게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치료 목적으로 또 이렇게 또 사용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1: 네. 맞아요.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네, 음악에는 우리가 듣고 즐기는 기능 말고도 훨씬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악 치료입니다. 고대 주술사들이 소리와 음률, 주술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생활 곳곳에서 음악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신병 증세를 악기 연주로 안정시켰던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예고요. 과학적 연구와 관찰을 통해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심신이 아팠잖아요. 네.

0: 이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부상 군인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했는데요. 이때 음악인들이 병원에서 연주를 했대요. 의료진들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돼서 음악의 치료적인 효과가 새롭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했겠죠? 그 후에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음악 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대학의 학부, 대학원에 이렇게 생기게 됐죠. 미국에는 현재 3천여 명의 음악 치료사들이 많은 보건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치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을 했네요. 제가
0: 네.
1: 미술 치료는 들어봤거든요.
2: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이 음악 치료사, 그 뮤직
1: 진짜요?
2: 테라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1: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전 되게 신기했어요.
2: 이제 그 배경을 알겠네요. 이해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음악 업계 종사하는 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음악 치료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악으로 어느 정도까지 환자를 치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0: 음악 치료는요, 행동과학의 영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음악 치료를 통해 우리는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음악 치료가 이렇게 무슨 약을 먹고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질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악 치료를 통해서요,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거는 정신 기능을 향상시켜서 행동을 좀 교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음악 치료는요, 교육, 심리, 의료, 재활 영역에서 활용되는데요. 교육에서는 치료 또는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요. 특히 언어 표현 장애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음악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혈압 조절,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뇌피로 해소, 또암 치료 효과 증진, 경증 치매 노인의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음악 치료 받아보고 싶네요.
2: 근데 아까 저희가 체험했잖아요. 진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꿔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저는 취업 준비할 때 되게 뭔가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너무 제 감정이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튜브에서 보시면 되게 로파이 음악이라고 되게 요즘 나오는 팝 음악을 좀톤 다운 시켜서 되게 잔잔하게 뭔가 카세트 느낌 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DJ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준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좀더 편안하게 뭔가 슬로우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공부할 때나 뭐 다른 거 준비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1: 꿀팁이네요.
2: 그쵸?
3: 저는 대중가요를 그래도 들었는데 그중에서 약간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윤종신 선배님의 오르막길이라는 뭐 그런 노래.
0: 네, 좀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2: 예.

0: 세대.
1: 왜 애기들이 생 라이브 자장가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알 것 같아요.
2: 좋은 곡이었군요.
1: 아, 너무 생생하요.
3: 아닙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어머, 혜리님도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5: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노래가 네. 있다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런 노래. 아, 네. 취준생을 위한 노래.
0: 들을 때마다 뭔가 힐링이 돼요.
5: 네네, 기분 좋아진 노래. 뭐 혹시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는 힐링, 곡이 있으실 것 같은데.
6: 네, 뭐 클래식 곡 중에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많지만 우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네.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 있는데요.
5: 뭔데요?
6: 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에 1악장 중간에 나오는 되게 서정적인 부분인데
5: 아.
6: 살짝.
5: 네, 맞아요.

0: 좋네요.
1: 역시 클래스가 다르시네요.
2: 너무 호강한다, 귀가. 그죠?
3: 행복하네요.
4: 너무 치유가 되죠?
1: 네. 네. 네.

0: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취중생 분들도 이 감정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이
1: 힐링.
0: 감정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치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되게 힐링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는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구나.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 변화나 그냥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고 뭔가 이거를 이론적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더 뭔가 치유나 이런 것도 뭔가 전문적인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2: 취준생분들 워낙 또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1: 맞아요.
2: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기에만 이렇게 매달려서 막 고통받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음악도 좀 들으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음악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슬픔보다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함 혹은 기쁨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의 구조나 이론을 알지 못해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창민님이랑 혜림님이 뭔가 틈날 때마다 이제 목 푸시는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1: 목이 잠길까봐. 이런 식으로 목을 계속 풀어주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거예요?
1: 말하기 전에도, 노래 말고도, 그죠?
0: 두 분은 노래 잘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음치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한국이 좀 뭔가 K-POP으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2: 그럼요.
0: 그래서 무슨 회식이나 워크숍 가면은 항상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되게 항상 주눅 들어있어요. 교수님, 교수님도 성악가시잖아요.
3: 네.
0: 뭔가 음치 탈출할 방법은 있긴 한가요? 세상에서.
3: 당연히 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음치는요, 음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무디거나 귀를 통해 들어온 음이 이렇게 재생돼 나가는 걸 잘 못하는 걸 음치라고 해요. 전 국민의 10%가요, 자기가 음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이들 중 상당수가요, 자신감만 가지면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한 상상 음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음치란 무엇인지 또 음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오늘은요, 음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음악의 과학적 원리일까요?
3: 그럼요. 네.
0: 꼭 필기해야 되겠네요.

0: 음악을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음치들, 그 심정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대체 음치들은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왜 노래를 못하는 것일까요?
2: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 아닐까요?
3: 무전에 의한.
4: 타고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도 연습하고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죠? 음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요, 뜻밖에도 되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878년 캐나다 출신의 진화론적 과학 저술자이자 소설가였던 그랜트 엘렌이라는 사람이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음악 교육도 받고 신경학적 질병도 썼는데 지독하게 음치였던 사람을 연구했던 사례가 첫 번째고요.
2: 지독하게
0: 네.
2: 음치.
0: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은 예술의 한 분야인 음치를 연구했을까요? 바로 음치가요,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단하죠?
3: 네.
0: 네, 그래가지고요, 2009년에는요, 하버드의대 사이키 루이 박사가요, 음치가 뇌의 인지 영역과 운동 영역을 연결하는 이렇게 신경섬유가 있대요. 신경섬유가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음치하고 음치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뇌의 특정 회로가 조금 다르다라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

0: 이 음치들이 소리를 인식하고 인식을 했으면 이제 생산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1: 네.
0: 연결 회로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정을 비슷하게는 갈수 있는데 정확하게 못하고 회로가 많아야 충분히 알아듣고 충분히 소리를 내잖아요.
2: 안 돼.
0: 그런 거를 밝혀냈다고 해요. 뇌 안에 연결망을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뇌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섬이 있는 거죠. 인지 영역하고 운동 영역이 있는데 섬을 있는 이렇게 신경 섬유가 있어야지 노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치인 사람은 이런 이렇게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도로에 교통량이 굉장히 한산하다는 거죠. 교통량이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치인 사람들은요, 듣기하고 말하기는 정상이면서도요, 높고 낮은 음의 차이는 인지를 못해요. 이런 음치 현상이 안타깝게도 집안에 유전이 된대요.
2: 아, 이럴 수가.
3: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2: 그래서 왜 가끔 보면
0: 네.
2: 발음 너무 좋고 그런 아나운서분들 중에서 예능에 나와서 음치인 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좀 신기했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인지 영역과 운동 영역을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가 단절되어서 그랬던 거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음을 잘 모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신경 섬유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었다니까 갑자기 뭔가 더 희망이 없어지는데.
4: 근데 이게 또 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좀 슬픈 뉴스네요.
2: 신경 섬유가 자라나려면 뭐 섬유질에 뭐를 먹으면 될까요?
4: 이게 유전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1: 이번 생은 그런 거예요.
2: 안 돼! 다음 생이다.
0: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을 때는 음치의 원인이 단지 뇌손상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대다수는요. 요만큼인 사람은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은 뇌손상에 의해서 음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청력이 좀안 좋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발성이 나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쁜 발성이나 음성.
2: 저 같아요.
0: 그 다음에 또 음악적인 훈련을 안 받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 음정을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게 후천적인 요인들이요. 그게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말처럼요. 음악과 언어 사이에 가장 강력한 연관성은요. 양쪽이 다 음높이 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면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서의 전달은 언어의 운율. 운율 있죠? 언어도 우리 말할 때 운율이 있죠? 운율이라 알려진 음높이 변화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음악에 있어서도 음높이의 중요성은 명백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이 높다 혹은 음이 낮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소리가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음높이를 측정할 때는요.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진동했느냐를 기준으로 재는데요. 그 쓰는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440헤르츠면 1초에 몇 번을 진동한다고 됐어요?
2: 440개?
0: 그렇죠. 천재. 천재 인정. 그래서 440번 진동하는 소리라는 뜻이고요. 현대 사람들은요. 이 440헤르츠를 라라는 음정. 라 한번 쳐주실래요? 네. 요 음정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440헤르츠에 해당하는 음정을 들으셨는데요.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1: 굉장히 그냥
2: 라구나.
0: 라구나. 네.
1: 평온하게 들리는 그냥 그런 음인데.
0: 그렇죠. 그냥
2: 예쁜
0: 우리
2: 소리.
0: 여러분들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라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음정이 라라고 들으셨을 때 안정적으로 들리시죠?
2: 네.
0: 그러면 우리가 라를 440헤르츠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441번 떨면 441헤르츠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1: 약간 음이 살짝
2: 음이탈?
1: 올라가,
0: 브라보! 네,
1: 샵 되는.
0: 맞습니다. 조금, 샵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1: 미묘하게.
0: 뭐지? 네.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런 분들은 엄청 예민한 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음이 442Hz. 네, 그리고 443Hz. 네, 그리고 444Hz. 점점 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 뭔가 살짝 올라갔을 땐 되게 미묘하게 뭔가 약간 거슬린다 정도였는데 좀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음이 올라가나 마나 이제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0: 느낌이 아니고요. 대단하신 거죠. 정확하신 거죠. 와우. 네.

0: 네, 정말. 어, 네. 슈퍼스타. 네, 슈퍼스타.
1: 슈퍼스타.
0: 네, 슈퍼스타. 네. 지금 벌어질수록요, 점차 조금 이상하다? 다른 놈 아닌가? 하는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사람은 음높이를 이렇게 딱 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비유를 해드리면요, 양궁에서 우리가 10점을 이렇게 딱 반역에 딱 쏘잖아요.
1: 네.
0: 딱 10점을 쏘지만 10점 주위에 이렇게 10점도 크잖아요.
1: 네.
0: 그 주위 범위까지 10점으로 치죠.
1: 아.
0: 예, 그래서 정확한 음점은 그 10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9점 조금 둔하면 이제 8점까지 그냥 그 음점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로 음점을 범위로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범위는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범위가 아주 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범위가 라를 들어도, 아, 나 6점까지 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범위가 좁은 사람은 음감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범위가 이렇게 조금 너무 넓은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뭐 벌써 반음 올라가고 한음 올라가는데 그 음인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음감이 둔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음정을 눌러주실 거예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자, 들으셨죠? 듣긴 네. 들으셨죠?
2: 네.
0: 그러면 혹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세요? 어, 다 차이 느끼시죠?
2: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어, 네. 여기는 뭐 음감이 예민하신 분들만 모이셨네요. 네.
1: 아니, 이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구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음치는 이렇게 구별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2: 네.
0: 이런 분들은 음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음감이 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1: 립스틱
0: 네.
1: 색깔이.
0: 립스틱 색깔이죠. 네, 붉은 계열의 립스틱 색깔인데요. 음치가 아닌 남성분들. 이 색깔 구별 가세요?
3: 이 세상에 똑같은 립스틱 색깔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확실한 건 아마 많은 남성분들께서 저처럼 뭐 다른 건 알겠는데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잘 모르시겠죠.
3: 혼란.
0: 선생님은요?
4: 아, 참치 한 명.
0: 선생님 이거 참치로 참치. 보이세요? 참치,
1: 참치 색깔?
0: 아, 참치.
1: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0: 네, 네.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인 것도 표현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걸 보신 것처럼요, 미술이나 메이크업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같은 빨간색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구별을 못한다고 해서 생명이나 색약처럼 의학적인 문제를 가진 건 아니고요. 일종의 경험과 훈련이 부족해서 구별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음치라고 판단되는 차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서로 다른 두 소리를 들은 상황에서 청각 기능의 손상의 경우에는 애초에 두 소리가 다르다고 못 느껴요. 근데 음둔한 경우에는 차이를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네. 뭐 표현을 못 하겠죠. 네. 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그 정도가 미묘해지거나 구분하기 힘들어지거나 노랫말로 그걸 표현을 잘 못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음둔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음둔하다.
0: 이런 경우는요, 청각장애가 아니고요. 그저 둔한 것이기 때문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좀 좁혀주는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꾸준히 연습할 테니 교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아, 너무 궁금하다.
1: 네, 음치 테스트 해봐요.
0: 네, 실제로 음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80-90%는요, 음치가 아니고 단지 연습 부족으로 노래가 사투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근육 운동,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나요?
2: 근육.
0: 네, 근육이 생기죠?
1: 아, 근육.
0: 네, 똑같아요. 노래도 자꾸 연습을 하면 잘 부를 수가 있답니다. 자주 듣고 따라 부르면 음악에 대한 감각도 단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내가 언제 음치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음치 탈출을 위한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음악에 노출되어 음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곡을 듣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방해가 안 되는 곳에서 듣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목소리 톤을

0: 하고 비슷해서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를 하나 딱 고르세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몸에서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 이외에 필요 없는 부분에 힘을 빼는 거예요. 복부에 힘을 딱 주시고요. 힘을 주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0: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라님 한번 해보실까요? 비가수 한 분. 네. 자.
1: 저희 자체가 너무.
0: 브라보! 오, 잘하셨어요. 네네네. 오, 올라갈게요.
1: 올라가요?
0: 차 좀 주세요.
1: 와우.
0: 네. 해보실까요? 네.
1: 아까나 최대치였는데?
0: 아니에요.
1: 네. 와우.
0: 혜린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2: 저도 톤이 낮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0: 네. 해보실까요? 시작. 마이크 깨끗해. 잘하셨어요. 오, 잘하시네요. 네. 야. 반음만 올라갈까요? 네. 자.
1: 와우, 역시.
0: 보세요. 유라님 보세요. 이렇게 딱 복부에 힘을 딱 주고 지금 어깨가 이렇게 하시면서 어깨에 이렇게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자세를 잘 잡으시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허리도 곳곳하게 세우셨고요.
2: 아니, 근데 정말 노래할 때 힘 빼는 게 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려워요. 뭔가 네.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빡! 이렇게 하려면.
2: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에 힘이,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서 저도 늘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었거든요.
1: 아, 진짜?
2: 네. 쉽지 않아요, 정말. 네.
0: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슈퍼스타의 목소리 들려주시고. 자, 네 번째는요. 자기의 노래를 녹음해서 듣기입니다. 자기 목소리와 친숙해지려면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녹음된 소리가 낯설게 들리겠지만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기 목소리니까요. 아이고. 자주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신 있게 노래 한 곡의 음정과 박자를 마스터했다면요. 즐겁게 불러주세요. 사실 노래 부르는 사람 스스로가 지루해하면요. 그 노래는 100% 실패한 거예요. 네, 음치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컴플렉스죠, 일종의. 네,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흥에 겨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서 감정을 살려 부른다면 나도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0: 우리 위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음치탈출 해볼까요?
1: 네.
2: 네. 도전!
0: 자, 우리 유라님과 함께 음치에서 탈출해 보실까요? 저 지원자 한번 나와주세요.
2: 친구가 생겼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아,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마스크도 한번 잠깐 벗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요. 440Hz를 무슨 음정으로 배웠죠?
3: 라.
0: 네, 라로 배웠어요. 자, 선생님 라 한번 쳐주실래요? 네, 우리 유라님 라 한번 내주실래요?
4: 라.
0: 네, 또. 선생님.
4: 라. 라. 라. 라.
0: 어, 잘낼 뻔했어요.
2: 와.
0: 잘하실 뻔했어요. 잘하실 뻔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시작.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내시는 거예요. 라, 라,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 쳐주세요. 라, 솔, 시작.
4: 솔, 솔.
0: 네, 계속.
4: 솔.
2: 제가 제일 음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 돼!
0: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절대 음치가 아니에요.
0: 근데 절대 음치 아니세요. 다시 한 번, A 주세요. 라, 시작.
4: 라.
0: 잘 하셨어요?
2: 어, 예!
0: 네. 솔. 솔.
4: 솔.
0: 어, 너무 잘 하시는데요? 어, 예. 잘 하시는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아, 선배님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2: 네. 어, 선배님.
0: 시작. 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혜리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2: 아, 제가 부르고.
0: 네, 한번. 맞지?

0: 이거는 너무 은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둔에 있었어요. 그 은둔이 아니고 은둔에 있었어요.
1: 은둔.
0: 목소리가 은둔에 있었던 거지 뭐 은둔자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노래를 안 하셨어요. 부끄러워하셨었죠. 네, 그 이 목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굉장히 소중한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숨기고 자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같이 공유를 해야죠. 다시 한 번.

0: 잘하셨어. 여기까지만 하시고.
1: 잘하시는데요?
0: 어, 잘하셨어요. 오. 네, 잘하셨어요. 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음치를 탈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제일 처음에는 음정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대학에서도 성악과 학생들한테, 성악과 학생도 그렇고 기악을 하는 학생들도 그런데요. 귀가 열려야지 자기가 하는 음악을 잘할 수 있다고 해요. 들을 줄을 알아야지 어떤 소리가 좋은 줄 아니까 그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주 듣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내가 음치야 이렇게 막 소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고 속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댁에서도 C메이저 도레미파솔라시도 아까 장조 배운 거요. 장조를 그냥 한번 해세요. 오, 예.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꾸로 내려올게요.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것만 해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이런 기초적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노래를 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제가 유라님 하나만 고쳐드리면요. 뭐냐면, 노래하실 때 갑자기 목을 이렇게 빼시고.
1: 맞아요.
0: 그것만 안 하셔도 훨씬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가 정말 뿜뿜 나올 텐데, 거기서 조금 막혀요. 한번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번 해보실까요?
1: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떡하죠?
0: 유라님 너무 어렵다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라님이 그 가장 그 스타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자고 할 때 어떤 포즈 취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시작.
1: 도레미파솔라시도.
0: 잘하셨어요. 맞아요.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에서요. 소리내는 연습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네, 아니 포즈도 좀 바꿔주시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딴 포즈로 찍어주시잖아요.
1: 네네네네.
0: 네, 그냥 춤추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 런웨이 한번 하실까요? 네.
1: 런웨이요?
0: 네, 런웨이 하겠습니다. 시작!
1: 도레미파솔라시도시도솔파미 붙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쓸데없는 데는. 잘하셨어요. 자, 김모영 선생님, 런웨이 한번 가겠습니다.
1: 선생님, 렛츠고.
0: 가겠습니다. 시작.

0: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편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 지원자 분께서도 처음에는 이게 이음이 맞나요? 약간 살짝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다가 이제 자신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음치가
1: 아,
0: 아니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발성이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유리 씨. 네, 지원자님도 그러셨고, 정말 자신감이 붙으니까 또 워킹할 때도 너무 달랐고, 본인이 더 편해지니까 또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2: 이제 회식 자리나 워크숍 가더라도 되게 자신 있게 손을 들것 같아요. 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 무대인 것 마냥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이제 사장님, 부사장님, 이제 거기 팀장님께 보시면서, 예.
0: 중요하죠.
2: 뭔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0: 파이팅!
2: 감사합니다, 교수님.
3: 아유.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음치 탈출을 하는 특효약은 아까 보셨잖아요.
1: 자신감.
0: 자신감입니다. 네,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성공 체험에서 나오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성공하는 체험을 자주 하면 점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성공 체험을 가능한 자주 하는 것이 음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인데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음치를 극복하는 훈련처럼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훈련이 필요한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음치라고 해서 또는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네, 오늘이 과학으로 보는 음악편 마지막 강의 날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뭐 아쉬워요.
1: 진짜 시간 너무 빠르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음악을 과학적으로 풀어주실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신경 쓰이네. 유라 씨?
2: 유라 씨 뭐 하세요? 이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이 있어요.
0: 들어보세요. 네. 뭔가 레트로 감성을 잠깐
1: 그러니까 약간 진짜 네 그런 느낌이죠. 네.
2: 제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핫 이슈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요즘 핫 이슈인데 네. AI가 작곡한 노래예요.
1: 아. AI가 작곡한 노래예요, 저게? 네.
2: 엄청나지 않나요?
0: 예, 요즘에 AI가 작곡한 노래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아이돌 그룹의 동생분도 AI 곡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발매를
2: 벌써요?
0: 하셨거든요.
2: 와.
0: 그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 잘 따라가고 계시네요.
2: 핫 이슈.
1: 심지어 최근에는 AI 기술로 또 하늘에 별이 된 가수를 또 부활시키기도 하잖아요.
2: 봤어요, 봤어요.
1: 과학 기술이랑 또 단순히 문화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음악의 진정한 콜라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즘에.
2: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음악이랑 예술과 과학 기술이 어떻게 콜라보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3: 네. 많이 궁금하셨죠?
1: 네. 네.
3: 역사일에 사람들은요, 소리를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악보라는 형태의 문서, 악보는 근데 문서잖아요. 소리를 직접 기록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녹음기와 그 주변 장치를 이용한 오디오 기기들입니다. 네, 이러한 장치들은요, 실로 20세기 전기 과학기술 발전의 구체적인 열매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음악을 하는 작가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미학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음악의 여러 형태를 이해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그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강의는요, 과학기술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음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재밌을 것 같아요.

음악이 어떻게 과학과 만나게 되었을까 궁금한데요. 인간 사회는요, 자연 그대로 삶에 반해서 물질, 기술,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문명을 이루어갔어요. 특히 예술은요, 과학기술을 반영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바로크 시대에는 예술과 지식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는 왕권의 몰락과 중산층이 부상을 해서요. 세속음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악 형식도 좀 많이 변했겠죠. 낭만주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그 대부분의 작곡가들, 뭐 쇼팽, 바그너, 베르디, 슈베르트 이런 분들이 다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신데요. 이 시대에는요,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의 발명이 되고 철강 분야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0: 악기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특히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을 막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악기가 개발되고 녹음 기술은 음악의 제작과 감성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확 바꿔놨죠. 정밀한 도구와 철강 산업의 발달로 피아노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연주법의 제약이 많아서 단순한 연주만 가능했던 관악기들, 부는 악기들이요. 네. 이게 개량되면서 빠르고 정확한 연주, 또 많은 스킬이 있는 연주가 가능하게 됐죠. 처음 피아노가 발명된 거는 1700년경입니다.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에 의해서요. 강약 조절이 가능한 초기형 피아노 포르테가 탄생합니다. 이 초창기 피아노에는요, 페달이 없었어요. 페달이 없으면은 이렇게 뭐 울림도 없고 뭐 소프트한 소리도 좀 어렵고 하잖아요. 없었는데 음역대는 그때는 좀 지금은 몇 옥타브예요, 선생님?
1: 지금은 총 7옥타브.
0: 네, 7옥타브인데요. 그때는 5옥타브, 60건반이었대요. 네. 선생님 한번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5옥타브하고 7옥타브?
1: 5옥타브는 네. 여기까지가 5옥타브고요.
0: 네.
1: 이제 7옥타브가 되면은
2: 와, 훨씬 더 풍성해져요.
0: 그렇죠. 네, 네, 네. 음역대가 달라지니까 뭐 음악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또 금관악기 역시 현대식으로 개량이 됐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만한 악기가 호른하고 팀판이에요. 오케스트라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호른은요, 피스톤 밸브의 사용으로 기계적 한계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음정이 이제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거죠. 낭만주의 관현악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악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죠. 그리고 팀파니의 경우에는요, 주철의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구의 발명으로 인해서요, 조율이 용이하게 됐는데요. 스틱을 감싸는, 이렇게 스틱 이렇게 치잖아요. 네. 스틱을 감싸는 재질이 다양화돼서 다채로운 음색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팀파니는 이렇게 타악기 중에서 뭐가 다른가요? 좀 특이한 게. 음정을 내잖아요. 그렇죠. 팀파니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색과 음정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악기의 발전을 이끌었고 음악사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와 다른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 악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작곡을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악기가 없었다면 얼마나 좀 음악이 심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옥타브 보여주신 것처럼 네, 네. 악기 하나로 이렇게 너무나도 풍부해지는 거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3: 사실 또 2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악기들도 존재를 하지 못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과학기술이 이렇게 또 음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악기뿐만이 아니라 또 녹음기술이랑 또 전자음악 역시도 최근에는 근현대 음악사의 발전에 또 한몫을 거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2: 그렇죠. 녹음 기술도 그렇고 뭐 전자음악도 그렇고 대중음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 발전은요. 악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켰는데요. 지금 21세기 대중들이 듣는 음악은 20세기 초의 대중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음악이었을 거예요. 유성기조차 보급이 되지 않은 시절에는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연주회장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연주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소리가 머무는 장치인 최초의 유성기를 제작하고 음반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방법에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코드가 등장한 이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비로소 대중음악 시장이 활성화됐죠. 여러분이 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고요. 네. 또 전화기 발명으로요.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음향 기술이 또 발전을 했죠. 이 기술은 영상 기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춤과 음악의 결합인 무대극,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개척하게 됐습니다.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가 발명되면서요. 음악 공연장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녹음 산업이 생겨나면서 음악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마이크와 증폭기의 이용은요, 가수가 노래하는 방식에서 나타났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가수가 좋은 가수였을까요?
3: 굉장히
2: 울림이 큰 사람?
3: 그렇지, 큰 소리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반주를 탁 뚫고 나올 수 있는 막 거대한 목소리, 웅장한 목소리가 좋은 가수의 덕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마이크 때문에 속삭이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노래를 해도 공연이 가능해진 거죠. 네. 만약에요, 마이크가 없다. 그럼 어땠을 것 같으세요?
1: 그 가창을 하는 그 발성을 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음색도 지금의 대중가요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음색들과 또 다른 음색이 많이 유행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소리로 내다보면 사실 이제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수 생명이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줄어든 그런 생활들을 하지 않았을까.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네요.
3: 마이크가 없었다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들릴
2: 뭔가
3: 수 있지 않을까?
2: 소규모
3: 네, 소규모 느낌 되지 않았을까?
0: 그렇죠. 그 고마운 마이크죠? 고마운
3: 마이크의
0: 마이크.
3: 중요성을 또 이렇게 느끼네요.
0: 그래서요, 연주자들이요,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조금 익숙해져야 했어요. 사실 성악가도 그렇거든요. 공연장에서만 맨날 하다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위축이 돼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연주자들도 이렇게 익숙해져야 했대요. 그래서 베냐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악의 아우라가 상실된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게 되면서 음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악기의 발달, 녹음 기술의 발달은요, 마침내 전자음악과 컴퓨터 음악의 출현을 현실화하게 했습니다.
1: 그럼 말 그대로 뮤직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음악 제작에 있어서도요,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 음악을 일반적으로 전자음악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전자음악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됐어요. 1948년 프랑스 한 방송국의 엔지니어가요, 피에르 쉐페르란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조수들과 함께 자연의 다양한 소리를 테이프에 녹음하면서 전자음악이 시작됐어요. 그 테이프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갖가지 동물의 울음소리, 뭐 철길을 지나는 기차 소리, 폭포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요, 조작하고 조합해서 전자음악의 선구적인 형태인 뮤직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요,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자음악 전용 스튜디오가 설립됐고, 1950년에요, 전자음악의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정적인 성과를 거둔 인물이 바로 독일 출신의 슈톡하우젠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노래가 있잖아요. 그 음악이 조금 생소하시죠? 1956년에 발표된 소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슈토카우젠이 전자음악하고 소년의 음성을 동시에 합성하고 이렇게 변조를 막 시킨 거예요. 어떠세요?
1: 저희가 요즘 듣는 그런 전자음악과는 조금 약간 다른 뉘앙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이 이렇다라는 거를 미처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2: 너무 신기해요. 전자음악도 결국에는 자연음악을 갖고 와서 한 거잖아요. 전자음악만 하는 게 없었네요.
1: 맞아요.
2: 알고 보니까.
0: 그러나 이 모든 분야에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하는 점은요,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소리의 개념이 달라진 사실, 그리고 도구의 발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음악가들의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었어요. 음악인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음에 대한 갈구가 표현 양식을 더욱 넓혔고요. 과학기술 분야를 넓혀주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 거죠. 새로운 첨단 기술하고 음악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도래하게 한 거죠.
3: 과학기술 덕분에 정말 음악도 큰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음악을 공유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덕분에. 그렇죠?
2: 맞아요.
1: 과학기술을 이야기할 때 사실 또 사람들이 많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음악의 디지털 변환과 음악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이 사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측음기로 음악을 듣다가 뭐 저도 어렸을 때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들은 적도
2: 맞아요.
1: 있었고, 그리고
2: 워크맨.
1: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게 되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지금은 이제 전혀 과거에는 상상한 적도 없는 모바일 기계로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전부 다 경험해 본 사실 저로서 또 체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최초의 디지털 녹음 형식이 1972년에 발표됐고요.

0: 발표됐고요. 1982년에 디지털 재생 매체인 CD가 탄생된 이후에요. 대중화된 디지털 음원은 점점 작은 용량의 고품질 소리를 담아내면서요. 디지털 변환 시의 손실로 인해서 잃었던 그 실제 소리들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실물 매체에서 SW 기반의 저가, 고품질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 또 실제로 2014년 이후에 글로벌 기록 음악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이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 그렇게 음반 시장이 넓어질수록 그 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겠네요.
0: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요. 문화예술 산업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반기획자, 음향기사, 성악가, 작곡가에서부터 목소리 코치, 음악치료사, 홀리 아티스트가 주목받는 직업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2: 홀리 아티스트가 뭐예요?
0: 홀리 아티스트는요. 영화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하고 음악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창조해내는 사람인데요. 진짜 같은 소리를 창조하는 영화 음향 분야의 마술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3: 하여튼 최근에는 심지어 저도 뉴스로 접하긴 했는데 AI 작곡가도 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음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는 AI 가수가 등장하면서 설 자리가 조금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2: 뺏기는 거 아닌가.
3: 그래도 뭐 말씀을 듣다 보면 과학기술과 음악의 접목으로 줄어드는 게 있는가 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별로 기대가 되네요.
0: 아, 네. 여러분 혹시 AI 작곡가를 직접 개발한 분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2: 네.
4: 네.
5: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5: 반갑습니다. AI 작곡가의 아버지입니다.
3: 만드신 AI 작곡가 이보음의 작곡 실력은 어느 정도예요?
5: 이 친구가 2016년도에 응애하고 나왔어요. 기초적인 그 음악 이론들만 이 친구가 배웠었어요. 네. 벌써 지금 탄생한 지 5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 명제네요.
5: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최신 케이팝, 뭐 트롯, 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기 시작해서 전문가 수준까지의 작곡 실력은 없겠지만 태어났을 때 아마추어 실력보다는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말 많이 성장했겠네요. 정말 5년 사이에. 그럼 현재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 제가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요.
1: 궁금해요.
5: 제가 이범을 탄생시켰을 때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공격도 받았어요. 네.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다 굶어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AI 작곡가가 정말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윈윈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음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무슨 특별한 날에 음악을 엄마를 위해서 작곡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2: 전문이에요.
5: 굉장히 유명하신 작곡분을 섭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 맞죠. 네.
5: 그러니까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음악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되게 부재합니다. 컨텐츠가 되게 부족하고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작곡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모든 편곡자들, 작사가들, 그다음에 유통사들, 제작사들 전체적으로 그다음 세션 부분들까지 음악 산업 전체가 생태계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업분들과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하면서 그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보험을 주겠구나. 그래서 협업의 어떠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2: AI. 네. 그럼 취준생들의 그런 시점에서는 예술과 과학 분야 이 두 가지를 꼭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5: 공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70년도에 전자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그다음에 시퀀서라고 부르는 DAW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옛날부터 음악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반감을 좀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게 일반화가 되고 보편화가 됐고 그러한 도구를 쓰지 않으면 음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0: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은 모두가 써야 되는 도구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라는 차원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그러한 기술들도 받아들여서 내 일에 좀 적용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미리 준비하는 자세.
2: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그 AI 작곡가 이범에게도 저희도 곡을 받을 수 있는 게
0: 웰컴입니다. 꼭 드리고 싶고요.
2: 저희도 네.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이보미를 더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로 계속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3: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음반산업은 음원 다운로드나 스트리밍화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음반 제작 소프트웨어 기술은 인공지능 작곡가 AI가 탄생하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음악 제작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최초의 팝송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당시 S사 컴퓨터과학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비틀즈풍의 곡인 데디스카를 작곡해 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0: 이처럼 작곡 등의 음악 제작 분야는 음악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빠른 발전 속도와 대중의 관심으로 2018년 국제음악소프트웨어협회의 페스타가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작곡가 프로그램은요, 인간의 감성을 실현하며 합동 공연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AI 작곡가 개발자 오늘 네. 안창욱 교수님 만나봤는데요. 안창욱 네. 교수님의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곡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을까요?
2: 진짜 네. 어느 정도 빨리 그리고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는지 너무
1: 궁금하죠. 네.
3: 근데 음악가가 아닌 저도 가능할까요?
0: 네, 그럼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 만큼요.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볼까요? 네. 즉석에서 작곡한 음악을 가사도 입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종강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요?
3: 아, 좋아요. 네.
0: 와. 보세요.
4: 뭐 좀 느낌이 좀 트렌디했으면 좋겠어요. 다치, 뚝뚝, 다치, 이런 느낌. 오.
3: 되게 쉽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네요. 금방 이해할 것 같아요.
5: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피아노고.
5: 이렇게 비트를 한번 이렇게.
0: 저도 보여주세요.
3: Drop the beat. Drop the beat.
0: 오. 오, 되게 금방 하셨어요.
5: 네. 오. 정말 시간이 네. 빨리 걸릴 것 같아요.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2: 게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즐겁게 금방 할 것 같아요.
0: 네, 네 이렇게. 멜로디 네. 완성하셨잖아요. 네. 가사 한번 붙여보실래요?
3: 아, 네. 뭔가 여는 인문학이니까 오픈 어때요? 오픈.
1: 오픈?
3: 오픈?
2: 내일을 여는.
3: 아, 오픈. 내일을 오픈하는. 오픈, 오픈. 네, 요즘 다 더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Open your mind.
1: 맞아요. 이렇게. 심플해야 돼요.
3: 맞아요.
1: 따라하기 쉬워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따라해요, 그죠?
3: 오픈,
1: 오픈이 두 개예요, 세 개예요?
3: 세 개예요. 오픈, 오픈 your mind 해야 돼요. 오픈, 오픈, tomorrow. 뭔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job 해서 뭔가 the only one 같은 그런 거 어때요?
1: 좋아요, 좋아요.
3: 좋은데요? 이미 끝난 거 같아요.
0: 네, 네, 다 됐네요.
3: 네네네네.
0: 네네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네. 그렇죠.
0: 네. 그럼 저도 여기 앉아서.
3: 네. 네. 자,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5: 네, 좋습니다.
2: 오케이.
3: Are you ready?

0: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1: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곡을 하나 만들어서 함께 불러본 시간도 너무 즐거웠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2: 음악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는 게 좀 많이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음악이란 게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과학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신이나 사이비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종교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술을 과학의 반대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께 배웠듯이 과학과 예술은 결코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고대에는 과학과 예술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과학자이자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합성어인 테크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호 보완적인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밀접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술은 분석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과학적 논리는 우리의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음악, 희노애락의 감정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하는 음악과 과학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이었습니다.

0: 저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머!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